0: 맞출 수 있을까?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얘들아 이때 allowed가 뭔지 잠깐 생각하고 오세요. 준비되셨죠? 자, allowed only for higher social classes라고 나오고 있어. 오직 높은 사회 계급들에게만 가능한 채로라고 나오고 있거든. 그럼 이때 등장하는 allowed는 뭐야, 얘들아? 예, 분사 구문을 이끌고 있는 과거 분사야. 자, 그러면 얘들아, 분사 구문할 때쌤 뭐를 강조했냐면, 이때 주절의 주어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 이 주절의 주어가 직접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allowed,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고, allowing,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주절의 주어를 한번 살펴볼게. 주절의 주어가 누구냐면, luxurious styles and decorations 라고 나오고 있어. 얘가 주어네. 그 사치품, 럭셔리한 스타일이나 혹은 데코레이션, 장식품들. 예를 들어서 such as feathers, 깃털이나 실크나 아니면 벨벳과 같은 이런 애들이 allowed it only for higher social classes라고 나오고 있잖아. 이런 애들이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했대? 높은 사회적인 계급인 사람한테만 가능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llowed it. 얘네가 수동의 의미를 받고 있는 거 맞네. 자, 그러면 allowed 동그라미 칠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치품들은요, were used as means,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of demonstrating one's standing in society. 그 사회에서의 본인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this was further reinforced. 이것은 점점 더 강화됐는데, 뭐 하게 됨에 따라서? upper class styles came to be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cultural ceremonies라고 나오고 있어. 그 상위 계층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명백하게 어디에 통합되었대요? 문화적 의식에 통합되게 됨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더욱더 reinforce, 강화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So that their wearers' roles could be identified clear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의 역할이 매우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 얘들아, 그럼 마지막 5번에 밑줄 그어진 there 한번 살펴볼래? 지시 형용사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이때 얘가 지시하는 것이 누군지 지금 잠깐 찾아보세요. Their wearer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거를 입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ir은 누구예요? 이때 등장한 their은 앞에 나오는 upper class styles겠지. 그래서 상위 계층만 입을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입은 그 wearer's roles,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착 입은 그 사람의 역할이 could be identified clearly, 굉장히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5번 어떤 포인트였어? 아, there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5번까지도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강서부터 5강까지 해서 최신 기출에서 출제되는 모든 어퍼 포인트를 다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부터 뭐할 거냐면 어휘 부분 들어가 볼 거야. 특히 다이어, 바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볼 거니까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어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게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A와 B 기업의 생산 방식을 비교한 표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기업과 B 기업이야. 두 기업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요, 고객 요구에 따라서 맞춤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거야. 고객 요구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무슨 생산이 되냐면, 주문 생산이 해당이 되는 거죠. 주문 생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기업 볼게요. B기업은 정해진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반복 생산하는 거야. 반복 생산. 그러니까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해서 생산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계획 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계획 생산. 자, 그랬을 때 생산 방식을 볼게요. 단위 작업 중심의 개별 품목을 생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고속 자동화 설비 기반을 연속 생산하는 거다. 자, 생산 품목은 얘 같은 경우 드론, 뭐 방송 중계 차량 이렇게 되지만 얘는 탄산음료 세탁기야. 계획 생산. 그쵸?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면 A 기업의 생산 방식, 그러니까 주문 생산의 생산 방식은 범용 설비가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비의 개념을 알아야 돼. 설비, 그러니까 요거부터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요. 계획 생산은 정해진 규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반복, 연속해서 생산하는 거야. 탄산 음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탁기만 제조하는 이 전용 설비가 필요해. 전용 설비. 이거 전용 설비. 그쵸? 세탁기를 생산하는 설비에다가 우리가 탄산음료 생산을 못하잖아요. 이것만 전용으로 하는 전용 설비가 필요해. 계획 생산의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 말고 조금 더 널리 쓸 수 있는 무슨 설비가 필요하다? 범용 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범용 설비. 자, 그랬을 때 A기업의 생산 방식은 범용 설비가 적합하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B기업의 생산 방식은 얘는 제품의 규격을 생산자가 결정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생산자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전용 설비를 수요 예측을 미리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생산자가 규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A 기업의 생산 방식은 B 기업의 생산 방식보다 수요 예측이 쉬운 제품에 적합하다라고 되는데 수요 예측을 잘해서 얘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거야. 올해 여름엔 굉장히 더울 것 같으니 에어컨이 많이 팔리겠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대량으로 생산해.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계획 생산에 해당되는 거야. 그쵸? 계획 생산.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면 얘는 납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수요 예측이 쉬운 제품에 적합하다. 이게 반대의 개념이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A 기업의 생산 방식은 B 기업의 생산 방식보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은 맞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도 틀린. 거꾸로야. 바뀌었죠?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오답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D 프린터의 일부 가공 방식에서 유해 물질 발생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자, 이제 1번을 보면 자 3층 밀폐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3D 프린터에서 유해 물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니까 두 번째, ABS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필라멘트 소재를 사용함으로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10억분의 1m 크기의 입자성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컷을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최근 들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유해물질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워 운영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볼게요. 1번 예방 대책으로 국소 배기 장치 설치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 이 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일부분, 이 부분에 배기, 그러니까 이거를 배출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맞님?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나노 크기의 물질이 발생한다. 자, 12. 마이너스 9승미터. 이게 나노미터. 얘를 우리는 뭐란다? 1나노미터. 10억분의 1. 자,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입자성 유해물질. 이게 나노죠. 나노. 나노. 그래서 나노 크기의 물질이 발생한다. 얘도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분석한 사례를 봤더니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에서 발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적층형이 있고요. 적층형. 그리고 절삭형이 있습니다. 절삭형. 3D 프린터 가공 방식에. 자, 적층형은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세요. 얘를 사용해서 고열로 녹이면서 얘를 쌓아 올리는 거야. 근데 얘는 절삭형은 큰 입체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낸 거. 깎아내는 게안 나와 있잖아. 이건 적층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인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중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크게, 자, 첫 번째, 물리적이냐, 물리적 유해 요인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물리적 유해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소음이라던가, 진동이라던가, 고열이라던가,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침입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물리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화학적 유해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체, 액체, 어쨌든 물질 상태로 인체에 침입하는 경우야. 분진, 유해 물질, 뭐 이런 것들, 유기 용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 유해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네 번째가 인간공학적이야. 인간공학적. 그래서 인간공학적이라는 거는 반복된 잘못된 자세, 계속 잘못, 그러니까 자세를 우리가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뼈와 근육이 아픈 거. 이게 바로 인간공학적 유해균에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 사회 심리적 유해균이야. 이렇게. 우리가 유해요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볼까요? 이런 과정에서 입자성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했어. 입자성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쵸?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옳지 않네요.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5번 보면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이렇게 고열로 녹였더니 뭐에 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자, 얘는 1차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죠. 맞는 답지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2차는 있느냐? 그쵸? 이걸로 인해서 자외선, 광학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오존이라던가, 알데하이드라던가, PAN이라던가, 이게 2차 오염 물질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자, 얘는 1차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 오염 물질, 2차 오염 물질, 우리 친구들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다음 생산 사례에 나타난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세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 제조업체인 땡땡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게 나왔어.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연성이 높은 거야. 유연성에서 고객의 요구에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유연성이 높게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연 생산 시스템, FMS라고 하죠.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 한다. 유연 생산 시스템.
자, 그리고

고객이 온라인 매장에서 희망하는 색상, 디자인, 인공지능 기능 등을 선택하면 해당 정보는 자동 수집돼서 곧바로 생산 계획에 반영되며 필요한 부품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구매 요청이 생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 라인에 공급하실 거야. 필요한 부품을 이게 필요한 부품.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 라인에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특별한 원인 없이 쌓아둔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적시에 생산 안에, 적시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볼게요. 과잉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서 원인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쌓아둔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어때요? 얘 맞는 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적시 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적시 생산한다. 지트.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구축한 생산 시스템은 MRP. 여기 말하는 MRP라는 거는 MRP. 자재 소요 계획이야. 그래서 자재를 얘가 소요량과 소요 시기 뭐 이게 관련된 내용이 나는데 이게 아니라 구축한 생산 시스템 뭐라고 했어? 유연성이 높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구축했다. 구축한 생산 시스템 뭐지? 구축한 생산 시스템 이렇게 역으로 가보면 얘는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업종은 볼까요? 땡땡 기업은 업종이 뭐냐면 제조업이네. 제조업. 제조업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대분류 항목의 분류 코드 F에 해당한다. F는 뭐에 해당되냐? 요 정도는 꼭 알아야 있어야지. 건설업에 해당이 되죠. 자, 제조업은 C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들어서 우리가 공업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예전 기출 문제만 봐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공업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쵸? 예전에는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C 정도까지만 나왔어. 근데 요즘에 거의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거 다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광업, 제조업까지는 알았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능특강에서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해야 돼. 전기 관련된 거 D.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수도, 뭐, 이게 에코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E, 이렇게 외우자. 건설업은 F다.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이거 다한 번씩 나왔다. 그래서 외워야 돼. 외우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뭐, 외우는 방식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학교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 뭐, 도매 및 소매,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외웠고, 예를 들어, 운수 창고업. 그다음 뭐 숙박 음식점 이거 같은 경우는 친구 우리 선생님 학교 친구가 이 얘기 하더라고. 내가 숙박하고 내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다. 그다음 얘는 정보통신 이렇게 외운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뭐 부동산은 랜드마크다. 금융 및 보험은 역시 KG, K머니 뭐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만의 외우는 방식으로 좀 요거는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코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분류 항목이 같다. 그럼 이건 오답이잖아. 요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자, 그다음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14번입니다. 자, 여기 다음은 A 기업의 안전조치 사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기업에서 생산 라인과 별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대리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계 가동 중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 다음 같은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여기가 있어. 생산 라인과 별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대리. 그럼 이 박대리는 사실은 얘는 참모가 되는 거야. 참모.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 조직을 우리 친구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조직. 자, 안전관리 조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계형이 있고, 직계형. 자, 그 다음 참모형이 있습니다. 참모형. 그리고 또 직계 참모형이 있어. 직계 참모형.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능특강을 우리 친구들 공부 많이

자, 이 경영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작업자들이 있다고 치면 별도의 이게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참모. 그래서 경영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작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생산을 이렇게 따로 지시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경영자는 생산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모는 안전을 중요시하니까 안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중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경영자가 있고요. 경영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참모형이야. 참모가 있어. 참모가 있지만 이 참모는요 경영자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경영자가 이에 따라서 하는 게 바로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대리는 어쨌든 참모형이든 직계 참모형이든 참모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얘는 보면 직계형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되니까 얘는 어때요? 틀림보기가 되겠죠. 이거 틀림보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안전 조치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공정에는 작업자가 지정된 순서대로 조작해야만 작동하고 5 조작 시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공제. 1공정.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능이 있어. 이걸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그두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풀프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풀프루프. 자, 풀프루프. 풀프루프.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 풀프루프.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프루프. 막아주는 거야. 그럼 어리석은 행동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페일 쉐이프가 있습니다. 페일 쉐이프. 자, 페일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페일 고장 났을 때 쉐이프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고장 난 거야? 얘는 기계가 고장 난 겁니다.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 사람이 초점이라면 페일 쉐이프는 기계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얘는 순서대로 조작을 해야만 작동하는 거야. 근데 오조작 시에도 그러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조작을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잖아.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얘는 풀프루프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풀프루프 기능을 도입했다? 맞는 무게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2공정의 기계에 설치한 것은 2공정입니다. 포집편 방호 장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방호 장치를 알아야만 네네. 그럼 어떤 장치인가 볼까요? 작업자의 손이 기계의 위험한 영역으로 딱 들어갔을 때, 얘가 손을 쳐내는 장치. 이거는 무슨 방호 장치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 방호 장치 선생님이랑 함께 기계 안전에서 쓰는 특강에서 다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섯 가지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왜냐면 이건 기계과 친구들한테 되게 유리할 수 있어. 그래서 유불리를,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크게 어렵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가 위치를 제한하는 방호장치야. 그럼 위치. 어느 정도 위치를 제한한다는 거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뜨려라. 또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양손이야. 그래서, 양수 조작 장치가 들어가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쵸? 요거. 안전거리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이게 우리 친구들 알수 있어. 근데, 양수 조작 장치? 이건 위치 제한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요 정도 들어가면 접근 거부 장치가 있어서, 자, 위험한 영역으로 접근할 때, 손쳐내기 식으로 기계적 작용으로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자, 접근을 거부하는 거. 접근 거부형. 접근 거부형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랑 손쳐내기 식이 있었잖아요. 이건 접근 거부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포집형은 무엇이냐? 포집은 포집. 잡아, 모다. 잡아, 모다. 포집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자, 연삭기란 말이 나와. 연삭기.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공작물을 깎을 때, 어쨌든 이 일부분이 작업자한테 날아올 수 있어. 그 어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죠? 비례 사고야. 이거에 날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막는 덮개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도 덮개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나 여기에는 연삭기와 같이 들어가야 돼. 연삭기. 아시겠죠? 선생님 요거 얘기를 하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한번 요거부터 시작할게. 자, 경량 방호 장치.

무엇이냐? 얘도요, 어찌됐든 덮개가 필요해.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를 설치한다.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 설치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기계 설비를 차단하는 거야.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차단하고 울타리 설치해. 근데 얘도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야. 근데 얘도 덮개야. 뭔가 회전하고 덮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삭기란 말이 들어가. 비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거는 포지표한 게 잡아서 모으는 거야. 얘는 완전히 격리하는 거야. 격리형 방어장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적근 반응형입니다. 적근 반응형은 어쨌든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나 공구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센서로 감지해서 급정지하고 경보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감지형은, 자, 이런 식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얘가 상하로 움직이는 이런 기계에 우리 손이 들어가는 거랑 제품이 들어가는 거와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온도 센서라던가 뭐 열감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손이나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얘를 멈추도록 하는 게 감지형이다. 그래서 크게 여섯 가지 방호장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손 전해시기식으로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 이건 바로 적근 거부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적근 거부형입니다. 그랬으면 볼까요? 위험한 영역으로 접근할 때 손을 쳐내는 것, 접근 거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접근 거부. 근데 포지평이 아니다. 비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연삭기, 회전하는 연삭기의 덮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박 대리는, 자, 여기 있는 참모는 재해 예방 원칙 중 예방 가능의 원칙을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적용하였다. 자, 이거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 국어적으로 큰 해석이 다 되죠. 우리 친구들 14번은 리을은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학생 A가 봉사활동 후에 담임선생님과 대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학생 A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A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볼게요. 여름방학에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하고 와서 느낀 점이 많았겠다. 어떤 활동이 가장 좋았니? 했더니 우리 학생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시간이 훌쩍 지난 줄도 몰랐고,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직업 성격 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니? 했더니, 제가 예상한 대로 자기는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한 성향이라고 나왔대요. 자, 그래서 어떤 직업에 관심이 생겼니? 했더니,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직업에 흥미가 생겨서 NGO나 사회복지 관련 직무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깨달았니? 했더니 직원분들과 협업하면서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 안에서 우리가 보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기이해 활동을 수행했다. 어떤 거? 자기이해 요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적성이라던가 성격, 적성, 성격, 흥미, 그다음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검사를 하죠. 그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직업 성격 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떤 성향이 낫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자기이해 활동을 수행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성격은 강인형에 해당한다. 라고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한 성향이라고 했어. 이거는 강인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관련된 분류를 보면 뭐 사고형이냐, 내성형이냐, 순종형이냐, 독립형, 뭐 사교형, 예술형, 활동형, 강인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자, 인데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 이거는 강인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물질적 보상이 큰 직업의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 제시문 안에는 물질적 보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긴 이렇게 써 있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직업,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 그러니까 사회 역할,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거에 더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들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직업 기초 능력 중 정보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돼 있는데, 협업하면서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정보 능력이 아니죠. 자, 우리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얘는 대인 관계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켁과 니은의 조합인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다음 땡땡 공장 품질 혁신 회의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된 이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 이사가 지난달부터 도포 공정의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공정 오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했더니 품질 1팀장이 정의 측정 분석 개선 무엇의 단계별 활동을 추진해서 불량품을 자, 100만 개 중에 서너 개 이하로 줄이는 품질 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6시그마. 6시그마죠. 6시그마 활동. 그러니까 시그마의 척도를 활용하는 거야. 단위당 결함수를 우리는 시그마 척도로 갑니다. 통계적인 측정 단위를 활용하는 거야. 어느 정도인 거냐? 자, 100만 개를 생산을 하면 100만 개야. 100만 개. 그랬을 때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이하. 그러니까 서너 개 이거 이하. 이하라는 거는 100만 개의 3개, 4개 이하는 거의 정말 얘 같은 경우는 결점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결점이어서 무결점 운동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ppm으로 따지면 3.4 ppm. 자, ppm. 이 ppm 이런 식으로 시그마 척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 수치도 외우라고 했어. 100만 개 중에 3.4 또는 3.4 ppm. 서너 개. 이 기준까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 단계.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통제. 그쵸? 자, 그 다음. 품질 이 팀장 볼게요. 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품질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사내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얘는 품질 분임조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품질 분임조 활동. 자, 그다음 인사팀장. 사내 소모임 활동 중 우수 사례 개발 시 포상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야. 창의력을 개발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통계 단계에 해당한다. 통계가 아니라 자, 통제야. 이거를 우리 친구들 잘못 그냥 통제를 읽어버리면 이게 틀리겠네. 그죠? 틀린 보게가 되겠죠. 자, 통제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그다음 니은. 품질 1팀장은 6시그마 활동을 추진하라고 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품질 2팀장은 품질 분임조 활동을 지원하려고 한다.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인사관리 원칙 중에서 창의력 개발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맞죠? 창의력 개발의 원칙.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땡땡 전기기기의 사용에 대한 회의록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전문가 견해를 봤더니 일반 주택용 분전반이 설치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땡땡 전기기기를 설치하면 사용하기 쉽고 원가도 절감되어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라고 다 있어요. 자, 그다음 KSC 요거를 준수하고 있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전하다. 자, 그다음 B 전문가 견해 볼게요. 역 접속 차단기가 고장나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때 일반 누전 차단기를 장착하면 과전류가 전선에 계속 흘러 전선의 온도가 높아지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만큼 위험하다. 전선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죠? 과열이죠, 과열. 과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과열, 과전류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보도록 할게요. A 전문가는 한국 산업표준 대분류 상에 전기에 해당하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한국 산업표준이야. 그쵸? 산업표준에 한국 산업표준 요거 KS. KS 중에서 우리가 요거 많이 나오잖아. A는 일반에 해당이 되고요. KSB는 기계에 해당이 된다. KSC는 전기 전자에 해당이 된다. KSD는 금속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전자 부분이야. 그쵸? 전기 전자 부분. 그래서 여기 전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 KSC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많이 나와요. KSC냐, KSD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전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B 전문가의 견해에 나타난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B 전문가를 보면 이런 과열에 의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사고가,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전기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기화재. 전기화재. 자, 그럼 이제 화재 구분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 자, 화재 구분 한번 볼게요. 화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건 A급 화재가 있어.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D급, E급 이렇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 외우는데 KSC 전기, KST 금속이라고 했어. 얘도 마찬가지다. C와 D에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A는 얘는 일반화재랍니다. 일반화재. 그러니까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B급은 얘는요 유류화재예요. 유류화재. 자, 그다음 C급은 전기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KSC, KST 전기, 금속 이것도 비슷하죠?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E급은 가스화재.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색을 봐야 됩니다. 색. 색을 볼게요. 얘는요 종이가 탄다. 그래서 얘의 구분색은 종이는 보통 우리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백색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백색. B급은 유류화재입니다. 자, 유류 같은 경우는 누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황색입니다. 황색. 자, 얘는 전기화재야.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정색으로 분류를 해서 정색. 구분색이 이렇게 되어 있다. 금속은 금속화재는 색이 없다. 자, 얘는 규모에 따라서 요걸로도 한다고 했으니까 B급 얘는 황색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자, 비 전문가는 전기화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기화재에 관련된 내용, 자, 이거잖아. 청색에 관련된 거야. 그런데 여기 볼까요? 구분색은 황색이다. B급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D. 자, 얘는 뭐다? 정색이다. 청색.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 비 전문가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락으로 인한. 자, 그럼 이거 봐야 돼. 이 단락이 뭐냐면 이거의 또 다른 용어로 우리 이렇게도 얘기해. 합선.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합선. 합선은 자, 노화된 선, 두 선이 겹쳐서 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이 피복이 노화돼서 벗겨지면 이 안에 있는 전기선, 구리선과 구리선이 맞다면 이게 합선이 돼. 이러면서 화재가 발생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얘는 과열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볼게요. 리을. 땡땡 전기 기기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 마크를 통합 운영하는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게 뭐야? 이거 통합 운영하는 거야. 예전에는 13개의 마크가 있었어. 그 막,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이제 안전한지 이게 뭔가 인증을 통과해야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13개의 마크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 이거 인증을 하나하나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를 하나로 통합한 게 뭐다? KC 인증이에요. KC 인증. 옛날에는 뭐 안, 검, 뭐 KPS 뭐 이런 인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KC. 그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전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인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식으로 17번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다음은 AI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세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I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보고서에 보면 얘는 작성 주체가 환경 감시에 의한 시스템이고 수질 분석을 이렇게 쫙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요거야, 요거, 요거. 예, 요것들. 요것들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DO라는 거는 무엇이냐? 자, DO. DO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는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에 해당이 되죠. 용존 산소량. 이것만 알아도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다. 자, 그다음 BOD. 자, 얘 같은 경우 얘는요 생물학적 바이오잖아. 생물학적 산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용존 산소량이랑은 이제 DO가 많으면 산소가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많다는 거는 오염된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 산소를 요구하는 거야. 누가? 미생물이.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오염된 물일수록 미생물들이 산소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값이 크면 클수록 오염된 물이다.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COD야. 자, 얘는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그러니까

맑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다. 그래서 맑은 물을 만들면 우리가 산소가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pH는 수소 이온 농도야. 수소 이온 농도.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4까지 이렇게 봤을 때 7, 요 정도는 우리가 pH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죠? 이쪽은 어떻게? 산성. 가깝잖아. 산성이. 그쵸?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걸 알면 우리가 이걸 풀수 있어. 기억 볼까요? 기억. 기억 한번 볼게요. 용존 산소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 용존 산소량이라는 거는 DO야. 그럼 DO 볼까요? 이 DO는 이 점점 3월, 4월, 5월인데, 자, DO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림목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는, 꾸준히 증가한 거는 빡 여기 이걸로 봤을 때 얘네 얘 BOD와 COD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 수질의 산성도는 3월보다 5월이 높다. 그럼 산성도는 pH야. pH 값을 봐야 됩니다. pH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성보다 7보다 더 높은 거고 얘 했을 때 얘가 산성도가 더 높은 거죠.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더 높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만료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뒤로 볼게요. 4월 평균 값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이랬어. 그러면 이 중금속이 인체에 계속해서 쌓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이 있어. 그래서 카디움이라는 거는 어떠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느냐? 이타이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일본 말로 이타이가 아프다, 아프답니다. 카디움입니다. 자, 그럼 수은 같은 경우는 어떤 병? 미나마타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4월 평균값으로도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 그럼 평균값 기준치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초과한 거. 그럼 4월 볼까요? 4월은 이렇게 됩니다. 0.005 이하인데 얘는 초과했네. 얘는 0.002 이하인데 얘는 이 기준에 적합하네. 초과한 건 요거네. 그러면 카디움이네. 카디움은 이타이병에 걸린다. 자, 근데 얘는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번은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질 오염에 관련된 거는 여기 있는 이 값, 이거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나오는 거 수질 오염은 이게 다야. BO, BOD, COD, pH, 요거. 그 다음 카드면 수용까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수질 오염은 충분히 우리 친구들, 우리 공업이들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자, 다음 환경오염 사고 보고 문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환경오염 사고 보고입니다. 사건 개요를 볼게요. 땡땡 기업의 폐수 처리 시설에 설치된 황산 저장 탱크가 터지면서 폐수 처리용 황산이 누출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됨. 어디에서? 폐수 처리 시설에 설치된 이 황산 저장 탱크가 터지면서 얘가 누출된 거야. 그쵸? 얘가 어느 지점에서 황산이 누출됐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오염원 자체는 뭐다? 이 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점 오염원이다. 이거 문제가 나오잖아.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얘가 이제 특정 지역을 어딘지 몰라. 그랬을 때는 비점, 안일 B자를 써서 비점이고요. 어딘지 명확하게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나타나 있어. 그럼 이거는 점 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당시 작업자 한 명이 보호구 착용이라는 산업안전보건표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수행하다가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경상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환경오염 조사 결과 주요 수질 오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황산 이용농도, 수소 이용농도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누출된 물질은 뭐죠? 황산이야. 황산은 부식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금속을 쉽게 부식시키는 거야. 황산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지,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부식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체에 접촉이 되면 상해를 입어요. 화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입어. 부식성 물질, 금속도 우리가 부식시키는데 얘가 부식시키는데 당연히 인간에게 굉장히 유해하죠. 그죠? 자, 맞는 보기. 이해 볼게요. 자, 사고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자, 그럼 중대재해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자, 한 명이 뭐죠? 사망하거나 한 명이, 자, 그 다음 두 명 이상이, 그러니까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주 아니고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자, 그 다음 10명 이상이 다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로 공부하자, 얘들아. 1, 2, 3, 10 이거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자, 보세요. 한 명이 이렇게 경상을 입은 거야. 한 명이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중대재해가 아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오염물질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점오염원에 해당한다. 점오염원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작업자가 무시한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경고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됐는데, 자,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 경고표지, 나타나 있는 경고표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금지 표지가 있어. 산업안전보건 표지.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하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지시.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내 표지가 있어. 이네 가지 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크게 금지 어디 들어가지 마 하는 금지 표지, 그다음 경고 표지, 위험물질이 여기 있다라는 이 경고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 보호구를 착용해라 하는 지시 표지, 그다음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이 분류에 들어가는 것만 나왔는데 작년 수능에 정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왔어. 이렇게 낙하물 경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나오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셔라. 수능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보호구 착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라 하는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고가 아니라 지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공정 개선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세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 기업은 소형 전기차 조립 공정에 수직 관절형 로봇을 도입해서 개선 후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형 전기차 조립 공정 전후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개선 후에 조립에 걸리는 최소 시간은 15분이다. 그럼 이거 우리 퍼트에서 스윕이라 이거 계산하는 거 공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요. 여기 보면 개선 전을 볼게요. 개선 전. 개선 전을 보면 자, A 공정이 몇 분이 걸리냐면 2분이 걸립니다. 2분. 이렇게 해서 2분이 걸려요. 2분. 자, 그다음 B 공정도 시작 시점 동시 가능하고 얘도 시작 시점 동시 가능이야. 그래서 A가 끝나야 B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B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B 공정 몇 분이다? 3분이다. 3분.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볼게요. C 공정을 한번 볼게요. C 공정은 B가 완료 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C는. 그래서 C는 B가 완료 후에.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C는, 자, B가 완료 후에 4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4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D 공정은 C 완료 후에 1분 후 시작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 1분을 잠깐 쉬어야 돼. 1분, 여기 있는 1분을 쉬고, 그리고 나서, 자, 4분, C 공정이 완료 후에 1분을 쉰 다음에, 그런 다음에 D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 공정은 3분에 해당이 됩니다. 3분, D 공정, 3분. 자, 그다음 이 공정은 A와 D가 모두 완료 후에 시작되는 거여서 어쨌든 A가 여기 완료됐으니까 여기에서 이 공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공정은 4분에 해당이 된다. 4분. 4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총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B 공정 요것만 계산을 되잖아. A 공정은 어쨌든 요 전에 끝나니까 그죠? 3분, 4분 더하기 여기 있는 쉬는 거 1분 그리고 더하기, 여기, D 공정 3분, 4분. 그래서 총 15분에 걸리죠. 자, 그런데 개선 후를 봤더니, 개선 후는, 자, 개선 후는 다 똑같아. 개선 후 같은 경우는 2분, 여기는 똑같아. 얘 똑같아. 얘 똑같아. 얘도 똑같고, 근데 요것만 좀 달라졌죠. C 공정만 달라진 거네. 자, 그럼 C 공정이 달라졌어. 얘가, 그 C 공정만 달라진 거, 얘가 2분

0: 이걸 2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어. 그러면 그냥 요것만 얘만 2분으로 더하면 되잖아. 2분. 선생님 색깔을 좀 다른 거 해볼게요. 자, 개선 후는 2분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 후 3분. 자, 그다음 얘는 C공정이니까 C공정이 4분에서 2분으로 갔습니다. 쉬는 거 1분 똑같고 3분 똑같고 4분. 그러면 2분이 단축됐으니까 13분에 해당이 되겠죠. 개선 후는. 개선 후는. 그쵸? 근데 이제 볼까요? 개선 후 조립에 걸리는 최소 시간. 개선 후야. 그렇기 때문에 15분이다. 얘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틀린 보기. 그쵸? 자, 그다음. 그다음 또 볼게요. 그다음. 자, 도입한 로봇은 6축, 그러니까 6개의 축 기능을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 수직 관절형이잖아. 그래서 좌표 형태별 분류에 따라서 선생님이 또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1강 아까 이제 1강에서 선생님이 한번더 했어. 자, 직각 좌표형이라는 게 있고 좌표 형태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개의 축이 직각입니다. 자, 그다음 얘는 원통 좌표형이에요. 원통 좌표형.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이 들어가고 두 개의 직선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극좌표형은 두 개의 회전축에 이제 직선축 하나가 더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수직 관절형은 여섯 개의 회전축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절처럼 우리 사람의 팔처럼 이게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팔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 관절형 로봇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여섯 개의 축이 있다. 수직 관절형. 맞는 거죠? 얘기를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땡땡 기업이 조립 중인 자동차는, 조립 중인 자동차가 뭐예요? 소형? 전기차였어. 전기차. 전기차는, 어찌됐든 얘는요, 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적다. 이거 뭐, 그냥 구조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전기 자동차냐? 내연기관 자동차냐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냐 우리도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두개 이상을 조합한 거예요. 내연기관과 전기를 같이 전기 동력을 하는 거. 그죠? 근데 여기는 전기 자동차 어쨌든 내연기관이 자동차에 비해서 적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1회에 1강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요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모의고사가 사실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정말 소중하게 다루면서 내가 풀어보는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푸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또, 실전 모의고사 2강, 2회를 풀어주는 3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강급하나 정중영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의 공통과목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객관식 문항들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단답형도 16번, 17번까지 함께 했어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8번부터 남아있는 마지막 22번까지 또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문제가 쉽지 않아요. 18번. 3점짜리 문항인데, 모습 자체가 보통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이건 굉장히 많이 보던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은 뭐냐?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 fx분의 gx. 얘가 극한값이 알파이고요.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베타입니다. 이때 뭐, 알파도, 베타도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극한값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f와 gx, fx와 gx, 얘가 둘다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지금 앞에 있는 조건,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분모와 분자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와 같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알파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에선 보통 얘가 이제 분모나 분자가 어느 하나가 이제 0으로 가면서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0분의 0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 인수를 알려주는 조건이 되고요. 혹은 뭐 로피탈 정리에서부터 땅땅 미분하면서 얘들이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와 공통 인수에 대한 조건인데 지금 위에 있는 식이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다항함수 fx 좋아요. 근데 fx를 제곱하고요. 그리고 x 곱하기 fx에서 3을 빼고요. 이러니까 이제 모양 자체가 조금은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18번. 의외의 복병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스텝 1이에요. 자, 앞에 있는 조건 얘를 가라고 합시다. 뒤에 있는 조건 얘를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가에서 알수 있는 건 뭘까? fx를 제곱한 것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며. 그래서 몇 차? 4차.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얘가 4 되어 있으니까 4x에 4제곱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조건가에서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만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fx가 다항함수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제곱해서 4차가 되니까 fx가 2차인 것도 맞아요. 근데 fx의 가능한 모습이 얘는 2x의 제곱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f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최고차항이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이건 아직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조건 나를 보았더니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자리 1을 대입해 보았더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럼 무엇을 알수 있는데? x에 1을 넣으면 f1 빼기 3. 얘가 0이니까 f1이 3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뭐가 되나? f1이 3이야. 그럼 여기 안에 어떻게 식을 세울까? 에이, 조금 번거로운데?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 분모에 있는 x-1의 제곱을 분자에도 x-1의 제곱이 있어야 얘가 약분될 거 아닙니까? 여기 x-1이라는 수가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 x 곱하기 fx 빼기 3이라는 생각해 보면 결국에 fx가 2x의 제곱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하는 3차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3차항의 계수. 이게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몰라. 근데 2차항, 1차항은 모르지만, 여기 앞에서 상수항 안 나오잖아? 뒤에 마이너스 3. 얘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잖아.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x-1의 제곱 1 안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뒤에서 누가 될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 하고 상수항 맞춰주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야. 얘는 x-1의 제곱에 2x 빼기 3이거나 혹은 x 빼기 1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2x 빼기 3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극한값부터 생각을 하면서 뒤에 있는 개수를 다른 쌍으로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수항을 맞추고 극한값으로 갈지 아니면 극한값을 맞추고 상수항을 확인할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죠.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가 나왔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스텝 3로 가요. 자, 조건나 첫 번째 경우. 어쨌든 x-1의 제곱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2x-3을 확인하거나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2x-3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쌍은 첫 번째였어. 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fx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내가 fx를 구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오른쪽을 전개해서, 그럼 3 넘겨주고, 또 x를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fx 말고 그냥 f5만 구할래. 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항등식에서부터 그냥 f5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x자리에 5를 대입해 봅니다. 자, x에 5를 대입하는 순간 5배의 fo 빼기 3이 누구라는 거야? 얘는 4의 제곱 16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얼마? 112가 되죠. 자, 5배의 fo가 양분의 3 더해주면 115 되고요. 자, 따라서 fo 나왔습니다. 정답 23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서 부정형의 극한 계산들을 많이 봤어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항식을 추론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거 말고 이제는 극한값 보고 식을 추론하자는 거예요. 조건가에서부터 최고 차항에 대한 정보 나옵니다. 근데 fx를 제곱한 것이 4차야? 그러면 fx의 2차인 건 맞아. 근데 최고 차항의 계수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를 몰라요. 뒤에 있는 조건 나를 보았더니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F123이다 라는 조건보다는 분모에 있는 X-1을 둘 약분하려면 분자에도 X-1이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럼 X-1 제곱 해놓고 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이렇게나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누구냐? 진짜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x-1의 제곱이 약분되니까 극한값 확인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뒤에 있는 1차식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x자리에 1 넣었을 때 조건 만족하는 건 당연히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구할 거야? 아니. 식 굳이 그렇게 전개하지 않아도 f5를 구하는 거면 되잖아.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f5의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18번이었고요. 이제 10 9번으로 가시죠. 19번은 몇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4차 방정식이 그냥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아니라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좌변에 있는 애를 통째로 fx라고 하고 얘를 x축과의 관계로 생각을 할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가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교점의 개수로 갈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모르는 애를 넘기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스텝 1 문제 설계. 누가 fx야?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0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로 올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떻다고? 교점의 개수가 적어도 3개래. 근데 4차 방정식이니까 4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3개,
또는 4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죠? 위에 있는 FX를 보는 순간 사실 할수 있는 생각이요, 두 가지 있어요. 이게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으니 첫 번째는 아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구나 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을 포함한 형태로 바뀔 수 있지 않나요? 그럼 X의 4제곱 나올 거고요. 가운데서 마이너스 5X의 제곱 나오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가면 되겠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4분의 25 붙여주고 뒤에 10만큼 이렇게 가면 될거 아닙니까? 사실 아래와 같이 생각만 할수 있다면 결국 얘가 x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5와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얘들이 이제 인수분해 되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정도를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스텝 2, fx 그래프 그릴로 갑니다. 자, 저런 모습들을 이제 두 번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생각을 하니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됐죠. 자, 2x 묶어내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얘는 2x의 루트 2x 플러스 루트 5와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결국에 극값을 갖는 순간 얘는 언제라는 거야? 얘는 x는 0에서 극값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x는 제곱이 2분의 5가 될때 극값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x제곱이 2분의 5가 될 때. 아! 이런 의미였구나. 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봅니다. 근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얘가 x는 0에서 극대값 같고요. x는 y축에 대해 대칭, 좌우 대칭 짱짱짱짱해서 같은 곳까지 내려오는 얘가 바로 y는 fx가 되겠죠. 자, x는 0에서 0,10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야?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나 x는 플러스 루트 2분의 5나 사실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소값 f 루트 2분의 5는 결국에 제곱해서 2분의 5. 2분의 5의 제곱. 여기 2분의 5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분의 5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10. 이런 계산입니다. 결국에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플러스 10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10이잖아요.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에서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얘가 y는 10 빼기 4분의 25고요. 얘는 4분의 15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k.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 교점이 몇개 생기는 걸 찾는 거야? 세 개 또는 네 개인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극소값 지날 때 이거 돼안 돼? 안 되죠. 근데 극대값 지날 때 얘는 돼안 돼? 얘는 되죠. 교점이 몇 개니까? 세 개니까. 따라서 찾았습니다. 얘는 4분의 15와 10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찾는 건데, 10에서는 등호가 짜잔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건 누구 있어요?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몇 개? 7개 있습니다. 정답 7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K를 찾는 게 아니고 K를 찾는 건데요? 정수 K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것 되는 거나 똑같겠죠. 자, 다시 문제 바라봅니다. 4차 함수예요. 근데 4차 함수인데 K 놓고 X축이랑 관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겨서 마이너스 K와의 관계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차함수로 봤더니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아, y축에 대하여 대칭이 함수구나 였고요.

두 번째는 완전 제곱을 포함한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럼 x제곱이 2분의 5일 때 그때 최소값이 4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2차함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미분에서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들 체크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대칭인 w자 모양 확인했어요. 극소값 서로 같죠? 얘들 찾아주시고 그리고 극대값 간단하게 10 나오죠?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k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등호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여기 등호 놓쳐서 틀리면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는 순간, k가 정수가 되는 순간 결국 개수는 똑같다. 자, 19번이었습니다. 단답형의 3점 문항 둘을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는 단답형의 4점 문항 3개가 남아 있습니다. 20번으로 가죠. 자,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고요. 수열에서의 이야기예요. S1과 A1,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실 계산 과정이 1회차, 2회차보다 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첫째 항이 5분의 2인 수열 AN이 있어요. A1은 5분의 2야. 자, J랑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3분의 n, 2n 플러스 1, 여기에 an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성립합니다. 6배의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 얘가 s6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나한테 그냥 하라고 했으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들은 있잖아요. 자, SN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건 압니다. NA를 넣어서 S1과 A1이 같은 걸 확인하는 거죠. 이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치? 1 넣어봤더니 A1이랑 같아지는 건 오케이.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누구야? 얘는 SN 빼기 SN-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준 거예요. AN은 말이야. SN이 누구야? 3분의 N의 EN 플러스 1. 곱하기 AN이고요. 빼기 3분의 이번에 SN-1. N-1. EN-1. 곱하기 AN-1.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AN과 AN-1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N, 얘를 모아야 되겠죠. 분모가 싫어? 몇배 할까요? 3배. 3배의 AN은 N 곱하기 EN 플러스 1. 여기에 AN 곱해주고, 뒤에서는 N-1 곱하기 EN-1, AN-1입니다. 자, AN을 모으고 싶어요. 좌변에 있는 애가 넘어오고요. 우변에 있는 애가 넘어가고요.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전개했을 때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곱하기 an이 누가 됐어요? n-1, en-1 곱하기 an-1 되었어요. 아, an-1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보니까 결국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분의 2차 되겠지. 근데 땡큐!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여요? 얘는 2n 플러스 3과 n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2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 와우. 짠짠. 짠짠. 그래서 an은 누구라는 거야? 찾았습니다. an은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AN-1이고요. 자, 빈칸 가에 알맞은 식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AN과 AN-1의 관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AN을 구하래.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AN을 구해봐야 돼. 이제 AN 구하려고 하면 이게 등비수열에서는 이 공비, 곱해진 애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1항, 제2항, 제3항
쭉쭉쭉쭉 해서 얘가 제 N항까지 가.

얘는 공비를 n 마이너스 한번 곱합니다. 이게 등비 수열에서의 일반항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근데 첫째 항이 얘가 5분의 2예요. 얘는 b가 변한다는 거야. b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1항에서 제2항으로 가려고 하면 n에 2를 넣어봐. 누굴 곱한다는 거예요? 2를 넣으면 여기에 7분의 3을 곱한다는 거예요. n에 3을 넣어봐. 그러면 제2항의 제3항 누가 곱해진다는 거야? 얘는 9분의 5가 곱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곱해진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an 구하는 과정까지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나누어서, 얘를 나누어서, 그때의 비율로 이렇게 얘들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 뭐 축차대 입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짠! 하고 나면 이게 an이 돼요! 이런 거야. 다시. 이 과정은 나누어서, 이웃 한항 사이에 b가 나타나면 그걸 차례대로 곱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뭐라고? 등비의 수열과 같은 관점이 들어있다고요. 등비 수열은 b가 일정할 뿐이고 얘는 b가 변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1항에서 제2항, 제2항에서 제3항 쭉쭉쭉 제n-1항에서 제n항까지 이렇게 변하던 b를 n-1 곱하면 됩니다. 얘가 바로 an이에요.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an은 누구야? 5분의 2 곱하기 얘들이 쭉쭉쭉쭉 곱해지는데 분모에도 홀수, 7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죠. 얘는 분자에도 홀수, 3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 거야. 7분의 3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얘가 11분의 7 곱하기 13분의 9 얘가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잖아. 4 차이, 4 차이, 4 차이, 4 차이에서 얘가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3, 2n 플러스 3분의 2n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 건너뛰고 7, 건너뛰고 9. 아, 분모가 건너뛰고 뒤에 있는 애랑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도 이 앞에서 쭉쭉 이렇게 가면 이게 소거형. 분자에 남은 것의 개수와 분모에 남은 것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보이나요? 분자에는 3과 5가 남고요. 분모에는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3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얘가 바로 an. 좋습니다. 됐죠? 자, 오를 약분하고 이제 an 찾았어요. an은 누구야?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의 분자가 6이고요. 얘가 바로 족 빈칸 나에 알맞은 식입니다. 이렇게 가봤어. 선생님, 이제 마지막 SN 찾으러 갑니다. SN은 누구야? 그랬어요. 아, SN은 얘는 3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에 여기에 an을 곱하는 거야. 근데 an이 누군데?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의 6이야. 그럼 여기에 3이랑 3이 약분되고요. 2n 플러스 1이 짠, 짠, 약분되고요. 그래서 SN 찾았습니다. SN은 2n 플러스 3분의 2n. 얘가 바로 SN이구나. 이렇게 온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좀 많죠? 여기에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AN을 분수식이잖아요. 하나, 둘, 셋, 세개더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그럼 AN이 누구니까? AN은, 얘는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모에 있고 올라가면 2니까 여기에다가 3배한 거야. 부분분수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선생님,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 얘가 이웃 한항 3개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웃 한항 3개의 합이니까 제 K 플러스 2항까지

얘로 갈까요? 그럼 3배의 하고, 3배의 n이 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연속한 홀수들이에요. 만약에 1을 넣어봐. 3분의 1 빼기 5분의 1. 1 넣어봐. 5분의 1 빼기 7분의 1. 3 넣어봐. 7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러니까 얘들은 짠짠짠 없어지는 거 맞잖아. K를 넣어요. K 플러스 1을 넣어요. K 플러스 2를 넣어요. 누가 남았어?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여기 K 플러스 2 넣으면 되니까 2K 플러스 7분의 1까지 이렇게 와줍니다. 얘가 누구라는 거야? SN. S6이죠? S6 하면 15분의 12, 5분의 4가 됐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봐. 이거 누구야? 2K 플러스 1, 2K 플러스 7, 분의 6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5분의 4 곱하기 18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얘랑 얘랑 갖고 나면 이렇게 했잖아요. 45분의 2. 이게 지그재그로 곱해. 이게 아니라 이제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지그재그로 곱하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에게 3배 해주면 얘가 135분의 6 되잖아요. 와우! 분모가 135라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7, 얘가 135가 되는 그런 자연수 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K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7은 135야. 4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8은 0이야. 자,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상수항, 1차항, 2차항까지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깔끔하겠네요.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2는 0 되고요. 자, K가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K가 4거나 뾰로롱 자연수인 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 K가 4인 것까지 구했어요. 이제 다에 알맞은 수도 찾았습니다. 다에 알맞은 수 K는 4야. 여기 다. 자, 가에 알맞은 식, 나에 알맞은 식, 다에 알맞은 수까지. 근데 다에 알맞은 수를 M이라고 하자. 여기에 4, 4 넣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자, 분자. 4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11분의 7이고요. 분모 4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11분의 6 되겠습니다. 자, 11과 11을 약분하고요. 여기에 6도 약분하고요. 그럼 결국에 14 곱하기 9 되니까 정답이 126 되겠네요. 계산 과정이 꽤나 많죠? 우선은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찾았더니 곱이 변하더라는 거지. 제1항에 곱해 제2항, 제3항 쭉쭉쭉 가서 제n항까지. 근데 이제 n-1을 곱한다는 거야. 곱이 변하고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제 an을 찾아요. an만 찾으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sn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sn 알고 an 압니다. 그럼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 an을 찢어서 부분 분수로 바라봐도 되고요. 아니면 좌변을 sk 플러스 2 빼기 SK-1. 그러니까 SN의 차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SN을 가지고 놀까? AN을 가지고 놀까? 뭐 어떤 길을 택하든 계산량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결국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연수 K를 구하는 순간 대입만 하면 끝. 20번이었습니다. 뭐 사고 과정이 특별히 어려웠다기보다 그냥 계산량이 꽤나 부담스러웠던. 사실 3회차 모의고사가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데 20번이 아마 계산량이 가장 많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면서도 뭔가 조금 내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풀면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조금은 이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반면에 21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죠. 계산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함수에 fx가 있어요. 3차 함수입니다. 이뻐. 인수분해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gx도 어렵지 않아요. x는 a를 경계로. 뭐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양수 a라고는 했잖아요.

그 양수 A에 대하여 왼쪽은 fx고 오른쪽은 fx 더하기 4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그냥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그냥 위로 4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gx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이야. 세 번. 자, 좌표 평면에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fx, x는 0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x는 0에서 접하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가는 얘가 바로 y는 fx야. 근데 내가 3차함수의 성질처럼 3차함수의 비율 관계 이 정도는 알잖아요. x는 2에서 극소값이에요. x는 2에서 극소값이 얼마일까? 했더니 f2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된 거야. 잘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정근선이래. 그냥 y는 4를 딱 이렇게 그어주고요. 정근선 아닙니다. 그래서 y는 4와의 교점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x는 0에서 접할 거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갈 거고. 근데 2,-4였던 점이 2,0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얘가 y는 fx 더하기 4입니다. 근데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수라고 했으니 만약에 x는 a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왼쪽에서는 흰색을 타고 오다가 여기 경계 미포함. 자, 오른쪽에서는 경계 포함하면서 연두색을 타고 갑니다. 주황색, 얘가 바로 y는 gx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 알았습니다.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자극하는 혹한이 다르니까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그냥 fx고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fx 더하기 4니까 이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불연속입니다. 까지 스텝 1입니다. 됐지? 근데 최고 차이 계수 a는 4차함수 hx가 등장하라는데 hx는 x의 4제곱하고 시작을 해요. 두둥 조건 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이제 최고난도 문항에서 저런 부정형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아, 분수식은 말이야. 분모가 0이 될때이 순간을 항상 주의해야 돼. 이 순간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분모의 gx. 얘가 0이 될 때. 선생님, a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왼쪽을 봤는데. 0될 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야. 선생님, 오른쪽을 봤는데 0될 때,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gx 주황색이 0이 되는 바로 이 포인트. 0일 때랑 2일 때. 또, 선생님, a일 때도 눈여겨봐야죠. 왜? gx가 불연속이 되니까요. gx가 불연속이 되는 언제 x는 a, 이럴 때를 눈여겨봐야겠죠.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리밋. x가 t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ht가 있어요. hx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a가 양수잖아?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때 문제가 생기고요. 얘가 gx분의 hx. 그리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도 gx분의 hx.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존재한다며. 존재한다며. 선생님, 분모에 있는 이 gx. 얘가 x가 0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A보다 왼쪽에서 이야기니까. 얘가 그냥 fx잖아요. 누구? x제곱에 x-3이잖아. 그러니까 hx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hx에 x제곱이 존재해야 돼요. 됐나요? 이번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좌우극한 나누어 생각을 하면 이 gx가 불연속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위에 있는 hx를 봤을 때, 아, hx에는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x-a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hx는 x제곱이라는 인수와 x-a란 인수와 그리고 뒤에 있는 1차식 얘만 몰라요. 얘가 x 빼기 네모 이런 꼴텐데. 이제 hx까지 가지고 오니까 마지막 스텝 3 조건 나가 보입니다. 사실 조건 나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저것만 가지고 이제 끝나요, 이제. y는 hx라는 사차함수의 그래프와 y는 k가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야기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세 개인 순간이 유일하다 이런 거예요. 유일하다. A. 그러면 사차함수의 그래프 바로 튀어나와야지. 그럼 사차함수의 그래프 바로 나와야지. 왜? 선생님, 극값을 하나 갖는 경우 있고요. 극값을 세개 갖는 경우에서는 얘가 완전히 대칭 형태인 애가 있고요. 아니면 뭐 어느 한쪽이 치우친 애가 있습니다. 뭐 왼쪽이 많이 내려가는 거, 오른쪽이 많이 내려가는 거 굳이 살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교점의 개수를 봐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극값이 극소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어디에 긋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씩이니까 이건 세 개가 되는 순간이 없어요.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 네 개. 교점의 개수 세 개. 와우!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가 세 개인 순간이 유일하군요. 이런 거야. 선생님, 근데 극소값이 서로 다르면요? 얘는 교점의 개수가 세 개가 되는 순간이 극소 중에 큰애 지날 때, 그리고 극대 지날 때, 얘들이 이제 교점이 세 개가 되는 순간이 두번 있죠. 삑,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차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대칭인 이런 사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X축에서 짜잔 접하는 순간이 있네요. 언제? 0에서 접해요. 그러면 또 언제 접한다는 거야? A에서 접한다는 거예요. 아! 얘가 A네.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근데 HX가 X의 제곱, 여기 X-A의 제곱,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H4는 누구야? 얘는 16 곱하기 4-A의 제곱, 얘가 36인 거예요. 뭐 A-4라고 할까요? A-4의 제곱이, 얘가 16분의 36. 누구야? 4분의 9죠. 그러니까 A-4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2분의 3입니다. A가 2분의 11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5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A의 경우에 따라서 HX가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누굴까?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경우, HX가. 얘가 X의 제곱, X-2분의 11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 HX가. 얘는 X의 제곱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가 2분의 11인 경우잖아. 두 번째 경우는 A가 2분의 5인 경우잖아.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t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hx x제곱의 x-2분의 11 얘가 존재해야 된다면 항상 얘가 항상 존재해야

해야 된다면 얼마로? 근데 분모가 0될 때를 체크하는 거잖아. A가 2분의 11이니까 T가 3일 때 한번 생각해 봐. 이때 GX는 누군데? 그냥 FX예요. X 곱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는 0으로 안 가지. 삑 수렴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 HX 이렇게 안 돼. A가 2분의 11안 돼. A가 2분의 5여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2분의 5가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A는 2분의 5 여기 있어요. 자, 왼쪽을 봤을 때, 분모가 0 되는 순간 0에서 X제곱 있으면 되네. 오른쪽 봤는데, 뭐야, 계속 양수잖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을 보았을 때 왼쪽에서 흰색 따라와요. 분모가 0 되는 순간 0밖에 없죠. 오른쪽 봤는데, 문제될 거 없지. 다 양수니까. 근데 제가 2분의 11에 있으면 왼쪽을 봤을 때 어떻다는 거야? 0도, 3도, 3에서 문제가 걸린다는 거지. 오케이. A가 2분의 5인 건 찾았습니다. 이제 끝. HX 누구인지 알고요. 내하고 해야 되는 건 H6이죠. H6은 계산은 깔끔하네요. H6은 자 6을 넣는 순간 얘는 36 곱하기 6을 넣으면 얘는 2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4로 약분하는 순간 얘는 9 곱하기 7의 제곱 49될 거고요. 정답은 441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되죠? fx 더하기 4라는 함수의 그래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x 내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있어요. 결국에 분수식에서 극강합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분모가 0 되는 순간 체크해야죠. 그리고 분모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 주의해야죠. 근데 y는 h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로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딱한 번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대칭 형태인 거야. 선생님, x제곱이라는 인수는 있어야 되고요. 얘가 x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hx가. x-a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W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려면, 여기 x-a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이제 식이 짜잔 하고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A 값두개 중에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A가 2분의 11인 경우와 A는 2분의 5인 경우에 대해서 분모가 0 되네. X는 3에서 위에서는 모순 생긴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계산 과정은 별로 없어요. 보다시피. 근데 그래프 개형을 이제 추론하고 인수들을 찾아내고 분수식의 극한 값의 존재성에 대한 굉장히 깔끔한 양질의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우리가 함께 할 마지막 문제, 3회차의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위치인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B가 있어요. 점 A가 왼쪽, 점 B가 오른쪽. 근데 두점 AB를 직선 Y,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사이의 대칭성을 생각을 하는 거구나. 우선 이 느낌은 알겠죠? 스텝 1 갑시다. 그래야 되겠네요. 굉장히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소재인 거 맞죠? 이번 3회차가 평가원에서 출제 경향들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직선 y는 x가 있고요. 여기 1,0을 지나고 쫙 증가하는 로그 함수. 얘가 y는 로그 2x입니다. 이번에는 0,1을 지나고 대칭 이동해 주면 되겠죠? 얘가 y는 2x 제곱이에요. 자, 상황 그려봐.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점 A와 점 B가 있어요. 얘를 쫙 이었더니 기울기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점 A를 대칭이동.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점 B를 대칭이동.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넘겨줍니다. 점 C와 점 D가 나오죠. 결국에 지수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C와 점 D인데요. 얘를 쫙 이으면,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야. 직선 YX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 자, 이 상황까지 오고 나면 이제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필요 없습니다.

뭐 로그 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놀아도 되고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여기에 선분 CD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죠.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선분 CD의 중점 여기 이쯤. 얘를 M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그럼 점 M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쫙 그었는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아니죠. 곡선과 만나는 점을 P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했을 때점 P는 MH를 1대4로 내분한다 이랬어요. 1대4?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선분 PM, 선분 PH 얘가 1대4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알고요. 선분 사이의 길이 B 알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좌표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이제 그 이외의 알고요. 오케이, 이제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만 뚝 떼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죠. 스텝 2예요. 스텝 2.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0,1을 지나고요. 조금 과장해서 블룩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점 C와 점 D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점 C의 x좌표, 점 D의 x좌표 이런 애들을 몰라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둘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중점을 찍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중점 x좌표 알잖아요. 여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점 P와 H까지 오니까 결국에 선분의 길이들을 이제 찾는지라는 건 좌표를 설정해 달라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자, 점 C의 좌표가 알파, 2알파 제곱이에요. 점 D의 좌표는 베타, 2의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점 M이라는 건점 C와 D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점 M의 좌표는 X좌표도 2를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도 2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점 P의 좌표는 X좌표가 얼마인지를 아니까 얘를 Y좌표 함수 곡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 MH 란 애랑 PH 라는 거랑 얘가 5대 4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M의 Y좌표 2분의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에 5분의 4를 곱하면 얘가 점 P의 Y 좌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걸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3이야 라는 것까지 써먹으면 게임 끝.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 저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방법. 그럼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밑이 2인애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자, 함수 값이라는 건저 선분의 길이잖아요. 정분선까지 이르는 거리.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분의 1. 0을 넣었더니 1. 1을 넣었더니 2, 1을 넣었더니 4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이야? x좌표가 1만큼 커지면 그때 y좌표 선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y는 2에 뭐 x-a 제곱 더하기 k 뭐 b라고 할까요? b 이런 애가 있어도 정면선이 y는 b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밑이 2야. 밑이 2야. 그럼 생각해 봐.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P라고 할까요? 아,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얘를 P야.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선생님, K만큼 갔어요. 그럼 이때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랑 얘들 사이에 어떤 관계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당연하지. 위치이잖아. x좌표가 1만큼 커지면 y좌표는 두 배가 되는 거야. x좌표가 2만큼 커지면 y좌표는 4만큼 되는 거야. 아, y좌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점근선에 내린 수선에 발해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거리가 두 배, 네 배, 여덟 배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L이었으니까 L에다가 2의 K제곱을 짠 이렇게 곱해주면 이 일반적인 지수함수에서 이렇다는 거야. 지수함수의 본질이 뭐야? X가 1만큼 커지면 아 여기 3분의 길이 얘가 두 배씩 되는구나. 결국 위에 있는 L이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Y는 2X제곱이야. 선생님, 점 C의 좌표가 있고요. 여기 점 D가 있어요. 그리고 둘을 딱 이어서 여기에 점 M이 있습니다. 이랬어. 그럼 얘들을 이제 어떻게 모습들을 표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점 C에서 X축까지 이 길을 L라고 해봐. L. 그러면 여기에 얘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 여기를 뭐 P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를 그럼 또 P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L 곱하기 2의 P제곱. 얘는 L 곱하기 2의 2P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의 P제곱 곱하고 2의 P제곱 또 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P가 있고 H가 있는데. 아니, 점근선까지. 여기까지. 아, 다시.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P에서부터 여기 있죠. L 곱하기 2의 P제곱. 이렇게 하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3분 MH의 길이. 얘는 뭘 의미합니까? MH의 길이는 결국 L과 L 곱하기 2의 2P제곱. 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등차중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함수값에서 합의 평균. 그러면 PH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pH는 얘가 비율이 같으니까 이거 등비중앙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 L 곱하기 2의 P제곱, 얘가 등비중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은 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이야기로 가져가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 얘가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에 있는 식까지 여기에 이제 5분의 4만 곱하면 되니까. 자, LL 약분해 주시고 2분의 1 더하기 2의 2P제곱 곱하기 얘가 5분의 4는 얘는 2의 p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2 곱하기 2의 p제곱 더하기 2는 얘가 5 곱하기 2의 p제곱입니다. 여기 2의 2p제곱. 그럼 뭐 2의 p제곱을 얘를 뭐 라지 x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p가 양수니까요. 그러면 x는 1보다는 크겠죠.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되니까 여기에서 x가 2분의 1이거나 x가 이거나 나오니까 짜잔 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p가 1이라는 거죠. p는 1이야. 그러니까 l, 2l, 4l 됩니다. l과 2l과 4l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로 가요. 3부 직선 CD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2분의, 그리고 2, 4L 빼기 L에서 2분의 3L 되니까 얘가, 오케이, 3이야, L은 2라는 것도 알죠. L이 2야? 아, 점씨는 1,2구나. 다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1,2인 거 알았고요.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여기가 2,8인 거 알았습니다. 3,8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2,5 되는 것 자연스럽죠? 요렇게.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텝 3로 가시죠.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요. 마지막 스텝 3. 그럼 여기가 1,2고요. 3,8이에요. 점 A는 2,1이고요. 점 B는 8,3입니다.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 ABDC의 넓이는 얘는 이렇게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C의 길이

루트이고요. 3번 BD의 길이 5루트이고요. 여기에서 높이 역할하는 H만 찾아주면 게임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H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얘는 점 1,2에서 직선 X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게 평행한 등변사다리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L이야. 아니죠, 루트이죠. 여기는 5루트입니다. 자, H를 구하고 싶어요. H를 구하고 싶어요. H. 됐네? 아, 그럼 여기 선분의 길이 구하면 X가 2만큼, Y가 6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가 루트 4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이만큼이 2루트 2. 될 거고요. 아, H는 얼마야? 루트 32야. 누구? 4루트 2라는 거죠. 이게 등변사다리 꼴이에요. 여기 평행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루트 2땅 자르고 나면 가운데 직사각형 나오고요. 여기 윗변에서 2루트 2, 그리고 빗변이 루트 40. 그러면 루트 32가 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3루트 2에 4루트 2를 곱하면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지수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대칭성, 역함수의 관계를 굉장히 잘 표현한 문제예요. 우선은 조건을 만족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알파베타 구하, 좌표 설정하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수함수에서 이 길이들 사이의 비율관계들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좌표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뭐 넓이 구하는 데서야 이게 사다리꼴에서 뭐 윗변 아랫변 아는데 높이만 못 구해요라고 하면 정갈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을 하든. 혹은 이제 등변사다리꼴이니까 뭐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3회차의 마지막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의고사가 단 2회밖에 없어요. 한회한회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한항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공통 과목 함께할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시험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트형으로 완벽하게 30문항이 되어 있는 그 회차별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선생님은 여기 이제 수학, 미적분, 기하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은 공통 과목 1번부터 22번까지를 여러분들과 풀어볼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항을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차 시에 걸쳐서 1회, 그다음에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항을 선생님과 함께

땀한땀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모든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으니까요.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이제 3시간씩 한 회분의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첫 회차, 이제 그러니까 1회의 이제 첫 번째 시간, 또 2회의 첫 번째 시간, 3회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각 회차별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총평, 이렇게 총평과 문항 분석, 그다음에 배점 분석에 관련된 이렇게 토파복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토파복이라고 하는 네,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요거는 순우리말로 이제 어떤 것을 면밀히 좀 분석해보다, 이제 피드백해보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학습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왼쪽에다 펼쳐두시고, 아, 내가 1회차 모의고사를 다푼 다음에 이러했구나, 아, 내가 여기서 조금 어려웠구나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선생님이 요 시간을 매 회차별로 첫 시간에 마련해 드릴 테니까 모의고사 바로 1번 문제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룩백을 한 다음에 저와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회를 좀 한번 보니까요.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나실 수 있었던 네, 평이한 문제들과 한몇 문제 정도는 당연히 변별력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통 문항에서는 글쎄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보면 수학원 11문제, 이따가 이제 문항 분석 때볼 건데, 수학원 11문제, 그다음에 수학2 11문제가 출제돼서 도합 2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글쎄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회차, 1회차 모의고사에는 수학1보다는 수학2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문항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과 지금부터 3차시에 걸쳐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수능에 반복되는 아주 출제되고 있는 기본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눈에 익은 문항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게 출제됐냐라고 선생님한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와 관련된 문항이 이제 아무래도 주어진 그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좀 찾아가는 그 과정, AKA 이제 우리가 추론 문제라고 하는, 또 분석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을 감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완성해가는 그 작업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1회 토파보기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단원별 출제 이제 문항과 배점 분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다 이제 여러분들 학습자료실 올려줄 테니까 옆에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학원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2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2번, 2점짜리 문제로는 가장 네, 스테디하게 나오는 지수 법칙이 1번 문제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수학2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시험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연달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요. 자, 3번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함수의 연속 조건, 억지로 찢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접합시켜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3점짜리에 출제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4번의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질, 선생님이 맨날 이제 수능 특강 수학원 진행할 때도 나온다 했던 이제 그 문제가 4번에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니까 5번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수학2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접방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뭐 무난한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는 다시 이제 수학1으로 넘어갑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등비수열의 기본 공식도 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거는 합공식이라고 선생님은 보여져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죠? 로그의 성질 및 계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브리핑하는 이 순서대로 선생님 문제 풀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뒤죽박죽 푸는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7번 문제 뭐 굉장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로그의 성질 및 계산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요. 정적분과 넓이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요즘 네, 수능에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문항들이 네,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9번 문제에서는 이제 점의 이제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4점짜리 문제가 이제 9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컬러가 조금 칠해져 있는 이제 그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의 스킬이 조금 들어가 이따가 훈스킬이 나올 거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인데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수학원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 표준형이 나오면 이거 보세요. 적어 보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던 거 그대로 적용했으면 어렵지 않게 4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변별력 문항이 조금씩 출제가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요거 조금 어려우셨죠? 그렇죠? 11번 문제가 등차수열인데 조건이 주어진 등차수열. 다시 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수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컬러가 칠해진 이유는 선생님처럼 왠지 여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2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알아두어야 되는 교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생님이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죠. 아마 11번, 12번은 약간은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 변별력 문항이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여러분들 11번부터 15번까지가 또 여러분들 그 수능에 이제 가장 또 핫한 또 이슈들 우리가 차지하는 문항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니까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 1이 출제가 됩니다. 도대체 맞출 것인가 틀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맞아.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중간에 또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선생님이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작년 수능 기조서부터 우리 수열의 귀납 적정이가 조금 쉬워지고 있는 이제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높게 이제 14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아, 제가 봤을 때 이번 1회의 복병은 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찍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해설 강의 시간에도 우리 실무 1회에 가장 마지막 시간인 3강에서 선생님이 이 문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to be continued. 좀만 기다려 주시죠. 자, 넘어가서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쉬워집니다. 네, 우리 닫힌 구간에서 최댓값을 구하는 어디 있죠? 수학1이었네요. 네, 우리 몇 번이죠? 16번. 네, 다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난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다시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아주 단순하게 네, 부정적분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도 너무나 이제 간편한 네, 극대극소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9번이 조금 이상한 게 우리가 이 19번 문제가 여기 로그함수의 그래프라서 3점짜리 문제기는 하나 거의 준 4점에 이제 알맞는 조금 난도가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3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인 내분점 개념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중간에 훅 이러면서 아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수열의 합인데 결국에는 이게 박스 채우기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됐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나요? 약간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것도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talking about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요, 재밌는 건요, 21번하고 22번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학2에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에서 우리가 차지를 했는데요. 뭐 실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21번과 22번이 수학원에서 수학2에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21번은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제 생각에는 15번보다도 쉬웠을 거라고 저는 우리 친구
친구들이 이게 선생님은 풀이 과정이 별로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22번은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또 별거 없네 라고 해서 조금 잔계산이 들어갔을 뿐 케이스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아주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어렵진 않았다는 점. 저는 이번에 라이징 스타는 15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토파 보기를 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선생님은 어차피 웬만하면 앞에서부터 선생님은 순서대로 푸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아주 아이들이 우리가 뒤로 가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문제가 저는 요거 말고는 딱히,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등급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퐁당퐁당 하면서 여러분들 슬기롭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이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꼭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재 3페이지를 펴시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야, 너무나 간편하면서도 무조건 그냥 수능에 예언됐다라고 볼수 있는 1번 문제 지수 법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지수 법칙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 제곱근의 형태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수를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유리수인 지수로 우리가 확장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지수를 확장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5제곱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2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선생님은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의 제곱이 4이기 때문에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한 번만 써볼까요? 처음이니까. 자, 요게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로 연결된 건두 개를 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2의 5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로 지수의 덧셈 알고 계시죠?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지수 법칙은 더하도록 우리를 유도시킨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 보기 선택지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합시다. 네, 이제 앞으로 1번 문제는 절대 틀려서도 안 되고, 쩔쩔매서도 안 되고, 오래 걸려서도 안 되고, 저랑 약속하기예요. 모든 문제 1번은 무조건 맞추는 걸로. 우리 앞에 1, 2, 3, 4 정도는 아유, 무난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간단한 지수 법칙 문제인데,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뭐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풀어도 되지만, 저는 앞으로 지수의 확장으로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 아래로 내려가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 수능 특강 수학원을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만나는 두 번째 커리큘럼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선생님, 수투도 해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도 외치는 걸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수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fx가 3x 네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4차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딱 봤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다시 go back to 개념 강의로 가야 됩니다. 왜냐? 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1분의 fx-f1, 이건 아주 아주 아주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했던 땡땡땡땡의 정의입니다. df라고 쓰는 거는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뭐의 정의냐면 바로 f'1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x이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이제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항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별말이 없어도 f'1 값이 always 존재합니다. 단순한 미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f'x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12x 세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5가 되겠고 우리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겠다. 괜찮네요. 따라서 f'1의 값은 저기다가 1로 주면 되니까 17. 자, 몇 점짜리 문제죠?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속 한번 할게요.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2점짜리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네, 충분히. 여러분, 그러니까 요 표현을 조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게 뭐 이제 회차가 또 진행될 때마다 이 미분계수를 다르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개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문제를 만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스포일러 이렇게 먼저 미리 얘기하지 않고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나보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2번 문제까지 뭐 무난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학 2 문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 조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수학 2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멀쩡한 두둥 이러면서 다항함수를 갖고 오면 걔가 끊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출제자가 뭐 이렇게 어디를 기점으로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꺾고 올려버린다든지 이러한 변주를 주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도 없고 불연속인 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x 이퀄 마이너스 1의 좌. 우에서 뭔가 함수가 바뀌어지도록 갈아탈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속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은 뭐 연속,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면 이제 이어져 있는가라는 걸 말하는 건데 EX 자체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X제곱 플러스 A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은 X 이퀄 마이너스 1인데 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심오한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연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함수값과 극한값.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fx의 극한이 서로 같단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쓰려면, 마이너스 1의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가지고 그게 같을 때만 이렇게 쓸수 있어요. aka 좌극하고 우극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왼쪽에서는 이거고, 오른쪽에서는 이거기 때문에 그때 함수값이 같아줘야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아줘야지 비로소 이 값이 이 값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위쪽에 이미 달아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값과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 즉 좌극한은 이미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극한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험 시간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뇌를 여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아래다 마이너스 1 돼서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바로 접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은사님이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어내면 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밑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둘이 같아야지만 접합이 되면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하는 상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면 무조건 맞추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상식의 수준에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앞에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1강 정도는 여러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4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는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사인과 탄젠트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아주 각을 버라이어티하게 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시간에 여각공식, 보각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째로 우리가 좀 통째로 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걸 보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보각공식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타를 아주 미미한 각이라고 봤을 때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오면 이 세타만큼 간 것과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마이너스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보각공식을 암기하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선생님, 보각공식이 뭐예요? 그러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를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It's warning. 제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실전 모의고사는 개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지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거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문제 두번 다시 틀리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나 되게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복학 공식 꼭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상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원래 선생님의 스타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 삼각형을 그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잠깐만요. 여기를 봤더니 제가 탄젠트 세타는 조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04번이고 이제 우리가 문제 배점이 3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헤비한 생각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좀 유추해 주시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나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선생님 제가 어떻게 바꿀까요? 그쵸?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렸다. 그쵸? 어지간하면 그렸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려도 할수 있게끔 출제자가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9분의 8이 됐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에다가 30 곱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것도 없고 다시 볼 것도 없고 무조건 이제 맞춰야 되는 정답은 1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말을 이어가 보세요. 반드시 맞춰야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능 특강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에서 점 찍어 놨다. 자기 자리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자, 우리 넘어가 가지고요. 선생님 이미 벌써 페이지 넘기는 거 보셨죠?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접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접선에서 동그라미. 아, 선생님이랑 같이 접선의 방정식은 정리한 적 없어서 선생님이 살짝만 미리 보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두세요. 선생님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수학 2에서 도함수의 활용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f'x 구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어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 얘들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써먹을 거야. 그래서 알아둬야 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교과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출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개념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걸 쫙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유형 1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뭐냐면 곡선 위에 한점줄 때. 그래서 위에다가 스타카토. 그 다음에 유형 2는 기울기를 줄 때.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그어라. 그 다음에 유형 3번이 좀 난도가 높은데 바로 곡선 밖에 한 점을 줄 때. 어라? 어라라라? 우리가 점을 주는 건 똑같은데, 유형 1번은 곡선 위에 점을 주는 거야. 유형 3번은 곡선 밖에 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냐 밖이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유형 3번은 꼭잘 알아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적어두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된 거냐면요. 보다시피 곡선 위의 점 1,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유형 1번 곡선 위의 점으로 우리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y는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1차 함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그러면 기울기가 있을 거고 점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기울기가 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은 도함수의 활용이다. 따라서 도함수를 활용을 하자. 이걸 fx라고 하면 바로 f'1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게 크리티컬 핵심 아이디어죠. 그리고 1,1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상식을 이용해주면 괄호하고 x-1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1,1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6,a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6 놓고 여기다가 a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a는
5 곱하기 f 프라임 1 더하기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f 프라임 1만 구하면은 그냥 만사형통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할까요? 그쵸? 저기 위에

0: 나오거든요. 유형 3번의 아이디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그때 가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3점짜리 문제 하나를 획득하셨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꼭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학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고, 제가 아마 등비수열을 강의를 또 진행을 한다라고 또한번 저에게 맡게 된다면, 요 정도의 사이즈의 문항들을 반드시 이제 기본 개념 시간에 넣게 되죠. 왜냐? 이 문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교훈인지. 모든 항이 양수. 아이고야.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수능 특강 수학원 할 때요. 제가 모든 항이 양수면 분명히 첫째 항도 양수였을 것이고 공비도 0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밑줄 쳐놓고 써놓고 출발해라 라고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이거는 완전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공식이 되겠고요. 표기가 되겠고요. S2분의 S4가 5고, S5에서 S3를 뺐을 때가 30이다 이랬으니까 지금 주어진 게 자꾸 다 S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조금만 좀 제가 제 입맛대로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S4라고 하는 거니까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OS2다. 이렇게 좀 제가 보기 편하게 한번 써보고요. 제가 이 S5에서 S3를 뺀 것을 제가 이렇게 딱 정통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보기보다는 저거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의 풀이를 보려고 듣는 거니까 선생님 한번 풀이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는 S. 하나는 A 이런 식으로 일반항과 합의 공식을 둘다 물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 처리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개념이 공식으로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 알고 계시죠?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여기는 아마도 R-1분의 첫 번째 항 몰라 A1이라고 두고 네 번째 항까지이기 때문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4의 공식일 거예요. 는 됐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물론 여기서 R이 1일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런데 뭐 제가 안 해봤는데 R이 1이면 당연히 모순이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R이 1인 등비수열은 취급하지 않는다. 공차 0인 등차수에 별로 취급하지 않듯이. 그쵸? 따라서 R-1분의 그쵸? A1 곱하기 이번에 S2기 때문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내가 첫 번째 식을 좀 간결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다 약분이 가능하죠. 어? 그리고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안에도 R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R제곱 플러스 1이 5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R제곱은 4,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아하. 그래서 R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해줬구나. 따라서 여기서 R이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요.
1: 오.
0: 끝났네. 근데 문제에서 A5 빼기 A4를 구해라 이랬으니까 저는 그냥 딱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아뭐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가지 말고요. A5는 A4에다가 공비만큼을 곱한 거니까 이게 이 A4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때요? 선생님 말 맞아요? 따라서 3A4가 이제 이게 약간 수열을 조금 가지고 놀수 있는 친구들의 풀이죠. 따라서 3배의 A4가 얼마? 30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면, 아, A4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A5에서 A4를 빼라고 했으니까, A5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바로 이거의 다음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공비 2를 곱한 값이 바로 A5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2N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0에서 10을 빼라.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미니 교훈이 뭐냐면, 일단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또 선생님 도움이 되는 요거.

잡으세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일단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양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나 얻어가시고, 체크, 체크. 그다음에 선생님이 물결친 부분을 요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체크, 체크.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SN에 대한 정보, 하나는 AN에 대한 정보. 이거는 두 개를 어떻게 버무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 처리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6번 문제 어렵지 않게 힘 많이 안 들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세요? 괜찮죠? 그렇죠? 네, 좋아요. 따라서 우리가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1회 파이널 모의고사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7번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7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로그의 이 기본적인 계산을 잼, 잼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이 문제가 만약에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연산이 좀잘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나 혹은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몇 개의 로그의 성질을 정확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더 배양해야 되는 로그의 성질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보다 큰두 실수 A, B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곁눈질로 봤을 때 A, B가 지금 진수 자리와 밑자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조건, 뭐 진수 조건 이런 거에 이제 위배되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왼쪽식을 딱 봤는데요. 아, 너구나. 너가 문제다 지금. 왜요? 왼쪽에 로그 2의 A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차라리 미지수가 진수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선생님 말 맞죠? 빨리 공감해 주세요. 맞죠? 이거 선생님 맞는데? 그러면 로그 B의 4를, 오히려 진수가 4인 거를 알고 있고, 밑이 B라는 걸, 아, 조금 그런데? 바꿔볼까? 지금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꿔볼까? 바꿔볼까? 이게 무슨 공식이죠? 밑변환 공식이죠. 왜또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밑변환 공식. 여러분, 수강 후기에 선생님 용어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러놓고 왜 지금 숨냐고요, 다시. 자, 밑변환 공식. 밑을 변환시키는 공식이잖아요. 자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수강 후기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저안 자요. 아니, 아는데 자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로그 A에 B라고 하는 이러한 로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한번 꼬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B랑 A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Like this.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하여라. 그리하여라. 허나, 분해일을 해라.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요거, 요거, 요거. A와 B는 무조건 다 만족한다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A와 B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푸는 너가 또 다른 미친 C로 내가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니즈가. 그렇다면 이번에 분모 분자에다 얹어서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바꿔라 라는 게 바로 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네모친 그 핑크 색깔 부분을 일단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아, 선생님, 그러면 로그 2의 A 곱하기 이 부분을 분해 하시고, 로그 4의 B로 바꾸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주셔야죠. 그러면 로그 2의 A는 6 곱하기 로그 4의 B잖아요. 근데 또 싫어, 또 싫어. 뭐가 싫어요, 뭐가? 아, 여기는 2인데 여기는 4인데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4는 2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2의 제곱으로? 근데 우리가 또 배웠다? 어떻게? 밑의 지수는 앞으로 분모로 내려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2분의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사실. 그럼 이 3이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지수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눈이 있다면 A와 아, 이제 B의 세제곱이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첫 번째 조건에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됐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돌아가면서 2의 22제곱은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아, 됐다. 따라서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2의 22제곱이다 라고 봤더니, 어라? 내가 A가 B의 세제곱인지를 알아. 그러면 내가 요 A 자리에 B의 세제곱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B의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전 선생님이랑 같이 1번에서 풀었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B의 11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22제곱이니까 아, 이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요렇게 B의 11제곱 이퀄 4의 11제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 그러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B의 값이 4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B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A 값은 바로 자동 발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로 4의 세제곱인 64가 A 값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몇해전 수능에 이런 스타일로 로그의 성질을 물어봤던 문제가 갑자기 기억이 저는 나면서 그때의 생각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잠깐 추억에 빠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A 플러스 B의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냐면 60A 6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제뇌 속에 정말 이 밑변환 공식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선택지 4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로그에 이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5페이지가 등장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5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8번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마치 저만 알고 있는 시크릿처럼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거를 종지부를 지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적분과 넓이는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왜냐면 이 정적분과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2강에 또 나오고 또 3강 때도 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약간 잔잔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도 쏙쏙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잘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조금 일반적인 선생님이 개념을 한 번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선생님이 좀 체크해온 표시기, 체크해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 바로 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PPT를 조금 넘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그림을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볼때 말씀을 드리자면 얼른 이 밑에를 한번 스캐닝을 쫙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씨를 읽으면서 빠르게 빨리빨리 체크를 하면서 중요 지점들을 찍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16분의 1x 4제곱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요게 f(x)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좀 옆에다 적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 하나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y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거의 흡사 x의 제곱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래프가 아주 정말 바닥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업을 해보면 약간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16분의 1 정도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누워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보다시피 원점 0을 넣으면 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5라고 하는 거는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된 그런 그 fx에 대해서 x 이퀄 2와 x 이퀄 2요? 여기 있습니다. 괜찮죠? x 이퀄 2와 y는 fx가 만나는 점을 a. 선생님 조금만 더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화면이 가려지네. 자, A. 그러면 그 A가 어디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fx와 y는 16이 만나는. 자, 그러면 y는 16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로선을 쭉 그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16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곡선과 이 점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제가 별다른 문제 지시가 없지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문제를 풀때 저기와 저기를 찾아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작업이 어디냐? 이게 되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화면 조금 덕지덕지 제가 표시하진 않고 일단 여기다가만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 만날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C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학원하고 수학2를 공부하시면서 넓이라고 하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정적분밖에는 없어요. 아, 따라서 정적분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넓이 문제니까 원에 관련된 넓이 문제였다 그러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 그 들어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인 삼각형의 넓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은 부채꼴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학 2에서 출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를 S1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FX 그러니까 여기가 S1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곡선 y는 fx와 ac와 b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다 이랬으니까 여기 부분이 s2가 되는 거야. 이건 삼각형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가 라운드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s2 빼기 s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왜 빼라고 했을까 해서 아! 하는 친구가 있고 글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 문제는 혹시 S2를 직접 구하고 S1을 직접 구해서 만약에 빼셨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게끔 문항을 푼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요 저대로 풀게요. 그러면 실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하게끔 왜냐면 이건 해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빨리 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뭔데요? 그럼 제가 두번 다시 안 틀리겠습니다. 그러지 제가 이 8번 문제를 지금도 틀리고 나중에도 미련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또 한번 봐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전 모의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악착같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제가 찍어 맞추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문항을 해결하려고 정말 억지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듣는 이 강의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듣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이제 S2 빼기 S1이 어떤 의미인지. 자, 이제 선생님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1이에요. 그리고 출제자가 아까 전에 여기를 S1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S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우리가 이 교과 내용은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선생님, 응? 지금 하나는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인데요. 알죠? 근데 그냥 넓게 제네럴하게 얘기하면 직선도 넓은 의미에서는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하는 거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그냥 요런 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거. 지금 이 fx는 요 fx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 분명히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여기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지금 선생님이 눈에 보이다시피 이 초록색과 핑크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보이시죠? 보이죠?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S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S2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 개념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 아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S1을 구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A와 B라고 하는 이 구간 내에서 위가 어디니라는 걸 명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위가 핑크 색깔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핑크 색깔에서 누구를 초록 색깔 함수인 GX를 빼서, 즉 다시 말하면 넓이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S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잘 들어봐요, 선생님 말. B에서 C까지를 제가 적분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S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초록 색깔에서 핑크 색깔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우, 선생님 싫어요. 저 그냥 이거랑 같이 일치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FX에서 GX, 그러니까 위아래를 무시하고 만약에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바뀌어 있죠. 아래에서 위를 뺀 꼴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B부터 C까지를 내가 그냥 그대로 적분해 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S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2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A부터 B까지 또 이어서 B부터 C까지니까 이쪽 왼쪽 부분은 한 번에 A부터 C까지. 선생님 요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부터 C까지 선생님 약식으로 써보겠습니다. F 빼기 G DX를 하게 되면, 아, 하나는 넓이로 온전히 있지만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S2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가 되구나. 요걸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럼 보세요. S2에서 S1을 뺐어요. 그럼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S2 더하기 마이너스 S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S1은 넓이로 인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붙인 걸로 인식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S1은 마이너스로 됐을까? 뺄셈을 잘못했네. 16분의 1에서 FX를 뺐었어야 되는데, 아, 이 친구가 깜빡하고 FX에서 16분의 1을 뺐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아, fx에서 16분의 1을 뺀 상태에서 내가 적분을 한 번에 해주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쫙한 번에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갈 때는 오히려 아래에서 위를 뺀 꼴이니까 마이너스 S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아래를 뺀 꼴이 되니까 여기는 맞게 되면서 이게 바로 출제자가 원했던 S2 마이너스 S1 그 자체가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요 지금 세계관입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fx는 16분의 1 x 4제곱이니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6분의 1 x의 4제곱. 어때, 괜찮아요? 계산하실 때 선생님은 16분의 1을 앞으로 뺐거든요? 하고, 여기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1dx. 그러면 16분의 1한 다음에 여기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넣고, 요거 여기다가 넣고 빼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0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풍선 안에 넣어주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8번 문제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노트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8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아마 요거 이제 선생님의 스킬이 조금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한번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4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시각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정, 이게 초기 위치라고 하는 거네. 둘다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속도가.

P는 요거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Q는 요거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일단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P하고 Q에서의 시각 T1에서의 가속도가 같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속도를 주어지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교과 개념 시간에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미분하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A1t.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6t-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2t는 뭐야? 24가 되는 거니까, 6t-6이 24가 되는 그 t 값? 아, 따라서 여기는 t1의 값이 얼마?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은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가속도가 같다 이랬으니까, 얘가 둘이 같아지는 그 t 값이 t1이라고 했으니까, t1은 5구나.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t0부터 t1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어떤 점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제로 움직인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V라고 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음수를 모두 다 양수로 생각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 좀 알아둡시다. 움직인 거리, 즉, 이동 거리가 나오면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속력이 뭐죠? 속력, 우리가 점피니까 점피는 이거예요. 바로 이 V1t의 절대값, 즉 다시 말하면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 요거를 적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거를 적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3t로 묶어주게 되면 t-2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0하고 2에서 끊습니다. x축을. 아,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0하고 2를 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출제자가 나한테 5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5는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선생님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3t, t-2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가 선생님이 뭘 그린 거냐면 y는 v1t를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속도예요. 근데 이것을 절대값에 의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적분하라는 뜻이니까 결국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0부터 5까지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 dt. 이거의 값을 구해라.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여기 부분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 부분은 원래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를 진짜 더해주면 제가 여기를 S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S2라고 한번 해보면 그 넓이를 진짜 더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S1을 어떻게 구했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근을 이제 둘레로 하는 근을 이제 우리가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를 공식 처리해가지고 구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 S1을 바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3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 3을 써주시고 두 근의 차, 즉 다시 말하면 2의 세제곱. 이게 바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의 넓이를 4구나 이렇게 구해주시고 여기 있는 2부터 5까지는 그냥 이걸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따로 구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요렇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아니 3t죠? 3t의 제곱.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2부터 5까지 계산해 주시면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54가 나오네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계산을 해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S1에다가 S2만 따로 계산해서 여기를 54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58이라고 내는 그 요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은 선택지 1번을 찾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 공식 좀 옆에다가 좀 기억해 두시겠어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근데 여기서 어차피 3이기 때문에 3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한 다음에 두근의 차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선생님의 요 스킬로 좀 정리해 드리면서 요 문제의 왼쪽 부분에 S1을 이제 S2처럼 계산을 또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구해서 여기가 4라고 우리가 하는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얻어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조금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런 점에 이제 어떤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적분만 시키던지 아니면 미분만 시키던지 이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속도를 물어보는 걸로 인해서 미분을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또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간 어떤 이동 거리를 구하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절대값 즉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력을 적분해서 우리가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이제 4회차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어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9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했던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전체적인 토파보기를 좀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려주면서 복습 잘해주시고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불교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석가모니와 기억나죠? 대승불교 여러분들 기억나죠? 중간과 유식사상 이어가서 교종 선종을 배웠다면, 우리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한국 불교 윤리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의천, 진을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통합사에 막 수업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적인 게 뭘까라는 막 질문들을 해요. 한국적인 게 뭘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이어왔던 전통은 무엇일까라고 딱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윤리와 사상의 교사로서, 강사로서 딱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 화합과 조화인 것 같습니다. 단군 신화 때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화합과 조화라는 정신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계승해야 될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그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원효, 의천, 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하면서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먼저 수능 대표 문항 보겠습니다. 한국불교 사산가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불교 사상가라는 이렇게 딱 타이틀을 보게 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3명. 원효, 의천, 그리고 진울 되겠습니다. 각각을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누군지를 유추하고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제 구조는 요 정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르는 거 파악할게. 갑부터. 세계는 무한하지만 모두 한마음에 포함된다. 이게 여러분 결정타 키워드예요. 한자로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일심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모든 한자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심 정도는, 공자의 인 정도는, 그렇죠? 도가의 도 정도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생기면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흙구덩이와 무덤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오직 한 마음일 뿐이니 그것을 밖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원효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원효다. 일심이라는 게 주된 포인트. 일심 아니면 화쟁이라는 포인트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어도 잘못된 습관은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나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어. 돈 오했어. 그치? 아, 나의 본성을 돌아보니까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 깨달았어. 돈 오. 그쵸? 근데 단박에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한자로 뭐라고 돼 있어? 습기라고 그러면 돼 있습니다. 습기. 습기가 나와 있어서, 아직 남아 있어서, 단박에 제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린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즉, 도노 플러스 뭐가 필요해? 점차로 닦고 익히는 게 필요해. 도노, 점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을 길러 나가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한국 불교 사상가 진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원효와 진울을 비교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진울의 경우에는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오는 선종의 해능과도 자주 비교되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내려가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청정한 마음, 여러분들. 한자로는 지금 진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분별, 청정한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들. 여기는 생멸이라고 씁니다. 생멸. 진여와 생멸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될수 없다? 삐! 틀렸습니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여러분들, 일심으로 우리가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의 마음, 여러분들,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뿐이에요. 네, 제가 그때 개념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심 이문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일 뿐이야, 여러분, 사실은. 따라서 한 마음이 될수 없다라는 건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바닷가 갔을 때 고요하고 그런 잔잔한 바다 보이죠, 그쵸? 그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랑 파도치고 여러분들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바다랑 사실 바다란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사실은 이 하나의 마음이란 점에선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 복습. 1번 X. 2번입니다. 무행은 계율에 구속받지 않는, 좋아, 여러분들. 무행은 특히나 원효가 강조했던 수행 방법이에요. 계율에 구속받지 않는 수행입니다. 출가자만의 수행이다. 삐 틀렸습니다. 출가자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원효의 여러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출가자만이 아니라 대중들 또한 할수 있는 수행, 무행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처의 설법은 스승이 전한 마음과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에이, 여러분들.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특히나 이 선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진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처의 설법은 스승이 전한 마음과 가리키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도노 후에도 정과해를 함께 지속적으로 닦아야 된다. 지금 점수의 구체적인 여러분 수행 방법이 바로 정과해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배웠죠? 바로 정의 쌍수라고 배웠지, 그치? 네. 정의 쌍수. 진울은 도노 점수를 강조하고 요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정과해를 함께 닦는 거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바로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여 종파 간 대립을 없애야 된다. 안타깝게도 원효가 있던 시대에는 선종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원효의 입장에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여 종파 간 대립을 막아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 바로

몇 번? 4번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표현들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아래 내려가서 요 선종과 교종의 통합이라는 거에 대한 맥락을 보면서, 이거 원효도 맞나 싶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원효에 대한 내용으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 문항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주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3학년도 수능까지 갖고 왔습니다. 23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면 해능과 진울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해능의 도노 돈수와 진울의 도노 점수가 비교되어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건너뛰고 25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해능과 원효가 비교되어 출제가 됐고요. 26학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원효와 진울이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된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난해하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원효라고 하게 되면 일심 화쟁 나오고요. 진울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 나옵니다. 해능이라고 하게 되면 도노 돈수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겁먹을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출제 포인트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수능 완성 문항들 보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효 한국 불교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바로 조화라는 걸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효가 여러분들 살고 있던 시대 불교 종파들 간의 대립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그 종파들 간의 대립을 화합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심사상이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일심사상,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여러분 얘기하고요.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한 걸 얘기합니다. 종파들 간에 막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막 하면서 막 집착하고 막 서로 싸우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우린 다르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1심 2문을 제시합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아까 기출문제에서 봤었던 요 진여와 생멸이란 포인트가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죠. 한 마음의 다른 측면일 뿐이야. 한 마음이란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심진여문이 뭐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에요. 부처의 마음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들 잔잔한 고요한 바다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심생멸문, 여러분들 선악이 섞인 현실의 마음이에요. 막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파도치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고요한 바다나 파도치는 바다나 바다란 점에선 다르지 않지, 그치? 따라서 일심 이문 사상, 여러분들 일심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파 간에 막 서로 너희들이 맞다 틀리다 막 다투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화쟁 사상 얘기합니다. 화쟁이 뭐냐? 쟁론을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원흉회통의 논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종파들 간 쟁론을 화합하려고 했고요. 더 높은 차원으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수행방법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관이행입니다. 지행과 관행 수행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하고요. 나아가서 그를 통해 일심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 관행은 실상을 관찰하는 수행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무예행을 얘기합니다. 무예행 이게 뭐냐? 바로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 물을 마시기 위해 갖고 있었던 표주박이었나? 거기에 여러분들 무예란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항상 일상 속에서 수행하려고 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살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요. 얽매이지 않는 수행을 했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어울리면서 이 부처의 깨달음을, 부처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연불 수행을 강조합니다. 연불을 통해 성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당시 그 경전들 여러분 그 어려운 표현들 한자들 막 어떻게 대중들이 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불하면 돼. 그럼 성불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다툼을 멈추고 여러분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라는 거에 지금 제가 계속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의천과 진울이 등장합니다. 의천과 여러분 진울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이제 이때 통일신라 말쯤에 여러분들 후기쯤에 여러분들 바로 선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 있던 시대의 경우에는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시작했던 시대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기출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원효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아직 선종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원효의 입장에서 뭐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랑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지?
그런데 이제 의천과 진을로 오게 되면 선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종과 교종 사이에 대립이 존재했고, 둘의 경우에는 그 대립을 화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아가서 그 화합에 여러분 힌트를 누구한테 얻었어? 앞에 있던 원효에게서 얻게 되는 거예요. 원효가에게 했던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의천과 진울이 잘 계승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천과 진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묘하지, 그치?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그럼 반을 보게 되면 경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반을 보게 되면 참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네. 이렇게 반을 여러분 보게 되면 참선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의천과 진울이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 교과서와 학습지 위주로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아니야. 출제자인 쌤의 마음을 잘 꿰뚫어야지라고 말하면서 명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을 또할수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혹은 이 교과의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과서랑 학습지를 통해서 경전도 공부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출제자인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만 공부로 다투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말자. 화합하자. 둘다 하자. 이렇게 그럼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면서 누구의 스타일인지를 고민하면서 풀면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쌤, 이게 재밌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윤리와 사상교사가 되려면, 강사가 되려면, 이런 게막 재밌어야 돼. 전 실제로 막 쌤들과 밥 먹을 때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연 중에 여러분들, 다들 눈치를 못 채게 조용히 이렇게 딱, 불교 윤리 얘기, 유교 윤리 얘기, 알개olog에 막 칸트 벤담 얘기 막 합니다. 은연 중에 잘들 들어주시고 되게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만의 착각은 아니길 바라면서 볼게. 의천과 진울이 여러분들, 의천부터 보겠습니다. 교정을 중심으로 놓고 선종과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아, 그래. 경전 공부가 베이스지. 그런데 선종 수행 또한 분명히 필요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공부 플러스 여러분들, 선의 수행, 참선 수행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관 겸수, 내외 겸전을 얘기합니다. 교관 겸수 여러분, 내외 겸전, 큰 뜻은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전 공부 플러스 선수행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경전 공부, 직원 여러분들 참선 수행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죠. 내외 겸전 여러분들, 안으론 우리가 참선 수행 연결, 외적으론 경전 공부 여러분 연결, 그렇죠? 외적으로는 경전 공부 연결해서 같이 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만나거나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아, 이거 의천이구나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포인트가 생각보다 잘안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갈고 닦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지문을 낼때 이걸 애들이 알까 모를까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을 때그 아래를 보게 되면 갑과 을의 비교 속에서 갑이 누군지 모르겠어. 을을 보니까 진울이네? 근데 지금 갑을 보니까 일심화정에 대한 언급이 없네? 아, 이거 진울 아니고 원효 아니고 의천이겠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풀때 계속 그렇게 연습해서 지문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길 바라고요. 실제로 조금 수능 시험장 가서 많이 헷갈리거나 떨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소거되면은 이 사람이 남겠구나. 얘는 의천이겠구나. 얘는 진울이겠구나. 이런 연습들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윤사 문제에서는 항상 사상가들 앞에다가 뭐 한국 불교 윤리인지, 그쵸? 중국 불교 윤리인지, 이런 걸 달아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네, 됐고, 이제 진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울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의 수행을 강조하고요, 경전 공부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이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여러분들 별표. 바로 진울이 얘기했던 선교 1원. 야,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야라는 포인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진울인가?

할까라고 물음표를 갖고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수행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1번입니다. 도노 점수 얘기합니다. 해닝의 경우에는 도노 돈수를 얘기했지만 진울의 경우에는 도노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습기 때문에 이 습기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딱 봤어. 김상건 너 전교 1등 할수 있는 본성 갖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여태까지 쌓아놨던 계속 SNS를 봤던 습관들, 아니면 밥 먹고 누워서 잤던 습관들, 아니면 시험 기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막 친구들과 놀았던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전교 1등이 내가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진울의 경우에는, 야, 단박에 깨달아도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점수가 필요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첫 번째 1번 포인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능과 자주 비교되어 나오기 때문에 꼭 지켜가서, 네,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의 쌍수 얘기합니다. 바로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선정과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가나선 얘기합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 수행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 친구와 다퉈서 괴로웠던 적은 없나요? 그 괴로움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했던 적은 없나요? 우린 왜 괴로워하고 우린 왜 친구랑 싸울까요? 이제 눈 떠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주제를 들고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걸 바로 가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배우고 좋아했는데 요가 이런 요가를 막 배우게 되면 이런 느낌의 수행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 괴로움과 번뇌에 휩싸인 친구가 있다면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그걸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 원효, 우천, 진울 다 이렇게 싹다 묶어서 비교 포인트 갖고 와봤습니다. 원효의 경우에는 교정 내에서의 종파 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기출 다시 체크가 되죠? 아직 선종이 안 들어왔어. 따라서 교정 내에서의 종파 간 갈등을 조화. 의천과 진울의 경우에는 교정과 선종의 종파 갈등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런 차이점. 의천 여러분들, 교정 중심, 진울, 선종 중심이다라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사상, 원효가 얘기했던 일심화쟁, 직관이행, 그리고 무예행과 연불수행 기억하면 되고요. 의천 얘기했던 교관겸수, 내외겸정 기억하면 되고요. 진울이 얘기했던 여러분들, 선교일원, 도노점수, 정의 쌍수, 그리고 가나선의 수행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교 또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진울과 해능이 공통점 또한 나옵니다. 진울과 해능 둘다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정과 여러분들 지혜, 나아가서 계율을 지키는 거는 사실 석가모니도 얘기했던 거예요. 어? 석가모니가 얘기했다고? 그쵸,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팔정도랑 함께 뭘 얘기했지? 삼학의 수행. 삼학이 뭐지? 계정해. 계율을 지키는 거, 선정하는 거,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다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전에 더막 기억이라고 해서 잊지 마시고요. 이 불교 사상은 석가모니를 베이스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떠올리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를 힘써야 된다라는 셋의 공통점이 있고요. 나아가서 원효와 진울 같은 경우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과 무아를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선지 또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미리 다 풀어왔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들으면서 푸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조금 시간 내서 그래도 풀고 앉아서 듣길 바랄게요. 네, 중국 불교 사상가 갑이 나와 있고요.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표현할 때 AB에 해당 내용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부담도 아마 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긴 지문은 오히려 단서들이 더 많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보면서 확인하길 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이 길게 되면 지문을 몇 개를 따가지고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은 지문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많이 보고 익혀두길 바랄게요.

바로 한번 값부터 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으니 어리석으면 소인, 지혜로우면 대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 소인과 대인? 이거 유교에서 막 공자맹자가 얘기했던 그치? 특히 맹자 여러분들 막 대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대인이란 단어 자체를 보고 유교를 떠올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 잘했어.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동양불교나 다시 여러분들 동양윤리 사상의 경우에는 비슷한 단어들을 꽤 많이 씁니다. 도라는 말이라던가 덕이라는 말이라던가 성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써요. 지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만 딱 보고 이거 유교다, 이거 불교다, 이거 도가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인이라는 말 또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갑의 사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줄여나가면서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대인이 여기선 누굴까 한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내려갈게요 이제.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서 마음이 열리게 한다고 합니다. 뭔가 가르쳐주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미혹한 사람이 만약에 깨달아서 마음이 열린다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듣고 배우게 되면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해요. 깨닫지 못한 부처라 해도 곧 중생이고 한 생각이 깨닫는다면 중생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빨간 펜 여러분 밑줄 쫙.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본성이 부처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중생인 거고 중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 곧 부처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맥락 속 여러분들 선종이 말했던 뭔가 도노의 맥락, 견성성불의 맥락 이런 게딱 연결되지 않아요? 갑은 여러분들 중국 불교 사상가 해능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두고 보길 바라는 지문이에요. 일체의 만법이 모두 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도 어찌 자기의 마음에서 단박에 깨끗한 여러분들 부처와 같은 본성을 보지 못하겠는가? 마지막에 도노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일체 유심조화도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해능이다. 어렵겠지만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은 올라갈 거예요. 자신감 갖고 같이 화이팅! 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본성이 본래 청정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수행하려 할때 반드시 자신의 행을 관찰해야 된다. 마음속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됐죠? 망상과 습기가 아직 제어되지 못하면 이리저리 흩어지고 떠돌면서 그간 쌓은 믿음과 공덕이 헛되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좋았어. 체크. 어떤 걸 체크할 것 같아? 이제 제 마음을 딱 밀어서 헤아려야 돼. 딱두 글자. 바로 습기가 나와 있습니다. 습기. 이 습기라는 걸 제거해야 돼. 내가 단박에 부처라는 걸 깨달아도 습기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선사가 말한 바와 같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지를 살펴보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다해서 깨달음 이후에 포인트 도노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길을 널리 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요 밑줄 친 여러분 물결 친 부분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 도노 점수를 확인해야 돼. 됐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이후에 닦음은 단지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무수한 수행을 반복하여 닦아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배웠었던 원효 진울 의천의 공통점으로 이 그쵸?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볼수 있는 지문입니다. 네, 을은 누구예요? 바로 지눌이 되겠죠. 됐죠? 갑과 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바로 한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갑은 해능, 을은 진울. 자주 비교되었던 사상가를 이렇게 잘 묶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해능이 진울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성을 자각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OX? 바로 X. 왜? 해능의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도 불성 자각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따라서 1번 여러분 A는 해능이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됐죠? 2번입니다. 부처의 깨달음.

존엄해도, 자성이 청정한 걸 여러분 알아도 번뇌에 물들 수 있어. 왜? 오랜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필요한 거야, 그치? 명확하게 가로에 비판하는 부분에 점수란 단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린 여러분들 자성의 청정함을 깨달아도 번뇌에 물들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 돈호한 이후에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수가 필요하다고 말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정답은 바로 4번 되겠죠, 그쵸? 도노 돈수를 얘기했던 해능과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진우를 잘 이렇게 비교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진우의 관점에서 해능에게 해능아, 도노한 이후에도 점수를 해야 돼. 번뇌에 물들 수 있어. 그거 왜 몰라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5번입니다. 네, 수행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집착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보살행 연결 가능하겠지, 그치? 따라서 5번은 둘다 이야기하는 거다. 간과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인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시 한번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능과 진우를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고요. 나아가서 둘의 공통점 또한 복습할 수 있었던 우수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한국 불교 사상가 갑거리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부터 보겠습니다. 경전에서 중생의 마음은 그 자성이 본래 공적하다고 하고 또 공적한 마음의 본체에는 색과 상이 없다고 한 것은 언설은 서로 다르지만 뜻의 귀결점은 같다고 합니다. 쫙 여러분 읽게 되면 이 대목은 일심의 진여문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중생의 막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마음에도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서 그러나 중생심은 일심의 생멸문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은 그 본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일심법일 뿐이다 따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심 이문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갑이 누구다? 원효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진여문과 생멸문 여러분들 구분 기억하면서 일심 이문. 그런데 다른 두 측면일 뿐이지 하나의 마음에 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 원효라는 거 확인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법은 언상이 없지만 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좀 다시 바꿔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리를 말합니다. 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어와 그리고 형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걸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야지, 적어도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란 언어와 형태는 없지만, 이 언어와 형태를 떠나지도 않는다. 언상을 떠나면 미혹에 떨어지고, 언상에 집착하면 진리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이런 언상을 떠나게 되면 어리석어져, 여러분들. 미혹에 떨어지게 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게 돼. 그런데 또그 언상에 집착하게 되면 또 진리에서 멀어져. 다만, 세상에는 완전한 인재가 드물고 사람 완벽하게 구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를 배우는 사람은 대부분 안을 버리고 밖으로 구하려고만 하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걸핏하면 외연을 끊고서 내면만 밝히려고 한다. 이 구절 여러분들, 특히나 의천에게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경전 공부를 막 하느라 바깥 공부만 막 하려고 하고, 또 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안에만 막 보려고 하느라 바깥에 소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하나에 집착한 것으로서 양쪽 다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외 겸전해야 돼. 안과 밖둘다 봐야 돼. 교관 겸수해야 돼. 둘다 해야 돼. 근데 왜 그거 놓치고 하나에 집착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선 언어와 형태라는 것도 필요하던 걸 알아야 돼. 그걸 배우고 나서야 그런 걸다 뛰어넘는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막 교종에 대한 공부, 경전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꿈꿨던 을은 누구다? 의천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천의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위의 맥락과 아래 맥락 속에서 의천의 이런 단서들을 다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

가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불교 종파의 이론들을 회통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이다. 일심 여러분 떠올리면 됩니다. 일심 화쟁 떠올리면서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심의 관점에서 생겨남과 사라짐은 차별되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들. 일심의 관점에서는 이 생과 멸이라는 건 차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일심은 이런 대립을 초월한 거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리에 대한 탐구와 마음의 수행은 병행되어야 된다. 교리에 대한 탐구, 이 마음의 수행, 여러분들.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직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번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교관 겸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3번 옆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체법을 공으로 바라보아야 하므로 경전 공부는 불필요하다. 삐, 틀렸지, 그치?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을이 으천인 거를 몰랐어도 사실은 지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언상이 없지만 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분명히 언어랑 형태라는 혹은 이런 경전의 가르침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맥락을 통해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4번은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 푸는 센스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익혀볼 줄 알고 풀어야 됩니다. 당장에 이 지문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쵸.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명확하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장들, 지문들을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다 보면 지금처럼 문제를 풀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됐죠?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별표. 네. 이제 원효와 의천의 공통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네, 둘의 공통점으로 별표치고 같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배웠던 3명 중에 한 명이겠지? 비록 뒤에 닦음이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텅 비었고,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단박에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음에 끊어도 끊임이 없고, 선을 닦음에 닦아도 닦음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닦음이고, 참된 끊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지금 약간 아나운서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 네, 제가 봐본 적은 없지만. 봐봐. 단박에 여러분 깨달았어. 그치? 단박에 깨달았어. 어떤 말이 떠올라야 돼? 돈? 오가 떠올라야 돼. 쫙 이렇게 여러분들 빼서 도노가 떠올라야 돼. 사실 한국 불교 사상가고 도노가 딱 떠올랐으면 연결은 딱딱딱 돼서 진울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급하게 풀 필요 없습니다. 괜히 하나의 단서만 보고 막 뛰어들었다가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비록 온갖 수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규봉선사가 누군지 모르겠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다는 뜻을 종합적으로 판별해서 말하길. 본성이 본래 번뇌가 없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 이를 바탕으로 닦으면 이것이 최상승의 선이며 또한 이 부처의 청정한 선이라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힌트가 지금도 나왔어. 먼저 딱 깨닫고 뒤에 닦아. 네, 도노 점수가 딱 연결돼야 돼. 그래서 만일 생각생각마다 꾸준히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수많은 삼매를 얻으니 달마드사의 제자들이 계속 이어 전해온 것도 바로 이 선이다. 도노와 점수의 뜻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여러분들? 바로 진울이 되겠죠. 마지막 특히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진울의 단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평가랑 수능에서 뒤에 결정적인 단서가 안 나오고 위에 단서만 나와도 단서들을 유추해서 진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연습까지 돼야 돼요. 지금은 긴 지문 속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막 흩어져 있지만, 나중엔 그런 연습까지 돼야지 실제로 만점 대박까지 가능한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되겠어요,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 더 크게, 여러분들? 네.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억입니다. 마음을 바로 바라보아야 마음속의 불성을 단박에 형성할 수 있다. 마음을 바로 바라본다? 마음속의 불성? 이거 나빠 보이지 않는데? 뭐가 틀렸지? 단박에 형성한다? 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불성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우리가 이 포인트,
이 앞에 있던 유교의 맹자에도 여러분 등장하는 포인트고요. 또 석가도 또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맹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단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맹자 문제에서 사단을 형성한다라고 나오면 B 틀린 거예요. 맞죠? 석가모니랑 마찬가지예요. 불성이라는 건 갖고 태어나는 거야. 불성을 형성한다? B 틀렸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니은입니다. 점수란 깨달음 이전에 쌓여있는 습기를 일시에 소멸하는 수행이다. 점진적인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음 이전에 쌓여있던 습기를 일시에 소멸한다고요? 일시에 소멸한다고요? 일시 여러분들? 점수가 무슨 뜻이야? 점진적 수행이란 뜻이에요. 점차 습기를 제거해 나간다는 뜻이야. 일시적이 아니야.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점수 여러분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점진적인 수행이다. 체크. 다음 이제 튀기십니다. 돈 후에 마음의 작용과 본체를 닦으면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한자 여러분들. 이거 정액상수할 때 나왔던 한자들이야. 기억나요? 네. 여기 여러분들 해. 여기 여러분들 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해. 그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정의 쌍수야. 정과에 함께 닦아 나가자. 따라서 그럼 디귿은 정의 쌍수를 떠올리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 쌍수를 통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열반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참된 닦음에 이르기 전에라도 스스로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점수하기 전에도 분명히 도노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도노 점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모습을 계속 변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형하는 모습 속에서도 진우리 얘기했던 도노 점수, 정의 쌍수의 개념을 계속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 여러분들 몇 번? 네, 디귿과 리을 3번에 있었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여러분들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우리가 배웠던 해능을 딱 떠올리면 돼요. 이제 한번 갑부터 보겠습니다. 일심은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자타에 통달해 있어 평등 무이합니다. 일심의 심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심은 관하는 것이 없으므로 모든 법문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심은 자기가 없으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성취되어 본각을 얻게 함이 법에 비를 크게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네,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앞서 배웠던 보살행 것도 연결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쫙 내려가서 비가 만물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지혜도 그와 같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성취하고 본각을 얻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효를 만나게 되면 계속 일심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화생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대중들을, 그쵸? 구제하기 위한 원효의 노력들을 이 지문과 선지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지문과 선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단어들, 표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본성 여러분들, 반야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유하면 그 빗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님과 같다고 합니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에서 이 물을 몸으로 끌어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초목, 일체의 유정과 무정들을 모두 다 적셔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온갖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합쳐서 몸으로 한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본성에 있는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은 본성을 돌아보게 되면 부처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야의 지혜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는지 우리가 앞에 여러분 나왔었던 사막 개정의 그때 해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을은 여러분 선종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해능이 되겠습니다.
좀 표현들이 둘다 비유적인 표현들과 더불어서 낯설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지문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기억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심을 벗어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와 현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원효가 얘기했었던 원효가 여러분들 제가 앞에 개념에서도 보여드렸던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본다면 기억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기억 틀렸다고 지워줄게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니은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문자에 의존해야만 반야의 지혜를 얻는다. B 틀렸습니다. 뒤에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다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이미 부처 여러분들 마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반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능할 때 여러분 선종할 때 앞에 나왔던 다섯 가지 그 맥락들을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견성 성불 여러분들. 직지 인심 그치? 네. 불림 문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니은을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이 지워졌습니다. 정답 바로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몇 번에 위치해 있죠? 네. 바로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렵고 표현들이 어려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오답들이 지워져서 정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디귿과 리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 여러분들, 무려 원효와 해능의 공통점이 지금 이렇게 모아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유형. 볼게. 디귿부터 원효와 해능 둘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다르지 않다. 둘다 지금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원효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심진념은 심생멸문, 일심이문 여러분들. 중생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바로 이 부처 여러분 마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둘 맥락 모두 이어서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중생은 선정을 통해 궁극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어리석은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선정을 통해서 우리 개정의 여러분들 정의예요, 그렇죠? 그 사막 중에 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의 불교를 계승하는 원효와 해능으로서 요 리을을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둘다 동그라미 치고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다시 디귿리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귿리을 선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효랑 진울이 다시 원효랑 해능이 또 비교되어서 나오는 만큼 둘의 공통점 포인트는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니까 석가모니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여러분들 지나쳐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볼 거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가고 난 후에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친 교법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곳에 의지하여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들을 가르쳤어. 네. 부처의 여러분들 열반의 순간, 석가모니의 열반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를 섬으로 삼고 너희들의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마지막 떠나기 전에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네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것은 괴로움이다. 뭐가 떠올라야 돼? 고성제, 고제가 떠올라야 돼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여러분들. 집성제, 집제가 떠올라야 돼요. 세 번째,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멸성제, 멸제가 떠올라야 되고, 마지막,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도성제, 도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럼 얘기했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바로 사성제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은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럼 강조했던 사성제 그리고 연기 떠올리면서 이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바로 석가모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 한번 기역부터 리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소멸한다. 바로 지금 석가모니의 연기를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 변화한다.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중생 현재의 삶은 업에 의한 불변의 운명이므로 바꿀 수 없다. 바뀔 수

0: 없다. B 틀렸습니다. 연계에 따르면 고정 불변의 것은 없습니다.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분명히 업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그에 맞는 보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리석은 여러분 사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되면 그에 맞게 또 보를 받게 될 거고 이후에는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사막과 팔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사막과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해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괜히 영원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불교의 연계에서 영원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열반을 떠올리면서 동그라미 치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모두 버려야만 비로소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팔정도와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괴로움을 모두 버려야만 팔정도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몇 번?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퀴즈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OX 퀴즈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우시나요? 두렵나요? 이 단원이 좀 두렵나요? 아, 두려우면 안 돼요. 생각보다 기후 파트가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고 할만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제가 오늘 그냥 기후 끝판왕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연습 조금만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다라고 선생님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만큼 제가 그냥 꿀팁들 다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수능 완성 교재를 보면은 너무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잘 나온 게 아니라 좀 자료 분석 이런 게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뭐라고 수능 완성을 평가하겠냐마는 저도 나름대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지 않겠니?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이 수능 완성 교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 문제를 볼 때 그냥 수능 완성 이거 문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자료 분석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 알겠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선이야, 레드 선. 알겠죠? 자신감 있게 이제 앞으로는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위도, 뭐, 수력분포 이런 거는요, 너무 기본적이야.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못하고 수능 완성 오면은 안 돼요.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 호이! 안 돼. 알겠지? 자, 연평균 기온의 분포입니다. 아니, 뭐, 요 정도는 알죠. 아니, 위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고위도로 가니까 더 추워져요. 최한의 평균 기온은 또 낮아지니까 연평균 기온도 당연히 낮아져요. 또, 동일한 위도라면은 수륙분포에 따라가지고 해안이 내륙보다 더 따뜻하잖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대체로 더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요. 같은 해안끼리 비교하면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하니까 연평균 기온도 더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지역차는요, 동서차보단 남북차가 훨씬 더

알겠죠? 우리나라 또 한반도 이렇게 길잖아요. 그치? 동서는 좀 짧잖아.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결국 이 기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 1월 평균 기온이에요. 1월 평균 기온. 아,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야. 1월 평균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잖아요. 왜? 최난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별로. 남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아, 맞아요. 뭐, 내륙도 더 비슷비슷하죠.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최하늘 평균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1월 평균 기온에 의해 가지고 연평균 기온도 달라져. 연교차도 달라져. 약간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조하는 거예요. 비슷한 위도에서는요, 동해안, 서해안, 내륙 순으로 높아요. 1월 평균 기온이. 따뜻한 거야. 그치? 난류도 흐르고, 그리고 물도 더 깊고 많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한 겁니다. 또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비슷한 위도에 서해안보다 더 기온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요 말이죠. 네, 8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건 알고 가야 돼. 뭘 알고 가야 돼? 해발고도는 좀 짚고 가야 돼요. 왜? 웬만한 모든 지역이 다 비슷비슷하게 덥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 유독 가까이 붙어 있는데 왜 이쪽 지역만 더 시원하지? 약간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1월 평균 기온도요.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기온 낮아지니까 1월 평균 기온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 맞아요. 맞는데 8월 평균 기온은 다 더운데 유독 시원한 곳이 있다니까? 그곳이 해발고도 높은 곳. 그걸 좀 기억하자고요. 알겠죠? 자, 연교차와 일교차. 연교차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위도가 높아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니까, 북부가 남부보다 더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요. 그치? 뭐, 바다하고 내륙을 비교하면 내륙이 더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추워서 연교차가 더 커요. 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같은 해안이어도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더 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일교차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교차는, 얘들아, 똑같이 적용하면 돼. 요거 그대로 적으면 돼, 요거. 자, 내륙하고 해안을 비교해보면은 바닷가, 육지, 내륙이잖아요. 건조해, 습윤해, 이거랑 똑같아, 사실은요. 그치? 그래서 건조한 지역일수록, 건조한 때일수록 습윤할 때보다 일교차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겨울보다는 봄, 가을철에 더 크지. 왜냐면은 봄, 가을철에는 약간 그래도 낮에는 덥잖아. 근데 밤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반면 여름철은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워. 그래서 낮엔 더 덥고 밤엔 좀덜 덥긴 한데요. 어쨌든 둘다 더워. 그래서 열대야도 여름철에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그치?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교차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게 바로 뭐였어? 침식분지 같은 지형에서 나타났던 기온 역전 현상 같은 게 일교차가 클 때, 고기압 발달했을 때. 그치? 봄, 가을철에 고기압 발달하잖아. 이동성 고기압 발달하잖아. 그치? 그럴 때 많이 일어났었죠. 그치? 어쨌든 그러한 특성 같이 연결해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서 상대 습도는 여름철에 더 큽니다. 상대 습도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 다른 계절보다 무조건 여름철이 습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지리에서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이렇게 있는데 상대 습도만 알면 돼. 그냥 습해.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되게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랑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이쪽 라인을 비교해 봐. 그러면서 인천이라든지, 뭐 홍천이라든지,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지? 왜? 강릉이 더 따뜻하고 그다음 인천 내륙이 가장 1월 평균 기온이 낮을 거니까라는 건 알아요. 이거 뭐 때문이었어? 수력분포 때문이었잖아요. 또 이것도 알아요. 뭐도 아냐면은 무원산 뭐 여기 청진 조금 더 아래쪽이죠. 네, 뭐 이쪽 청진. 그다음 뭐 여기 부산, 제주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니, 당연히 제주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1월 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도가 높아지니까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아져요. 그렇지? 같은 해안 쪽을 비교하잖아요. 같은 내륙 쪽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같은 서해안끼리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거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뭐를 어려워해? 이 가로줄이나 세로줄은

쉬워요. 뭘 어려워해? 대각선을 어려워해. 대각선 나오면은, 아, 이거 위도도 적용해야 되고, 수력분포도 적용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 암기하면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암기할 부분은 제가 암기하자라고 하잖아. 암기할 부분. 그냥 기억하면 훨씬 더 편하면은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 기억하는 꿀팁.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었다면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 여기 보면은, 자, 서울에서 정동쪽인 정동진 있잖아요. 여기 강릉이잖아요. 강릉과 대구와, 그리고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보통 목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목포 위쪽에 무안지역이 있어, 무안지역. 여기부터 살짝 위니까 이쪽에 무안지역이 있어요. 무안. 이쪽 라인이 뭐예요? 이쪽 라인이 이렇게 대구까지 합쳐서 이쪽 라인이 바로 1도 라인이에요, 1도 라인. 요거는 1도 라인인 거예요, 1도 라인. 그래서 강대문 1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아요. 강대문 1, 강대문 1, 강대문 1, 강대문 1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신의주. 신의주. 북한도 해야죠, 북한도. 신의주. 그리고 여기 끝에가 어디 지역이냐면요. 여기가 나선 지역이에요, 나선 지역. 자주 출제가 되기는 않는데요. 진짜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진짜 가끔씩이요. 청진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근데 제가 굳이 나선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개방 지역 때더 많이 등장하는 이 나선은요, 신의주하고요, 이 나선은 이달 평균 기온이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쉽잖아요. 북한 서쪽 끝과 북한 동쪽 끝이 비슷해. 비슷해. 그치? 동쪽 이 나선이 신의주보다 더 위도가 높은데 동해안이다 보니까 똑같이 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이 나왔을 때, 추론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면요. 인천하고 원산하고 비슷해요. 인천 원산 비슷해. 그치? 이게 어떻게 비슷하게 되냐면요. 나선하고 강릉의 정중앙 쪽은 아니고 살짝 좀 내려온 쪽과, 그리고 무안하고 신의주에서 살짝 좀 내려온 쪽, 인천 쪽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되잖아, 이렇게. 무안, 강릉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이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는 게좀 비슷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하면 된다니까요. 추론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인천, 원산 좀 비슷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남포 지역하고 잘하면 여기 뭐 청진 지역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실제로도 좀 비슷해요, 또. 그치?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나선 이렇게 사이, 이 신의주 사이, 뭐요 정도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이게 꿀팁이에요, 꿀팁. 그래서 생각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나오든 여러분들 무안하고 남쪽 지역에 나왔다 이러면 무안하고 강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일까요? 여기 뭐 군산하고 뭐 강릉을 비교해. 그러면 어디가 더 이달 평균 기온이 더 낮은 거야? 군산이 더 낮은 거예요. 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니까요? 왜? 강릉하고 무안이 비슷하니까. 무안보다도 위드가 높은 군산은 당연히 강릉보다 더 이달 평균 기온이 낮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추론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각선 라인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동서차, 남북차 쉬워. 근데 대각선 어려웠잖아. 이제는 좀 쉽게 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월 평균 기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8월 평균 기온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해발고도 높은 지역일수록 주변보다 훨씬 더 시원하다니까요?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야? 대관령. 그리고 대관령, 또 여기 아래쪽에 태백, 그리고 이쪽에 어디예요? 이 위쪽에 요거 여기 무안, 무진장 할때그 장수가 많이 나오죠. 무진장 장수 지역, 덕유산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장수까지 태백, 장수 딱요 정도 기억해 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태백, 대관령은요 주변보다 2도 정도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쵸? 여기 동쪽은 24도인데, 여기 태백 지역은 22도네. 강릉은 한 20, 한뭐한 3도, 4도 정도 되는데, 대관령은 한 19도밖에 안 되네. 18도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러면 좀 쉽지 않니? 주변보다도 훨씬 시원한 모습이에요. 아, 왜냐면은 남북차가 진짜 차이가 안 나. 왜냐면은 제주도도 보고, 서울도 봐봐. 뭐 강릉도 봐봐. 비슷비슷해. 1, 2도 차이야, 1, 2도 차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막 2, 3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요, 그냥 해발고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장수 지역도 마찬가지지. 장수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관령, 태백, 장수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것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까지 나올지 모르겠냐면은, 아, 일단 뭐 여기다 써볼까요? 이거 태백 끝까지 써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장수 이게 뭔가 좀 끊으니까 조금 그렇네. 여기 지역, 청진 지역이죠. 청진 지역이 한류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변보다는 기온이 좀 여름철에 시원하다 이렇게 보는데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눈에 띄게 차이가 나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또 한류가 흐르니까 선생님 한류가 흐르니까 여름철에 시원하다고요? 그럼 겨울철엔 더 춥겠네요? 그건 아니야. 바다는 바다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냥 무조건 동해안이 따뜻해 얘들아. 동이도라면 알겠죠? 한류여도 바다는 바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냥 뭐 생각만 하고 가는 거야. 청진도 주변보다는 그래 조금 더 시원하지 않겠어?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신의주보다도 청진이 훨씬 더 시원한 모습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지연. 여기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삼지연은요,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정리하냐면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 어디예요? 삼지연, 삼지연. 삼지연 백두산이잖아. 그치? 잘 출제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요. 연교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이거 진짜 많이 묻거든요. 연교차. 연교차 가장 높은 지역은요. 중강이에요. 중강. 중강지나 이때 중강. 선생님, 왜 이런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이 수능 완성 정도 배울 친구면요. 아, 이 정도는 알 거야. 근데 한번더 설명을 하자면요. 삼지연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겨울철엔 더 춥잖아. 그러니까 주변보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더 추워. 그럼 그 가운데쯤인 연평균 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요, 해발고도의 영향도 받아요. 내륙의 영향도 받지만. 그치? 그래서 평지였다면 당연히 연평균 기온이 최하늘 평균 기온의 영향만 받겠죠. 그치? 평지였다면. 그럼 내륙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연평균 기온이 낮겠지. 근데 해발고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연평균 기온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최한월 플러스 뭐야 해발고도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연교차는요 뭐만 고려하면 되냐면요 얘는요 그냥 수력분포와 위도만 고려하면 돼.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에서 연평균 기온은 수력분포, 위도, 해발고도 같이 고려했다면은 연교차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륙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거기가 어디야 중간이잖아. 그치? 가장 가운데 가장 위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연교차 가장 큰 거지. 선생님, 그럼 삼지연은요, 왜 연교차가 중강보다 안 높은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좀 낫더라고. 예를 들면은, 봐봐. 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요, 연교차가 똑같아요. 위치상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 정도야. 그럼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 정도겠지. 그럼, 평지인 지역은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요 정도야. 근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이거보다 더 낮겠죠. 요 정도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상이라면요, 해발고도는 사실 평지나 연교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최나늘도 낮고, 최하늘도 낮다면은 연교차는 똑같잖아. 이게 똑같이 가잖아. 그렇죠? 근데 연평균 기온은 확실히 낮아지잖아요. 그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교차는 무조건 내륙일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알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남한에서 연교차가 제일 아니 남한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 있어?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해발고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요. 위도가 가장 높으면서 해발고도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 선생님,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거 뭐하러 가져오셨어요? 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요, 기출에 등장했을 때, 진짜 그 기출 문제가요, 정답률이 거의 최저였어요, 최저. 진짜 낮았어요. 근데, 고작 요거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항상 높새 바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아니, 당연히 바람 바지 사면은 영

중동지방이 약간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각인이 된 경우가 많은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산맥 그리는 게 중요하지.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거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자, 봤을 때 여름철에 부는 바람, 남서풍, 남동풍이 불지만 남서풍이 불때 어디에 바람바지? 소백산맥, 서사면이 바람바지가 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어디였어요? 창수. 그래서 장수가 여름철에 비가 되게 많은 거예요. 바람 맞으니까. 그럼 거기 건너가면은 비그늘 사면이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이 소백산맥 서쪽 사면하고요. 소백산맥 동쪽 사면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었어요. 소백산맥을 당연히 그려주진 않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람바지 비그네 사면인데? 이렇게만 추론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추론이 안 되니까. 못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받는 사면이면 바람바지 사면인 거야. 그게 남서풍이 불든, 북동풍이 불든, 어쨌든요. 바람을 받는 사면이 바람바지 사면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은 비그네 사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이 불 때에는 북동풍이 불 때에는 당연히 어디가 영동 지방이 당연히 비가 많이 있었고 거기 건너가는 이쪽 지방이 비그네 사면이 됐었잖아. 그런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평야는 비가 잘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수가 진짜 중요하잖아. 그래서 서해안 지역은요,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안 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수량, 연 강수량이 되게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인데요. 자, 1월 강수량하고 8월 강수량이 있어야 되더라. 자, 뭐가 더 중요해 보이니? 개인적으로는요, 1월 강수량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히는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먼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때, 이게 1월하고 8월을 비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 이거 둘은요, 묘하게 달라요. 아, 왜 다르냐면은, 겨울철은 몇 월부터 몇 월이야? 얘는 12월부터 2월이잖아요. 여름철은요, 6월부터 8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개의 달인 거야. 여기는 한 달만 비교한 거고. 그치? 그래서요, 수치로 보면은, 당연히 겨울철 강수량이 많겠어? 1월 강수량이 많겠어? 아, 겨울철 강수량이 많겠지. 여름철 강수량이 많겠어? 8월 강수량이 많겠어? 당연히 여름철 강수량 많겠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 볼때잘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강조할게요. 겨울철 강수량은요, 은근 꿀팁입니다. 겨울철 강수량. 이게 1월 강수량 나올 때도 있고요. 겨울철 강수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겨울철 강수량을 알려드릴게요. 자, 겨울철 강수량을 볼 때요. 일단은 딱 이것만 봐도,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수분을 공급받아야지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겠지, 겨울철에. 근데 겨울철 자체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 아니면은 이 눈이나 비가 잘 내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눈이나 비가 주로 어디 내려요? 이러면은 남해안 그 자체인 지역과 그리고 서해안에서도 그나마 북서풍이 불때 바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눈구름을 쏟는 서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원체 따뜻한 남해안이나 동해안 지역이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비교했을 때 겨울철 강수량은 어디가 많아? 자, 겨울철 강수량은요. 일단 울릉도가 제일 많은 건 맞아요. 울릉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동해안이나 남해안. 그 다음, 서해안. 내륙이 가장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나 겨울 강수량이나 비슷합니다. 애초에 겨울에는요. 강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냥 내리기만 해도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 높아져. 지금 여름에 얼마가 왔든. 겨울철에 안 내리면 그냥 낮은 거잖아. 그래서 요 순을 띄워요, 그냥.
울릉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 동해안, 남해안, 그다음 서해안, 그다음 내륙. 내륙은 겨울철에 강수량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잘안 내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울릉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제주도 기억하세요. 제주 서귀포, 제주도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거대 남강 이렇게 기억해요. 거대 남강. 거대 남강 속초하고 강릉하고 뭐 가까우니까 뭐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수량 얼마가 되냐면요. 울릉도는요, 한340 정도가 와요. 제주도는 서귀포시는요, 180에서 한190 정도가 와요. 거대 남강은요, 한 130에서 140 정도가 와요. 요 수치를 기억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겨울철 강수량 차이가 주어질 때가 있고요. 여름철 강수량 차이가 주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당연히 그 강수량 차이를 본다면은 여름철이 더 지역 간 차이가 크겠어? 겨울철이 더 지역 간 차이가 크겠어? 대부분의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겨울철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더 크대요. 아, 물론 그건 비율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 우리나라에서 비는요, 연 강수량은 대부분 차지하는 건다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다, 모든 지역에 다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많이 안 오는 지역 간의 그 절대적인 수치값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겨울철 강수량은 다안 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은 겨울철 강수량은 울릉도 빼면요 거의 130, 140만 나와도 울릉도, 제주도 빼면 130, 140만 와도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한1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겨울철 강수량의 차이는, 지역 간 차이는. 이해가 되니? 여름철은요, 아마 2, 300도 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1월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3분의 1 하면 돼.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 좀 맞아요. 그러면은, 많이 내리는 쪽이 한 130, 140 내리는데. 그럼 1월 강수량만 본다면은 진짜 많이 내리는 지역은 40, 50 내리겠다. 적게 오는 지역은 10 내리겠다. 그럼 지역 차한 몇십, 한 40, 30밖에 차이가 안 나겠다. 라고 그렇게 좀 추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심화적인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세요. 약간 이렇게 강조하기가 원치 않아요. 근데 했을 때 너무 유리하면은, 그리고 했을 때 너무 편리하면은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는요, 이 겨울철 강수량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 앞으로 안 나올 거냐? 그건 몰라요. 지금까지는 늘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달 보고서 또뭐 9월 달에 안 나오더라도 수능 때 언급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놓으면 그냥 좋다라는 거. 알겠죠? 꼭 그냥 해놓길 바래요. 그래서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으면 겨울 강 집중률이 높다라는 거. 그럼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은 울릉도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거대 남강이 뭐냐면은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입니다. 거대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이에요. 그래서 거제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남해는 전부 다 뭐야? 아니, 대관령 빼고 강릉까지 한다면 남해안이나 동해안이나 결국 따뜻하고 바닷가여야지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럼 대관령은요, 북동풍이 불 때, 바람맞이 사면이기 때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또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어쨌든 겨울강 집중률이고요. 그럼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어떻게 될까? 요거에 반대가 되겠지. 요거에 반대. 내륙이 제일 높을 거고요. 울릉도가 제일 낫겠죠. 그치?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을 본다면요. 위도 역시 8월 강수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름철인지 8월인지 이제 문제로 봤을 때좀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3번, 세 번째. 여름은 강수 집중률인 거예요. 그럼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였어라고 한다면요. 물론 전국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다 높아요. 울릉도조차도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알겠죠? 그건 기억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 내륙이 가장 높았고, 왜 내륙은 겨울철에는 눈이 안 내려? 근데 여름철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니까 어쨌든 겨울 대비 여름철에 많이 온다는 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가을, 봄볼 것도 없는 거고 그냥 겨울에 안 내리면 가을, 봄도 안 내리는 거고요. 겨울에 많이 내리면 가을, 봄도 많이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내륙, 그다음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마지막에 울릉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야. 뭘 추가하냐면요. 특히 여름철 우리가 다우지를 배울 때뭘 배우냐면은, 자, 태백산맥일 때요. 또 소백산맥 이렇게 그릴 때, 남서풍이 불 때, 한강 중상류 지역은

비가 진짜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장마전선 걸칠 때 여기 남서 기류가 유입되기라도 하면은 그때는 완전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륙 중에서도 여름에 강수가 특히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특히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일대, 한강 일대. 알겠죠? 한강 일대는 내륙이잖아요. 내륙인데 다른 내륙 지방에 비해서 어차피 겨울철에 다른 내륙 지방은 겨울철에 똑같이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잘안 와요. 근데 특히 여름철에 많이 온다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어디가 제일 높겠어? 내륙 중에서도 한강 일대가 제일 높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어나가면은 이해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겠어? 반대로 내륙 중에서도 한강 일대가 제일 낮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요, 연 강수량. 이게 결국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요, 여름철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연 강수량 순위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결국 따뜻할수록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도적으로 보면은 남쪽이 북쪽에 비해서 훨씬 더연 강수량이 높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남북은 당연한 거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요거는 좀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서, 거, 남, 그리고 대입니다. 플러스 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서거 남 대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서, 거, 남 같은 경우는요, 서귀포, 거제, 남해란 뜻입니다. 서귀포, 거제, 남해. 여기가 1900 정도 와요. 1900mm. 대관령은요, 여름철도 많이 오지만 겨울철도 많이 와요. 여름철에 바람 맞으면서도 겨울철 북동풍에 바람 맞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700이 살짝 안 됩니다. 1700이라고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많이 오면 1600이 좀안 돼요. 1600 정도만 와도 진짜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거남, 대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귀포, 거제, 남해 지역, 그리고 대관령까지 좀 묶어서 기억을 해두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연 강수량이에요. 당연히 위도적으로 남쪽일수록 일반적으로 많이 와요. 북쪽일수록 안 와요. 그래서 8월 강수량만 봐도 얘들아, 북쪽에서 진짜 안 오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 이 소우지, 여기 봐봐요. 요 개마곤일 때 비근을 사면 또 한류 지역 진짜 안 오는 지역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예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앞에 최하나 평균 기온, 최나날 평균 기온 했을 때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된다라는 것처럼요. 이것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알겠죠? 최소한. 자, 그러면서요, 이제 몇 가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봐봐요. 이 자료 분석 보니까, 나 진짜 너무 진작에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찾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수능 특강에서 그냥 만들어서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만드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만족을 합니다. 봤을 때, 보자. 자, 일단은 중강 지역을 볼게요. 중강 지역에 최나날 평균 기온과 최하날 평균 기온도 보면은 진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내륙이다 보니까 가장 추워요. 그리고 또 여름엔 같이 더워져요. 그치? 위도가 높고 내륙이니까 최하날 평균 기온이 정말 낮아가지고 연교차 진짜 커져요. 물론 최하날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는 여기 일 테니까 중강지냐 삼지연 지역일 테니까요. 그치? 삼지연은 연 평균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중강,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의주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의주도요, 이거를 막 외우기보다는 여기 나선 지역 있잖아, 나선 지역. 보면은 이 나선 지역하고 신의주가 좀 비슷하구나. 그치?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비슷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하구나. 그럼 얘들아, 그거 한번 맞춰볼래요? 자, 나선하고 신의주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한번 맞춰봐요. 연교차는 어디가 클까? 선생님,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 커진다면서요. 그럼 최하늘 평균 기온이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비슷하면은 연교사도 비싼 거 아니에요? 아, 뭐 비슷은 하겠지. 근데 누가 더 클까? 그때는 이제 최나열 평균균이 영향을 주겠죠. 최나열 평균균이 해발고도만 고려할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가로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내륙일수록 그다음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일수록 가뜩이나 이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 관북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름철에 한류의 영향으로 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교차는 신주가 더큰 거예요. 그치? 이 차이가 더큰 거야. 나오진 않았지만요. 청진하고만 비교해봐요. 그러면은 딱 단번에 알수 있을 거야. 연교차가 확실히 좀 신주가 더 크겠네라는 걸로 해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봐봐. 청진하고 남포가 좀 비슷해요. 근데 여름철은 어디가 더 높아? 남포가 더 높아. 몇 도나 높아요? 2도, 2.5도, 2.6도 막 이렇게 2.7도 이렇게 높아요. 그럼 연교차 어디가 높아? 남포가 높아요. 그렇지. 남포가 연교차가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뭐보다? 청진보다. 최하늘 평균균은 비슷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선에서 청진까지 신의주에서 남포까지 내리면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최하늘 평균균은 비슷한데. 비슷한데. 최나열 평균균은 남포가 더 크다 보니까. 연교차가 남포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최하늘 평균균 딱 기준을 잡아두면은 나머지는 쉽다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거. 그런 연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연습.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요, 진짜 다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꼭꼭꼭 다 기억을 해주세요.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수치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치 외우라는 거는 딱 그게 다예요. 우리는 결국 상대적 비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 인천, 서울, 홍천, 대관령, 강릉 이런 울릉도 이런 거는 뭐 동일한 위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보통 무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무안보다도 목포가 더 위도가 낮아요. 왜? 무안은 어디 있으니까? 무안은 이쯤에 있어. 목포보다 위에 있어요. 목포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가 한 1도 정도 되잖아요. 그럼 목포는 무안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1도보다도 최하늘 평균균이 1도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지, 높아야지, 높아야지. 그러니까 목포를 보면은 최하늘 평균균이 거의 2도에 가까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릉, 무안, 대구의 그런 기준을 잡아주면 되게 편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대구도 보면 어때? 1도 정도. 강릉도 비교해보면 어때요? 1도 정도예요.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딱 기준을 잡아두는 거야. 알겠죠? 강릉, 대구, 무안, 강대모 1, 신의주, 나선, 최하늘 평균균 비슷.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비슷. 알겠지? 근데 최나열 평균균의 차이는 있겠죠. 왜? 한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교차의 차이가 있는 거고. 알겠죠? 요런 차이.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일수록 더 최나열 평균균이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래서 연교차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강릉하고 무안하고 비교해 보면요, 당연히 무안 쪽이 물론 무안 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냥 1도, 무안이 1도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무안이 강릉보다는 연교차가 더클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물론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닐 거야. 네,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주도는 위도가 낮다 보니까 최하늘 평균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연교차도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연평균 기온입니다. 연평균 기온. 그래서 연평균 기온도 최하늘 평균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평균 기온도 낮아지는 형태. 연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 어디에 하면은 여기 삼지연일 때가 가장 낮다라는 거. 남한 중에선 대관령이 가장 낮다라는 거. 뭐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이해한다면은 아, 연평균 기온은 내륙, 위도 플러스 해발고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적응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더 강조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 수치 외워야 되는 거 강대, 무, 그리고 위에 비슷하다. 나머진 추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강수량도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앞에와 더불어서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 그렇지? 그래서 강수량을 우리 앞에서도 배우긴 했지만요, 당연히 북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수량 자체, 연 강수량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다우지하고 남한의 다우지는 확실히 달라요. 왜? 남한에서의 소우지는 북한 가면 그거 다우지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니면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 그냥 다우지 통째로 배울 때 그냥 북한, 남한 이렇게 겹쳐서 배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의 다우지는 달라요. 알겠죠?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서귀포 1900 정도라고 했어요. 서귀포,

이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이 당연히 당연히 이건 알아. 아이 영남 내륙 지방들 있잖아요. 뭐 대구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뭐 의성이라든지 뭐 구미라든지 이런 지역들은요, 1100이 안 돼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1100이 안 돼요. 1100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100 정도, 1100 정도, 1200이 안 된다 이러면은 소호지도 봐도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호지가 어디야? 비근을 사면 어디에서 바람이 불든, 어디에서 바람이 불든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면 다 비가 안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어디에서나 바람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비가 안 오는 지역들이 있어. 그게 어딘지 보니까요. 의외로 포항, 울진 지역인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은근 비가 안 와요. 왜냐면은 북동풍이 불때 뭔가 바람바지가 되기엔 조금 애매한 거야. 그치, 애매한 거야. 그치. 그냥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기 좋겠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조금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덜 내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1200이 안 되죠. 하나 더.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지역, 인천도 그렇고요. 이쪽 서해안 라인 있잖아. 군산도 그렇고요. 그치. 1200 정도밖에 안 돼. 목포. 1200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한에서의 서해안, 비안 오는 지역입니다. 왜? 평야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야. 물론 여러분들 서해안은 좀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동해안에서 포항에서 울진까지 가는 이 라인이 왜 비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좀잘 납득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남한에서 기준이 뭐다라고 한다면 남한에서 기준은 1200 이하예요. 1200 이하. 알겠죠? 1200 정도의 이하이다라는 게 소호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의 소호지, 북한에서의 소호지는요, 진짜 한류가 흐르는 청진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장진이라든지, 장진은 이제 개마고원일 때잖아요. 어디서나 비근을 사면이 됩니다. 그렇죠? 청진은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청진은 보면은 700이 안 돼요. 600 정도밖에 안 돼. 장진도 거의 700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 개마고원 라인이라든지 관북 해안 지방 라인이 굉장히 비가 안 오는 소호지에 해당돼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호지가 어디 위치해?라고 한다면 관북 해안 지방하고요, 이 개마고원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다우지 쪽이라고, 북한의 다우지 쪽이라고 본다면은 희천 지역이 있잖아. 희천. 근데 북한의 다우지인데 얼마 내려? 아, 천 고장 넘어요. 이게 어떻게 남한과 똑같이 묶이는 다우지라고 보이시겠어? 하지만 북한 내에서는 조금 많이 내리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포도 평야다 보니까 평양과 더불어서 남포도 비가 굉장히 안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포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신의주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둬도 좋은데요. 신의주 좀 강수량 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희천을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남포도 기억을 해두시되, 여유가 된다면 신의주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신의주를 물어볼 땐 보통 이제 기온을 좀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온으로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면 희천하고 남포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천만 넘어도 아예 많이 내리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도 그럼 가장 강수량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요, 북동풍이 불고, 아니 남동풍이 불든, 또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든, 여름철에 남동풍이 불든, 바람바지 사면인 이 원산 지역은 진짜 많이 와요. 1350 정도 오거든요. 요거는 수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 그래서 원산은 그냥 1350 정도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장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금강산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진이 북한의 원산보다 더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기출론은 이렇게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뭐 이렇게 9월, 6월 이렇게 최근 수능까지 봤을 때 이렇게 장전이 등장한 거죠. 장진하고 장전은 달라요. 장전이 이렇게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북한 내에서 제일 다우지가 어디야? 라고 한다면 장전이 제일 다우지긴 합니다. 근데 원산은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원산, 희천, 그리고 남포, 장진, 청진, 요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수량에서요. 수치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진짜 소호지다? 한 500에서 700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강수량이 많이 내린다? 1000 이상이구나. 근데 원산은 1350이구나. 그리고 장전은 그거보다도 많구나. 약간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수능 특강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수능 특강에 한번더 수능 특강 들으러 가세요. 그 부분만.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파트 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아, 뭐 요거는 쉽지. 그냥 관북형 추워요, 정주간 나와요. 그리고 이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북동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사람이 사는 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통 창고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고방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부엌하고 원래 부엌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근데 부엌이 안에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주간이에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남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넓어져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좀 적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울릉도는 우대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궁이가, 온돌 문화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방과 반대쪽인 것을 볼수 있죠. 왜? 굳이 불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치? 보통은 다 안쪽이야. 그래서 이 열기가 여기서 아궁이 때면 열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온돌을 통해서.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열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열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하잖아. 바닥을 통해서. 그게 온돌 문화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곰팡 뭐예요? 고방, 창고방. 창고방인데 곰팡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약간 좀 방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팡 약간 이렇게 곱팡 좀 제주도 이렇게 방언이 조금 세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곱팡 여기는 곱팡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뭐 되겠죠. 뭐그 정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인데요. 몇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이 정리한 수업 노트의 일부인데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A를 보니까요. A는 강릉이라고 생각했지. 강릉 아니에요. 어디야? 자, 강릉은 서울에서 정동쪽이잖아. 그럼 여기는 양양 속초, 속초겠다라고 생각해. 속초. 그래서 항상 그 강릉을 딱그 정해두면 되게 쉬워요. 서울에서 동쪽이구나라고요. 자, 여기는 영덕 정도가 되겠죠. 영덕. 자, 여기는 보령 정도가 되겠네요. 보령. 그리고 여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장수, 소백산맥 서사면 장수. 여기는 여기가 제주시 그리고 이쪽이 서귀포시가 되겠죠. 서거남대할대교서입니다. 1900 넘어가는 제주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위도의 사례입니다. 아래쪽 보고 하면 되겠죠. A는 D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위도가 낮아질수록 저위도일수록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게 위도겠죠? 그리고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연평균 기온은 낮아지겠지. 왜? 최하나 평균 기온은 더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A하고 D를 살펴보니까요. 똑같은 동해안이에요. 그럼 위도가 높은 A가 D보다 연평균 기온에서 낮을 거예요. 위도적인 설명 맞아 틀려?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나 F는 E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F, E. 지금까지 이렇게 비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서귀포가 여름철 강수량이 더 많은 이유가 있어. 왜? 여기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서풍, 남동풍이 불때 제주보다는 더 바람맞이 사면에 해당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귀포는 여름철 강수량이 더 많고요. 제주는요, 서귀포에 비해서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 왜냐면은 겨울철에는 북서풍, 북동풍이 불잖아. 거기에 바람맞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 제주가 높을 거야. 여름 강수 집중률 서귀포가 더 높아요.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바람을 받는 사면 지형과 관련한 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하고 해발고도는 헷갈리면 안 돼. 해발고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 낮아지는 거니까. 3번. 다. 수력분포에 관한 건데요. C는 B보다 최나날 평균 기온. 최나날 평균 기온 물어볼 때 보통 해발고도 물어보는데 딱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야. 요거는 해발고도와 관련한 거야. 이것도 지형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형하고 해발고도는 진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고요. 되게 기본적인데 진짜 진짜 중요했습니다. 진짜 진짜. 자,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 대한 것이다.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냥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북반구 어디 중 위도에 위치하여서 나타나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 위도와 관련한 설명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도, 냉온대 기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앞에서 배웠던 일단원과 관련한 내용과도 관련 있다. 그치? 남향의 배산임수 취락과 여름철 벼농사 발달. 그치? 배산임수 취락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려고 여름철에 벼농사가 왜 발달했어요? 여름철에 남서풍, 남동풍에 의해 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고온 다습하니까 결국 그러면은 요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계절 풍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치? 그럼 대륙성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기온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온. 보통 유럽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이런 대륙성 기후를 많이 표현하죠. 유럽은 연교차가 적고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크고 대륙의 영향 때문에. 그치?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냥 개념 한번 확인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서 봤던 1번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지형 관련해서 어디서나 나올 수 있어. 특히 이번에 이거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치? 이거 좀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냥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 알겠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기후 관련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거니까 잘 숙지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지니가 되어드립니다. 저는 김희진입니다. 우리 약점 공략 함축의 미치론 2강 요신을 환영하고요. 저번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저번 시간에 아마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뭔가 선생님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7강이긴 하지만 빨리 저에게 비법을 주세요. 뭔가 엄청난 전략이 있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엄청난 전략, 우리 무조건 요거 넣으면 3번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단한 비법이 사실 없어요. 영어라는 게 항상 지문이 바뀌고 그 지문 안에서 여러분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이 글의 내용을 잘 잡아서 추론을 하느냐, 아니면 주제 내용을 잘 잡느냐, 이 글의 순서를 다 잡아가지고 이 글의 일관성 있는 글로서 완성을 시키느냐, 이런 걸 묻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뭐가 나오면 뭐를 찍자, 뭐를 하면 뭐가 답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돌아가서 back to the basic,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영어의 기본, 우리 주제 잡는 거. 자,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하고 2강 역시 시작을 해볼 건데요. 1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1강에 봤던 질문보다 살짝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자, 근데 난이도를 높였다는 게 제가 정말로 엄청난 유의미한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오답률도 좀 높았고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탁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 질문들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강에서 했던 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뭐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지, 우리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함축의 미추론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문의 주제를 잡는 거. 지문 속의 주제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들은 대부분 첫 문장에 혹은 마지막 문장에도 주제가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문 속 주제를 찾아낼 때 반복되는 것들도 봤지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내용의 전환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지문의 주제를 잡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우리 밑줄 친 부분은 항상 뭔가 좀 비유적으로 이 출제자가 바꿔놓은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밑줄을 해석하면 안 돼요. 1차원적인 해석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잡은 주제하고 연결성을 고려하는 거지. 아, 내가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밑줄로 표현되어 있구나. 우리 이거 비교하는 연습했었죠?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보기를 보면서는 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이런 내용 안 나왔잖아. 이렇게 속어하면서 보는 거. 그 중에서도 내가 답을 고를 때는 아, 주제에 잡았던 요 내용이 요렇게 paraphrasing, 바뀌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어법을 잠시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사실 굳이 비법,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 속어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속어법 뭐예요? 없앤다라는 거예요. 내가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개 중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만 읽어도 적어도 한 3개 정도는요 아예 이 질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완벽하게 속어를 해버리고 그 나머지 2개 혹은 정말 그냥 하나만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답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제를 풀면서 그나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지만 우리 이런 꼼수로 가지 말고요. 뭐요? 주제를 잡아서 주제를 연결시키는 연습 꾸준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요, 저하고 이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된다고요? 우리 답만 찾는 거야? 아니지. 주제 찾으라고요. 여러분, 주제를 찾아서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 표시하셔도 되고 내가 잡은 주제를 뭔가 문장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옆에다가 내가 잡은 주제를 쓰세요. 한국말로라도.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면서 아, 선생님이 저렇게 주제를 말씀하시네. 나도 저거 잡았어. 아, 내가 주제를 못 잡아서 이 문제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1, 2, 3, 4, 5 고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제를 잡아서 이 주제를 내가 잘 잡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우리 2022년 6월 모고 기출로 갈 겁니다. 자, 오답률이요 57.8. 저번에 봤던 게 약간 50 왔다 갔다였는데 얘 거의 60이에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한 주제를 잡아라에 이걸 입각해서 보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제가 왜 쉽다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자, view from now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걸 고르래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내가 조금 철학, 인문학, 서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은
요거에 대한 용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배경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풀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철학 인문학에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거 모르고 나는 이거 모르겠어. 밑줄 친 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자, 그래도 주제로 접근해 보자. 자,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자. Our view of the world is not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대요. 자, 뭐로부터? 바깥으로부터인데, 자, 어떠한 형식으로? 순수히 객관적인 형태로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미콜론으로 이어나가죠.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거죠. 우리의 세계에 대한 관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우리의 정신 능력, 또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나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제 문장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금 보아하니 이런 동그라미 친 것들에 의해 형성되는구나까지 알았어. This is not to say that. 자, 이건 말하고자 함이 아니래요.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s. 우리 마음 밖에 현실이 없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하거나, 혹은,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환영이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It is to say, 자, 뭘 말하고자 함이냐. That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that. 이라고 했어요. 자, 뭘 말하고자 함이래? 우리 버전의 현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실이 정확히 그것이라고요. 자, 그것이 뭐야? 뒤에 보니까, 자, 콜론 뒤에. Our version, not the version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의 버전이 정확히 뭐라고? 우리의 버전이지, not the version이라고 해서. 자, 우리 관사에 집중한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더라는 관사. 이게 그냥 the, 언제 붙이죠, 여러분? 그치, 유일한 거. 유일한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했던 말을 조금 내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래, 얘들아? 지금 보아하니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현실이라는 것이 뭔가 객관적이고 순수한 형태. 뭐 우리 마음 밖에 뭐 현실이 없고 막 이게 환영이야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현실을 갖고 있는 우리 버전의 현실 버전은 우리의 버전이지 어떤 유일한 순수하고 객관적인 버전이 아니라는 것 같아. 뒤에도 나오네.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that makes sense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뭔가 단 하나의 보편적인 이치에 맞는 권위적인 버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Other than as theoretical construct이라고 해서 뭐가 아니라 이론적인 구성물로서가 아니라 뭔가 이치에 맞는 권위적인 뭐 정말 하나의 보편적인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 not as it truly is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는데요.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만 볼수 있지.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there is no as it truly is without a perspective to give it a form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대? 왜냐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라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없이는요. 관점인데 그것에게 즉그 세상에게 어떤 형태를 부여하는 관점 없이는 정말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걸볼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얘들아? 이 질문은요, 뭔가 내용이 계속 전개된다는 느낌보다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여기 나와 있는 단 하나의 버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세상이라는 건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 내 주관적인 세계관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자, 우리 뒤에도 가볼까? Philosopher Thomas Nagel argued that 이라고 해서, 자, 이 토마스 나이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을 했대요. 대세다 그어볼게. 자, 뭐라고 주장했어?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밑줄 친 부분이 나오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어디에도 속하는 관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이걸 해석을 해봤어. 근데 이건 중요치 않아. 자, 그러면서, since, 왜냐하면, we cannot see the world except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이걸 주장했냐? 우리가 세상을 볼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관점으로부터의 그걸 제외하고는 세상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view from nowhere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perspective influences what we see.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요. 특정한 관점을 제외하고 세상을 볼수 없고, 또이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는 밑줄 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We can experience the world only through the human lenses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뭐를 통해서만?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인데, 자, 어떤 렌즈야, 얘들아? 우리에게 있어서 intelligible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어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내가 중간에도, 선생님이 중간에도 한번 정리했고, 처음에도 얘기했고, 마지막도 얘기했고,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얘들아? 주제가. 어떤 주제 문장을 딱 하나 고르기 어려워.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반복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주제를 옆에 쓴다면 뭐라고 쓰겠니?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뭐 아니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해봅시다. 이 관점이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유일한, 뭐단 하나의, 이렇게 쓸까요? 단 하나의. 어떤 뭐예요? 뭐 권위적인. 뭐 없는 표현이지만 절대적인 관점이 있대 없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그 관점은 오직 뭐야? 우리의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신념이나 가치나 뭐 공유된 문화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린 가지고 있잖아. 인간마다 다 다르잖아. 그래서 세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 뭔가 얘는
주제

3장을 고르기엔 얘도 주제가 될수 있고 얘도 주제가 될수 있어. 물론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전 첫 번째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처음에 대놓고 얘기했거든. 여기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잡긴 하겠지만 사실 뒤에도 계속해서 이 주제를 부연설명, 부연설명 얘기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 view from nowhere 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 세상에 뭐가 없다고 하겠니 얘들아. 여기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권위적인 절대적인 관점이라는 건 없어요. 이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밑줄 친 부분에 요거를 찾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봐볼까?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라고 했어요. 자, 현실에 대한 인지인데 영향을 받은 거지?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현실에 대한 인지인데 요 내용이 아니니까 얘는 반대말이지 틀린 거고요. 이 두 번째, valuable perspective most people have in mind. 가치 있는 관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have in mind, 마음에 두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가치 있는 관점? 그런 얘기 아니었고, 가치 있는 얘기 아니었고요. 3번,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특정한 관점인데 adopt라고 하면 채택하는 거죠. 채택되어진 겁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채택되어진 특정한 관점. 그런 내용 아니었고. 자, 4번, critical insight, 비판적인 통찰력인데 that defeats our prejudice. defeat 하면 무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무찌르는 비판적인 통찰력,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요. 자, 5번 볼까?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라고 했어요. 자, unbiased, 뭐예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편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관점. 선생님이 쓴 유일한 단 하나의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그게 뭐야 지금 여기 얘기하는 편견이 전혀 없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관점 똑같은 얘기지 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요 이 지문처럼 이 지문 아까 거의 6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니 계속해서 답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지문이죠. 자, 다시 한번 지문 분석 보면서 저하고 정리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계속해서 얘기했어. 우리 버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이루어져서 우리 버전이 유일한 버전이 아니라는 얘기와 함께 뒤에도 마찬가지 뭐가 없다고 했어? 지금 여기 나온 뭐 단 하나의 보편적인 권위적인 버전 없어? 있는 그대로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없어. 그래서 토마스 나이걸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빌려와가지고는 이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방법도 만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관점이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결국에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키메시지 뭐라고 정리할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뭐 물론 뭐 유일한 뭐 세계관 관점이 없다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우리 지금 앞에서 나왔던 요 밑줄 친 부분 view from nowher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키메시지 아니에요? view from nowhere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관점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관점이 없다. 전 이렇게 키메시지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밑줄 친 부분도 주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어구나 어휘 내용이 앞에서도 첫 문장에서 주제를 주고 있는 이런 문제예요. 안 어렵죠. 이렇게 보니까 주제를 잡으면 풀리는 문제네.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022년 10월 모고 기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얘도 68%? 7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틀렸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잖아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주제 찾으러 가볼까요? 자, 읽어볼게. Do not have the ears to hear it 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도 귀 보고 귀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1차원적 해석 아니라고 했어. 자, 처음에 보니 Far from a synonym for capitalism 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자 synonym 하면 동의어라는 의미죠. 동의어이기는커녕 동의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ar from 하니까 먼 거잖아요. 자 자본주의의 동의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consumerism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makes capitalism impossible over the long term이라고 해서 이 소비주의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케 하는데 over the long term 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는 자본주의를 가능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it makes capital formation all but impossible 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소비주의는 자본의 형성을요, 자, all but impossible이라고 하면요, almost impossibl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캐피탈리즘, 뭐 자본주의, 소비주의, 왠지 비슷한 말 같은데 동의어이기는커녕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케 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 consumer culture isn't a saving culture. 소비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저축하는 문화도 아니고요. isn't a thrift culture이라고 해서 절약의 문화도 아닙니다. It's too fixated on buying the next toy to ever delay gratification, to ever save and invest for the future이라고 해서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투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투투 구조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투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 소비자 문화라고 하는 것이 fixated, 여기 집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에 너무 집착하는 거야? 다음 물건을, 다음 이 장난감을 사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뭘 못해? Ever delay gratification. 욕구 충족을 미루는 것도, 그 다음에 ever save and invest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소비자 문화, 다시 말하면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이 소비주의라는 거, 저축도 아니고 절약도 아니고, 얘는 다음에 뭐 살지에 너무 꽂힌 나머지, 우리가 지금의 욕구 충족을 잠시 미룰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저축이나 투자도 못하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아하니까 앞쪽 부분에서 느끼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하고 멀리 떨어진 소비주의, 소비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The point is elementary라고 했어요. 요점은 기본적입니다. 대놓고 지금 뭐예요? 우리 지문에서 요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점 내가 정리해 줄게.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야. 라고 정리 시작할게. You can have sustainable capitalism without capital. 여러분은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가질 수 없죠. 뭐 없지? 자본 없이는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You can have capital without savings. 여러분이 자본을 가질 수 없죠. 뭐 없이는요? 저축 없이는요. 자, 그리고 you can save if you're running around spending everything you've just earned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축할 수 없죠? 여러분이 뭐 하면? 돌아다니면요. 뭐 하면서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인데 여러분이 방금 번, 여러분이 방금 번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저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요점이라는 걸 정리해 볼게. 자, 여기 한번 써보자. 그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내가 뭔가를 벌었어요. 내가 뭔가 이익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것을 내가 다 쓰면서 돌아다니면 뭐예요? 저축할 수 있어, 없어? 저축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원래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의 어떤 수입이라고 할까요? 수입? 이 수입을 모아다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건데 수입을 내가 써버리면 저축 못 한다고 했고 그러면 수입을 저축할 수 있는 거고 자, 저축은 또 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치? 저축을 해야지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캐피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본 없어. 너 저축 안 하면 자본 없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을 형성해야 뭘할수 있대요? Sustainable capitalism. 우리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반대로 캔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점은 간단하지. 자, 수입을 모아다가 저축을 해야 되고 저축을 한걸 모아야 자본이 되고 이 자본이 쌓여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형성할 수 있다가 지금 이 기본적인 요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보니 but 하지만 우리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중간에 뭔가 but, however 뭔가 반전 일어날 것 같아. The confusion has grown so deep that many people today do not have the ears to hear i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법뿐만 아니라 구조도 하나 보인다, 얘들아. 어떤 게 보여요? So that 구문이 나오고 있죠.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혼란이 너무나 깊게 커져가지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거를 들을 귀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쪽에 이러한 근본적인 요점이 있는데요. 혼란이 너무나 커져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걸 들을 귀도 없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앞과 연결만 지어도. 이렇게 간단한 기본 원리가 있는데, 혼란이 커져서 이거 못한다는 것 같은데? 자, 좀더 봐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The policies of our nation's central bank, 우리 중앙, 국가 중앙은행의 정책들이 seem to reinforce this habit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라고 하면 앞에서 뭔가 자본을 못 모으는

이런 습관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driving down interest rates to near zero라고 했습니다. 자, 낮추는 거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거의 0에 가깝게 낮춤으로써 이러한 습관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래서 그러므로 denying people a material reward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dash라고 하는 요 긴짝대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삽입된 거기 때문에 잠깐 빼고 봐볼게. 그러면 denying people a material reward for foregoing consumption이라고 보면, 자, 사람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 건데, 뭐에 있어서? 여기 foregoing consumption 밑에 나와 있죠? 소비를 단념한 거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들아,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자라는 걸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뭐한 20%야. 그러면 굉장히 높잖아요. 내가 돈을 저축하면 20%를 더 얹어서 해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어때? 내가 돈번 거를 은행에 갖다 넣으면 20%를 주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겠죠. 자, 근데 얘를요, 0%로 만들었어. 내가 돈을 모은답시고 은행에다가 돈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은행이 나한테 뭐예요? 주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대로야. 그렇다면 내가 소비를 안 하고 뭔가 이 은행에 저축했을 때 나에게 오는 보상도 좀 있어야지, 마음이 좋아진다던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아니, 내가 소비 안 하고 돈 열심히 모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돈 모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이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것이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자. 얘들아, 이 글의 그럼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이 글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뽑아보세요 하면 뭘 뽑으시겠어요? 맞아요. 여기는 컨스머리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비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소비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소비주의 마치 앞쪽에서는 자본주의하고 동의어 같지? 근데 말이야, 이 소비주의라는 건 자본주의라는 거, 이거를 가능케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소비라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얘네 있잖아, 절약하는 것도 아니야, 저축하는 것도 아니야, 얘네 오히려 다음 거못 사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문화야. 그런 다음에 요점을 얘기했단 말이야. 있잖아, 수입이 있으면 이걸 저축을 해다가 저축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이걸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가져가는 건데, 혼란이 너무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오늘날 귀가 없어. 이걸 들을 귀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행태를 말해줘. 아, 이자율이 있잖아. 너무나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저축할 의미를 못 찾더라. 라는 얘기.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뭘안 한다고 하겠어요? 오늘날 사람들 소비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거를 하지 못하더라. 저축 안 해서, 자본 형성 안 해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이뤄내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잡았어.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자. 자, 1번 볼게. Disagree with the national policy of no lowering interest rates라고 했어요. 자, 반대하는 거죠? 국가의 정책인데, 이자율을 낮추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한다? 이자율 얘기 여기 이거랑 상관없고요. 자, 2번. Ignore the fact.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Consumerism is a synonym for capitalism.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와 동의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아니에요. 이거 상관없어요. 자, 3번에 believe that. 자, 믿습니다. Consumerism doesn't really do much for well-being이라고 해서, 우리 뭔가 do much for이라고 하면 뭐에 기여를 하고 뭔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소비주의가 우리의 안녕, 우리의 어떤 행복함 이런 거에 정말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믿습니다. 뭐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 well-being 얘기 없었고요. Form a false assumption이라고 해서 잘못된 추측을 하는 거죠, 형성하는 거죠. Savings can make nations prosper. 저축이 국가를 번영케 할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는 건데, 뭐 어떤 추측이나 신념 갖는 얘기 아니었고. Fail to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하는 걸 실패했어요. Consumption alone can sustain capitalism. 소비주의가,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 그 하나로만은 뭐예요?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걸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자, 소비는 얘들아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사람들이, 여기 나왔듯이 do not have ears to hear it, 들을 만한 귀가 없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요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5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네, 지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처음에 얘기한 거 그대로야.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건 소비주의란 단어인데 이거 자본주의랑 헷갈리면 안 된다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 소비주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 저축도 안 해, 절약도 안 해. 그런 다음에 이 기본적인 요점 얘기해 주죠. 자, 돈을 안 써야지 저축하고 저축을 해야 자본을 형성하고 이 자본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만들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아하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오히려 이 소비를 단념한 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축도 안 돼, 자본 형성 안 돼, 자본주의로 가지도 못해. 이 내용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키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얘들아,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랑은 달라. 너네 돈 막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이걸 헷갈려가지고 이걸 못 지킨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라고요. 괜찮나요? 네, 좀 어렵죠? 자,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문제 두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의 특징은요. 사실상 밑줄이 주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을 잘 모아다가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024년 9월 모고 기출입니다. 오답률 꽤 높고요. 자, 얘도 보자.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Anthropologists train in the natural sciences라고 했어요. 자, 뒤에 begin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분사가 되겠죠. 자연과학에서 훈련을 받은 인류학자들이요. Began to reimagine.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What a science of humanity should look like. 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생각한 게 뭐야? 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했고 두 번째, How social scientists ought to go about studying cultural groups. 라고 해서 어떻게 사회과학자들이 자, go about 이라고 하면 begin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해야 하는지요. 이 문화적인 이 집단을 연구하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의 고민이 나오고요. Some of those anthropologists insisted that 이러한 인류학자 중에 몇몇이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One should at least spend significant time actually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 라고 해서 자, 우리 인류학자라면 적어도 상당 시간을 실제 뭐 하는 데 쏟아야 된다고요? Observing, 관찰하고. Talking to, 말하는 거요. 연구되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얘기하는데 실제 진짜로 적어도 상당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우리가 소비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보아하니 인류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연구적인 관점을 짠 거네요. 우리 되게 많은 시간을 관찰하고 얘기하는 데 보내야 돼 라고요. 그러면서 early ethnographers such as Franz Boas and Alfred Court Haddon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민족지학자 어떤 특정 그룹을 연구하는 또 인류학자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여기 날씨로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 초기의 민족지학자들은 typically travel to the remote locations 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외딴 장소로 이동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장소 어떤 장소? Where the people in question live and spend a few weeks to a few months there 이라고 해서 자, 어떤 장소냐면 people in question. 자, 연구 중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외딴 지역으로 이동을 일반적으로 해가지고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를 거기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꽤 많이 그 외딴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They sought out a local Western host. 자, 그들이 자, 누구를 또 찾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서양인 호스트를 찾았는데 who was familiar with the people and the area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지역과 친숙한 그 지역의 서양인 호스트들을 찾았대요. 뭐 예를 들면 colonial officer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colony 하면 뭐죠? 식민지죠. 그래서 식민지 관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프랑스 사람인데 저기 아프리카에 갔어. 여기에 되게 오랫동안 이 식민지를 막 이렇게 통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민지 관료를 찾거나 missionary 선교사죠. 여기서 이제 어떤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 혹은 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는 found accommodations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숙박시설을 발견합니다. 찾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자, 지금 민족지학자들이 초기에 보니까

어쨌든간 많은 시간을 가서 그 외딴 지역,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숙박시설을 찾는 방안을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같은 서양인 호스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Although they did at times venture into the community without a guide라고 해서, 비록 그들이, 자, at times 하면 때때로라는 의미죠. Sometimes하고 비슷합니다. 때때로 이 지역사회를 막 탐험을 해요. Without a guide니까 가이드 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가 붙었으니까, they generally did not spend significant time with the local people. 그들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상당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상당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Thus, 그러므로, Their observations were primarily conducted from their veranda라고 했어요. 그들의 관찰은요, 우선적으로 행해지는 건데 어디로부터?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행해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 문장, 얘들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있잖아, 이 글의 주제는 밑줄 친 부분이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밑줄 친 부분이 여기 베란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걸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글의 주제 앞에서 잡는다면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그렇지. 자, 우리 보면. 20세기 접어들어서 인류학자들이 자, 뭐 하기로 한 거야? 막, 우리 연구 어떻게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그 중에 몇 명이 뭘 주장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연구하는 데 가가지고, 시간을 쏟아야지. 많은 시간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 관찰하고, 대화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관찰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초기에 민족 지학자들이 보아하니까, 그 지역에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보내요. 그쵸?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 같아, 얘들아? 아니, 시간은 많이 봐. 많은 시간은 보냈어.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내가 집구할 때도 지역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서양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가끔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로컬 피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관찰을 좀 하긴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관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반쪽짜리 연구를 한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베란다에서 이 연구가 실행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갈수 있는 범위만큼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찾아볼까? 이 반쪽짜리 연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1번에 seeking to build long-lasting relationships with the natives라고 했어요. 자, 장기간의 관계를 만들고자 추구했는데 누구하고? 여기 원주민들하고. 장기간의 관계 이런 내용 아니었고. 자, 2번 participating in collaborative research with natural scientists. 자연과학자들과 합동 연구에 참여한다. 이런 합동 연구 얘기 아니었고요. 3번 Engaging in little direct contact with the people being studied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뭐야? Engage in 참여하는 겁니다. Little direct contact니까 거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거지. 누구하고? 다 사람들인데 연구되어지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는 거. 이 반쪽짜리 연구 이거 아니야? 대화 안한 거? 이거 맞네. 답 3번이네요. 자, 4번 볼까? Cooperating actively with Western hosts in the local community. 그 로컬, 그 지역 사회에서 서양인 호스트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 그런 내용은 중요치 않았고요. Struggling to take a wider view of the native culture examined라고 해서 더 넓은 관점을 갖고자 고군분투한 건데 뭐야? 이 원어민 문화예요.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원주민의 문화에 더 넓은 시야를 갖고자 고군분투한 거 이런 내용 아니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걸 한번 선생님하고 보자고. 자, 우리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야. 20세기 들어가지고, 야,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야 돼. 초기 민족 지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근데 말이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더라.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걔네 베란다에서 한 연구다? 그 베란다에서 했다라는 게 뭐야? 그냥 부분적으로 반쪽짜리 연구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키메시지 잡는다면 결국에 그냥 이 초기 관찰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겠죠. 초기 관찰 연구의 한계.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서만 했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주제 잡아서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 2024년 5월 모의고입니다. 얘도 거의 70%에 해당되는 오답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 마찬가지예요. 밑줄 친 부분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위해서 우리 또 다시 내용 점점 잘 따라가 볼게요. 자,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Turn the lights out. 자, 이 조명을 끄고요. Point the beam of a small flashlight. 작은 손전등에 빛을 비추는 건데, up into one of your eyes. 여러분 눈의 한쪽에다가 손전등을 비추는 거예요. Shake the beam around. 자, 이렇게 손전등을 흔드는 건데요. While moving your gaze up and down. 여러분의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손전등을 이렇게 돌려보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You should catch glimpses of what look like delicate branches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catch glimpse of라고 하면요, 약간 이렇게 잠깐 보게 되는 거야. 잠깐 이렇게 흘끗 보게 되는 거. 자,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약간 가느다란 이 나뭇가지 같은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살짝 보일 거라는 거예요. These branches are shadows of the blood vessels that lie on top of your retina라고 해가지고, 자, 이러한 이 나뭇가지들은 뭐냐? 혈관의 그림자인데요. 자, 어디에 있는? 여러분의 망막에 놓여 있는 혈관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조명 다 끄고 손전등 이렇게 시선을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손전등을 막 이렇게 하면요, 가느다란 어떤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일 텐데 그게 뭐라고? 우리 눈에 있는 혈관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The vessel constantly casts shadows as light streams into the eye라고 했어요. 자, 혈관이 계속해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 빛이요, 눈으로 들어오면서요. 사실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 망막 위에는 혈관에 사실 빛이 쏘이게 되면 이 혈관에 그림자는 계속 있겠죠, 그쵸? 자, 근데, but, because these shadows never move, 이러한 그림자가 절대 안 움직이기 때문에 the brain ceases responding to them. 뇌가요, 이 그림자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지금도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가느다란 나뭇가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우리 뇌가 얘는 맨날 있는 애들이니까, 안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얘 반응하지 않아서 인지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우린 잘못 보는 거예요. Moving the flashlight beam around. 근데 뭐야? 아까 했듯이 이 손전등의 빛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 이것은 shifts the shadows. 그림자를 이동시켜요. Just enough to make them momentarily visible. 얼마만큼 충분하게? 딱! 순간적으로 보일 만큼 충분하게 그 그림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전등을 움직이면 그때 잠깐 보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평소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 있으니까 뇌가 항상 있는 거를 인지하지 않다가 막 손전등을 빛이 막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때 뭐예요? 순간적으로 보일 만큼만 이 그림자가 살짝 이동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볼수 있다 하는 거예요. Now you might wonder if you could cause an image to fade just by staring at something and moving이라고 해서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이미지가 멈출 수 있는지인데 자, 이미지가 cause an image to fade 그러니까 희미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딱 얼마만큼만 무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 그 이미지가 희미하게끔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할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망막 위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뭐 망막 위에 혈관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자. 자, 이게 원래 있는 건데 평소에 우리 맨날 똑같이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는 항상 있는 거니까 이 그림자 항상 있을 때는 이걸 굳이 뇌에서 반응하지 않아.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이 그림자가 이동했지. 이동하니까 얘가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그럼 뇌가 뭔가 계속 안 움직이는 거. 아까 그림자와 같이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이미지를 뇌에서 인지 안 하려나? 이 생각을 하냐?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이 얘기면 그렇잖아요. 이 그림자처럼 이동하지 않으면 뇌에서 인지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면 인지하지 않겠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But 근데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That is not possible. 근데 그건 불가능하대요. 왜? The visual system constantly jiggles the eye muscles라고 했어요. 우리 시각 체계가 계속해서 jiggle, 가볍게 흔듭니다. 이 눈의 근육을 가볍게 흔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요, prevents the perfect stabilization of images of the world. 그건 뭐를 막습니까? 세상의 이미지에 완벽한 안정화를 막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이 시각 체계가 눈의 근육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는 건 불가하고 계속 눈 자체가, 눈을 한번 그려볼까요? 눈.
눈 자체가 계속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These muscle movements are unbelievably small.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은 놀랄 만큼 작아요. But, 하지만, their effect is huge. 그들의 효과는 큽니다. 사실 우리 근육 움직이는 거 아는 사람, 왜 우리 왜 피곤할 때 근육 이렇게 떨리는 거 말고 평소에 눈이 계속 이렇게 이동한다는데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매우 작지만 사실 이 효과는 엄청나죠. 어떠한 것도 가만히 있게끔 안 함으로써 우리가 물건을 인지하게 해주잖아요. Without them, 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들이 없으면요. We would go blind by tuning out what we see shortly after fixating our gaze 라고 해서 우리는 장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꺼버리거든. 우리가 보는 것을 꺼버리는 거지. 모한 직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바로 그 직후에 우리가 보는 것을 꺼버림으로써 아무것도 못 보게 할 거라고요. 만약에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멈춰버리니까 아까 그림자처럼 이동하지 않는 건 뇌에서 반응을 멈춰서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겠지. 뭔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그건 뇌에서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It's an interesting notion. 이건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땡땡 하고는 자 콜론으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Approximate perfection is better than perfect perfection 이라고 했어요. 자 말 그대로 해석만 하면 근사치의 완벽함이요. 완벽한 완벽함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거 그대로 1차원적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얘들아. 우리 쉽게 말하면 자 눈에 근육이요. 계속 떨려가지고요. 떨려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이 얘기죠. 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 근육이 계속 떨려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눈 근육 자체가 떨림으로써 이것들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지금 요렇게 돌려 하는 거예요. So approximate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 근사치의 완벽함, 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떨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정화된 것보다 이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다는 걸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주제를 잡았으면 이걸로 풀어봐야지. 자 1번 볼까? What makes your vision blurry actually protects your eyes 라고 했어요. 자 너의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너의 눈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 없었죠? 탈락. 자 2번에 The more quickly an object moves, 더 빠르게 물체가 움직이면 The more sensitively eyes react. 눈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에이, 이거 무슨 상관이야? 물체 빠르게 움직이는 내용 없었고 Eyes exposed to intense light are subject to distortion of images 라고 했어요. 자 강렬한 빛에 노출되어지는 눈들이요. 뭐 하기 쉽다고요? 이미지의 왜곡이 쉽습니다. 인데 그런 내용 아니었고요. 4번 Constant adjustment of focusing makes your eye muscles tired 이라고 했습니다. 자 초점을 계속해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눈의 피곤 얘기 아니었고 자 5번 볼까? Shaky eye muscle movement, let us see what the brain might ignore 이라고 했어요. 자, 움직이는 눈 근육의 움직임이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뭐를 보게 해? 뇌가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요. 자, 눈 근육 계속 떨려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 뇌가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 지금 5번이 제가 지금 잡았던 요 눈 근육 계속 떨리는 거 얘기했고 잘 볼 수 있다라는 게 뇌가 무시하지 않고 보게끔 한다라는 내용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5번 우리가 잡은 주제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생님하고 자 요것도 같이 봐보자고 지문 분석해보자. 자 키 메시지 잡기 전에 딱 요런 상황이죠. 눈에다가 손전등을 이렇게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보이네. 자, 이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혈관이래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빛을 막 비추면서 이게 살짝 이동해가지고 그때만 보이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아 그러면 우리가 뭔가 딱 뭔가를 응시하면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미지를? 자, 근데 사실은 뭐라고? 우리는 approximate stabilization. 우리 거기 빗줄 친 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사치의 안정화를 이루기 때문에 눈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벽한 안정화를 방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뇌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뇌는 계속해서 입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이미지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perfect stabilization이 되잖아. 완벽한 안정화가 되잖아. 그럼 뭐야? 그림자 안 움직이고 뇌는 반응하는 걸 멈추고 우린 그러면 이미지 하나도 못 본다고. 근데 눈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미지를 흔들어주니까 볼 수 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어렵든 쉽든 간에 결국에 우리 주제만 잡으면 되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함충의 미추론 주제 잡는 거다라고. 우리 사실 3강부터 7강까지 앞으로 볼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주제 잡자라는 걸 머리에 탁 넣으시고 3강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 오늘의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봤던 우리 단어 중에 제가 골라봤어요. 헷갈릴 만한 거. conduct, 그다음에 construct이라는 단어. 요두 단어의 의미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하나씩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강의가 바뀌어서 네 번째 강의고요. 우리가 약점이 어딜까를 고민했을 때 이제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 계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공부했던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이 특히 몰랄 농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하는 건 뚜렷하게 내가 어디가 약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은 내가 늘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떤 공식을 써야겠지?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극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용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내용은 문제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아 여기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공식이 필요하고 이러이러이러한 개념이 필요한데 그 약점을 잡아서 적용하는 거를 8문제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제가 준비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증기압 내림이라고 했어요. 그럼 증기압이니까 뭐가 돼요? 증발된 기체, 즉 증기압에서 증발된 기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압력, 여기가 온도 이렇게 그래서 이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다. 이거 순수한 물일 때 요 정도의 그래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만약에 물에다가 X라든지 Y라든지 이렇게 혹은 뭐 NaOH 말고 포도당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이렇게 물질을 용질을 넣었을 때 물과 용질이 만나서 이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용매와 용질이 만나서 용액이 됐을 때 용액이 됐을 때 이때는 이 그래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얼만큼 내려왔니 델타 P가 얼만큼이니 아니면 그때가 얼마니 뭘 사용했니 이때 몰 분율은 어떻게 되니 이게 몰 분율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으로 통해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끓는 점 오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의 만약에 이게 기준 끓는 점 1기압이었는데 용액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끓는 점 오름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한꺼번에, 여기까지 한꺼번에 하려면 역시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용매가 물일 테니까 상평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1기압이고, 자, 그 다음에 용액이 됐을 때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 보세요. 온도가 같을 때는 압력이 바뀌죠. 그래서 델타 P, 여기가 델타 P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끓는 점이 증가하는 끓는 점, 델타 TB, 끓는 점 오름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이가 델타 TB.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어느 점 내려가죠. 그래서 델타 TF, 그래서 F는 프리징 포인트고 B는 보일링 포인트다. 이 정도. 이 정도 하시고요. 삼투압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투압은 PV는 nRT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PV는 nRT.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nRT고요. 이때 부피분의 n일 때 이 부피분의 n을 뭐라고 하냐면 C라고 합니다. C. 이때 C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농도입니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의 약자인 C로 해서 이때 압력은 파이는 CRT. 요 공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주체가 물이 이동한다. 즉 용매가 이동한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제가 지금 이제 학습 목표를 정해놓고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이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건지 이제 그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료 보시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테마는요, 요소가 나왔는데, 자, 처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몇 기압인지 몰라. 그래서, 요렇게 나왔네? 그러면,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여기도 구해야 되고요. 여기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모양이 보이겠지? 2, 3도 구해야겠지? 그러면, P1이, 아, 이거 우리가 만약에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기압 1기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려갔니라고 한다면, 델타 P가 되겠죠. 델타 P. 델타 P. 델타 P는 P1 곱하기 용질의 몰분율입니다. 용질의 몰분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P2를 구할 거야. 나는 P2를 구할 거야. 그러면 P2는 P1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입니다. 여기가 용매의 몰분율이고요. 자, 여기는요. P3는, 그럼 P3는 P1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생각이 잘안 납니다. 진짜 이 강의는 약점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약점을 극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 나왔어? 이런 게 있었구나. 오케이, 뭐 구하겠네? 요 정도까지. 하지만 내가 저 P2하고 P3를 구할 줄 알아. 이런 공식을 쓸 거야.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이제 뭐를 찾아야죠? 왜냐면 용질의 몰분율, 용매의 몰분율. 몰분율이니까 분자량이 60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0.1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8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9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들면요. 그냥 180에서 나누기 이렇게. 너 얼마 빠졌니? 1.8 빠졌는데요. 이렇게. 그럼 얘가 10이고요. 빼기 0.1이니까 9.9죠. 이렇게 그냥 빨리 하세요. 그래서 속도가 좀안 나도 괜찮으니까, 아, 물의 몰은 9.9, 요소는 0.1. 그러면 용질의 몰분율은 얼마냐? 그러면은 10분의 0.1이고요. 용매의 몰분율은 얼만큼이냐? 그러면 10분의 9.9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이제 문제 풀고 들어가는 거야. 자, 보세요. 요소의 몰분율은 0.01이다. 자, 보세요. 10분의 0.1이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맞는 표현이고요. P2를 구해라. 자, P2를 구하래요. 그럼 P2는 요 라인이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아무거나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걸 찾는 거고. 아니면,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서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요거 가지고 보세요. P2는. 아까 했던 거. P1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이잖아요. 용매. 그러니까 100분의 99가 되겠네. 100분의 99, 0.99가 되겠죠? 자, 만나보세요. 이렇게. 딩동댕.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요. 선택지가 알려주는 그 코스대로 가시면서 구하면 돼요. 너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자, TB에서 여기 하고요. 여기. 그 다음, P1, P2하고, 그 다음에 P2, P3 여기 하고. 같냐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자, 용매 갈게요. 여기. 100분의 99, 0.99, 0.99, 0.99. 자, 보시면요. 얘네 둘은 같지만 0.99도 같아요. 근데, 아까 잘못 얘기했네. P3일 때는 여기 2죠. 2.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이렇게. 2일 때 어떻게 돼요? 1하고 2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P3는 P1 곱하기 0.99 이렇게 용매의 몰분율 했었는데요. P3를 잴 때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 위에 거, 요만큼을 재기 위해서는 여기 P2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요거 정정을 할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내가 구할 수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구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P3 다시 한번 볼게요. P3는 P1 곱하기 몰분율 용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P1이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프가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있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같은 게 있었다면 요소 이거 구하는 거는 P1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만 지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풀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구할 수 있다 없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게 뭐냐면

자, 좀 지워볼게요. 지금은 실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용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질이 있어요, 이렇게. 용질에 의한 용액이 생겼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온도가 동일하다면, 여기를 P라고 하고요. 여기를 P-라고 한다면, P-를 구하는 방법은 P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요 사이, 요만큼을 구할 때는 P 곱하기 얼마예요? 용질의 몰분율이다. 요게 델타 P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만약에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지금 요걸로 그대로 갈게요. 아울러 만약에 여기가 지금 1기압이라고 치자. 1기압이라고 치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얼마야? 끓는 점이 바뀌죠. 예, 끓는 점 델타 TB는 몰랄 농도 곱하기 KB. KB는 끓는 점 오름 상수입니다. 자, 만약에 어는 점이 있다면 역시 델타 TF는 몰랄 농도 곱하기 KF. KF는 상수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긴 아니지만 삼투압이라면 파이는 CRT까지 이렇게 농도에 따른 그리고 입자수와 물의 몰 이런 변화에 따른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증기압 내림이라든지 끓는 점 오름이라든지 어는 점 내림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식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야 될 필수 개념 이제 약점을 보완해야 되니까 필수 개념은 뭘까? 뭐 공식이겠죠. 그래서 델타 P 나오고 있죠 지금 용매에다가 용질을 계산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TB, 몰랄 농도 곱하기 KB, TF, 몰랄 농도 KF, 파이는 CRT. 이렇게 다양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할수 있을 그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에서 또 한번 약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별다른 말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X하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의 비율이 나왔는데, X가 60, Y가 1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잘 모르겠다. 그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뭘부터 확인하세요? 자, 얼마예요? 60분의 W고요. 180분의 2W예요. 자, 무조건 그냥 몰라. 그냥 잘 모르겠다.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 뭘부터. 이렇게. 그래서 9대 6이 나오죠? 그럼 3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몰이 3대 2가 나온다. 요거 정리 한번 해 놓으시고요. 몰 비율이, 몰 비가 3대 2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압력이 똑같단 말이야. 압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수용액이거든? 수용액인데 압력이 똑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벙 한단 말이야. 뭐 할지 모르고. 이게 약점이라는 거야. 자, 뭘 찾았죠? 두 번째는 뭐냐? 압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떠올리세요. 우리가 1번 문제에 봤던 거. 그럼 뭐지?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용매의, 그러니까 물이라고 할게요. 물의 증기압력. T도씨라고 되어 있으니까 T도씨에서 증기압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같은 압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여기가 X건 Y건 간에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그럼 같은 압력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같은 압력일 때 보세요. 압력을 쟀는데 같은 압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1기압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하는 거야 그냥. 그럼 요 용매는 그냥 1기압이라고 두시고 곱하기 용요 요만큼 요만큼에는 델타 P고요. 요 바로 구할 때는 용매의 몰분율을 구하는 거죠. 용매의 몰분율 이렇게요. 그러면 용매의 몰분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물은 모르니까 물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의 물 가라고 할게요. 가의 물에다가 3대 2니까 3 이렇게 3. 그 다음에 물 해놓고 나에다가 곱 더하기 2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얘네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가라고 할게요. 가에 있는 물의 몰 더하기 3분의 3은 나에 있는 물의 몰에 더하기 2분의 2다. 더하기 2분의 2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요. 2 가에 더하기 6은 3 나에 더하기 6이 되겠다. 66 주어지죠?

I는 물이 3이고 나에는 물이 2입니다. 그럼 몇이에요? 아, 6분의 3이었고 4분의 2였구나. 결국 얘들은 2분의 1이었구나. 2분의 1로 용매가 갔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선택지에 뭐가 나오냐면, 야, 너희들 혹시 몰랄 농도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몰랄 농도가 같니?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해요? 자, 용매죠. 그러면 3이고, 용매면 2입니다. 용질은 3이고요, 용질은 2예요. 가와 나가. 같잖아. 그래서, 같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니은. 뭐가 나왔냐면, 물의 질량비. 어? 내가 지금 물을 해봤더니 3대 2가 나왔어. 뭐가? 물이. 물이 몰비가. 물의 몰비가 3대 2야. 그럼 분자량 똑같으니까 질량 똑같겠죠. 그럼 3대 2가 나오는 거야. 니은도 맞는 거예요. 자, 디귿이 가장 어려운데요. 디귿에서 뭘 하겠냐면, 가와 나를 혼합했어. 그때의 증기압력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럼 가와 나를 혼합했어. 혼합했으면, 자, 물, 가, 나 더하면 5죠. 그 다음에 용질, 가, 나 더하면 6입니다. 5입니다. 그리고 용질 더하면 5예요. 어차피 2분의 1이잖아. 똑같네. 똑같네. 어차피 혼합했을 때의 용매의 몰분율이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여기. 자, 2분의 1로 똑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가와 나를 섞은 게 똑같아요. X, Y, 이건 용질의 종류에 관계가 없어, 이거는. 그럼 봐봐. 똑같으니까 P지. 그러니까 얼마야? P기압이다. 딩동댕,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를 풀었어요. 2번 문제에서 어떤 게 뭐야?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접근이 불가능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약점이 있는 분들은. 그럼 제가 뭐 했습니까? 그냥 뭘부터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네, 그래프를 그렸죠. 아, 그렇구나.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기압 그래프를 그려놓고 계산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델타 P라든지 P 값이 얼마, 압력 값이 얼마다. 그럼 그때 나오는 공식이 뭐다? 용매의 몰분율이다. 물이 없는데요? 물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용질의 몰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용매의 몰, 아니, 용, 물의 물, 물의, 물이 용매죠? 그래서 용질, 용매인, 용매라고 할게요. 이렇게 물에 몰을 구해내고 나서 델, 몰 분율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끝. 이렇게 돼야 돼, 패턴이. 근데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예, 물어보는 것마다 물의 질량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선택지를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잘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를 바이블 삼아갖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때 뭘 해야겠구나.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다른 테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농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요. 요소와 포도당이 나왔고, 요소의 분자량은 60이고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입니다. 자, 그런데 밀도가 나왔네. 뜬금없이 밀도가 1.1 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왔습니다. 자, 밀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번에 문제를 풀때 밀도를 이용하지 않고 풀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야. 밀도를 가지고 풀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 왜 나왔겠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증기압이 얼마냐, 끓는 점이 얼마냐, 어는 점이 얼마냐, 누가 크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강조했듯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그래프를 가와 나가 누가 더 큰지는 몰라도 물은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일기압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평형에서 간지 난지 모릅니다. 간지 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끓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증기압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정적으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재려면 뭐가 필요해? 몰랄 농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몰랄 농도를 찾는 문제야. 이게 출제자의 의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파악 잘안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의도까지 뭔 파악을 해. 우리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랄 농도네. 몰랄 농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몰랄농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옆으로 갈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10% 요소 수용액입니다. 10%야. 자, 우리 연습, 지난 그 강의 때 연습 많이 했거든요. 농도일 때.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 보는 순간 10%야? 그러면은 전체 100g이라는 기준을 잡고 요소의 질량이 몇 g이야? 10g입니다. 그러면 물의 질량은 몇 g이야? 물의 질량은 190g이겠죠? 90g. 그렇죠? 그 요소는 몇 몰이니? 6분의 1몰입니다. 6분의 1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1몰 농도 포도당의 수용액은 어떻게 분석하냐? 1몰 농도니까 1몰입니다. 1몰이고요. 그다음에 1리터가 돼 있습니다. 1리터는 1000ml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방향이 뭐냐면 몰랄 농도로 가고 싶어 해. 그럼 몰랄 농도의 공식이 뭐냐면 1000분의 용매의 질량분해. 질량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N분의 W. 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1몰인 거 알았어. 근데 여기가 질량으로 바꾸니까 이때 밀도를 사용하는구나. 밀도 1.1을 사용하면 얼마야? 1100g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나쁘지 않죠? 예. 그런데 1100g은 용액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구할 건 뭐야? 용매잖아. 그럼 빼기 180g을 해줘야 돼. 1몰이 180g이니까. 오케이? 그럼 빼주면 920g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물입니다. 물이에요. 자, 다 구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바꿔 귀찮으니까. 이것도 6분의 1몰이니까 1몰로 바꿔. 그럼 곱하기 몇 하면 돼? 이렇게 넘어갈 때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럼 60g이 되고 1몰이 될 거야. 자, 여기는 69, 54, 540g이죠. 자,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가와 나의, 잘 봐라. 몰랄 농도를 구하고 싶어. 근데 지금 보니까 두개 다, 자, 보세요. 여기는 밑에는 용매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용질의 질량이 각각 1몰이에요. 근데 가는 얼마야? 물이 540이야. 나는 얼마야? 920이야. 정교한 계산이 아니잖아. 누가 크냐, 작냐잖아. 누가 커요? 당연히 가가 더 크죠. 됐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따라올 수 있다면. 자,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얘가 물, 순수한 물이라, 만약에 100도씨라고 한다면, 얘가 가예요. 얘가 나고. 그래서 따라가면, 얘가 가고, 얘가 나란 말이야. 따라가면,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였어요? 야, 티도시에서 증기압은 누가 커? 아니, 가보다 나아가 가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나아가 더 크지, 당연히. 기억 맞고. 끓는 점은 누가 높아? 당연히 가가 높죠. 어는 점은 누가 높아? 조심해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영역이니까 나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정답은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자, 굉장히 제가 그냥 뭐 빠른 속도로 굉장히 직관력 있게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직관력이 잘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립니다. 잘 봐, 이제 약점 극복할게요. 주목. 문제를 딱 보면서 크다 작다니까 아 이거 정교하게 뭐0.001뭐 이런 거 아니구나. 그쵸? 크다 작다만 하는구나. 그러면 끓는 점, 어는 점, 아, 이거 몰랄 농도로 가야지. 그럼 몰랄 농도면 얘하고 얘의 몰랄 농도를 찾으면 돼요. 그 공식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몰랄 농도는 1000분의 W분의 N분의 W잖아. 그래서, 자, 저는 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요소에서 이렇게 옮기려면 뭐가 필요해? 10g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화학식량 60이구나. 여기는 얼마야? 90g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요소, 즉 퍼센트 농도가 몰랄로 가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 농도를 몰랄로 가는 건 공식도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에이 그냥 해. 이건 1몰이잖아. 그렇죠? 근데 1리터잖아, 기준이. 근데 밀도가 왜 나왔겠어? 아, 전체가 110g이고 빼기 180 하면 뭐900 얼마구나. 이렇게 대충. 그래서 여기다가 900 얼마구나. 근데 6분의 1이니까 헷갈리니까, 아유, 모르겠다. 이거를 6배 하자. 요게 키였던 거야. 6배 버리면 얘가 1몰 되잖아. 그래도 봤더니 이거 500 얼마야? 540인가 나왔잖아요? 아, 누가 더 물이 많어? 얘가 더 물이 많네?
용지

1의 모름 같은데 물이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아. 그럼 농도가 누가 높아? 얘가 높네. 그리고 뭐 한다고? 그렇죠. 그래프. 그래프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예. 시험장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 내가 꼭 맞춰야 되는 그 중압감에서는 그래프가 여러분들을 아마 도와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 때도요. 그래프를 다 그려서 풀어요. 실제로 그려가지고 아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래프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 약점은 뭐였어요? 만약에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계산도 계산이지만 그래프를 그렸나? 그래프를 내가 이용했나? 할수 있었나? 그걸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약점 공략했고요. 극복됐으면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4번 문제는 지금 문제 읽어보세요. 일기압에서 물을 주어졌는데 물이 100g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딱 보시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있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끓었어요. 그럼 100도겠죠? 예. 100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0.25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0.25가 증가했다. 얘가 델타 TB란 말이야. 이렇게. 델타 TB는 몰랄 농도 곱하기 KB라 그랬죠? 자, KB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문제에서 오름 상수는 0.5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가 0.5가 됩니다. 그러면 몰랄 농도가 얼마예요? 2분의 1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뭐할 것도 없어. 그냥 몰랄 농도가 2분의 1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야. 자, 문제를 보는 순간, 여기가 100도씨고, 여기가 델타 TB구나만, 요 높이가. 만 인지하고 있다면 이건 다 풀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 2분의 1이죠? 자, 갑니다. 몰랄 농도 2분의 1은 자, 물 얼마예요? 1000분의 100분의 이렇게요. 그다음에 화학식량이 얼마 나왔니? 화학식량이 안 나왔죠. 그래서 모른다. 용질 A라고 했고 질량은 W로 썼어요.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지죠? 그럼 2분의 1은 A분의 10W가 되고 화학식량 A는 얼마니라고 하면 20W입니다. 딩동댕 이렇게. 어때요? 나쁘지 않죠? 예.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 문제지. 그러니까 기억을 틀렸으면 아, 이거 너 계산 좀 해봐. 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좀 제가 뭐 지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을 틀렸으면 니은과 디귿을 틀리면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개념이 없는 것도 있고요. 센스가 없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기억이 틀리면, 아유, 야, 이거 까먹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니은 디귿 틀리면 솔직히 미안해. 방송인데. 엉망진창인 거야. 너뭘 공부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막 내가 비난할 수도 있어.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 니은 디귿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니은 디귿은 너무 계산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상황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T1에서 T2로 갈 때, 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끓는 점이 증가할 때 여기 용질에 뭘이 바뀝니까? 용질,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이야, 소금이 막 날아가요? 여러분들 물 끓이면 소금 날아가냐? 아니잖아. 뭐가 날아가? 물이 날아가지. 용매는 감소하죠. 그렇죠? 용매는 당연히 줄지요. 그쵸, 여러분들? 라면 끓이다 깜빡해서 보면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촥 떨어졌다고 치자. 그럼 짭짤하면서 되겠지. 그럼 보세요. A의 몰 분율은, 즉, 전체 A의 몰 분율은 전체 물과 A의 몰분의 A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A, 물이 사라질 거 아니야. A는 안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분모값이 작아지니까 점점점 갈수록 농도는 진해지죠? 그게 몰 분율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T1에서가 T2보다 크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른쪽, 즉, T2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잖아. 진해진다는 표현은 어떻게 돼? 분모값이 작아진다고. 물값이 작아진단 말이야. 물의 몰이 작아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요. 질량은? 질량은 당연히 일로 갈수록 떨어지겠죠. 전체에서 물이 사라지는데. 그럼 T1이 T2에서 크다. 그건 맞는 표현이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정답 3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니은과 디귿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라면 정도 끓여 보셨으면, 아, 맞다, 맞다. 소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날아가는 거지. 그런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조금 틀어가지고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테마. 제가 한번 또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5번. 자, 이렇게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 문제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냥 띵 조건만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물 100g 체크해 주시고요. 포도당 180이고 요소 60, 분자량 혼합물질은 12g이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혼합물의 질량이 12g이래. 물 100g에. 그 이걸 모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까? X라고 할까? X? 얘는 Y라고 할까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질량이 전체가 12g이구나. 요 정도는 써놔야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점이 마이너스 A도시면, 자, 몰랄 농도 곱하기 KF가 되겠죠? 그럼 KF가 다행히 A로 나와 있으니, 아, 이거는 1몰랄이구나. 이렇게 1몰랄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량은 3대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80과 60은 여러분들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소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180써 있으니까 뭐 굳이 이런 거야. 뭐 그냥 필요 없는 과조건은 아니지만 있어야지. 요거 있어야지 하는데 사실은 화학에선 주어집니다,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x를 내가 포도당이라고 봤으니까 어떻게 돼? 180분의 x그램이 몰이죠? 그다음에 60분의 y그램이 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몰랄이 나왔잖아요. 1몰랄은 저기 물 1000분의 100분의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량분의 질량 합친 거. 요거는 이제 X와 Y가 합쳐진 겁니다. 그럼 지워지니까 얼마야? 아, 이거는 실제로 10분의 1몰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1몰이구나. 요 정도만 구해줄 수 있다면 뭐 베스트하죠. 그러면 요거 분모 맞추려고 180으로 맞춰놓고 3 정도 계산하면 되겠고요. 000 지우고 이거는 x 더하기 3y가 얼마야? 올라가면 18이 되겠고, 빼면 2y가 6이 되면서 y는 3이다. 그래서 요소의 질량은 3g이 되고, 3g 몇 번이야?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빠르게 풀었어요. 이게 되냐고. 잘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푸는 거 보면서 어디에서 약점이 있었어요? 1번. 몰랄 농도의 관계를 몰랐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알았는데 물 100g을 까먹어갖고 몰이 10분의 1로 안 나왔다면 그거는 뭐 극복이 쉽게 될수 있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 사실은. 그래요. 아마 약점이 포도당과 요소를 미지수를 쓰고 그 합을 더하고 몰을 찾아서 간다는 거, 요게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뭔가 혼합물이 나오면 이렇게 XY로 쓰던 아니면은 전체를 1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소를 X라고 두면, 이렇게, 요소는 X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12-X, 이렇게 해도 뭐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건 간에 미지수 쓰는 연습은,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약점은 그래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두 개가 섞여 있잖아. 그럼 연립식을 써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리해 놓으세요. 혼합물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연립식을 쓰자. 요거 다시 한번 혼합물인데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요? 연립식을 쓰자. 이렇게 꼭 해놓으세요. 자, 이제 그림 공부 좀 해볼게요. 6번. 6번. 자, 수용액의 질량이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퍼센트 농도가 있고 물을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용질의 양이 이렇게 갈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요게 1번이에요. 용질은 안 변하는구나. 그러면 120g에 곱하기 100분의 5가 5%잖아요. 그럼 얼마야? 20이고 6g이네. 그럼 여기 있는 용질은 6g이네요. 6g이다. 그래서 화학식량이 60이니까 6g이 들어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분석해 볼게요. 2분의 1 몰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이 1000g이 있는 거죠. 이거 물이야. 조심해. 몰랄 농도니까. 그러면 2분의 1 몰이니까 곱하기 60 하면 실제로는 여기 얼마야? 30 그램이라는 거잖아. 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30g이 있다는 게 아니라 0.5 몰랄 농도를 분석하면 물 1000에 용질 30이 있다. 그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여기 얼마라고요? 6g이라며. 그럼 얘도 6g으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용질의 질량은 안 바뀌니까. 물만 들어갔으니까. 그 5분의 1한거 아니야? 곱하기
5분의 1 해주시면

3이면 얼마야? 200이 되겠죠. 그래서 용매는 200, 용질은 6g. 합치면 용액은 206g이 용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206g. 자, 제 문제에는 제가 해설지를 안 달아놨기 때문에 정답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거 똑같이 하세요. 지금 앞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요. 퍼센트가 나와 분석. 근데 그때는 얘가 없었어. 없으니까 나는 100으로 둔 거야. 근데 여기는 120이 있어. 그래? 그럼 5% 구할 수 있잖아. 6g이야. 얘 6g이 여기도 6g이라고. 근데 실제로 0.5 몰랄롱도 내 계산법에 의해서, 내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해 봤더니 30g이야. 아, 이건 문제가 있잖아. 난 원래 6g인데. 원위치로 노란색으로 간다. 끝. 요 패턴 잊지 마세요. 이 패턴만 잘 연구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오케이? 요거 약점 극복했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좀 제가 여기서는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8번까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반투막이 있잖아요. 반투막은 물이 움직이는 거야. 용질 X는 못 움직입니다. 물이 왼쪽, 오른쪽 가는데 여기가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물이 내려오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농도를 맞추다가 평형에 이르를 거야. 그러니까 물만 있으니까 아마 쭉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뭐 계산이 있다면 파이는 CRT 같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갑니다. 부피는, 자, 이 높이는 초기보다 크다. 초기 상태보다 크다. 높다. 빙고. 이렇게. X의 몰 농도는, 야, 물이 많이 들어왔잖아. 용질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왔어. 농도 어떻게 돼? 떨어져야지. 근데 초기 상태보다 크다. 니나 커라. 어떻게 커? 물이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디귿 보세요. 물은 더 이상 반투막을 통해 이동하지 않는다. 아유, 야, 가라, 집에. 평형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요, 아마 1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1페이지. 1페이지에 나와가지고 빨리 맞춰야 돼요. 빨리 맞추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승산이 있다. 그러나, 얘가 이제 기본 원리,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 쉽잖아요. 이름 넣어 얼마 좋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배움대로 한번 해볼게요. 뭔가가 막 농도가 나오고 막 압력이 나왔잖아요. 그럼 삼투압이 나왔으면 무조건 머릿속에 파이는 CRT 써놓으시고 이거는 몰 농도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현재 뭐 다른 건 없고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용질의 종류가 나왔는데 A g, 4A g 나왔어요. 분자량 구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X로 할게요. 그냥 X, Y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몰을 찾아야 되는구나. 알수 있는 거고요. 갑니다. 파이는 CRT니까 얘하고 얘는 몇대 몇이에요? 3대 8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얘는 3P예요. 3P의 3투압을 가지려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피는 1이니까 X분의 A 해놓고 곱하기 RT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X분의 A가 3P에 해당하는 거다. 요 정도 해놓으시고요. 자, 3대 8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파이는 CRT니까 RT다 여기 다 지워버리고 X분의 A가 됩니다. 자, 갑니다. 여기는요, Y분의 8A가 됩니다. 스님, 왜 4A인데 8A가 돼요? 다시 한번. 왜 4A인데 8A가 돼요? 자,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 요게 약점인 거야. 다시 한번. 스님, 4A잖아요? 맞아. Y분의 4A가 몰이야. 근데 왜 Y분의 8A예요? 모르겠니? 네. 이러면 어떻게 돼? 아, 너 약점 크다, 야. 구멍이 이만큼이네. 자, 지금 메우자. 여기는 몰 농도기 때문에 부피가 여기는 1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간 거고 2분의 1이잖아요. 500ml니까 2분의 1분의 y분의 4a였던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하니까 y분의 8a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 지우면 88 지우면요. x분의 3은 y분의 1이네. 오케이? X분의 3은 Y분의, 여기 지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고, 아, X분의 1은 Y분의 3이네. 이렇게요. 그러면 X가 몇이에요? 1대, Y는 몇이야? 3. 그래서 X의 분자량이 X가 Y의 3배가 아니고 3분의 1 돼야겠죠? 그건 틀렸다. 그래서 X 대 Y는 1대 3이다. 세팅해 놓으시고요. 자, 농도비 나왔죠? 그 농도비가 뭘, 그 농도비가 3투압이잖아. 파이는 CRT니까, 이거 같으니까, 농도비가 얼만지 모르지만, 3대 8이

이면 농도도 3대 8일 것이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기억은 맞는 표현.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디귿이거든요.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삼투합은 3분의 11이다. 자, 이럴 경우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섞는 거야. 섞으니까 분모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지금 몰 농도부터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x 대 y를 1대 3을 정말 치고 넣는 거야. 이거는 뭐야? 1분의 a이고 더하기에는 얼마야? 3분의 4a입니다. 어차피 비율이니까 a도 1로 그냥 고치세요. 그럼 얼마야? 3분의 3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7 나오죠? 3분의 7. 그래서 3분의 7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는 용매, 여기는 용액, 여기는 용질. 이렇게. 그래서 9분의 14가 나옵니다. 9분의 14가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1p니까 어떻게 틀렸다 해서 아웃.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이러면 우연히 맞는 겁니다. 아주 우연히 맞는 거야. 운이 좋은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정확한 표현.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농도만 찾았습니다. 농도만 찾았는데 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는 압력이 3p예요. 그럼 3p는 농도가 얼마냐 곱하기 rt입니다. 어차피 RT는 지웠으니까. 농도가 얼마였어?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그냥 1, A도 1로 했잖아.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1리터에 1이니까 자, 1에 해당하는 농도가 3P입니다. 지금 한건 뭐야? 9분의 14에 해당하는 농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이 3P니까 9분의 14에 해당하는 3P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와? 3분의 14P가 나오겠죠. 3분의 14P. 정확한 표현은 3분의 14p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요. 제가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제 앞에 강의만 해도 선생님 이거 보면은 매뉴얼 1번, 매뉴얼 2번 했잖아요. 이쪽은 매뉴얼을 정하는 게좀 의미가 없어요. 매뉴얼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맞춰라? 아니, 문제가 워낙 다양한데? 워낙 다양한데 어떻게 문제 매뉴얼을 정해? 근데 지금까지 8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떠한 매뉴얼은 나오죠? 그 매뉴얼을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거니까 잘 보세요. 저는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풀고, 매우 좋아.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을 많이 했잖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약점을 공격하고 약점을 막아놔야 돼. 극복해놔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A 형태의 문제, B 형태의 문제 준비가 안된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고. 준비하게 만들어줘야지, 이 강의에서.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헤딩을 되게 잘해. 축구할 때 나는 헤딩 슛을 되게 잘해. 근데 공이 아래로 와. 그럼 엎드릴 거야? 아니, 위로 와야 어떻게 할거 아니야? 근데 아래로 와요. 그럼 슬라이딩해서 엎드릴 거야? 그건 좀 불편할 거 아니야? 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몰라. 공이 오면 나는 무조건 뭐 배로 넣건, 머리 넣을 거야. 이런 거. 자, 문제가 나왔죠? 문제를 파악할 때, 농도를, 어떤 농도가 메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요세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뭐가 메인인가? 주로 숨겨진 게 메인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자료에서 퍼센트가 나오고, 몰이 나왔어. 그러면은, 몰랄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것도 잘 파악이 안될 거란 말이야. 안 되면 요 자료에 비밀이 두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프라든지, 혹은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그림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P', 이렇게 압력, 증기압에 해당하는 있다면, 아, 나는 이거 델타 P를 알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P로 갈게. P 곱하기 용질의 몰분율이야. 이렇게. 혹은 P'가 된다면 P 곱하기 용매야 라고 할때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아, 여기 물과 물이라고 할게. 그냥 물과 용질의 몰을 빨리 구해야 하는구나. 그럼 아마 물과 용질의 몰이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앞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물이 가려놨죠. 가려놨죠. 그리고 여기가 x, y가 같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아, 그러면 용질의 몰분율이 같구나. 혹은 용매의 몰분율이 같구나. 그 말이에요. 아하. 두 번째. 자, 만약에 표가 나왔어요.
표고

0: 나왔다면 반드시 얘들은요, 그래프로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장악하는 거야. 이게 지금 증기압을 물어봤지만 사실 끓는 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점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표가 나왔을 때 그림 그래프 할때이 그래프는 상평형 그래프를 기준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평형 그래프를 가지고 놀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해설해 드렸지만 그래프 딱 그려놓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증기압 내림 요거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을 때 너희들 실력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당부할 게 뭐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매뉴얼 만들 때요. 몰랄 농도라든지 몰 농도를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자, 1000분의 제가 만든 거죠. 만약에 W 용매의 질량분의 M분의 W 혹은 1000분의 V 용액의 부피예요. 용액의 부피분의 M분의 W를 너희들이 갖고 놀수 있어야 돼요. 갖고 놀수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X, Y, Z 세 개가 나왔어. 근데 비교 값이야. 여기는 뭐 3p, 아까 전에 8p, 여기는 뭐 11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파이는 CRT다라고 한다면 농도를 굳이 구하는 게 아니라 농도의 비율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X가 A가 있고 Y가 4A가 있을 때 분자량이 1대 3이라며 이렇게. 그러면 1몰과 3분의 4몰이라면서 A를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지운 거야. 괜히 지운 게 아니라고. 왜? 나는 비교할 거니까. 비교한다면 같은 건 지워버려요. 최대한 간단하게 지워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잘 알고는 있어. 알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용매의 몰 분율이 같아. 용매의 몰 분율이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A의 몰과 B의 몰이 이렇게 있겠죠. 용매니까 물로 할게요. 물로, 이렇게 물로. 여기도 물로 할게요. 물로. 그러면 전체니까 물 더하기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물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하고 B를 주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혹은 물을 찾는 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갖고 노셔야 되고, 똑같은데, 용질의 몰 분율이 같다고 한다면, 용질의 몰 분율이 대놓고,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은 용질의 몰 분율이 같아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혹은 그래프 속에서, 자료 속에서 주어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똑같은 결과죠. 똑같은 결과로, 물의 몰과 더하기 A의 몰. 여기는 A의 몰은 물의 몰과 B의 몰, 그리고 B의 몰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점을 극복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문제의 다양성이 있을 거야. 그래프가 나오지, 표가 나오지, 어떤 자료가 나올지 솔직히 저는 예측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렵게 나온 거네. 얘가 표야?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뭐야? 몰랄 농도야? 그러면 가, 나, 다에서 몰랄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뭐야? 증기압이야? 증기압까지 했어. 근데 갑자기 왜 끓는 점이 나와? 아, 그래프구나. 이렇게. 가하고 나가 끓는 점이 달라? 오케이, 내가 그려줄게. 그래프 그렸어.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증기압이 나와. 그러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린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평형 그려놓고 거기서 증기압을 찾아서 문제를 찾는 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

교육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Lesson The Ice Ma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2회 이제 뒷부분 문항들을 살펴볼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17번 문항까지 살펴봤고 오늘 18번부터 30번 문항까지 살펴볼 텐데요. 문법 영역에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는 사실은 주제가 딱 담겨 있더라고요. 네, 오늘 팁스 중요하게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남아있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항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구문 순서가 나오면 일단은 이게 뭐에 관한 대화인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 영역에 나와 있는 아베체 문장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Wasser und etwas zu essen. 물과 그리고 먹을 것 조금 이란 표현이에요. Dann packen wir alles in die Tasche. Packen 동사는 짐을 싸다 라는 동사이거든요. 그런 후 우리는 모든 것을 가방에 쌀 거야 라고 했어요. Damit kannst du schöne Fotos machen. 그것을 이용해서 너는 예쁜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는 상황이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을 싸다 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되는 제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as nehmen wir zum Wandern mit? Mitnehmen 가지고 가다 이잖아요. 우리 등산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Brot und Schokolade vielleicht. 빵이랑 초콜릿 어때? 라고 하는 표현을 vielleicht 라고 해서 아마도 빵이랑 초콜릿?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Soll ich meine Kamera mitnehmen? 내가 내 카메라도 챙겨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진 촬영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쵸? 좋아! 라고 하고 사진 뭐뭐뭐 이겠죠. 그랬더니 A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선 Ich hoffe, sie wird nicht zu schwer 라고 했어요. 일단 앞에 나오는 이 앞에 문장에 여성 명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뜻이고요. 아, 뭐뭐뭐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하건대 라고 했어요.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할 텐데, 인 거죠. 카메라를 일단 챙긴다라고 했으니까, 카메라랑 뭐랑 뭐랑, 앞에서 이미 물이랑, 초콜릿이랑, 뭐 빵들을 챙겨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선, 이거 다 챙기면 무겁진 않아야 할 텐데,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볼까요? 우리 등산 갈 때 뭘 챙겨갈까? 라고 했더니 일단은 챙겨갈 것들을 얘기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빵이랑 초콜릿 아마도? 라고 했으니까 물이랑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가 들어가요. 그쵸? Brot und Schokolade vielleicht. 그 먹을 것에 뭐가 해당하나? 라고 했더니 빵이랑 초콜릿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 카메라도 가져갈까? 라고 했더니 여기 아까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있었죠. 그거 가지고 사진 잘 찍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C가 들어갈 거고요. 남아있는 거 이제 뭐예요? B가 남아있어요. 자, B를 넣고서는 아가 한 말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을 가방에 싸자? 라고 했더니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될 텐데 일단 니 탓에 여성 명사가 맞네. 그쵸? 수식할 수 있는 여성 명사 대상도 앞에 문장에 제시가 된 거니까 대화의 흐름상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을 알맞은 것들을 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아, 지, 비 순으로 배열이 돼야 되겠네. 어디에 있나요?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보통 이런 대화는 상점 대화 상황이나 아니면은 음식점 주문하거나 병원 대화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어떤 일정을 앞두고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글의 순서를 잡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19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Guten Tag, Hotel Heidelberg. Wie kann ich Ihnen helfen? Hier ist Annika Müller, Zimmer Nummer 2503 또는 2503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Kann ich ein anderes Zimmer haben? 그랬더니 아가 Ja klar, Sie bekommen sofort ein neues Zimmer. 일단은 호텔 대화 상황이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아니카 뮬러입니다 라고 하고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예약하고 싶습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침머누머라는 명사가 바로 나왔어요. 방번호 2503 즉 2503호실에 있는 아니카 뮬러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방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 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 방에서 뭔가를 주문하고 싶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아래쪽에 하지만 뭐라고 있어요? 안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이런 표현이죠. 다른 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고요. 아, 물론이죠. 새 방을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becoming 동사 썼거든요. 지금 이 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나 이 방 싫다. 라고 하는 부정적 견해가 들어가야 돼요. 볼게요. Das Bett ist sehr bequem. Bequem은 편안한 이런 표현이잖아요. 침대가 너무 편해요. 방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러면 1번은 아닌 거고요. 2번, Das Zimmer ist groß und hell. 방은 크고 밝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방이 마음에 들 때 쓰는 묘사적 표현이잖아요. 그럼 2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Das Zimmer ist sehr schmutzig. Schmutzig는 여러분 지저분한 이란 표현이에요. 즉,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자주 썼었던 형용사랑 같이 쓰면 sauber 앞에 nicht를 붙이면 된 거예요. 그렇죠? Nicht sauber, 깨끗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방이 너무 더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고선 제가 다른 방 받을 수 있을까요? 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새 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일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Es ist nicht so laut im Zimmer. 방에서 so loud, 매우 시끄럽다 했는데 nicht가 붙었으니까 이 방에서 그닥 시끄럽지 않네요. 즉, 소음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5번, das Hotel liegt in der Stadtmitte. Stadtmitte는 시내, 도심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호텔은 시내의, 도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 정보를 설명하는 표현이지 방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의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 호텔 어디에 있어? 아, 그거 도심에 있지. 시내에 있어서 주변을 방문하기 너무 좋았지. 이런 거에 대한 쓸 수 있는데 방 자체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랑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런 대화 상황에서 보통 호텔에서도 우리가 상점 대화에서 쓰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자주 쓰는 거예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또는 Wie kann ich Ihnen helfen? Bitte schön. Was darf ich sein? 이 표현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응용,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 대화 구문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제시된 거니까 룸 컨디션과 관련되어 있는 불평, 불만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텍스트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하고 뭐라고 묻고 나선 Sie fahren alle vier Stunden. Danke 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하고 뭘 물어봤더니 alle 라고 하고서는 복수형을 쓰면 그렇죠. 반복의 의미로 매 뭐뭐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4시간마다 운행합니다 라고 하는 거여서 빈도를 묻는 표현이죠. 얼마나 자주 뭐뭐뭐 해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일단은 뭐가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를 물어봤더니 4시간마다 운행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1번 Wie spät ist das?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각 묻는 표현이에요. 몇 시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각 묻는 또 다른 표현,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Wie viel Uhr?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현재 몇 시인가요? 뭐 이런 거 물을 때 쓸 수 있어요. 문장 지금 생략된 겁니다. Wie lange dauert die Fahrt? Fahrt는 운행이거든요. 그거 운행하는데, 즉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를 묻는 거예요. 즉 소요 시간을 묻는 거지 빈도를 묻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정답이 될 수 없네요. 3번 Wo ist die nächste Bus Bahnstation?

배가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4시간에 한번 운행합니다. 라고 해서 빈도를 시간 단위로 표현하는 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 the oft라는 의문사에 대한 짝꿍 답안 나갈 수 있는 거 뭐뭐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처럼 R 플러스 복수형 나갈 수 있어요. 뒤에 격변화 어미 쓸 거니까 이렇게 쓰고 우리 복수형 명사 이렇게 축약형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빈도를 나타낼 때 예들을 쓰기도 했어요. 예들 관사를 쓰면 대신 숫자는 서수 형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떤 명사를 쓰는 거였죠? 단수형 명사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드 바이투슈돈데 하면 두 번째 시간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아니면 이 빈도는 뭐뭐마다 한 번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기수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마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뭐뭐당이라고 했을 때는 프로 하고서는 시간 단위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zweimal pro Woche라고 해서 주당 2회 아니면 dreimal am Tag에서 혹시라도 요일일 경우는 am 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보탁, 딘탁이라고 해서 사격, 부사구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빈도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런 짝꿍들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빈도 하면은 짝꿍 더 하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빈도 부사.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운행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거여서 매우 자주 운행해요. 가끔 운행해요. 이런 부사적 표현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화 구문에서 또 다른 답안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답안 구성이 될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에서 언급된 표지판은이라고 했습니다. Was zeigt das Schild? Hier kann man zu Fuß gehen oder mit dem Fahrrad fahren. Alle benutzen den gleichen Weg. Fahrräder dürfen aber nicht zu schnell fahren.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Schild, 표지판이죠. 이 표지판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의미하나요? 라고 하는 걸 zeigen 동사 썼어요. 보여주다라는 의미거든요. Hier kann man zu Fuß gehen. 이곳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즉,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오자 또는 뭐할수 있어요? Mit dem Fahrrad fahren.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Alle benutzen den gleichen Weg. 근데 중요한 정보가 뒤에 있어요. Weg은 여기에서는 길이란 표현이거든요. 모두가 gleichen, 동일한 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benutzen, 이용하다, 사용하다란 표현이거든요. R이라고 하는 저 부정대명사를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사람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로 해석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해요? 동일한 길을, 같은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dürfen aber nicht zu schnell fahren. 뭐 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달려서는 안 됩니다. 즉, 지금 이 표지판은 이 도로가 보행자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이용 가능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둘다 같은 길을 이용해요. 즉,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우측, 좌측으로 구분을 해놓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한길 위에서 보행자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이동하게 되니까 자전거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번이냐면 여러분 1번이에요. 아마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렇게 제시된 표지판 보셨을 텐데 사실은 저 표지판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자전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자전거는 이쪽 길로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편을 나누어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gleichen Weg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라고 하더라도 표지판의 형태에 따라서 동일한 길을 이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구분한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Fahrradstraße 하면 자전거 도로란 뜻이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은 아니다라는 표시겠죠. 자, 아래쪽에도 하지만 빨간색으로 또 자전거 테두리가 그어져 있어요. 뭐는 없어요? 사선은 없어요. 그럼 이거 자전거가 이용 가능하다는 걸까라고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 3번과 4번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3번은 무슨 뜻이냐면 자전거 도로가 여기에서 이제 끝난다란 뜻이에요. 이 뒤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4번은 자전거 진입 금지예요. 자전거 자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5번은 자 여기 사람이 지금 앞에 어린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는 모양이고 뒤에 어른이 따라가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도로 위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Achtung, Kinder를 의미하는 표지판이고, 이건 사실은 학교 앞에 주로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에요. 주변에 놀이터가 있거나 학교가 있으면 이런 표지판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방 주시하세요. 어린이가 항상 어디에서든 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지판에 어떻게 독일어로 설명할까? 우리 한번 볼게요. 자전거 도로입니다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hier kann man 자전거를 타다 뭐라고 해요? Fahrrad 하고서는 fahr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하지만 저 표현은 또 뭐도 할수 있냐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라 나타내는 거니까 뭐는 안 돼요? 여기 보행자는 진입할 수 없어요. 일 수도 있어요. 그럼 hier kann man nicht zu Fuß gehen. 보행, 도보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일단은 두 개는 Hier darf man kein Fahrrad nehmen. 즉, 앞에서는 자전거를 더 이상 탈수 없다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금지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Hier ist Fahrradfahren, 그 다음에 verboten 이겠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저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자전거 도로가 끝납니다. 이니까 가로 안의 의미로는 Hier ended. 하고서는 die Fahrradstraße 이겠죠? 아래로 내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끝납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은 자전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지판이에요. 하지만 밑에 거는 순수하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전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이 의미가 없어요. Hier kann man kein Fahrradfahren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아래쪽은 금지되었습니다라고 해서 Hier ist Fahrradfahren verboten의 의미만 있을 거예요. 자, 위에 나와 있었던 거랑 위에 거랑 차이점은 이 의미에 있다고 했어요. 가로 안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주의 표시판은 Hier muss man auf die Kinder aufpassen und langsam fahren 이런 뜻이에요. Auf etwas aufpassen 주의하다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주의하셔야 하고 서행, 즉 천천히 운행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표지판일 수도 있고요. 아동보호구역의 표지판은 네모난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가 막 공을 차면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또 그려진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 옛날에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개다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다라고 하는 걸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2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진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Tom hat die Prüfung bestanden, obwohl er nur 2 Wochen gelernt hat. Hut ab, das ist toll, das ist wirklich toll. Hut ab? Was meinst du damit? Ich habe doch keinen Hut. Aber nein, das sagt man, wenn jemand etwas richtig gut gemacht hat.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 bestehen 동사 합격하다죠. Tom이 시험에 붙었대. Obwohl, 무엇무엇 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접속사이고요. 이 접속사는 동사를 후치 구조로 이끕니다. 그래서 동사 문장 제일 끝으로 가요. 지금처럼 완료 시제형으로 써서 PP형이랑 그다음에 조동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 인칭 변화하는 아이가 문장 제일 뒤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벤 동사가 뒤로 왔고 PP형이 그 앞으로 갔어요.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2주밖에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톰 시험에 합격했대. Hut ab 이라고 하면 모자를 벗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모자는 주로 어디에서 벗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그쵸 맞아. 손윗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경외심을 표현을 하고자 할때 유럽에서는 모자를 벗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Hut ab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Das ist wirklich toll. 진짜 멋진데? 매우 멋진 걸? 이라고 얘기했더니 Hut ab? 모자를 벗는다고? 라고 하고선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 모자 안 쓰고 있는데? 라고 해서 아는 알아듣지 못해서 그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 아니야. 그런 뜻 아니고.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은 언제 말하냐 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 했을 때 하는 말이야. 라고 했어요. 매우 잘했어. 대단해. 라는 의미를 지닌 걸 뭐라고요? Hut ab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구나는 알수 있어요. 언제 쓰는 표현이라고요?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자 할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obwohl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문장 구조.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문화 영역의 문항의 정답은 대단하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합격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팁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뮤슈티엔 동사는 사실은 기본어의 다의어의 개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진짜 자주 볼 거예요. 일단은 뮤슈티엔 동사를 쓰고 아우스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아우스 다음에 나오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Die Mannschaft besteht aus 11 Spielern 이라고 하면 그 팀은 11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를 쓰고 auf 전치사를 쓰게 되면 Bestehen이 어디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 위치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auf니까 뭐뭐 위에잖아요. 그래서 뭐뭐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굽히지 않다, 고집을 피우다 이런 표현을 쓸때 Bestehen auf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주로 이 문장에서 많이 써요. Sie besteht auf ihrer Meinung.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수능에 사실은 bestehen 동사의 전치사 수거 구문이 한때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밑줄 진 곳의 전치사 활용이 맞나요?를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요 동사 표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stehen von은 무엇 무엇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r besteht von seinem job이라고 하면 그는 뭐에? 그쵸? 그는 자신의 job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즉, 그거 아니면 생계가 끊겨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bestehen vo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 bestehen 동사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자동맹 도시 Hansestadt 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 구문, 텍스트랑 그 다음 보기 구문이 다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Die Hanse war vor langer Zeit eine Gruppe von Kaufleuten und Städten. Die Kaufleute reisten zusammen über das Meer in viele Länder Nordeuropas. Zusammen war die Reise sicherer. Früher war Lübeck die erste und wichtigste Stadt der Hanse. Die alte Hanse gibt es jetzt nicht mehr. Aber der Name Hansestadt ist immer noch wichtig. Viele deutsche Städte wie Hamburg, Bremen und Lübeck tragen auch heute noch den Namen. Damit zeigt man ihre alte Geschichte. Ihre Flaggen sind weiß und rot. Das waren die Farben der Hanse. 여러분, 아마 한자동맹이라고 하는 거 역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역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에서 등장했었던 표현이거든요. 그 한자동맹과 관련되어진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Die Hanse, 한자는 vor langer Zeit, 요거 이렇게 전치사 수거 구문처럼 정리돼서 많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N이 하나 빠졌네요. vor langer Zeit, 오래오래전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그룹이었어요. 무엇으로 구성된 그룹인가 봤더니 Kaufleute 하고 Stadt입니다. 일단은 도시와 그 다음에 상인으로 형성된 그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상인들은 이라고 했고요. über das Meer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eer와 함께 쓰인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안이면 바닷가에, 그 다음에 바다 안에서 헤엄치고 수영하면 in 전치사 썼어요. über라고 하는 전치사 썼다는 건 그 위에란 표현이고요. 주로 뭐냐 하면 건너가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으면 auf 전치사 쓰거나 in 전치사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über를 쓰면 그 바다를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über das Meer reisen 이라고 하면 이 대서양을 건너 다른 나라로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 즉 바다를 건너가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봐서 여기 봤더니 zusammen war... 여기 카우플라우트 라이슨 수삼 이 상인들은 함께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위바다스메야 바다를 건너서 많은 노아드오고파 북부 유럽 도시들로 여행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 설명하겠죠.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지셔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지셔는 안전한이라는 의미로 여기선 쓰였어요. 그거의 비교급이니까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함께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렇죠? Früher war Lübeck die erste und wichtigste Stadt der Hansa. 예전에 라고 했어요. Vor langer Zeit, 프리어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Lübeck이라고 하는 도시는 최초의, 제1, 그 다음에 wichtigste, 가장 중요한 한자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류베기 제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자 도시였고, Die alte Hansa gibt es jetzt nicht mehr. 안타깝게도 보이죠? 이 옛날의 한자라고 하는 이 한자 동맹은 더 이상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에요. Hansestadt ist immer noch wichtig. 한자 동맹 도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Viele deutsche Städte wie Hamburg, Bremen und Lübeck tragen den Namen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이어받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명성을 이어가다 아니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르다 할 때 쓰는 게 den Namen tragen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수거 구문으로 사실은 문화 영역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가끔 문법 영역에서도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Namen tragen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이름을 물려받다, 이름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함부르크, 브레멘, 류베크와 같은 많은 독일의 도시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도시를 딱 수식할 때 한자 도시라고 하는 수식어가 여전히 붙어. 이런 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Damit zeigt man ihre alte Geschichte. 이를 통해서, 즉 이 이름을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이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뭐를 보여줘요? 그들의 오래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플라게는 깃발이고요. 그걸 복수형이에요. 그들의 깃발은 즉 한자 동맹 도시였던 경우는 여러분 주마다 주 문양이 문장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와펜이라고 하거나 그런 표현에 그래서 이 와펜이 들어가는 그 깃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색상이 있어요. 그 색상을 보고 이 도시가 한자 동맹에 속했구나 속하지 않았구나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 색상이 뭐냐면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이래요. 깃발에 하얀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한자의 색상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자 동맹을 맺은 도시임을 상징하는 색상이었다. 라는 뜻이에요. 볼게요. In Deutschland gibt es viele Hansestädte. 독일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류베크 등과 같은 도시들이 있다. 여전히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많은, 맞는 거예요. Die Kaufleute der Hanse reisten allein über das Meer. 한자 동맹의 상인들은 홀로 바다를 건너 여행했다. 아니었어요. 함께 여행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했었거든요. Hamburg war die erste und wichtigste Stadt der Hansa. 한자 동맹의 제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류베크이라고 했습니다. 류베크. 여기가 틀렸네요. Die Flagge von Bremen hat rote und weiße Farben. 실제로 브레멘의 깃발 여러분 잘 보시면 뒤에 뭐가 있냐면 하얀색과 빨간색이 있거든요. 왜? 그게 한자 동맹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쭉 나왔죠. 이 도시들의 깃발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있다 했으니까 브레멘의 깃발에도 있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아, D를 선택한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이요. 2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수거 구문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알아놓으시고 특히나 바다라고 하는 단어랑 über 전치사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이라고 해서 네, 사회문화, 지역문화와 관련되는 거 볼게요. Diese Stadt liegt in Deutschland. Sie ist die Hauptstadt von Sachsen. Nach dem Krieg war die Stadt kaputt. Aber man hat sie wieder schön gebaut. Die Elbe fließt durch die Stadt. Hier gibt es eine sehr berühmte lange Wand aus Porzellan. Auf der Wand kann man viele Bilder von alten Königen sehen. Menschen aus aller Welt kommen hierher.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도시는 독일에 위치해요. 그 다음에 그것은 Sie ist die Hauptstadt von Sachsen. 독일에 여러 연방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작센주란 뜻이에요. 그쵸? Bundesland Sachsen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Hauptstadt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Hauptstadt은 무슨 뜻이에요? 수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할 때 저 단어 썼는데 맞아요. 연방주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Landeshauptstadt이라고 해서 연방주의 주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연방주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센주의 뭐인 거예요? 주도인 곳이다 라고 했어요. 작센주의 주도가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뒤에 정보 더 보도록 할게요. Nach dem Krieg war die Stadt kaputt.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었대요. 망가졌어요. Aber man hat sie wieder schön gebaut. 그렇지만 이 도시를 다시 아름답게 재건했어요. 이 도시는 또 다른 지역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Die Elbe fließt. 엘베 강이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릅니다라고 있어요. 그럼 엘베강이 있는 곳 어디 생각하면?

저 북부쪽 어디에 있는 도시? 작센주에 있는 이 도시 어딜까? 봤더니 Hier gibt es eine sehr berühmte lange Wand aus Porzellan. 아우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뭐 출신인 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원료나 재료가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 있거든요. Porzellan이라고 해서 도자기예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뭐가 있냐 하면 Wand가 있어요. 벽이에요. 벽.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벽인데 이 벽은 어떤 벽인가 그랬더니 매우 유명하고 긴 도자기로 만들어진 벽이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Auf der Wand kann man viele Bilder von alten Königen sehen. 이라고 해서 여기 봤더니 그 뭐에서는 그 벽에서는 사진,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과거의 왕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Menschen aus aller Welt kommen hierher.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곳을 방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지 이제 아시겠나요? 일단은 작센이라고 하는 연방주 중요하고요. 엘베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군주의 행렬이라고 하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 모자이크 벽화가 여러분 박물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중심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옆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주의 행렬이라고 해서 과거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가는 군주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군주의 행렬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또 다른 애칭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선 백색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도시는 드레스덴이에요. 3번에 있어요. 3번.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또 다른 유명한 볼거리나 아니면 유명한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왜냐하면 각각의 도시와 관련된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드레스덴은 사실은 작센주가 이전에도 굉장히 부유한 연방주였기 때문에, 공후였기 때문에 유적지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맞아요. 파괴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재건을 상징하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Frauenkirche라고 해서 당시에 그 옆으로 파괴되어서 쭉 흩어졌던 돌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건을 한 프라우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가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이름은 젠퍼 오페라 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젠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독일에서 광고에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독일에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스윙어라고 하는 또 궁이 있어요. 이 츠빙어라고 하는 궁에 가면 약간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궁이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을 본따서 만든 정원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화려한. 네, 그 다음에 이 도시에 가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풍습이 전해져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요 빵이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슈톨렌이라고 하는 빵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슈가 파우더 뿌려져 있는 그 빵이 바로 드레스덴 지역의 특산 음식이에요. 원래는 아기 예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포대기 안에 넣어진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빵입니다. 여기 슈덜렌 이 유명한 곳이 바로 드레스덴이었어요. 나머지 도시들도 혹시 여러분 주요 키워드 알고 있나요? 켈레는 뭐가 있나요? 켈나 도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꼭 설명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카네발이라고 하는 문화행사가 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고요. 저 독일의 수도와 관련해서는 무세움 인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뭐 역사 현장에서 베를린 마우아,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곳이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München 하면은 바이안의 연방 주도라고 하는 Hauptstadt von Bayern 이란 표현이 아마 나올 거고요. 축제로는 Oktoberfest가 많이 나오겠죠. 여기도 뭐 Theresienwiese 아니면 Rathaus 등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가 언급이 되고요. Salzburg는 독일에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어디에 있나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고요. 네, 이곳은 맞아요. 음악가의 도시, 예술가의 도시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 보듯이 소금광산이 있습니다. 이 소금광산 등을 배경으로 한 또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미라벨 정원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잘츠부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키워드를 조금 알아놓으면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지역 정보를 묻는 그 다음에 이거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내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네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Vico von Bülow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Vico von Bülow, 1923-2011, war ein berühmter deutscher Humorist. Aber alle kannten ihn unter dem Namen Loriot. Als Kind lebte er in Berlin und später studierte Malerei in Heidelberg. Loriot schrieb nicht nur Bücher, sondern machte auch Filme für Kino und Fernsehen. Seine Geschichten sind sehr klug und typisch deutsch. Typisch deutsch입니다. Besonders bekannt sind seine Figuren wie der Mann mit der großen Nase. Loriot starb in Münzing am Starnberger See. Die Deutschen lieben ihn noch immer.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사실 이 글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로리옷에 관련되어 있는 본인이 만든 캐릭터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Vico von Bülow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유머 학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휴머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1923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사망했고요. 모두가 하지만 이 사람을 Vico von Bülow라는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온차된 나아멘이에요.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라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냐면 예명이 있다는 뜻이죠. 로리옷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모두 다 로리옷이라고 알아요. 그는 어렸을 땐 어디에? 베를린에 살았었고요. 나중에는 함부르크에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후부터는 그래서 Vico von Bülow라고 부르지 않고 Loriot이라고 하는 그의 예명을 부릅니다. Loriot은 nicht nur a 라고 했네요. a 뿐만 아니라 sondern auch b 인 거죠. 그는 책을 쓴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sondern macht auch Filme für Kino und Filme. 영화, 극장용, 그 다음에 TV용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들은 매우 똑똑하고 사실은 위트가 넘쳐요. 아주 재치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독일스러움이 묻어나요. 이 딱 정말 전형적인 독일식 유머를 담은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독일 유머야? 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Besonders bekannt, 특히 유명한 것은 sind seine Figuren 이라고 있어요. 그의 인물들이에요. Wie der Mann 설명합니다. 뭐뭐와 같은 mit der großen Nase, 큰 코를 가진 남자라고 하는 그의 캐릭터들이 특히 유명하죠. 로리옷은 슈탄베르가 호숫가 근방에 있는 뮌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망했고요. 독일인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유머학자. 유머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라고 독일식 유머의 대표자라고 일컬어지는 Vico von Bülow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로리옷이라고 하는 이제 예명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렸던 코가 큰 남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그 표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I live on a Möpse, it's Möglich, aber sind los. Möpse가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이 캐릭터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래서 사실 로리옷의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맵세라고 하는 뭐예요? 그 개가 없이는 살 순 있어. 그런데 뭐해요? 그 삶은 의미가 없지. 라고 하는 게 이 TV 프로그램 속 한 대화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로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회화를 함부르크에서 전공했습니다. 함부르크에 사망한 건 아니고요. 뮌징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는 2번이고요. 책을 쓰고 영화를 제작했어요. 뭐뭐를 만들었다라는 표현 뒤에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코가 큰 남성 캐릭터가 유명해요. 이것도 맞고요. 모두가 그를 로리옷이라는 이름으로 온차된 라멘이라고 합니다. 온차된 라멘 우리는 어디에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약하는 상황에서 Unterwelchen Namen, 어느 분의 이름으로, 무슨 무슨 이름으로 라고 할 때 썼던 게 저 운터전체 쓰는 거였거든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했는데 우리 이렇게 새로 활용되는 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Unterdem Namen Loriot 이라고 해서 로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예명으로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전체 수거구문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Spaghetti Eis sieht aus wie Spaghetti, aber es schmeckt wie Eis. Dario Fontanella machte es 1996 zum ersten Mal in Mannheim. Das weiße Eis sieht aus wie Spaghetti-Nudeln. Und darauf gibt man eine rote Soße aus Erdbeeren. Das sieht so aus wie Tomatensoße auf Spaghetti. Das Eis isst man in Deutschland sehr gern. Besonders Kinder lieben Spaghetti-Eis.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이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소개글이에요.
스파게티 아이스 히비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은

0: 스파게티처럼 생겼어요. ZV라고 했네요. 그런데 맛은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다리오 폰타넬라가 1969년에 만하임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만하임에서 누구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얀색 아이스크림은 뭐처럼 보이냐면 스파게티 면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얇은 면발처럼 이렇게 뽑아서 돌돌돌 말아놨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아이스크림은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uf etwas geben이에요. Auf etwas geben은 그 위에 붓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위에다가 뭐를 붓냐 하면 빨간색 소스를 붓는데 이 소스는 뭐로 만들었어요? 아우스전자 썼으니까 딸기로 만든 빨간색 소스를 뿌려줘요. 그러면 das라고 하는 거죠. 스파게티 아이스죠. 그것은 Sieht so aus. 마치 뭐만처럼 보여. 뭐처럼 보이냐면 스파게티 위에 토마토 소스가 뿌려진 것처럼 보여요. Das Eis ist man in Deutschland sehr gern. 이 아이스크림을 독일에서는 매우 즐겨 먹어요. 특히 누가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죠. 스파게티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 라고도 했어요.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 맞고요. 스파게티 면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얀색 아이스크림은 스파게티 면처럼 생겼다라고 했어요. Macht man mit 이라고 하지 않았고, sieht aus wie는 뭐뭐처럼 보이다이니까 잘못된 것은 알맞지 않은 것 4번이네요. 만하임에서 폰타넬라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독일 가시면 한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먹었을 때 남다른 그 달콤함과 그다음에 사실은 촉각이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화영역 문제 봤고요. 이제 문법 영역의 네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Liebe Freunde,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라고 해서 복수의 대상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Bitte euren Müll wieder mit. 물은 쓰레기 이란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의 쓰레기를 다시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nehmen 동사에 지금 명령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명령법 쓸때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do 이면은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이면 어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불규칙 동사 중에서 어간 모음 에가 이 또는 어간 모음 에가 이 에로 바뀌는 경우이면 어간 모음은 변화시키고 이렇게 어간만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였어요. 이어일 때는 인칭 변화를 한 형태로 쓴다라고 했어요. 즉, 테를 붙은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칭 z를 쓰는 명령뿐일 때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인칭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주어 넣어서 명령문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복수 2인칭인 이어에 대한 형태이니까, 맞아요. 동사의 복수 2인칭 변화형 그대로 활용된 거 찾으면 됩니다. 네멘 동사는 불규칙 동사는 맞지만, 복수 2인칭에선 어간 모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name 이란 형태로 쓸 거고 복수형 인칭 변화 어미 쓰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Bitte nehmt euren Müll wieder mit. 여러분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세요. 만약에 두에 대한 명령문이었으면 아마 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간 모음 바뀐 상태에서 어간만 갖고 와서 썼을 거지만 지금 복수 2인칭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전치사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Der Weg ist frei.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Schnee거든요. 더 이상 눈이 길 위에 없습니다. 라고 할때 frei 하고서 쓰는 전치사 von이에요. 그쵸? Wir machen uns Sorgen. 이거 진짜 많이 봤죠? 걱정하다. 무엇에 대해서 하면 뭐 썼나요? um이라고 하는 전치사 쓰고 뒤에서 학격지배 하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럼 frei von, 그 다음에 Sorgen etwas machen 이라고 하는 수거구문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프라이 아웃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웃 전치사 쓸수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치사 수거 구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표현이 나왔었어요.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어떤 요소를 고민해야 하는지는 알수 있겠네요. 자, 봤더니 뒤에 다 명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형용사 파생 명사거든요. 형용사의 명사화와 관련된 용법이에요. 자, 일단은 이어 help 도와준다. 여기 삼격 지배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alt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도와준다라고 했고요. 얘만 됨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이라고 했고, 요거는 관사 변화합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삼격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남자 사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얘만 됨, 남성 삼격 쓰고 이렇게 관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는 맞아요. 약 변하, 남성 삼격 어미를 쓰면 되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뭐 쓰는 거예요? an. 누군가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준다. 삼격으로 쓴거 맞네요. Er kauft immer.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삽니다. 라고 했고요. 뭐뭐뭐 한 무엇이라고 했는데 여기 쓰인 거는 teuer라고 하는 형용사가 지금 쓰인 거예요. 무엇인가 비싼 것이라고 했고요. etwas라고 하는 이렇게 수사가 붙으면 항상 뒤에는 어떻게 중성명사화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es를 붙이고 첫 글자 대문자로 만들면 되죠. 잠깐 스탑 뭐 할 게 있나요? 혹시 뒤에 어미 변화하게 되면 teuer는 맞아요. 원급에 있었던 l을 탈락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올바르게 활용되는 무엇인가 비싼 것을 샀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Wir haben nicht Neues. 그러면 nicht가 쓰였을 때도 중성명사화 한형태로 쓰면 돼요. 우리는 그 무엇도 뭐였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 그 무엇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효율의 동사의 PP형 쓰여서 여기도 중성명사가 올바르게 지금 사격 형태로 활용이 되었네요. 그러면 미출친 부분에 쓰임이 올바른 거 골라봐라. 라고 하면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오늘의 팁스 통해서 수능 문법 포인트 한번 정리할 거 할까요? etwas nicht viel wenig 등이 쓰이게 되면 뒤에는 형용사 중성명사화 용법 쓰시면 돼요. 우리는 뭐 von nicht, 그 당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nicht는 중성명사화 어미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nicht는 사실은 격변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von은 삼격집의 전치사예요. 그러면 as가 붙은 형태는 일격일 때 쓰고 사격일 때 쓰는 이 형용 형용사의 어미 변화형입니다. 얘도 격변화 어미 붙여야 되거든요. 형용사 어미 변화 제대로 쓰려면 중성 삼격일 때는 형용사 어미 어떻게 썼나요? 지금 관사가 없는 거니까 강변화, 중성, 삼격 어미를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명사화된 부분에는 어미 변화를 정확히 해야 돼서 nicht neuem입니다. 그는 무언가 새로운 거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 Ich habe in diesem Buch viel interessant 하고서는 이번에는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을 이라고 할 때는 as 붙여서 중성 명사화해서 viel interessant gelesen 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사람을 수식을 하거나 3으로 수식하는 건 관사 보고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중성으로 명사화 했을 경우는 3으로 수식을 하고 남성, 여성 또는 복수형으로 명사화 했을 경우는 사람을 수식을 하게 됩니다. 다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엇무엇이 일격이죠. 그러면 중성 일격 어미 써주시면 돼요. 약변화 중성 어미 일격 써서 das alte 이번엔 그 오래된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 거고요. 자, 여기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 삽격지배인데 관사가 삽격된이 쓰인 걸로 봐선 남성형을 받은 거잖아요. 약변화 남성 삽격을 써서 사람이에요. 너 그 나이 드신 분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 wollen wir die neue? 여기도 die라고 하는 관사가 쓰인 걸로 봐선 여성이나 복수 삽격이잖아요. 만약에 여성이었었다라고 하면 너의 라고 하는 형태를 약변화 여성 사격 어미로 썼을 거고요. 만약에 복수형이었다라고 하면 an을 쓰면 되겠죠. 우리 그 새로운 사람들도 초대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까?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 안나, 이씨 안나는 오, 나 안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걸다라고 했죠. 막스 그녀에게 전화 좀 해줄래? 그녀에게라고 했지만 안루페는 사격집의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사격을 받은 z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녀에게 전화 좀 해줄래?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다시 실전 모의고사 3회를 만날 예정이에요.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1: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 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약정공약 생명과학2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뒷단원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 여기 파트도 여러분들이 3등급 정도를 맞을 때꼭 필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지역적인 부분까지,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까지 공부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미세한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쌤이랑 그 약점 진단 먼저 해보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 함께 풀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타임라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임라인을 쌤이 한눈에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원시 생명체의 탄생 과정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시 대기에 이제 환원성 기체와 같은 무기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H2, 수증기와 같은 H2, 그 다음에 CH4, 그 다음에 NH3,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무기물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간단한 유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한다면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복잡한 유기물을 형성하였다.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기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기물 복합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기물 복합체는 막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물 복합체로 나올 수 있는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파린이 주장한 코아세르베이트, 그리고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스피어,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리포솜, 얘네들이 바로 유기물 복합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기 선지 중에 어떠한 선지들이 이제 어이없게 나올 수가 있냐면, 코아세르베이트가 원시 생명체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유기물의 막이 형성된 유기물 복합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얘네들로부터 이제 뭐 핵산이라든가 효소 기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최초의 원시 생명체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된다면, 주변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유기물들이 많았어. 종속 영양생물을 한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유기물을 얻어가지고 분해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속 영양생물들이 살아갈수록 유기물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사용을 할 테니까. 그리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살아가니까 CO2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아이들이 출현할 수 있었냐면,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광합성 세균, 또는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였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순서대로의 타임라인을 쭉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이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에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광합성 세균까지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대기 중에 무엇이 이제 증가하게 되냐면, 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바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얘네들이 이제 주로 바다에서 생활을 했을 테니까 바다의 산소 농도를 채우고, 그다음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올라오면서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떠한 아이들이 출현을 해요? 산소를 가지고 생활하는 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 이제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모두 얘네들이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합성 세균이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산소 호흡 세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세균이라고 붙은 애들은 원핵 생물이구나. 그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분류 파트에서도 보게 될 것인데, 얘네들은 이제 원핵 생물, 핵막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이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될 때도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세포 진핵 생물과 다세포 진핵 생물 중에 누가 먼저 출현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단세포 진핵 생물이 먼저 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군체를 형성하고 각각의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오존층 형성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오존층이 형성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에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래프 중에 산소 농도의 변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서 요 육상 생물의 출현 나오면서 이 앞에 있는 것까지 내용이 쭉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쭉 한번 써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지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쓸수 있는지, 순서대로 자기가 다 확인할 수 있는지 꼭 백지복습을 통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러면 이제 분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하면 여러분들이 아,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포기 이러한 친구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쌤이랑 같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분류 문제 나오면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이 될수 있게끔 쌤이 그 암기 팁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행육계 분류 체계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분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삼행육계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동물계, 식물계 해가지고 지엽적인 생물들의 이름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행육계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삼역은요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세 개의 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6개는 세균역의 진정세균계, 고세균역의 고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의 4개의 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해가지고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우선 세균역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의 종류가 원핵세포입니다. 고세균도 세균자 들어갔죠? 원핵세포예요. 핵막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즉 핵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원핵세포들은요, 원형의 DNA를 가지지만 진핵세포는 선형의 DNA를 가진다라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수를 보게 된다면 단세포, 다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얘네들은 단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이든 고세균이든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포벽이긴 한데 그 진정세균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이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진다. 하지만 얘네들은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걸로 고세균과 진정세균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단세포예요. 하지만 다세포인 생물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포수를 잘 물어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특징을 보게 된다면 얘네들 영양 방식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독립 영양을 하는 애들도 있고 종속 영양을 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해조류, 아메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식물계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죠. 다세포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특징을 보게 된다면 광합성을 할수 있다. 엽록소 A를 가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 식물계는 쌤이랑 좀 이따 분류로 보겠지만 우산이끼, 고사리, 소나무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균계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세포예요. 근데 얘는 단세포 생물도 있긴 합니다.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효모가 단세포 생물이 되겠고요. 얘네들 균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양 방식이 식물계하고는 다르게 종속 영양입니다. 얘는 독립 영양이지만 종속 영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식물계와 동물계의 유형관계보다 균계와 동물계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동물계가 종속 영향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 그 다음에 오징어, 개구리, 침팬지.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동물계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형육계 분류를 이렇게 해봤고 식물의 분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동물의 분류와 동물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식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허점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의 분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식물은요, 분류의 기준이 간단해요.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 종자가 있냐 없냐, 씨방이 있냐 없냐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다발이 없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바로 비관다발 식물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관다발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은 관다발이 있겠네. 그러면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요, 관다발이 있는데 종자가 없대요. 그래서 얘를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죠. 그래서 기억하기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있는 것 중에 씨방이 없는 식물을 겉씨식물이라고 하고요. 씨방이 있으면 속씨식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간단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우선 솔잎기, 이러한 이 무슨 무슨 잎기 이렇게 붙은 애들은 이 비관다발 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선택식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무슨 무슨 잎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 비관다발 식물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비종자 관다발 식물에서는요, 고사리도 잘 나오지만 쇠띠기 정말 잘 나옵니다. 석송 잘 나와요. 그래서 요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 비종자 관다발 식물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겉씨식물 같은 경우에는 쌤은 이름처럼 외우거든요. 전씨예요. 근데 이름은 소은이에요. 전소은. 그래서 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전소은은 꼭 기억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속씨식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꽃잎과 꽃받침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꽃들이 대부분 속씨식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얘네들 관다발이 있는 애들은 물관하고 채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속씨식물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겉씨식물과 비종자 관다발 식물은 헛물관을 가진다. 그리고 채관은 다 있는 거고. 요거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동물의 분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의 분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하기 시작하고, 아, 생물들도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쌤이랑 정리를 딱 해보도록 합시다. 동물계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우선 동물은요, 동물계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문이 나옵니다. 우리 종속, 과목, 강문, 개,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동물계의 9가지의 문이 해면, 자포, 편형, 연체, 환형, 선형, 절지, 극비, 척사 이거예요. 쌤은 이제 이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약간 음절을 끊어서 앞 글자만 땁니다. 자, 우선 해면, 자포, 편, 연, 환, 선, 절, 극, 척. 자, 따라서 해볼게요. 해면, 자포, 편연환, 선절, 극척. 이렇게 하면 딱 9가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셋, 둘, 둘 이렇게 끄는 이유가 있겠죠.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얘네들이 배엽을 형성하느냐, 형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성하지 않는 애들을 해면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무배엽성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배엽을 형성하는 애들 중에서 외배엽, 내배엽만 형성한다. 이배엽성 동물을 우리는 자포동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배엽까지 형성하게 된다면 삼배엽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배엽성인 자포동물은 방사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삼배엽성 동물들은 좌우대칭 동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세트처럼 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삼배엽성 동물 중에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구라는 것이 입이 된다면 선구동물이 되는 것이고, 원구라는 것이 항문이 되고 입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후구동물이 됩니다. 자, 이 후구동물의 극피와 척사가 있어서 극척 이렇게 나눈 것이고, 가운데 있는 편연환과 선절은 선구동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구동물은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촉수 담는 동물과 탈피 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담는 동물 같은 경우가 편연환, 탈피 동물은 선절 이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촉수 담는을 잘 물어보냐, 탈피 동물을 잘 물어보냐라고 한다면 특징 중에 탈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탈피 동물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할게요. 탈선절, 앞 글자 딴 거야. 탈피 동물은 선형 동물과
절지동물이에요. 탈선절. 이거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합니다. 자, 지금 외워야 될거 선생님이 몇 가지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탈선절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잘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쌤은요, 체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외워요. 체절환. 체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절지동물과 환영동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영동물 하면요, 이렇게 고리 환자를 써서 고리 모양의 체절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탈피동물과 체절동물은 우선 확실하게 탈선절, 체절환으로 기억해 놓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동물들의 종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쌤이 해면동물 하면은 뭐 이제 목욕해면, 뭐그 무슨 모래 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면자가 들어가니까 크게 외울 게 없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바로 자포동물입니다. 자포동물. 이 자포동물은 쌤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자포동물은 히말라야산의 해파리를 기억해 주세요. 해파리, 산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에 사는 해파리,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왜냐, 이 히가 뭐냐면, 히드라입니다. 말은요, 말미잘이에요. 그래서 자포동물에는 히드라, 말미잘, 그 다음에 산호, 그 다음에 해파리 해가지고 총 4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안 외워지니까 히말라야 산의 해파리 해가지고 4가지의 생물은 자포동물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달라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면 자포 됐고요. 편연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편연환 중에서 편형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냐면, 쌤은 마을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피읍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피읍이 들어가는 마을이야. 풀, 디, 촌. 자, 그래서 얘는 플라나리아, 디스토마, 촌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풀, 디, 촌. 그래서 편형동물,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우니까 피읍,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풀, 디, 촌. 이렇게 기억하고요.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외투막을 가지고 있는 애들, 표면이 미끌미끌한 애들, 그래서 이제 식재료로 많이 나오는 애들, 뭐 오징어 이런 애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달팽이 이런 애들도 연체동물에 해당한다. 연체동물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안 외우더라도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체동물은 따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연체동물에다가 외투막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표시를 해둘게요. 환영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렁이, 개지렁이, 거머리 해가지고 이제 약간 지렁이 종류 이런 애들이 이제 환영동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형동물이 잘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쌤은 얘를요, 선자를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착할 선자 써가지고 얘는 착해요. 자, 이거를 선해요라고 할게요. 선, 회, 요. 자, 선충, 회충, 요충. 오케이.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나오면은 선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쁜 꼬마 선충, 회충, 요충. 얘네들은 선형동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네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런 애들 모두 절지동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 정도만 기억해 두냐면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극피동물. 이 극피동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외워줘야 될 것인데, 극피동물 여러분들 잘안 외워지거든요. 극피동물. 자, 얘는요, 극성스러운 불량해삼. 이렇게 외울게요. 자, 그러면 이 극피동물은 성게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가 있으며 해삼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외울 건데, 극성스러운 불량해삼 해가지고 극피동물은 성게, 불가사리, 해삼 이렇게 외우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척삭동물 같은 경우에는 미삭동물, 두삭동물, 척추동물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이 척삭동물에서 잘 나오는 애 대표적으로 우렁생이하고 창고기. 창고기가 정말 잘 나오죠. 얘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 어류, 포유류, 파충류 들어가는 애들이 척추동물이고 척삭동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걔네들까지는 굳이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써준 최소한의 내용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분류 기준. 그래서 해면자포, 편연환, 선절, 극척. 이거를 순서대로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분류 파트

먼저 출현했을까? 진핵생물보다는 세균이 먼저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세균 중에서 광합성과 산소흡 세균 중에서는 광합성 세균이 먼저 출현해야겠죠.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 세균을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세균이 출현한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최초의 산소호흡 세균이 출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원핵생물들 다음에 진핵생물이 나오게 될 테니까 최초의 진핵생물 이렇게 출현했다라고 해서 ABC가 각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A는 독립영양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광합성을 하니까 얘네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이제 광합성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포도당을 합성한다. 우리 이미 광합성 다 배우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다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보기 D에서 B는 최초의 산소흡 세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그다음에 보기 D은 C는 핵막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C 같은 경우는 진핵생물이니까 진핵생물이 핵막을 갖는다라고 해서 기역리엔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생명의 기원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처럼 뒤에 있는 분류 파트에 있는 내용들하고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단순한 내용이지만 같이 공부해두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수능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2016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수능이라고 해서 어려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진핵생물의 출현에 대한 자료인데, A와 B는 광합성 세균과 산소흡 세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세포내 공생설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염록체는 누구로부터 각각 유래하였는지 나오는 것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우리 세포호흡을 할때 중요하게 쓰이는 세포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산소호흡세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그리고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세균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A는 산소호흡세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산소호흡세균 맞고요. 그다음에 보기 D은 코아세르베이트가 나왔네요. 이게 B에 해당한대요. 광합성 세균에 해당하느냐? 아니에요. 코아세르베이트 자체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코아세르베이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유기물 복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기물 복합체 다음 단계로 보는 것이 이제 최초의 원시 생명체로 보는 것이니까 코아세르베이트는 세균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초의 진핵생물은 다세포생물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아니죠. 진핵생물 중에서 누가 먼저 출현하고 단세포 진핵생물이 먼저 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군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역할 기능을 가지면서 다세포 진핵생물이 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최초의 진핵생물은 다세포생물이다.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가보면 그림은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생물의 존재 기간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뒤에는 원핵생물과 단세포 진핵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역과 니은이 원핵생물과 단세포 진핵생물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역이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진핵생물은 아니겠죠. 여기에 그 광합성 세균이 출현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기역은 바로 원핵생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광합성 세균 출현 이전에는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 생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산소호흡을 하는 종속영양 생물이 등장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원핵생물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자, 여기 분류 파트와 선생님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우산익기가 나왔어요. 자, 우산익기 하면 얘네들은 비관다발 식물에 해당이 됐습니다. 어쨌든 식물이에요. 자, 이 식물이 여기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이 니은은 단세포 진핵.

생물이잖아요. 단세포가 아니라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 생물이다. 그래서 니은에 속한다. 틀린 것이고, 구간원에서 최초의 종속 영양 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광합성 세균 출현 이전에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했었죠. 이것들이 바로 최초의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볼수 있겠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기역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부터는 분류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역 6개와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삼역 6개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 4종류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인데, 표는 생물의 3가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고사리, 메테인 생성균, 효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핵막이 있다라는 것은요, 진핵 생물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 산호,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자포동물이죠. 쌤이 자포동물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히말라야 산의 해파리.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에 산이에요, 산. 사실 여기서 자포동물이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 어쨌든 얘는 동물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핵막이 있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선 산호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사리 식물계죠. 고사리도 진핵생물이니까 해당이 될 것이고, 메테인 생성균 같은 경우에는 고세균 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균계니까 얘도 진핵생물이죠. 그러니까 효모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자, 세포벽이 있다라는 것은요, 동물계는 없죠. 하지만 식물계인 고사리 있고요, 균계에 해당하는 효모 있고요, 고세균 역에 해당하는 메테인 생성균도 세포벽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단세포 생물이다라고 한다면 우선 효모,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테인 생성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메테인 생성균도 단세포 생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개통수를 보면 이 동물계하고 유형관계가 가장 가까운 애고 A가 가장 먼 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가장 가까운 애는 균계에 해당하는 효모 되겠습니다. 가장 먼 애는 메테인 생성균 되겠죠. 그러면 B는 식물인 고사리 되겠다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에는 리보솜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생물 중에 리보솜을 안 갖고 있는 애들 없습니다. 원핵 생물, 진핵 생물 모두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맞을 거예요. 어쨌든 A에는 리보솜이 있다. 맞고요. 보기 니은에서 C는 표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 C가 효모거든요. 효모. 특징 모두 갖고 있죠. 그래서 맞고요. B와 C는 모두 진핵 생물 역에 속한다라고 되어져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메테인 생성균을 뺀 나머지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 생물계까지 사실 포함해야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모두 진핵 생물 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A 빼고 모두 해당이 되니까 B와 C는 모두 진핵 생물 역 맞는 거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요.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면 우선 rRNA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다, 엽록소 A가 있다라는 특징에 맞춰서 생물들을 골라봐야 됩니다. 자, 지금 생물들이 뭐뭐 나와 있냐면요. 메테인 생성균, 고세균계에 속하는 거, 대장균, 소나무, 불가사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떤 개에 속하는지부터 써볼까요? 자, 대장균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진정세균계에 속합니다. 세균역 진정세균계. 그 다음에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요, 극피동물이죠. 극피동물이니까 동물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rRNA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예요. 그러면 리보솜은 어떠한 생물이든지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메테인, 생성균, 대장균, 소나무, 불가사리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세포벽이 있는 것은요, 우선 세균들,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테인 생성균, 대장균, 식물계인 소나무 가지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엽록소 A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나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소나무만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특징 중에 소나무는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니까
B는 3이다. 그 다음에 대장균은 두 개의 특징을 가지니까 2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동물계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물계 맞지요. 그 다음 A 더하기 B의 값이 4냐 물어봤는데 A는 2고요. B는 3이니까 그 값은 5가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 다음에 메테인 생성균과 대장균은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메테인 생성균과 대장균은 고세균역, 세균역 다른 역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골라주면 기억만 정답이 되면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넘어가서 이제 여섯 번째 약점 극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식물계하고 관련된 문제 되겠다라는 겁니다. 표는 생물 ABC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ABC가 고사리, 우산 입기, 장미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고사리는 분류 기준에 따른다면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비종자, 종자는 없는데 관다발은 있는 비종자 관다발 식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산 입기 같은 경우에는 관다발이 없어요. 비관다발 식물이 되는 것이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속시식물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A하고 B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고 C가 이제 멀다. 분기점의 위치로 봤을 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특징 기억하고 니은은 관다발 있음과 시방 있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관다발도 있고요, 시방도 있는 애들, 그거는 장미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을 모두 가지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A하고 C는 X가 하나씩 있으니까 아, 여기가 특징 있음이 되면서 기역, 니은 특징 다 가지는 이 B가 바로 장미 되겠거니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관다발도 없고 C방도 없는 애가 있죠. 그게 바로 우산 입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둘다 X인 애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X가 되면서 C가 우산 입기 될 것이며 나머지 하나인 이 A는 고사리 됩니다. 그러면 고사리가 가지는 특징, 기역은 얘는 관다발은 있으니까 기역이 관다발 있음이 될 것이고 니은은 시방 있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ABC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자. 지금 봤을 때 기역과 니은이라는 특징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기역이라는 특징, 즉 관다발을 가지고 있으면 고사리하고 장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미는 시방 있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는 우산 입기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고사리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소나무는 니은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니은은 시방 있음이에요. 근데 소나무, 전소은이라고 해서 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는 거치식물이에요. 거치식물은 시방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을 갖는다라는 거는 틀린 것이고, 고사리와 우산 있기의 유연 관계는 고사리와 장미의 유연 관계보다 가깝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분기점이 최근에 갈라져 나왔을수록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고사리하고 장미가 가까운 거죠. 근데 고사리하고 우산 있기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 되는 것이고, 보기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일곱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생물 ABCD에서 네 가지의 특징,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ABCD는 갯지렁이, 말미잘, 진해, 창고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갯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동물 문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렁이, 갯지렁이, 거머리, 환영동물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산의 말미잘, 아, 히말라야산의 해파리. 그쵸? 그러니까 히드라 말미잘. 이거는 자포동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절지동물이죠. 절지. 그리고 창고기 같은 경우에는 척삭동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동물 문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때 탈피를 한다라고 하면 쌤이 뭐라 그랬어? 탈피.

절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선형동물이나 절지동물이야. 이 중에 절지동물은 누구밖에 없어? 지네밖에 없네. 아, 그래서 이거는 지네만 해당이 되는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나왔어. 그럼 D가 지네네. 결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징 없음이라고 써줘야겠죠. 자, 원구가 학문이 된다라는 것은 얘는 후구동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후구동물. 자, 후구동물에는 극척, 극피동물과 척삭동물이 있다. 자, 근데 여기에 극피동물은 없고 척삭동물만 나와 있으니까, 아, 창고기에 대한 특징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어. 아, 그러면 C가 창고기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X로 채워 넣어야겠죠. 다음에, 몸의 대칭성은 방사대칭성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방사대칭성이라는 애는 하나밖에 없죠. 자포동물 하나밖에 없어요. 이비협성 동물. 그러면은 자포동물 말미잘 나와 있으니까, 아, 말미잘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C, D는 결정됐으니까 A, B 중에 특징이 있으므로 B가 동그라미 돼야 되고, A가 말미잘 돼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창고기가, 창고기 나왔고, 갯지렁이가 B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 게 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봅시다. A와 B는 모두 특징이 있음, 동그라미이다라고 했는데 A는 X예요. 그래서 틀렸고 B와 D에는 모두 체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체절 잘 물어본다 그랬죠? 체절환이라고 했단 말이야. 체절이 있는 애들은 절지동물과 환영동물인데 B는 뭐예요? 갯지렁이. 그러면 환영동물이고 그다음에 D는 지네니까 절지동물. 아, 그래서 모두 체절이 있다?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배엽을 형성한다는 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자포동물인 말미잘만 이배엽성이고, 나머지는 삼배엽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배엽을 형성을 하긴 하는 거죠. 해면동물만 배엽을 형성하지 않음이고 나머지는 배엽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요네 개가 모두 해당이 되는 특징에 걸맞다라고 얘기해서 니은티긋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계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 ABC에서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그림은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BC는 거미, 해삼, 창고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거미, 해삼, 창고기. 자, 창고기는 바로 전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얘는 무엇이었어? 척삭동물문에 해당이 된다. 거미는 절지동물문이죠. 절지동물에 해당이 될 것이고, 해삼, 어디에서 나왔어, 우리? 쌤이 극피동물 할때 극성스러운 불량 해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성게, 불가사리, 해삼은 극피동물이다라고 했으니까 해삼은 극피동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와 있냐면 원구가 학문이 됨, 즉 후구동물이다라는 것과 외골격이 있음, 척삭을 형성함 이것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구가 학문이 된다. 후구동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후구동물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극피동물인 해삼과 창고기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외골격이 있다. 이거는 누구만 해당이 된다? 절지동물인 거미만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척삭을 형성한다. 이거는 척삭동물인 창고기만 해당이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창고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두 가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A, B, C 표에서 봤을 때, A라는 생물이 특징을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요 A가 무엇이 될 것이다? 바로 창고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고기가 갖지 않는 특징, 여기 마지막 하나가 X가 될 것이며, 그 디귿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C가 바로 절지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거미 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극피동물 될 것이며, 극피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해삼이 가지고 있는, 여기 극피가 아니라 해삼이라고 씁시다. 해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후구동물이다.
바로 그 원구가 학문이 된다. 선생님은 후구라고 쓸게요. 후구 동물이다라는 거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절지 동물은 선구 동물이니까 여기가 X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니은은 무엇이 될 것이냐? 척삭을 형성한다. 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A는 창고기, B는 해삼, C는 거미 해가지고 이렇게 다 골라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척삭을 형성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원구가 학문이 됨이라는 거죠. 니은이 척삭을 형성함이니까 틀렸고, C는 탈피 동물에 해당이 된다. 탈피 나오면 탈선절 기억하라고요. 이때 C는 거미고 절지 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니은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해삼과 창고기의 유형 관계 우리가 여기서 다 찾아냈으니까 개통수로 보면 돼. 얘네들 분기점이 최근에 갈라져 나왔으니까 유형 관계가 가까운 건데, 해삼과 창고기의 유형 관계가 해삼과 거미의 유형 관계보다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지. 아, 그래서 보기 디귿 맞다.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답은 4번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아홉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번에는 네 가지의 생물이 나왔어요. 거머리, 지인의, 창고기, 해파리. 자, 창고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인에도 아까 한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평가나 수능 같은 데서는 이전에 나왔었던 그 생물들의 이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계 어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오는 애들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머리, 개지렁이, 지렁이. 어떠한 동물문? 환영 동물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네는 절지 동물이죠. 그다음에 창고기는 척삭 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산의 해파리 떠올려 봐요. 그럼 얘는 자포 동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자포 동물 같은 경우에는 히드라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미잘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파리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동물 A 같은 경우에는요, 척삭을 형성한대요. 여기서 척삭을 형성하는 건 창고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A가 창고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찾는 것이고, 그러면 창고기는 촉수 담는 동물이 아니고요, 외골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을 가진대요. 외골격을 가지는 거 여기서 절지 동물이죠. 그러니까 지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네는 촉수 담는 동물이 아니라 탈피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X. 그 다음 척삭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지 모르고 D를 보니까 모두 X예요. 외골격도 안 갖고 척삭을 형성하지도 않고 촉수 담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해파리밖에 없겠네. D가 해파리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거머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환영 동물이니까 요 촉수 담는 동물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편, 연, 환이었잖아. 환영 동물은 촉수 동물에 해당이 되고, 거머리니까 여기 특징 있음. A는 동그라미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에서 A는 창고기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창고기 맞고, 그 다음에 요 A는 특징 있음이단데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지. 그 다음에 B와 D는 모두 배엽을 형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해도 삼배엽성, 그 다음에 D 해파리도 자포동물이니까 이배엽성. 어쨌든 배엽을 형성한다.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모두 배엽을 형성한다. 그래서 기억 D 정답으로 고르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동물계에 대한 문제 요 정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통수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새목에 속하는 종 ABCDE의 학명과 과명을 나타냈고요. 그림은 ABCDE의 유연 관계를 개통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다는 각각 B와 D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학명, 이명법으로 나타냈겠죠. 자, 그래서 앞에는 속명이 되는 것이고, 뒤에는 종소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명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쌤은요, 과명을 먼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개통수를 볼때 여러분들 이렇게 과가 3개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메색과 참색과 할미색과가 이렇게 딱딱딱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B하고 D가 어느 과에 속하는지 모르니까 속명을 한번 봐야지. 왜냐? 속명이 같은 애가 있으면 얘네들은 과명도 같을 것이다. 왜? 우리 종, 속, 화, 목, 강, 문, 개. 여기 이제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속명이 같으면 상위 분류 단계도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치? 자, 그러고 보니까 요 A의 속명과 D의 속명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명이 같으면 과도 같다. 그래서 메색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B를 보니까 얘도 B의 속명이 똑같은 애가 2에 있어. 아, 그러면 B의 과명은 할미색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면 지금 할미색과에 속하는 거 둘, 메색과에 속하는 거 둘이니까 나머지 하나, 즉 참색과에 속하는 게 다겠다. 그래서 얘가 참색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는 C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A가 속한 애가 메색과가 되는 거니까 메색과에는 A와 D가 있다. 그러면은 가는 D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할미색과 되겠죠. 할미색과 되고요. E하고 B가 할미색과니까 E하고 B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가는 D이다. 가는 D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 D은 나는 할미색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가 B고. B는 할미색과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보기 D긋 A, B, C, D는 모두 같은 강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문제 조건에서 얘네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다고요? 참새 목에 속한다고요. 참새 목. 자, 그러면 목이 같아. 자,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목이 같아. 그러면은 그 위에 상위 분류 단계는 모두 같다.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폴더처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컴퓨터 폴더마다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하위 폴더에 있는 거에 상위 폴더들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모두 같은 강에 속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역리엔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몇번 나와요? 5번 나온다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생명의 기원 파트,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에 있는 약점 진단, 그 다음에 극복해 볼수 있는 문제들까지 모두 풀어봤거든요. 분명 여기에서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걸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더 보완해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벌써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뭘까요? 도시개발입니다. 자, 여기 거북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자, 거북이는 맨날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에 도로가 뻥 뚫려버립니다. 거북이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가던 길을 갔고 결국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자, 이거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개발되고 나서 1년에 66마리나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거북이가 이렇게 많이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죽음의 도로라고 명칭을 붙이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렇게 거북이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따로 만들어줬는데요. 그 이후에 무려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 85%나 사망률이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뭐 너구리도 스컹크도 밍크도 여러 친구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뭔가 개발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너무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들어온 얘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이렇게 인간 중심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읽어볼 거는요.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수능 특강은요. 생태계의 단절 그리고 서식지가 파편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열심히 글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는 늘 그렇듯 목적입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Dear Creative Writing Participant. 자, 뭐냐면은 우리 창의적인 라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 라고 하면서 Thank you for joining our recent creative writing program at the city library.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야. 우리의 최근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에 도시 라이브리에서 열린이라고요. So we hope you enjoyed exploring your creativity and connecting with fellow writers. 자, 우리 이 시 프로그램에 있어서 we hope you enjoyed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뭐를요? Exploring your creativity. 당신의 창의성을 탐구하는 것을 그리고 connecting with your fellow writers 당신의 동료 라이터들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즐기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런데 for us to learn more about your experience. 자,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improve our programs 우리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we invite you. 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We invite you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별표. 자, 뭐요? 우리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To participate in a brief online survey. 자, 이 짧은 온라인 서베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하, 여기에 뭐가 나왔어? 그래, 목적이 등장했네요. 자, 우리 온라인 서베이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만 찾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읽더라도 그냥 슉 이렇게 빠르게 훑어내려가면 됩니다. 자, 저도 이제 훑어내려갈 건데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It will only take a few minutes. 자, 이것은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And your responses will help us design even more meaningful and effective programs for our community members. 자, 당신의 응답은요, will help us design. 자,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뭐를 하는데 더 의미 있고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For our community members,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Your input, 당신이 입력한 것, 입력은요, will remain confidential. 자, confidential이라는 단어 의미 알아요? 알아? 뭐야? 이거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당신의 응답은 비밀에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and will be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our services. 사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유일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만 improving our services, 우리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 자, 우리는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we look forward to. 자,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look forward to 하면 무엇을 기대하다죠? Welcoming you back to the library for more creative opportunities. 자, 당신을 환영할 것을요. 뭐에 있어서 라이브러리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더 창의적인 opportunities, 기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자,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서베이를 시작하려면 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목적 바로 고를 수 있죠. 몇 번입니까? 정답은 설문조사에 참여할 줄 것을 요청하려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목적은 뭐다? 온라인 설문 참여해주세요. 우리 비밀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잘 디자인해볼게요. 라고 하는 글이었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We invite you to. 우리는 당신이 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그거랑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We ask you to. We encourage you to. We would like you to. Please take part in.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모르는 표현이 없어야 돼.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외워. 알았죠? 이거 꼭 다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경 변화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ergey라는 친구의 심경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rgey라는 친구는 was a forest ranger in a Siberian forest라고 합니다. 자, Sergey라는 것은요, 이 친구는 was a forest ranger래요. 자, ranger 하면은 무슨 뜻이야? 산림관리원에 갔다가 ranger이라고 하죠. 숲의 산림관리원이었대요. 자, 근데 어디에서? 이 시베리아의 forest에서요. 자, 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냐? Protected wild animals. 자, 야생동물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요. And drove poachers away. 자, poacher 하면은 밀렵꾼입니다. 자, 밀렵꾼을 drove away,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One day, 어느 날, while following the trail of wounded wild animal. 자, 뭐를 따라가냐면 the trail of wounded wild animal. 자, wounded이라고 하면은 상처 입은이라는 뜻이야. 자, 상처 입은 야생동물의 흔적을 따라가는 동안에 he got caught in a sudden blizzard. 자, 그는요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갑작스러운 blizzard. blizzard 하면 눈보라예요. 자, 눈보라에 딱 잡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lost his way. 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해. 자, 그랬을 때 cold and trembling. 자, 춥고 trembling 떨면서요. He suddenly found himself. 자, 그는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가 staring into yellow eyes. 노란색 눈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요. 막 추운데 노란 눈들이랑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리고 at least 10 wolves had surrounded him. 최소한 10마리의 늑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And his heart sank. 그래서 그의 심장이 sank 하면은 가라앉았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초반부에 이 친구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에 이 친구 뭐예요? 지금 늑대에 둘러싸여 있고 심장이 퍽 내려왔는 그런 거니까 뭔가 되게 일단 떨리는 거. 떨리고 공포스럽고 긴장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가 바뀌겠죠. The animals he had protected for decades. 자,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그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동물들이 now seemed ready to end his life. 자, 그의 삶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one of the wolves approached him. 자, 근데 자, 이 늑대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고 and just stood calmly in front of him. 그냥 조용히 그 앞에 섰어요. 자, 이 사람은요, recognize a large scar on the right front paw. 자, 뭐를 알아차렸냐면요. 자, 큰 상처, 큰 흉터를 보았어요. 어디에서?
이 늑대의 오른쪽 발에서요. 자, 그래서 it was the wolf he had rescued from a poacher trap. 자, 그것은요. 어떤 늑대였냐면요. 그가 지켜낸 늑대였던 거예요. 구조를 했어요. 누구로부터? A poacher trap. 자, 어떤 밀렵꾼의 사냥, 밀렵꾼이 이렇게 잡아낸 것에서 구출을 한 wolf였고요. And nurse back to health.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간호를 해준 그러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준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the wolf moved his head and as if to tell him to follow. 자, wolf는요, 머리를 움직였어요. 마치 뭐를 하는 것처럼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따라오라고 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as Sergei moved alongside it. 자, 그거를 따라가 가면서 he recognized the familiar path to his cabin. 자, 그의 cabin 오두막으로 가는 친숙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The wolf slowly turned and disappeared into the forest. 그래서 이 늑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slowly turned. 자, 돌아가지고 다시 숲속으로 없어졌어요. 자, 거기에 서서요. watching them. 그들을 바라보았고요. 그때 이 친구의 감정은 어땠냐? 우리 감정 찾고 있죠? Feeling his tension give away to a deep sense of gratitude. 자, 그의 텐션이요. 그의 긴장이 give way to. 자, 길을 내어준다라는 거는 바뀐다라는 거거든? 바뀌었대요. 뭐로요? A deep sense of gratitude. 깊은 감사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바뀌었다? 정확하게 나오죠. gratitude라는 단어가요. 감사의 감정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처음에는 공포스러웠다가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fearful. 그쵸? 그리고 thankful.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비슷한 단어들 좀더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뭔가 기분이 떨리고 긴장되고 막 nervous하고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또 fearful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fearful, anxious, uneasy, concerned, nervous, tense 이런 거다 비슷한 단어죠. 뭔가 긴장되고 힘들고 무섭고 이런 감정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 오늘 thankful이 답이었잖아요. 감사하는. 감사하는이랑 가장 비슷한 단어는 grateful이고요. 요 밑에 단어들은 사실 좀 어려워서 뭐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그래도 한번 보고만 갈게요. obliged, indebted 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다 뭔가 감사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obliged, indebted.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It is not always possible or desirable to allow people to opt out the use of digital tools 라고 합니다. 자, 항상 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가 바람직하지 않냐면, to allow people,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to opt out of the use of digital tools. 디지털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 opt out. 자, 우리 옵션이라는 단어 알죠? opt라고 하면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opt out 하면은 안 쓰기로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안 하기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use of data in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자, 데이터 사용이에요. 자, 근데 뭐를 함에 있어서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자, 이 교육의 향상에 있어서 기여하는 데이터의 사용이야. 특히나 뭐에 있어서 of disadvantaged groups. disadvantaged groups라고 하면은 어드밴티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얘기하거든. 소외계층에 대해 있어서는요. 자,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relies on. 자, 여기까지가 요게 동사죠. 자, 이것은 어디에다가 의존을 하냐면 on a comprehensive participation in data gathering. 자, comprehensive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포괄적인 참여,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파트가 막 엄청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디지털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서 이 사용은요, 어떠냐라고 했을 때, relies on comprehensive participation. 자, 뭐요? 데이터 gathering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포괄적인, 포괄적이라는 건 선택적인 거에 반대말이죠. 포괄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쫙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게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읽어보죠. 자, it is also not practical for families to individually opt out of digital solutions chosen by educational institutions. 자, 또한 not practical. 자,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는 거야. 누구에게 있어서? For families, 가족들에게 있어서 to individually opt out of digital solutions. 자,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야. 디지털적인 어떤 솔루션을. 근데 그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냐면 chosen by educational institutions. 어떤 교육기관이 선택한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이거 나는 안 쓸래? 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교육기관이 문장이 안 끝났죠. 왜 이거를 선택했냐? 라고 하면은 to support their children's learning. 자,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러한 솔루션인 거죠. 자, 근데, 자, 그러면 지금 뭔가 도구 사용에, opt out. 선택적으로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라는 내용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this does not mean,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 뭐를 의미하지 않냐? That human alternatives should not continue to be considered. 자, 인간의 대안. 인간이라는 대안이 should not continue to be considered. 자, 계속해서 고려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부정에 부정 너무 헷갈려. 이중 부정이잖아. 자, 그러니까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니까. 자, 계속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자, 이렇게 not 있을 때는 두개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서 계속 인간의 대안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대요. 뭐라고요? 이 상황에서 인간. 인간에 대한 고려도 계속해서 함께 되어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Evaluations that are high stakes for learners or teachers. 자, 평가는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are high stakes. 자, high stakes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시험이라는 거야. 수능 시험 같은 거. 수능 시험은 엄청나게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잖아. 중요한 결과들. 그런 거를 갖다가 하이 스테이크스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이 스테이크스 시험인 이 시험에 대해서 for learners or teachers 그리고 학습자 교사들에게 있어서 require 그러한 시험은 자, 뭐를 필요로 하냐면 a human alternative 인간 대안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해. 자, 수능 시험에는 인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인 거야. 자, 그래서 While it has been shown that AI-enabled remote proctoring can help students take exams or tests remotely when in-presence exams are very difficult to offer. 자, 뭐냐면요. It has been shown. 자, 뭔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밝혀왔어요. 뭐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 감독이라는 것이 자, can help students.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Take exams or tests. 시험을 보는 것을 어떻게 원격으로 보는 걸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언제? When in-presence exams are very difficult to offer. 자, 이렇게 대면 시험이 굉장히 제공하기 힘들 때. 대면 시험을 굉장히 제공하기 힘들 때. 뭐 예전에 코로나 상황 같은 거 있잖아. 그럴 때 AI를 기반으로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이 보여져 왔어요. 자, 그런데 Their continued use should include an alternative human proctoring. 자, 그들의 사용, 그러니까 AI 기반의 사용은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포함을 해야 한대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어떤 단어 나왔냐면은 should 나왔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 별표. 자, 뭐뭐를 해야 된다. 라는 건 주장을 찾고 있었잖아, 우리. 자, 주장이 여기 나오겠죠. 뭐뭐 해야 한다라고 지금 대놓고 말해주고 있잖아. 엄청 중요한 문장. 별표 치고 갈 거예요. 자, 인간의 대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인간이 감독하는 옵션. 자, 근데 given that 뭐를 고려했을 때 students from differing households. 자,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다른 가정에서 온 학생들. 가정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한 학생들이 have very different levels of connectivity.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정할 때 굉장히 다른 수준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정할 때. 자, living space,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 그 다음에 examination conditions. 자, 시험을 보는 조건, when at home, 집에 있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 되겠다. 이해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jurisdiction should thus consider whether human alternatives to AI-enabled technology should be provided when appropriate. 자, 뭐냐면은요. 자, 관할 기관이죠. 자, 관할 기관은 그럼으로, 이것도 중요한 힌트, 그럼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whether human alternatives, 자, 인간 대안, 뭐에 대한 to AI-enabled technology, AI 기반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 should be provided,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 적절할 때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인간 대안이라는 걸 생각해라 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이나 얘기해줬으니까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이 제한적이어야 된다 아니고요. 교육 현장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먼저 판단해서 써도 됩니다.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디지털 도구의 교육적 사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앞에 살짝 언급되었던 얘기인데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주장은 아니에요. 자, 4번 보면은 원격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AI 시스템으로 평가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 어떤 거야? 주제에 반대되는 말이죠. AI로 다 돌려야 된다가 아니고요. 자, AI 기반 교육에서도 AI 대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 맞네요. 사람에 대한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자면 디지털 도구 교육 개선 위해서 사용 거부가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자, 근데 문제점은요. AI만 사용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평가에서는 인간이 수행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hould thus consider, should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장 문제에서 should라는 표현이 나오면 눈 번쩍. 왜냐면 그게 답이거든요.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 should라는 표현에서도 여기서도 두 번이나 나왔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hould 말고 비슷한 표현들까지 알아갈게요. ought to, need to, be advised to, be expected to, it is necessary for 이런 표현들도 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요게 나오면 아, 주장을 던져주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해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의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골라보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하고 보니까요. 중간에 있네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The results, however, 결과는 그러나, are more than just show. show 이상의 것입니다. 라고 해. 오케이. 결과는? 그러나라는 것도 중요한 힌트겠죠. 그러나 쇼 이상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From the 35th floor of a downtown office tower. 자, 무엇에서부터냐면은요. 35층짜리 무엇이냐면 downtown office, 시내에 있는 오피스 타워인 거야. 그 서울 한복판에 가면은 오피스 엄청 높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걸 상상하면 되죠. 자, 근데 그것은 that dominates the new Atlanta skyline. 새로 이 뉴 아틀란타 지역의 skyline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one can see two options. 자, 우리는요. 뭐를 볼 수 있냐면 두 가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두 가지 옵션? 어떤 두 가지 옵션? That all architects of high-rise buildings face. 자, 모든 architect 하면 뭐니? 이제 좀 헷갈리는데 매번 architecture 하면은 건축물이고요. architect라고 하면은 건축가를 얘기를 하죠. 알죠, 다? 내가 너무 쉬운 거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architect of high-rise buildings face. 자, 누구냐면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냐면은 높이 솟은 빌딩이 마주하고 있는 높이 솟은 미안해. 높이 솟은 빌딩의 architect 건축가들이 마주하는 두 개의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자, architect 건축가가요. 근데 어떤 건축가냐면은 고층 건물을 짓는 건축가예요. 자, 이 사람들이 두 개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대요. 자, the question is. 자, 그러면 여기서의 질문은 무엇이냐? How to bring the thing to an end gracefully before gravity and money to do so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bring the thing to an end? 어떤 것을 gracefully? 자, 이 끝을 graceful 하면 뭐지? 우아한 거를 갖다가 gracefu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게 끝을 가져가냐는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gravity and money do so. 뭐가 gravity라고 하면은 중력이고요. money라고 하면 돈이죠. 돈이 하기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중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아키텍트들은요, 이 건물의 끝, 꼭대기를 어떻게 우아하게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some architects, 자, 어떤 건축가들은요, just quit, 아유,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만둬 버리기도 해요. Hence,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the flat roof. 자, 어떻게 된다? A flat roof. 자, 그냥 평평한 지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냥 평평한 지붕이 있는. 그쵸? 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but most decorate the finale in various ways with one kind of flourish or another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보통은요. 평평하게 지어버리지 않고 자, 대부분은 피날레, 이 마지막 마무리를요, decorate 해요. decorate 하면 꾸미다죠. 꾸밉니다. In various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With one kind of flourish or another. 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막 꾸미는 거, 화려한 거, 또는 다른 것. 그러니까 그런 뭔가 꾸미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것으로 이 피날레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each somewhat, 그것은요, More outlandish than the one built a year before. 자, 어떤 것이냐면은 더 기이한 것이랍니다. Outlandish, 기이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than the one 무엇보다 built a year before. 자, 어떤 것이냐면 1년 전에 만들어진 것보다 더 기이해진다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자, 건물들이 막 화려하게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막 되게 위를 잘 꾸며요. 자, 그 다음에 또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위를 잘 꾸며요. 근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이 모양들이 좀 엄청 예쁘고 멋진 게 아니라 좀 기이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건물들의 마무리, 끝,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the result.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what some call an interesting skyline. 자, 그것은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interesting skyline, 바로 흥미로운 skyline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is a kind of fever chart. 자, fever chart라고 하면 열의 차트라는 거거든요. fever, 그 열라는 거할 때. 열 차트래요. 무엇에 있어서 of the collected psyches of architects and their clients that shape the modern megalopolis라고 합니다. 자, 무엇의 열 차트냐면요. 집합이라는 거야. 모인 거래요. 무엇에 있어서 사이키스. 사이키라고 하면은 정신이거든요. 자, 누구의 정신이냐면 of architects and their clients. 자, 바로 architects라고 하면은 건축가고 또 건축가의 고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자, 그러한 사람들의 정신의 집합의 fever chart, 열 차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근데 그것은요, 또, that shaped the modern megalopolis. 자, megalopolis라고 하면은 이 엄청난 메가 시티,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도시를 빚어내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자, 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빌딩인데 어떤 빌딩이냐면 contribute greatly 엄청 기여를 하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교통체증에, poverty 가난에, climatic change 기후변화죠. pollution 오염이고요. loss of biodiversity라고 하면은 생태계의 다양성의 파괴고, 그 다음에 땅이 황폐화되는 거. 그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빌딩들이라는 거야. 오. 자, 지금 그러면은요, 화려하게 막 왔다 갔다 이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막 멋지게 있는데, 그런데 이 빌딩들이 however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요? 엄청나게 안 좋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요. 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요. 자, 이 밑줄 친 문장의 내용 나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얼추 문제 다 풀었고 나머지 부분 확인차 읽어볼게요. 자, if less visually dramatic. 자, 무엇이냐면은 시각적으로 덜 드라마틱하지만, 자, 드라마틱하다라는 건막 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카이라인처럼 막 번쩍이고 이런 건 아니라도 the same could be said of the designers of the modern suburb and shopping mall. 자, 무엇이 어떻게 될수 있냐면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무엇에 있어서?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스카이라인의 아키텍트나 디자이너나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어떤 디자이너냐면은 of the modern suburb and shopping mall. 자, 이 현대의 교외 지역 그리고 쇼핑몰 이런 거의 디자이너도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로서 뭔가 파괴가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n both cases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문제는 that the art and science of architecture and related applied disciplines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무엇이냐면은 이 아키텍처 건축에 있어서 예술과 과학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applied disciplines 응용 학문들이 has been limited. 자, 뭐가 되었다? 제한이 되었다. 무엇에 의해서? By narrow gauge of thinking. 작은 범위의 사고에 의해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좁은 사고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문제 정답 어떤 내용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예쁘지만 그게 사회적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 라는 내용이었잖아. 자, 그거를 어떻게 선택지에서 표현하는지 볼게요. The buildings are visually impressive but structurally unstable. 자, 빌딩은요, 시각적으로는 멋진데, 그러나 구조적으로 unstable 하대요. 자, 뭐야, unstable 하면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1번 아니고요. The high rise buildings cause serious social issues beyond their eye-catching design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높이 솟은 빌딩들은 serious한 social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뭐 너머로 their eye-catching design. 자,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너머로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요. 라는 거 정답이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The dramatic appearance of the buildings. 자, 이 빌딩의 드라마틱한 모습은요, symbolizes. 자, 상징한대요. 뭐를? A corporation's financial power. 회사의 재정적인 힘을 상징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4번. The buildings are primarily marketing tools designed to attract attention이랍니다. 자, 이것은요, 주로 마케팅 도구랍니다. 주의를 잡기 위한. 마케팅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5번, The visually pleasing skyline offers greater economic benefits. 자, 이 스카이라인이요.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옵니다. 이점이 아니라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었고요. 자, 보기 좋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는요, 그 밑줄 다음에 있는 요 표현이었고요. 결국, 고층 건물의 우아한 장식. 근데 그 결과로 도시가 황폐화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

해설하는 문장이 밑줄 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까지 잘 했고, 영자 플레이리스트 잠깐 하고 갈까요? 자, 이거 송소희님의 Not a Dream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송소희라는 분은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천재 국악소녀 이런 식으로 TV에 많이 나왔었어. 자, 근데 계속 자라면서요, 국악이 정말 내 길이 맞나? 이거 그냥 열심히 앞을 보면서 달리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랫동안의 쉬는 기간,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 고민하는 기간을 갖고 나서 아,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싱어송라이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때 발표한 곡이 이 곡이에요.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또 마냥 막 열심히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Not a Dream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 문제 22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and personal interaction with nature is diminishing. 자, 무엇이냐면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interaction,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무엇과 자연과, 그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 뭐요? 자연이랑 인간이랑 원래 뭐를 하는데?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니까 하나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이것이 근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자, 이런 ongoing alienation termed extinction of experience. 자, 어떤 것에서 지속되는 alienation이라고 하면은요, alien 하면은 외계인이잖아요. alienation 하면은 이렇게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거는 뭐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경험의 멸종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어요. 자, its causes are loss of opportunity. 자,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기회의 상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space and time for exploring nature 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의 space와 time 이라고 하는 거죠. 자, time. 자, 그러면은 공간과 자연을 탐구하는 데 있는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loss of orientation. orientation 하면 뭐예요? 방향을 잡는 거죠. 자, 방향 잡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positive feelings and attitude toward nature. 긍정적인 기분과 태도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네이처를 향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왜 줄어드냐라고 했을 때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방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loss of orientation, 그 중에서도 방향의 상실이 particularly relevant for biology education, 특히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biology education, 생물 교육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educational programs, 자, 이런 educational,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can develop, 뭐를 해줄 수 있냐면 발달시키고 foster, 키워줄 수 있어요. 뭐에? secondary school students, positive feelings and attitude toward nature. 자, 무엇에 있어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기분 그리고 태도, 뭐에 대한? nature에 대한 그런 거를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 orientation의 상실이 의미가 있다 라고 했고요. 자, concerning, 뭐에 관해서? positive attitude toward nature. 자, 이 네이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관해서 research has focused mainly on nature connectedness. 자, 연구는요,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주로 nature connectedness. 자, 뭐요? 자연과의 연결감, 연결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요? 자연과 연결성, 연결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대요. 자, 근데 그것은 정확히 뭐를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which is a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trait that refers to a person's belief. 자, 무엇이냐면은 multidimensional. 자, 여러 가지 차원의 psychological trait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trait, 특성인 거야. 근데 그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refers to a person's belief. 어떤

0: 사람이 믿음을 가리켜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about the extent to which 어떠한 정도까지 they are part of nature. 그들이 자연의 일부인지. their emotional relationship with nature. 자, 그리고 그들의 자연과의 감정적인 관계. 그리고 and their experience with it.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의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or school age children. 자, 이 학령기.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nature connectedness. 자, 이렇게 뭐가 줄어들어요? 자연과의 연결감이 줄어든다. After early childhood. 자, 언제 이후에? 어렸을 때. 완전 유년기 이후에. 그리고 before recovering in adulthood. 자, 다시 회복을 해요. 언제? 성인이 되면. 자,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는 자연에서 많이 뛰어노니까 막 자연에 관심이 많아요. 너도 그랬을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달팽이 보고, 막 나뭇잎 뜯어서 보고. 관심이 많다가 지금은 자연에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은 갑자기 막 꽃이 예뻐 보이고, 막 숲이 예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학령기 아이들에게 이 nature connectedness, 자연과의 연결감이 지금 declines, 줄어들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네요? 뭐라고요? 자연과 인간의 아까 상호작용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연과 인간의 뭐 연결감, 연결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똑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요지 문제잖아. 요지 문제는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데? 이거를 가르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두번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게 요지겠죠. 왜 똑같은 말을 이 짧은 글에서 두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이제 마저 읽어볼게요. 자, this is problematic because for school age children. 자, 이것은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학령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nature connectedness. 자, 이런 자연과의 연결감은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뭐를? 자, interest, 흥미를요. 무엇에 있어서? In participating in nature-based activities. 자, 자연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흥미가 얼마나 있을지, 흥미가 전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흥미가 있다라는 거는 뭐 산악행사라던가,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사라던가, 환경을 보러 가는 행사라던가, 아무튼 자연과 관련된 활동에 흥미를 높게 가질지, 흥미를 낮게 가질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거야. 뭐가? 지금, nature connectedness. 자, 이 자연과의 연결감이라는 것이. 그리고요, and high levels of nature connectedness. 자, 이 높은 수준의 자연 연결감이라는 것은 are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pro-environmental behavior. 자, pro라고 하면 뭡니까? 뭔가 친화적인 거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행동과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연결감이 높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도 얼추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높아야, 연결감이 높아야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환경에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할수 있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생명에 대한 존중감 함양은 생물학 교육 목표의 핵심이다. 이거 어때요? 지금 생물학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죠. 생물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거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개인이 갖는 자연 연결감 회복을 위해 도심 녹지화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자연 연결감 회복. 뭐 여기까지는 키워드가 잘 맞는데 뒤에 부분이 어때? 완전 틀렸잖아요. 지금 도심 녹지화가 중요하다. 도시에 막 나무를 많이 심고 막 파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볼게요. 전 연령대에서 자연과의 교감 경험은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이다. 자연과의 교감 형성, 좋아요. 그런데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3번 틀린 거고. 4번, 디지털 문화로 인한 직접 경험의 소실이 미성숙한 성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직접 경험의 소멸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 디지털 때문에 일어났고 그게 문제를 만든다. 미성숙한 성인을 만든다. 키워드가 답이 나가서 얘는 절대 아니고 5번 볼게요. 자연을 접하는 경험 부족으로 학령기 아동의 자연 연결감이 약해지고 있다. 연결감이 약해지고 있다. 여기서 했던 거죠? 정확하게 5번에 나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구조화 해보겠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자연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고 있고요. 자,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연결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감이 높으면, connectedness가 높으면 자연 활동, 친환경 행동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답 포인트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대놓고 나왔죠. For school age children, nature connectedness declines. 줄어든다. 연결감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에서 정답의 근거가 완전 정확하게 딱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이나 한번 봐줍시다. concerning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 뭐라고 해서 그래요? 뭐에 관련하여 라고 해서 그래야 돼요. 뭐라고? 뭐에 관련해서. 자, 요거 퀵체크로 나갈게요. concerning으로 시작하는 요 문장에서 concerning은 어떤 의미로 쓰인다? 이 의미로 쓰인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거다 했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critique은요, 어떤 단어랑 바꿔 쓸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요거 찾아서 답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많이 많이 달아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회모의고사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해요. 알았죠?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환영합니다. 약점 공략, 인류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3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 2강, 유교의 매운맛을 아주 진하게 본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유교에서는요, 특별히 주희와 왕수인 관련된 문항이 오답률이 아주 높았고요. 한국 유교는 얘들아, 다 불맛이야. 이황이, 정약용, 다 어려웠는데, 특별히 정약용 단독 문항인데, 굉장히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불교와 도가 관련된 문항들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불교나 도가가 유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됐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항 자체도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항을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1강과 2강보다는, 그렇죠, 오답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풀 때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지, 얘들아. 자, 누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평가원은 지난 굉장히 오랜, 수십 년간,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윤리과 과목들을 출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만 선지를 틀면, 아,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불교나 도가에서도 그렇지 불만 문제 낼수 있습니다. 변별력 아주 높은 문항 낼수 있고요. 실제로 종종 드문드문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잘 봐봐.

붉은, 사실 누누 이야기하지만 중간과 유식이 이제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큰 시험에 등판한 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중간이나 유식에서도 충분히 조금 더 힘을 준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도가에서도 노자나 장자 관련된 문항에서도 여전히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노자, 장자 관련된 문항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문항들 여러분 언제나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내가 꼼꼼하게 차분하게 풀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1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불교사상가와 한국 불교사상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발문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는 거의 99%, 뭐 100%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지, 윤리의 100%가 어디 있니?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많은 확률과 빈도로 중국 불교 사상가, 그럼 이분이 출제가 돼. 누구야? 해봐. 이쯤 되면 나와야 돼. 지 해와 능력 있었던 중국 선종의 대가, 그렇죠. 해능입니다. 다시. 중국 불교 사상가, 이렇게 콕 집어서 나올 만한 사상가는 해능이야. 해능이 거의 대표적으로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지칭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 불교 사상가는 셋 중에 하나겠지? 해봐. 올지, 원효, 의천, 진울 중에 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자, 그림에서 골라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45%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1회, 2회 때, 1강, 2강 때 같이 풀었던 그런 유교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우리 불교 문항치고 그것도 수능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50% 넘지 않았다는 건, 그렇지. 불교 문항 중에서 꽤나 변별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정답률이 일단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나도, 수능 시험장에서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긴장해서 삐끗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의 좌이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는 것이 열의 선이다. 자, 우리가 이미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는 이 발문을 통해서 해능 아닌가, 선종 아닌가라고 일단 감을 잡은 상태에서 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죠? 열애라고 하면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 정도로, 그렇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 성불이며 열애의 직연이다. 자, 견성, 성불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은요. 그렇지, 중국. 선종하면 떠올리는 인물 해능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기억하지? 얘들아 해능은 돈오, 돈수를 이야기하면서 기억나니 얘들아?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이별은 불가하오 외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견성성불, 직지인심, 교회별전, 이심전심, 불림문자를 이야기했었죠? 이런 부분들 견직교입을 다 가져가셔야 해요. 자, 을입니다. 한마음은, 즉 일심은 부처가 체득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한마음 나왔다. 한국 불교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원효가 되겠네요. 이는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과하는데 마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보이듯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원효는요, 기본적으로 화쟁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조화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화는 교종 안에서의 종파통합이었어? 기억하지? 원효는 교종 안에서의 종파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능은, 그렇죠. 선종사상가야. 자, 다시 원효는, 그렇지. 교종 안에서의 종파통합을 이야기한, 그렇죠. 사상가고요. 해능은 선종사상가였습니다. 자, 을의 입장, 즉, 원효 입장을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볼게요. 교외별전을 중시하는 정도. 자, 교외별전. 자, 교리 외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 있다.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 있다. 즉, 교리 공부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 바로, 그렇죠. 너의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음을 단박에 보는 그런 선수행을 통해서 도노할 것을 강조했던 좋아요. 교외별전 해능이 보다 더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을은요, 갑에 비해서 X는, 그렇죠. 낮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도노돈수를 중시하는 정도 계속 나오네요. 단박에. 전체를 퍼뜩 깨닫고 그렇게 단박에 수행을 마치는 도노돈수 역시 해능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효가 해능에 비해서 그렇죠. Y도 더 그죠? 낫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치 보겠습니다. 화쟁을 통해서 경전을 해석할 것을 중시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원효의 핵심 주장으로서 그렇죠. 을이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

X가 낮기 때문에 왼쪽에 가 있어야 하고요. Y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G가 높기 때문에 위로 가야 하겠고요. 왼쪽으로 가야 하니까 오른쪽에 빠져나와 있는 미음과 디귿은 탈락.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니까 뒤로 빠져있는 미음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렇죠.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렵지 않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죠. 변별해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시 한번 해능은 선종을 이야기하면서 견직교 이불 견성성불 직지인심 교회별전 이심전심 분리문자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 깔끔하게 그치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이렇게 옳지 않은 것 나오면 반드시 표시해 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상시 안 했던 실수도 할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 긴장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걸 풀어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던 실수, 내가 방심하면 바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부정문을 골라야 하는 경우는 꼭잘 체크가 필요합니다. 도노아 점수는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도노아 이후에도 오래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나왔네. 바로 나왔네. 누구야? 그래서 지누리 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성인은 먼저 깨닫고, 즉, 먼저 도노하고 선돈하고, 그 뒤에 닦았대요. 후수했고요. 그 닦음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 선돈 후수까지 소개되어 있네요. 비록 뒤에 닦는다곤 하지만 이미 망념은 본래 없고, 심성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도노했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었다는 생각이 없고, 선을 닦되 선을 닦는다는 생각이 없으니, 이러한 닦음이 참다운 닦음이다. 라고 선돈 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도노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야. 그 수행은 점진적인 수행입니다. 점진적인 수행의 요체, 점수의 요체, 점수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점수의 요체, 점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 나와야지 옳지. 정, 해, 쌍수가 되겠죠. 자, 정은 선정, 해는 지혜였고요. 이건 얘들아, 먼저와 나중 선후가 없었어. 같이 닦는 거야. 함께, 쌍수야. 같이 닦는 거야. 왜냐하면, 선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이고요. 지혜라고 하는 건 뜨아하고 깨달은 거니까 드러난 것이죠. 마음의 작용인데 본체와 작용은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아, 함께 닦아야 한다라고 진누른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선정은 본체, 지혜는 작용이기 때문에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진울도 강조하지만 우리 중국 선종의 대가인 해능도 해능에게서도 비슷한 주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불교 사상가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우리 진울이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진울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해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얘들아. 봐봐. 마음의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해이다. 그러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거를 얘들아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단순한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평가원은 실제로 이 본체와 이 작용의 칸에 서로 싹 바꿔서 마음의 작용은 정이고 마음의 본체가 해이다. 이렇게도 출제해요. 오답 선주로 출제합니다. 어제 이거 너무 짜잘한 함정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짜잘한 함정 아니야.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묻는 제대로 된 선지입니다. 다시 한번 봐봐. 정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선정이야. 선정. 선정은 뭐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마음 깊은 곳을 보는 거야. 마음의 본체를 보는 거야. 본체야. 그런 의미에서 정은 선정 본체야. 해는 뭐야? 해. 깨달았다는 거야.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봤다는 거야. 아!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건 지혜는 드러난 거잖아. 드러났으니까 작용한 거잖아. 요거를 이해했느냐야. 본체가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해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의 쌍수는 도노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얘들아, 정의 쌍수는요, 도노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야. 먼저 도노는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노를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아니었네요. 도노한 이후에 몸에 배어있는 오래된 나쁜 습관인 습기를 차차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다운 닦음이 되기 위해서는 도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선돈이잖아. 도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도노 이후에도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네, 도노한 이후에도 그렇죠. 습기 오래된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 필요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점진적인이 아니라, 그렇죠. 단번에 수행해야 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렸어. 어디까지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점차적인 수행 점수였습니다. 도노란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우치는 것. 네, 이건 해능이 이야기한 도노의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은 진율도 받아들이죠. 도노란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이었어. 이미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 자기 안에 있는 불성. 특별히 우리 선종에서는 그 불성을 그렇죠. 뭐라고도 불렀을까? 얘들아, 기억하니 얘들아? 그래, 우리 불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이걸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도 표현했잖아. 내 마음에 이미 불성이 있다는 것, 자성이 있다는 걸 단박에 보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도노였습니다. 따라서 5번 맞는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울도 그렇고요. 해능도 그렇고요. 이 도노를 하기 위해서 교리에 대한 경전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노는 내 안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다는 걸 보는, 내 마음을 직접 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전 공부, 교리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노를 위해서는요. 자, 옳지 않은 거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항에서 발문이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캐치해봐. 선생님, 어디다가 네모칸 칠것 같아? 그렇지. 동양불교라고 발문이 바뀌었어. 중요해요. 중요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일부러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때 지금 발문에서 주는 힌트들을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문을 통해서 이미 그 수많은 사상가들 중에 딱 선택지를 좁힌 다음에 재심을 보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동양불교? 일단은 고대 동양 사상가, 불교는 석가모니야. 그치? 중국 불교 사상가 해능이었어. 한국 불교 사상가는 원효이천 진율이었어. 근데 이건 동양 불교 사상가래. 동양 불교래. 뭐야? 그렇지, 나와야지. 인도의 대승 불교야. 대승 불교. 즉,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즉, 용수와 세친을 말할 때 동양 불교. 요렇게 주로 준다는 거야. 거의 99% 이상. 그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준다는 거야. 앞으로 다시 보세요. 동양 불교 나오면, 나왔네. 중관과 유식. 즉 용수와 세친이구나. 선생님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용수와 세친이 이렇게 등판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초보적인 것만 묻지 않을 거고요. 이미 작년 수능부터 그렇죠. 조금 더 매운맛이 첨가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개념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이 부분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무릇.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 공하다. 자, 모든 현상적인 존재는 다 공하대. 일단 공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인도 대승불교 맞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요. 불연속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얘들아, 지금 말한 생겨남과 소멸함, 불연속과 연속, 같은 것과 다른 것, 오는 것과 가는 것은 다 뭐야? 양극단이지. 근데 양극단이 아니래. 극단이 아닌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보아라. 그래서 중관 사상이잖아. 얘들아, 게다가 중관은 일체 개 공까지만 딱 얘기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현상은 자성이 없다.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무자성까지만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그렇죠. 중관 사상 용수가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오직 의식만이 존재할 뿐. 유식이다. 그치?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 눈에 백태가 끼면 터럭이나 두 개의 다리 헛것이 보이지만 그 헛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의식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인 존재는 역시나 공해. 현상적인 존재는 역시나 어때? 무자성이야. 하지만 뭐는 존재해? 오직 의식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나오면 유식사상. 세친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까지만 딱 얘기하면 용수. 그런데 마음작용, 의식은 존재한다까지 나와야지. 그렇죠. 유식사상이 되겠네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자아는 공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재한다. 얘들아, 지금 분명히 용수는 뭐라고 했어? 일체계 공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실재한다? 아니야. 공합니다.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볼수 있다. 일단 천천히 보자.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한대. 의식의 근원은 무엇이었어? 그렇지, 요식이죠. 마음작용이죠. 그것을 청정하게 하면 일체의 실상을 보고, 그렇지, 일체의 실상을 보는 거,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게 무엇이야? 해탈하는 거잖아. 의식의 근원을 청정하게 하면 해탈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지그시입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맞지, 얘들아? 유식 사상은요, 특별히 어때? 이런 분별적인 식을 전환해서 어때? 마음의 진정한 마음인 그런 지를 얻는 전식 득지에 어떤 수행을 강조하고요. 그런 전식 득지를 하기 위해서 요가 수행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역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만물은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이 없다. 자, 만물은 서로 의존적이다. 즉, 무엇이야? 그렇죠. 연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연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은 없다. 당연히 두 사상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두 입장의 공통점 어떤 것이 있었어? 그렇지. 석가모니 이야기한 기본. 그렇죠. 중도의 관점, 중도의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역시나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으로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 티귿, 리을이 되겠네요. 이제, 마냥 쉽지만 않지, 그치? 조금 더 생각해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문항들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와 한국 불교 사상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 하면 그래서 해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 알고 가면 좋아요. 갑입니다. 자신의 성품은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자신의 성품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 자신의 성품을 바로 봐야 돼. 그렇지, 얘들아. 견성, 바로 봐. 그러면 성불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도노, 돈수입니다.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자, 일단 우리가 두 번째 줄만 보더라도 도노, 돈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해능 맞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해능도 선정은 지혜의 본체,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라고 하면서 진우가 마찬가지로 선정은 본체, 지혜는 작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갑은요, 그렇죠. 중국 선종의 대가, 우리 해능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단박에 깨치더라도, 즉 도노하더라도, 오랫동안 배어져 있는 습기는 끝내 제거에 끊기 어렵다. 따라서 지혜로서 노력하여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안식과 평정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차적인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 도노 점수. 그래요. 좋아요. 지, 누리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고유한 독자성을 파악해 본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한다. 선생님, 여기 직진심. 본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한다. 직진심이 있게 그거 맞았죠? 얘들아, 잘 봐봐. 후반부는 좋지만 앞에 어떤 부분이 틀렸니? 아이고, 잘했다. 고유한 독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불교 사상가들. 석가모니, 그리고 용수와 세친, 그리고 해능, 원효, 의천, 진울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연기를 이야기하지? 따라서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 다시 한번 선생님 불교 수업할 때 거의 진짜 입에서 막 단내 날 정도로 귀에 여러분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했잖아. 불교 사상가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라고 보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 같은 건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출발점을 마음의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아니죠. 해능은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것을 이야기하잖아.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출발점은요, 내부가 아닌 바깥이다라고 하는, 바깥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진술이죠.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기 때문에 수행의 방편이 될수 없다? 얘들아, 진울은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선종의 베이스가 있지. 하지만, 선종을 플러스, 선종을 기반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사상가야. 따라서,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니까 수행의 방편이 될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내면의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성을 갖출 수 없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거 선도누수예요? 뭐예요? 얘들아, 잘 봐봐. 4번 같은 요런 오답 선지는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얘들아, 이거 봐봐. 어디가 트릭이야?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딱 공부하는 내용, 바로 그걸 딱 보면 돼. 그렇지. 불성을 갖출 수 없다가 틀린 거야. 일단 여기에서 입이 틀렸어. 왜? 선생님 무슨 얘기할지 너희들이 대신 짐작해봐. 우리 그동안 개념, 특강 완성 진짜 열심히 했잖아. 할수 있잖아.
그렇지. 불성은 우리 대승 불교 사상가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다시. 대승 불교 사상가들. 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불교 사상가들 중에서 석가모니 이후의 모든 사상가들은 다 대승 불교 사상가들이었지. 다시 해봐. 선생님 계속 반복한다. 용수, 세친, 그리고 해는, 원효의천 진율 다 대승 불교였지. 대승 불교 사상가들은 똑같이 다 뭐라고 주장했어? 그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블라블라 안 하면 불성 없어. 블라블라 안 하면 불성을 가질 수 없어. 블라블라 안 하면 불성을 갖출 수 없어. 말도 안 돼요. 불성은 후천적으로 획득하거나, 후천적으로 형성하거나, 후천적으로 블라블라 해야지 갖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타고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서로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 그렇지? 우리 진울 대표적으로 정의의 쌍수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해능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렇게 제시문에서 주기까지 했어요. 안 주더라도 여러분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 5번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요 4번. 아주 기본이야. 불성을 갖출 수 없다? 틀렸어. 우리가 보면 되게 기본이지만 요 4번을 답으로 고른 수험생이 그 당시 20% 정도 됐었거든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늘 들었던 말이라고 힐끗 넘기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충분히 문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대. 아, 우리는 이렇게 더러움과 깨끗함, 참과 거짓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래. 절대 불이한 것이래.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은 진실과 진실하며 허공과 다름으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하나의 마음 일심이라고 주고 있네요. 누구지? 그렇죠. 원효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과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체인 선정은 작용인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용인 지혜는 본체인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에 쌍수해야 한다. 한국 불교 사상가는 누구야? 옳지. 진울이 되겠습니다. 원효와 진울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얘들아, 봐봐. 봐봐. 근데 그 당시에 기억이 변별력을 갖춘 선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제대로 변별했느냐가 이 문항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거야. 성패를 이제 좌우했다는 거죠. 이제 원효잖아. 원효는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을 화해할 것을 주장했지. 우리 그거 뭐라고 불러서 화쟁. 여기서 말하는 종파는 교종 안에, 그렇죠? 종파의 조화를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런데 후반부 보자. 그래서 원효가 똑같은 교리로 통합합시다를 주장했니? 단일한 교리. 각 종파의 차이점 싹다 제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니? 아니지. 절대 그렇지 않지. 단일한 교리로 통합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절대로 얘들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자 이거 아니야 쌤 그러면요 잠깐만요 아 그러면 여러 종파의 주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섞어서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면 여러 종파들의 주장 중에서 교집합 요거를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그건 많이 틀리니 여러 종파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만 그래서 취합해야 한다 이거 마저 틀려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원효 공부할 땐 맨날 드론 띄우라고 했지, 드론. 자, 드론을 무앙 하고 띄워서, 드론을 쫙 띄워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보는 거잖아. 원융회통이잖아. 원만하게 융통하여 하나로 만나게 하는 거잖아. 드론을 쫙 띄워서, 봐봐. 각 종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 상대성, 이런 거 있지. 그 종파 간에, 그 종파만의,

이런 특수한 것, 상대적인 것도 어때? 모두 다 인정하는 거야.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기본인데 놓친 친구도 아직도 있어. 원효가 이야기하는 화쟁이라고 하는 건다 똑같이 만들 수다도 아니고요. 교집합만 취합시다도 아니야. 공통된 주장만을 인정합시다도 아니야. 각 종파의 특수성, 각 종파의 상대성까지도 모두 하나로 아우르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원흉 회통하는, 아, 그런 조화를 이야기했구나. 아, 이것이 바로 원의 화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가 아닌 선정 많이 요구된다. 그치? 니은은 틀렸죠? 당연히 정, 해, 쌍수였기 때문에요. 니은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잘 봐봐. 진율은요, 선종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지, 따라서 선종의 베이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노,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선종하면, 그렇죠. 어떤 거 떠올라야 돼? 그렇지. 견직교 이불. 떠올라야 되잖아. 그 중에서 이가 뭐였어? 이심전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야. 이심전심이야.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해능만의 주장이 아니라, 당연히 선종의 베이스가 있는 진울도 당연히 이심전심 받아들이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그렇죠?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 스승이 필요하죠?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얘들아, 이런 먼저 깨달은 스승을요, 선지식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아, 먼저 깨달은 그런 스승을 선지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디귿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갑과 모두 다 인정하죠. 이거는 뭐 교종이냐 선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착은 버려야 되잖아. 불교의 기본.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따라서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요, 갑과 을이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얘들아, 이 당시에 거의 29% 되는 수험생들이 5번을 골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아, 우리는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때는 요런 선지들도, 그렇죠. 충분히 우리의 멘탈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할 때 제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묻고 있네요. 갑입니다. 도는 두루 통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따라서 흩어짐은 곧 이룸이며 이룸은 곧 어그러짐이다. 진이는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러운 쓰임에 맡겨둔다. 만물이 통해서 결국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에 맡겨둔대. 진인 나왔고 도 나왔고 고대 동양 사상가야. 도가 사상가겠다. 도가 사상가는 노자와 장자인데 주로 지진 신천 지인 진인 신인천이 나오면 그렇죠. 장자일 때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갑은 장자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그 유명한 문장이 바로 나왔네요.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다시 뭐라고?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도는 낳고 덕은 길렀다. 누구야? 그렇죠. 노자가 되겠습니다. 노자가 남긴 도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유명한 문구들.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지금은 다시 한번 제시문으로 쓱 읽고, 당연한 얘기 노자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수능시험장에서는 이게 똑 떨어져서 1, 2, 3, 4,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OX를 변별해야 하는 선지로서 작용한다 그랬지? 다시 해봐. 노자는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을 도덕경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로서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 무위 자연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도가 사상가들도요. 도와 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구나. 그러니까 기억하지 얘들아. 도가와 유교와 도가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 둘다 도.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는 둘다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단 유학사상가들, 공자와 맹자 순자가 도, 덕이라고 할때그 도와 덕은 인, 의, 예와 같은 그런 인륜. 그렇죠? 그런 인륜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12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네,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덕은 뭐야? 그렇지. 오히려 자연스러움. 그렇죠.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근본 생성 원리이자. 그렇죠? 변화 법칙인 그런 자연스러운 무위자연한 도, 덕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도가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무지, 무욕, 순수, 소박, 질박함 이런 것들. 그리고 겸허, 부쟁 이런 무위자연의 덕이었기 때문에 유학자들의 덕과 그 내용은 다르지만 워딩, 표현, 도, 덕이라고 한 표현 자체는 유교와 도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갑은 장자. 을은 노자였는데, 얘들아 잘 봐봐. 이 문항이 선생님이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도가 사상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문항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충격과 대혼란이었어요. 이 문항 출제가 됐을 때. 그동안 도가 사상 문항들은요, 그렇게 오답률이 높게 출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수능 시험에서 정답률이 지금 20%를 기록하면서 당해 연도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으로 노자와 장자 문항이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출제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어렵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보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맥 빠진다? 엥,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자신감 들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자는요. 그렇죠.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했어.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즉,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야지만 무라일체에 도달하는 거니?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노자와 장자 둘 다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둘다 자연스러운 타고난 본성, 자연스러움의 본성을 도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라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킥은 이거였어. 여기서 이제 그렇지. 이 문항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니은 잘 보자. 노자 입장으로 성립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얘들아, 재물이 뭐야? 재물? 만물을 나란히 두는 거야.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거야.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워딩은 누가 처음 사용한 워딩이지? 그렇지. 장자가 처음으로 쓴 말이야.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장자가 처음 사용한 말이지. 얘들아, 잘 봐봐. 그런데 이게 을, 노자 입장으로 제시가 됐어.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틀렸어. 왜냐하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알아도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니? 그렇죠. 노자가 선대 인물이야. 그리고 노자 다음에 후대에 장자가 등장했어. 그러면 선대 인물인 노자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무위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 또 무위의 다스림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관점들, 뭐 소극감이나 이런 기본적인 지향점들, 후대의 도가사상가인 장자가 어때? 다 수용하겠지. 그런데 장자가, 후대 인물인 장자가 처음으로 말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재물, 뭐 이런 표현들, 혹은 뭐 좌망과 심재 수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독특한 표현들 있잖아. 장자가 쓴 독특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후대 인물인 장자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야. 처음으로 뱉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대 인물인 노자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뭘 묻고 있어? 장자의 재물을 노자 입장으로 매칭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어때? 유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공자와 맹자. 공자가 선대 인물이야. 공자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유교의 밑바탕들, 뭐 덕치, 뭐 숙이 아닌 인과 의와 뭐 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후대 인물인 맹자가 받아들이지. 근데 맹자가 처음으로 한 말들 있지. 뭐 지브리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역성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건 맹자가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대 인물인 공자는 그런 주장한 적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변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 이제 이런 거 가져가야지, 얘들아. 노자의 대표적인 정말 유명한 문장이잖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즉, 하늘과 땅은 인이라고 하는 도덕과 상관이 없다. 도덕과 무관한 자연 현상이다. 자연스러움이다. 그리고 성인도 당연히 어때? 무위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 이런 도덕과 상관이 없다. 그렇죠. 노자는 이렇게 주장했어.

합니다. 노제 대표적인 진술 가져가시고요. 뜨문뜨문 큰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져가세요. 돈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모든 만물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죠. 도의 기본이잖아. 돈은 만물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 도가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진술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번의 답은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앞에 6번 문제에서 조금 열을 냈어. 이게 이제 2023년도 수능 문제니까 나름 연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이 치루었던, 그렇죠? 따끈따끈한 올해 육모에도 갑과 을이 같이 등장을 했는데, 다시 제시문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노자와 장자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육모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노자와 장자, 공통점도 알아야 되겠지만,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살짝 워딩 바꿔서 다시 출연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그치?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갑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로움이 100배가 됩니다. 이런 인, 의 같은 인위적인 거다 끊고 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됩니다. 이런 거다 인위적인 거다 끊어버려야지 오히려 더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아주 도가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야?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진인은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세속적인 일을 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고요. 잘 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네요. 지진, 신천, 지인진, 신인천인 남의 장자일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고 했어요. 노자와 장자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모이긴 하지만 네, 정답률 20%의 문항으로 여전히 노자와 장자 문항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와 덕이 생겨난다.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당시 28% 정도 되는 친구들이 1번을 답으로 골랐어. 근데, 선생님, 좀, 이렇게 기본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얘들아, 노자.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을 낳은 어머니가 뭐니? 도잖아. 그치? 도는 낳았고 덕은 길렀다.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아무것도, 이온 우주 만물이 다 없었을 때도 도는 있었겠지.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났으니까. 그런데 갑 봐봐.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와 덕이 생겨난다? 그 얘기는 인위적인 제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 당연히 틀렸지. 당연히 틀렸고요. 노자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노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와 덕이, 이게 원래의 모습,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이게 근원인데, 그 도와 덕이 사라진 이후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게 된 거다. 그러니까 바뀐 거야. 도와 덕의 자리와 인위적인 제도의 자리에 바뀌어서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맨 처음에 도와 덕이죠. 도와 덕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제도를 극복하자라고 노자는 얘기했다는 거죠. 자, 노자 입장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때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아니죠. 오히려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그렇죠, 진정한 도가 아니죠. 도는 인간의 언어와 감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개별 사물은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기에 모두가 평등하다. 장자는요, 도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다 평등하다고 본건 맞지만, 왜 틀렸어?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오히려 노자와 장자는요, 모든 사물이 자연스러운 본성, 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 절대적인 근원이 있다. 그렇지. 요 정도가 답이지, 얘들아. 봐봐. 모든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따라서 장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시비, 선아, 대소, 미추, 귀천, 빈부, 심지어는 생과 사조차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이미 절대적인 근원인 무엇이 도가 깃들어져 있잖아. 4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5번도 얘들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거 골라서 틀렸어. 5번 왜 틀렸지? 무욕에서 벗어나 무위를 실천해야 자연과 하나가 된다. 왜 틀렸어? 무욕을 벗어나면 안 되지. 자, 도가 사상가들은 무위, 무욕,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중시했습니다. 무욕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지하고 무욕해야 합니다. 자, 고대 동양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나라는

마땅히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 본다, 얘들아. 오히려 노자는 우리 앞서서 문항에서 이미 출제가 됐죠. 하늘과 땅은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지 않다. 성인 또한 어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인이라고 하는 어짐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하늘과 땅 자연을 엮지 말아라.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자연일 뿐이지 도덕과는 무관하다라고 노자는 바라볼 거예요. 2번입니다.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라고 본다. 아니잖아. 영원한 도는 인간의 언어와 감각을 초월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을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얘들아. 타고난 능력과 본성이 자연스러움이잖아. 사람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3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절대자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아니죠.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분별적인 지식. 시, 이비, 선, 악을 그렇게 구별하는 분별적인 지식에 대해서 인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갑과 을은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진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까진 좋아. 전반부는. 근데 왜 틀렸어? 그래. 일단 하늘이 정해준 예법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죠? 하늘은 그렇게 도덕과는 무관하고요. 게다가 이런 예법과 같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노자와 장자는 모두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3번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성인은 무위하니 백성이 저절로 감화되고 성인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마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 되겠네요. 무위의 다스림의 또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자, 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억지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부유해지고 무욕하니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백성을 무지와 무욕에, 그렇지? 상태로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끄는 그런 노자였습니다. 무위의 다스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진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려고 할때 먼저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도록 해준대.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서가 되겠죠. 공자가 이야기한 서가 표현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서는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인의 실천 덕목으로 효제충 서를 공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노자와 공자가 제시가 됐네요.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 얘들아, 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가 만물을 낳은 어머니잖아.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고요. 그것이 바로 도였네요.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아니지. 도에 따르면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평등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얘들아, 3번 같은 요런 선지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야. 그치?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에 충실한 이행. 이게 바로 뭘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렇지. 각자 자기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야. 자기 이름에 담긴 사회적인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거. 정명이네, 정명. 정명을 잘 지키는 건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잖아. 이건 서와 상충할까? 서는 뭔데? 인을 행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정명과 서, 즉 서를 통해서 실현되는 인, 이것은 결국 다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근본 바탕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충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정명과 서다 도덕적인 가치들로서, 그렇죠. 공자에 의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둘다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충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군주는 재와 분배의 형평보다 재와의 부족을 근심해야 하니? 아니지. 공자의 그 유명한 말 떠올려봐. 다스리는 자는 재와의 부족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재화가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따라서 재화 분배의 형편과 재화의 부족이 뒤바뀌었죠? 다시 한번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재화 분배의 형평을 근심해야 한다라고 공자는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자, 도, 덕 이런 워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에 따라 사세요. 덕에 따라 사세요. 도에 따라 통치하세요. 덕에 따라 통치하세요.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은

그렇지. 우리 유교와 도가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술로 성립하자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 덕, 워딩은 똑같이 둘다 인정하지만 내용은 달랐지? 자, 유교 사상가인 공자가 말하는 덕은 인, 의, 예와 같은 그 인륜으로서의 십이선악을 분별하는 덕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자, 도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덕은 뭐였어? 무지, 무욕, 순수, 소박, 부쟁, 겸허와 같은 무위잔에 따른 덕이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독 혹은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유교도 도가도 긍정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오늘 유불도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 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내가 해봤어야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그럼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선 이 재미를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이상,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이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러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렸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 눈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 쉴 때 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 이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 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것보다는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 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또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또리집에 가서 꼬치 두 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걸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뭐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0: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 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빈칸 추론의 두 번째 파트, 빈칸 추론 2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거의 중반부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벌써 40강입니다. 자, 이제 40강을 넘어서면 빈칸 추론 끝나면 어떤 유형 나와? 맞아, 순서찾기 나오지. 무관한 문장이 먼저구나. 그런 다음에 순서찾기, 진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순서찾기와 문장 삽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파트가 끝나면 사실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 요약문 완성,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쭉 유형들을 읊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냐면 사실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답을 찾기는 하는데 뭔가 확신이 안 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발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딱 봐도 보이는 그런 발전은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최종 결과로 나왔을 땐 그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정말 폭풍성을 가고 있잖아. 그 폭풍성을 열심히 헤쳐나갈 때는 내가 진짜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 기출문제라는 그것도 선별된 기출문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해설지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에서 요거 하나는 제외하고 가자고요. Doubt, 그치. 의심이라는 거.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확인은 좋지만 내가 못할 거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은 ends,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심은 끝내게 돼요? than failure, 실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꿈을 중단하고 끝내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걸 잠시 옆에 두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선생님 손 꼭 붙잡고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오케이,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늘 우리가 하듯이 이 지문 예쁘게 우리가 봐주면서 토닥토닥하면서 빈칸의 위치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빈칸 초중반에 지금 위치되어 있고 빈칸이 여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빈칸 부분이 대절로 완벽한 문장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문장이 요 앞부분에 속해 있는 종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 보시면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자,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일단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striking 한 것은 striking이라고 하면 충격적인, 놀라운,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놀랄만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되겠니? 맞아, them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them은 바로 앞에서 지칭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 소재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소재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뭐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마음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림을 그리는 걸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그림 속에는 표정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표시가 되어 있겠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앞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 왔어요?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어 왔대요. 자, 근데 그 심리학적인 연구라는 건 바로 어떤 연구를 이야기하느냐? 연구에 대한 설명이 in which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라는 그 연구의 상황 혹은 위치 뭐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in which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 연구 속에서는 이란 이야기예요. 그 연구에서 subjects. subject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연구나 실험에서는 실험의 대상자, 즉 피시험자, 실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피시험자들이요, 보여짐을 당했대요. 그냥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봤어요?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and asked to, 뭐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Invinced. Invinced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타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타난
그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나타난, 분명히 나타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 같아?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딱 봐도 우는 표정이니까 굉장히 심란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are invariably. 자, invariably라는 표현이 다양하지 않게, 즉 뭐야?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분명하게 어떻게 보였어요? Very mixed. 매우 섞여진 것처럼 보였대요. 그 얘기는 뭐야? 결과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라는 그 의미가, 내포하는 의미가 분명히 이 결과가 분명할 것 같은데 얘 누가 봐도 뭐야? 울고 있는 애잖아, 화난 애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자, 17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라는 사람이요. Drew a series of faces. 이 사람이 얼굴을 그렸대요. 1년에 여러 가지의, a series of라고 하면 1년에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그렸어요. 뭐 화가니까, 이론가이자 화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얼굴을 그렸냐?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양한 마음의 상태, 즉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얼굴 표정들, 얼굴들을 1년의 얼굴들을 쭉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이 얼굴들은 바로 화가들이 요청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거였어요. 뭐 하라고? 표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을 법한 그런 다양한 감정들. 사람들의 그런 희노애락을 이런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담은 걸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댐이 나왔네. 댐이 뭐야? 여기에는 a series of faces. 일련의 얼굴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특징될 만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다양한 감정을 담은 여러 가지 감정의 faces, 얼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다.

상황이에요. 그죠? 예,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환희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이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빈칸의 단서는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당연히 아래에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여기서 다 빠져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빠져있는 것은 바로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자, 무엇을 이 감정을요, 확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환경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얼굴들을 그렸는데 이 감정의 얼굴들이 뭐가 빠져 있다는 얘기야? 이 감정을 그린 상황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야? 일련의 다양한 표정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그 결과가 뭐야?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기뻐서 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믹스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앞부분이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상황이나 맥락이 뭐가 든 없는 빠져 있는 그런 감정과 얼굴들도 역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 결과가 분분했다, 달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문장의 위력이야. 그치? 자, 계속 볼게요.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러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at stake and scene. 그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성패를 가를 수 있을 만한 건 무엇인지. 즉, 이 감정이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뭐야? 이 모든 사람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장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다라는 건 감정이나 사람들의 얼굴 속에 나타난 그런 감정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이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대한 단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편안하게 나머지 내용도 비슷하게 상황이나 맥락이 어때? 아주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서 얘가 없이는 감정적인 얼굴,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얼굴들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섞여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뒤섞일 수 있어. 확실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현실 생활에서, 어디 생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요, 우리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자, 단지 얼굴만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치. 사람들이 얼굴만 딱그 사람만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죠? 주변의 상황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e encounter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cannot somehow. 그냥 그럭저럭 할 수는 없어요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부정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럭저럭 촉발될 수 없으며 그리고 보유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제대로 추측하거나 내가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상태로요?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어떤 채로? 고립된 채로는요. 뭐로부터 고립된? 사회적인 맥락, 상황, 그리고 인간과의 인간상의 그런 인간적인 상황,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회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맥락이 고립된 채로는 촉발되거나 보여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다?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이 모습, 여기 이 얼굴들의 모습은 여기서 눈에 띌 만한 건 뭐였어?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맥락은요. Well, in which they are, they and we

그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그런 상황, 인간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채로는 이런 것들이 촉발되거나 보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런 맥락이 사회적인 맥락, 그리고 인간관의 맥락, 상황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 그 그림에서, 그 얼굴에서 특징적인 거, 놀라울 만한 거, 혹은 인상적이었던 거, 그건 바로 뭐? 그렇지. 사람들의 얼굴이나 감정, 얼굴 속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5번부터 보겠습니다. Any number of them. 그것들 중에 어떤 숫자도 could be substituted. 어떻게 될수 있어요? substitute라는 단어 알아놔야겠지. 그치. 얘가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For one another. 자, 서로서로 대체가 될수 있었대요. 얼굴들의 그 어떤 얼굴의 그 수도 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체가 될수 있었어. 그것도 뭐 없이? Without loss. 뭐 없이? 손실 없이요. 손실 없이 대체가 된다는 건 뭐야? 여기에 갖다 둬도, 여기 저기에 갖다 둬도 상관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잘 어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맥락이나 상황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표정을 갖다 들이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수의 얼굴도 다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갖다 대도 다 대체가 되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바로 뭐야? Without loss. 손실 없이, 손상 없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뺄거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 적용이 될수 있었다. 대체가 될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맥락이 빠져 있으면 그 상황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연결해 줄수 있는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도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일관성 있게 일치했다. 일치가 안될수 있다고 얘기했죠.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 있으니까. 사진적인 정확성. 자, 정확성에 관련된 거 아니죠? 사진 찍듯이 그 그림이 정확했다. 얼굴 표정이 정확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리고 뭐 each of them 각각의 그 그림들, 그 얼굴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대요. 그 얼굴이 속한 사회적인 narrative, 이 narrative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여겨질 수 있었죠. 뭘 나타낸다고? 독특한, 고유한 특징들을 나타내준다고요. 고유한 특징 못 나타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 흐름상 정말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이 선택지가 3번과 4번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사실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본문의 내용의 난이도보다는 선택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데 선택지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좀더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14번 가볼게요. 14번은 지금 빈칸의 위치 확인해 봤을 때 도입부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And. 그리고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자, 그러면 그녀라는 그 주체가 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바라본다라는 건 뭐겠어? 판단을 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길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어떻습니다라고 해서 뒤에 다 동사구가 바로 선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everyone who drives, walks, or swipes a transit card. 자,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야. 운전을 하고, 길을 걷고, 그리고 교통카드를 통과시키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In a city, 도시에서요. 그럼 도시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야? 이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교통카드로 이렇게 찍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views.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오다라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냥 herself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여겨요? Transportation expert from the moment. 바로 그 순간부터는 자신을 뭐라고 느껴? 뭐라고 생각해? 교통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이야? The moment,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the front door. 자신이 이 자신의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즉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도시에서 이 도로를 정말 잘 아는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그 사람마다의 도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런 전문가인 길에 대한 전문가, 도로에 대한 전문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길에 대한, 도로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뭘 하는 방식이야? 길을,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게 뭔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at's why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that's why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앞에서 얘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앞에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방식으로 이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단서로서 작동을 하겠죠. 뒤에는 문장이. 자, 그래서요. We find so many well-intentioned. 우리는 정말로 많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civic-minded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만나겠고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라는 게 사실은 보통 시민, 평범한 시민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arguing past one another. 서로서로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 그렇지. arguing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자, fine. So many well-intentioned. And civic-minded citizens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뒤에 걸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되게 선량한 시민들이 뭐 하는 거? 서로 지나다니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걸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쁜 의도에서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가 의견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의견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 그죠? 서로 다른이라고 different라는 표현은 없지만 서로서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arguing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논쟁을 한다라는 자체가 의견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t neighborhood meetings, neighborhood 이웃 간의 모임이 되겠죠? 주민회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민회의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학교 auditorium,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교회의 뒷방이라던가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 곳에서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그런 곳에서요. local resident 그 지역 주민들은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야? 아, 여기 지금 across the nation이야. 전국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전국에 있는 이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모입니다. 뭘 위해서요? For often contentious. Contentious 논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논쟁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봐봐.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논의일까요? About transportation proposals that would change a city's street. 어떤 한 도시의 거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건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한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길, 이런 것들이 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도로나 길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간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교통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도로라고 할 수도 있고 교통이 어떤 교통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도시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교통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에 길에 대한 혹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And like all politics, 갑자기 웬 정치가 나오느냐? 정치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자, 정치,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이 모든 교통은요, is local, 지역적이고, and intensely personal. 어떻대요? 지역적이면서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교통은 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서로가 자신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이 관점이 서로 다른 주장이 왜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거는 바로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야? 각 지역별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일된 뭔가 하나의 합의된, 합치된 의견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그 지역별로 바라보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통의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어떤 교통의 프로젝트예요? Speed travel fo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교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can be stopped, 멈춰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왜 중단되지? By objections to the loss of a few parking spaces. 보세요. 몇 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몇몇의 몇 개의 주차 공간의 상실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여기에 길이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녀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져. 이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 좀 희생하면 안 돼? 희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정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By the simple fear,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에 대한? The project won't work. 야, 그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잘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어떡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it is not a challenge. It's not a challenge. 그건 과제가 아닙니다. 난제가 아니에요. 뭐에? Of the data or the traffic engineering or planning. 이건 어떤 자료, 데이터든 아니면 교통공학이든 아니면 계획에 대한 그런 문제, 과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우리가 이런 뭐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Public debates, 대중들의 그런 논의는요. 뭐에 대한? Street. Streets라는 건 여기서 이제 transport가 되겠죠. Transit. 교통에 대한 이 대중들의 논의는요. Are typically rooted in. 일반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바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추정이야.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주차할 공간이 더 이상 없어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정서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How a change, 어떠한 변화가 will affect a person's commute. A person's야. 단 한 사람의 뭐에? 통근, 통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차하는 능력,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belief about what is safe and what isn't.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the bottom line of a local business. 이 지역 기업, 지역 산업의 bottom line,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추정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들이 바로 뭐야? 지역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자,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뭐가 되지?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아 나는 이걸 통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다면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 길이 어떤 길이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방식, 바라보는 그 방식은 어떻게 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ies heavily on, 어디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의존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고 이야기가 되겠죠. update itself, 벌써 이상하죠? 그 자체로 업데이트를 한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혹은 어떤 상황을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것도 뭘로? 새로운 이 대중교통의 정책으로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동하는, 자신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독립적으로, 별개로, 그녀가 이동하는 그 거리와 별개로 일어나게 된다. 뭐, 지금 전혀, 그죠? 이러한 관점이 별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용하는, 자신이 이용하는 그 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Tracks pretty closely with. track with가 뭐 일치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녀

지구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를 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가 뭐예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길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건이 track with라는 표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추적을 하면서 이것을 추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ties firmly in. 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How her city operates. 그녀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시의 작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도시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답 이렇게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관련 없는 선택지의 표현, 단어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이 어디야? 빈칸, 빈칸 나와봐. 빈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Now, 이제, 이제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상황은 이제가 아니고 바뀌는 뭔가 변화가 있는 상황이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이제는요, his insight, 그의 통찰력, 그가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니까 누가 나와? 맞아, 맨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맨델. 맨델, 우리 옛날에 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맨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전학에 관련된,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통찰력이 어떻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이 빈칸의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맨델,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통찰력을 보였고, 변화는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 invention or discovery. 그치. 맨델도 굉장히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니까, invention, 발명 혹은 discovery, 발견을 한 사람을 예로 들은 것 같아요. 맨델이라는 사람으로. 자, 발명이나 발견, 뭔가 새로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당대, its time. 그것이 일어났던 그 당대에서 too far ahead. 너무 멀리까지 앞서 있는 그러한 발명? 혹은 발견은요, 새로운 거긴 한데, 현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발명이나 발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얻기 어려울 것 같아.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is worthless. 어떻대요? 그렇지. 얘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invention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discovery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잖아.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Too far ahead its time. 그 당대에서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앞서갔을 때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No one can follow.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 따라가서 거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무관심해지면서 그게 가치 없게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ideally, 이상적으로는요. 자, 그럼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느냐? An innovation. 혁신이라는 게, 하나의 혁신이라는 게 opens up,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Only the next step, 오직 단한 발자국,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자, 뭐로부터? From what is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단 다음 단계에 대한 것만 가능성을 열어주고 and invites, 그리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The culture, 그 문화를요. 뭐 하도록? To move forward one hop. 단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초청을 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 앞서가는 invention, discovery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바로 innovation, 혁신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혁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만 나아간 거. 한 발짝의 가능성만 열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렇지. 정말 가까이에 딱볼수 있는, 너무 앞서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Only the next step. 다음 단계만 열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 한 발짝 더,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야? One hop. 딱한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상적인 혁신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아이디어란 혁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 Only the next step. 다음 단계만. 그리고 move forward인데.

적절한 이해, 중요한 시장이나 적절한 이해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그 발명이 하지만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된대요. 자, 그 언제 성공을 하겠니? 만약에 이만큼 앞서가 있는 인벤션이야.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여기가 present, 현재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가서 그 다음 발짝이 될 때, 그때쯤 얘가 호응을 얻겠지. 아, 너 정말 인정. 좋은 인벤션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그 생각들을 지지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그런 환경이 catches up, 따라잡을 때. 여기까지 딱 따라잡힐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인벤션이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적인 그런 인벤션이라는 건 바로 뭐야? 바로 다음 단계씩을 나아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상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델이 나와요. 자, 맨델의 유전 이론이 나옵니다. 이 이론은요, were correct, 맞았죠? 옳았어요. 하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된 거야? 그렇지, worthless. 가치 없다고 평가가 된 거야. 왜요? 그렇지, too far ahead of its time. His time. 그가 살았던 그 당대보다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35년 동안 이렇게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요,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They did not explain. 그 이론이, 그러한 그 통찰력이, 통찰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점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생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정말 멀리 있는, 너무 멀리까지 간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혁신 혹은 발명, 발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발견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뭣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안 했고. 앞에 not A nor B 라고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뒤에 not을 똑같이 쓰지 않고 and not을 쓰지 않고 nor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처음으로 나온 부정어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뒤에 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설명, 그가 하는 그 설명은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에서? by known, mechanism. 그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메커니즘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당대 중요했던 문제를 설명하지도 못했고, 그의 어떤 이 인사이트가 설명이 될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So, 그래서요, 그의 발견은 were out of reach. 도달하지 못했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Even for the early adopters. 얼리 어댑터들한테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얘기야. 정말 뭔가 앞서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한테조차 사실은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decades later. 자, 이제 수십 년이 지납니다. 자, 그러면서 science faced the urgent questions. 이 과학이 이제 긴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맨델의 발견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도달하게 되죠. 그럼 뭐야?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델의 이론을 갖고 오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가 바로 뭐야? 그렇지, supporting ideas,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catches up. 이제 따라잡은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통찰력은 뭐야? 빛을 발하게 되겠죠. 이제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invention, discovery로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자, 서로 이몇년 간격으로 three different scientists, 각기 다른 이세 명의 과학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재발견을 했습니다. 맨델의 잊혀진 그 업적, 그 연구를 재발견했어요. 따로따로. 같이 한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맨델의 그 이론은요, 늘 거기에 있었죠. 어디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그걸 쳐다도 안 봤다는 이야기야.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맨델의 이론을 이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확실하게 틀 잡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통찰력은 어떻게 되었다? Catch up to modern problems. 여러분들 1번을 답으로 하셨나요? 현대적인 문제를 따라

따라잡았다. 현대적인 문제가 얘를 따라잡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현대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문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Raise even more questions. 더 많은 의문, 더 많은 질문을 야기시켰다, 불러일으켰다, 관련 없습니다. Address past and current topics alike. 3번을 또 답을 한 친구들이 있으려나? 네,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과거에 그런 주제들은 다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자, 3번. We're only one step away. 자, 이제서야 이 그의 통찰력은 오직 한 발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아이디어란 invention, discovery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한 발짝만 떨어져 있는 거죠. 다음 단계, one hop.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ideal. Ideal invention, ideal discover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제야 말로 이상적인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중들에 의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 의해서 다시 regain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수용되었다.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는데 뭐 다시 수용이 돼. 그죠? 네, 처음으로 수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와, 첫 번째 빈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문장 전체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이러니까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Prior to photography. 뭐 전에? 라는 표현이 prior to죠? 뭐 전에요? 사진 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야? 사진이 나타난 후가 아니라 사진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출현 전. 사진이 나타나기 전. 이 이전에는 무엇이었다? 굉장히 넓은 내용이 나와줘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폭넓어. 그지? 그 범위가 너무 한정이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사진의 출현 전에 한번 볼게요. White painters. 그렇지. 사진 전에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사진이 없었을 때니까 화가들이 주로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자, while. 뭔 말은 반면에 라는 뜻이니까 한번 끊어줄 겁니다. 쭉 가서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자, 뭐 하는 반면에요? 화가들이요. Have always lived. 늘 들어 올렸습니다.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자, 특정한 장소를 그 장소가 살고 있었던 그 거주지로부터 늘 들어 올렸죠. 그게 뭐야? 어떤 장면을 딱 그려.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그대로 옮겨서 집에 갖다 놔. 그럼 어때? 그 장면이 살던 곳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화가들만 이걸 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하고 and transported. 옮겼죠. 그 장소들을 elsewhere.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장면을 그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 누구네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궁궐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곳에 갖다 놓고, 이래서 옮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긴 했으나, 라는 얘기야. 하지만, paintings, 그림은요, were time consuming, 굉장히 to produce, 제작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옮기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and one of a kind, 오직 단 하나의 종류,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사 아니고, 딱 그것만 가능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걸 누가 베끼고 따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작은 그거 하나잖아. 사진은 어때? 하나 찍으면 수백 장, 수만 장, 뭐, 원하는 대로 다 뽑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긴 사진 전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paintings. 왠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고, 그림의 그 특징이 바로 뭐야? 그래, 맞아. 얘는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뭐 하기가 어려웠어? 이동이 어려웠어. 그리고 어때? 단 하나. Only one. 오직 딱 하나의 종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땠어? 예,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제작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Time consum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페인팅의 특징, 일단은 처음에 나온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할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할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Photographs. 사진에 대한 복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이 되겠죠? 그죠? 사진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이, 다수로 만드는 것이, especially took place. 특히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뭘 도입하고 나서? of the half-tone plate. half-tone plate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half-tone 판의 도입으로요. 근데 그게 언제야? 18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made possible. made something possible. 무언가를 가능하게

가겠다. 목조가 빠져 있죠. 그 목조가 어디 있나 봤더니 목조가 굉장히 깁니다. 선생님, 이렇게 긴 경우에 그냥 뒤로 이렇게 팍 빼도 돼요? 네, 빼도 됩니다. 목조가 보니 너무 의미 단위가 큰 거야. 가운데 들어오기에는. 목조가 자리 보호도 있는데 보호는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 보호가 짧은 경우에 이렇게 목조가 큰 단위의 목조를 뒤로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능하게 했죠? 기계적인 리프로덕션, 복제를 가능하게 했어요. 사진에. 기계적인 복제, 기계로 찍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그쵸? 신문, 전기관행물, 책, 그리고 광고물. 이런 것들로 여러 개로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사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사진이 나오기 전의 정보를 찾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은 사진 후니까 전혀 의미가 없을라나? 아니지. 대조가 되겠지. 그죠? 사진 전에는 이랬는데 사진 후가 이렇습니다. 사진 후에 나온 이 풍경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페인팅의 특징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photography. 사진은요, became coupled, 결합이 되었습니다. To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었고, 자, 그러자, and the globe, 세계는요, was now offer, 이젠 제공하게 되었죠. 자, 무한대의 양으로요, 계속 찍어낼 수 있었어요. 무한대의 양으로 세계는 뭘 제공할 수 있어? 인물이나 풍경이나 아니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무한한 양으로 제공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전혀 불가했거나, 이전에는. 아니면 only as pictures for one customer. 오직 단한 명의 사람들,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예, 그림으로서나 가능했던 그런 사건이나 인물이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으로, 무한대의 양으로, 끊임없는 양으로, 제한 없는 양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야? 이제는 뭐, 제작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only one은 아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어냈다. 일단 요 특징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what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자, 표현이 재밌는데요. 세계가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를 정리를 했대요. 뭘로 정리했어? As, 뭐뭐로써. 세계가 자본주의를 department store. 어디 가서 원하는 거다 이렇게 살수 있는 게 바로 백화점 아닙니까? 그죠? 백화점으로 정의를 하면서 the prolification,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presentations. 어떤 표현에 대한, 제시나 표현에 대한 확산과 그리고 유통이 achieved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무엇을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었어요? spectacular라는 단어가 뭐 극적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뭐 대규모의 장관의 뭐 이런 뜻인데요. 그죠? 예, 극적이면서 사실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탈출할 수가 없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걸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계를 자본주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게 바로 department store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점차적으로요 사진은요 어떻게 되었어? 아주 저렴한 대량 생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냐? That made world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feasible, aesthetic, and desirable 좀더더 세상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aesthetic, 미적이며, 그리고 desirable, 탐나, 예, 바람직해 보여.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그런 대상으로 세상을 만든 예, 대량 생산의 이런 그 사진들이 바로 그런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진들을 사람들이 가서 찍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간 지장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only one이 아니다. one of a kind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경험은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대중화가 되었죠. 어떻게 함으로써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변화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 경험을 저렴한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대중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경험이라는 것이 쉽게 쉽게 사람들한테 공유가 될수 있고 대중화가 될수 있었어. 왜?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가볍고 작으며 그리고 대량 생산되는 이런 사진은요. Became dynamic vehicle, dynamic 역동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역동적인 그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vehicle이라고 하면 탈 것이란 뜻도 있지만 means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위한? 장소의 spatio-temporal,
시공간적인 순환을 위한 하나의 아주 역동적인

활동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시공간적인 게 뭐야? 여기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다른 공간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장소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이동이 어려웠던 그림에 비해서는 이제는 사진이 이동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이전에는요. 그림이라는 것이, 자, 그림에 대한 설명 볼까요? 그림만으로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그림뿐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림뿐이었다라는 건이 정보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죠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자연과 연결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painting was a major form of art. 그림이라는 것이 예술의 주된 형태였다. 지금 예술의 주된 형태가 뭣도 있었고, 이런 뒤에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특징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Art, 예술이라는 것이 held above mirror to the world. 세상에 대한 거울을 들어 올리는 그런 예술. 예술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을 비춰주는, 반영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세상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의 사진 혹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뭐에 대한? 이동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트래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진이 등장하거나 사람들이 이동하는 욕구가 막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laces, 장소가요. Did not travel well. 잘 이동하지 못했대요. 장소라는 것이 이동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기껏해야 그려가지고 그걸 어렵게 하나씩 한두 점씩 갖고 오는 게 그게 전부였어. 이동하기도 어려웠어. 그죠? 근데 그 이동이라는 게 바로 뭐야? 오직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한 부분만 누군가가 그려서 올리면 그게 끝나는 거였어. 하지만 사진은 어때? 그치. 이동하기도 가볍고 작고 편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 사람한테 이동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laces that did not travel well. 예전에는, 사진 전에는, 그림이 사실은 그 장소를 잘 이동을 못 시켰죠. 하지만 사진이 있고 나서는 대량으로, 정말 끝도 없이, 무한대로, 끊임없이 다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 place라는 게 물리적인 place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지워보시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이게 지금, 초반부에 있고요.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이 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허니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빈칸 문장을 잠깐 보시면, 자, study interactions. 무엇을 연구하는 것은? 이란 얘기예요. 뭘 연구해보면, on the dance floor. dance floor에 대한 이 상호작용, interaction이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provides us. 우리에게 뭘 줘요?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많은 예증적인 사례들을, 수많은 예증적인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겠어? 우리가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댄스 플로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죠? 인터랙션을 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이 개체들, 근데 이 개체들이 뭔데? 반응에 따라, 지역적인 정보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이 개체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가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적인 정보에 따라 행동에 변화를 주는 애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꿀벌들의 군체의 입구. 자, 그럼 꿀벌이 군체가 있는데 여기에 벌통이 있어. 하이브가 있는데 그 입구예요. 여기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는 보통 뭐라고 칭해져요? 아, 여기를 dance floor라고 부른대요. 이곳이 바로 dance floor, 입구가. 자, dance floor라고 부르는데 이 입구는요. It's a marketplace. 시장이 됩니다. 뭘 위한? Fo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그 군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 이 군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벌집의 바깥쪽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라는 얘기야.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정보, 밖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댄스 플로어에서의 상호작용을 누가 할까요? 벌과 벌이 하겠죠, 뭐. 그죠? 자, 그런데 이 벌과 벌이 하는 이 상호작용,

작용이 아주 예시를 잘 보여줘요. 근데 어떤 예시를 보여줘?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에 반응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개체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 자, 주어는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에 따라서 그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한 그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자, 정보를 주는 애가 누군지 보자. Upon returning. On ING나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꿀벌은요. 어떤 꿀벌이야? 아, 물을 가져왔구나. 그지? 아, 물을. 이 안에 있는 벌들도 목 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 주는 애가 있나 봐요. 자, 물을 가져온 그 꿀벌은요. Search out. 찾습니다. 누굴 찾아요? 그 입구에 와서. A receiver bee. 물을 받아주는 꿀벌이 따로 있나 봐요. 역할이 딱 나눠져 있네. 가서 물을 찾아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물을 받아서 내부로 들여보내는 애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받는 이 꿀벌들을 찾습니다. 왜요? To allow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이 벌통의 안에다가, 벌집 안에다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물을 내려서 그쪽으로 실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얘를 찾습니다. 그죠? 자, if this search time, 근데 이렇게 찾는 시간이 short, 짧아요. 그럼 뭐야? 물을 길어서 왔는데 바로 나와서 그걸 받는 거야. 그럼 뭐야? 물이 필요했단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the returning bee, 이 돌아온 벌이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웨글 댄스를 출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럼 웨글 댄스를 왜 출까요? To recruit, 모집하기 위해서죠. 다른 벌들을요. 왜? To water source. 물이 있는 곳으로 다른 애들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왜? 맞아. 여기 안에 지금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야, 더 나가서 우리 물 갖고 오자.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역적인 정보가 뭐가 있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모집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벌들을 더 모집을 해요. 모집이 올라가죠.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conversely 반대 경우가 나오겠죠. 반대로요. At this search time 만약에 이렇게 찾는 시간이 이번엔 길어요. 그렇다면 그 벌은 뭐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이제 물을 가지러 갈 것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뭐야? 물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모집은 안 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을 받는 벌들이요. 오직 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필요할 때요. 자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벌 혹은 애벌레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만 갖게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상호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어? 그 군체의 전반적인 물의 수요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느냐, 적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거나 다른 벌들을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개별적인 물을 나르는 foragers, 나르는 이런 애들.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물을 받는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개체들이 바로 누구라는 걸알수 있어. 내부에서 나와서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 내부의 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unloading time에 대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반응이 regulates water collection, 이 water collection, 물을 수집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군체의 필요에 따라서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개별, 개체들이 누구라는 거알수 있고 그 여기에 있는 그 개체들이 바로 물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되겠죠. 이 벌들은 어떻게 하게 된다?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이 받아올 벌들을 더 모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llow the colony, 그 군체로 하여금 to regulate its workforce. 무엇을 조절하게끔 해줘요? 그렇지, 노동력을 조절하게끔 해줍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노동력을 조절한다. Workforce라는 표현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선택지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자 물을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거 관련 없고요. 줄이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과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재능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선물 똑똑복화 substitute 대체하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제 13번의 선택지 있었죠? 요거 반드시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똑똑 포카에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 형태는 substitution이라는 단어요. 요거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아래로 미리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딱 이렇게 대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0: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빈칸 추론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2시간만 더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문제들도 확실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보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5강에 오셨습니다. 저희 35강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완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들아 기출 문제 딱 한 문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모어히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한 문제 풀고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1강부터 35강까지 배운 내용을 좀 한 번에 탑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어히 남아있는 거 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한번 싹 정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20번 남아있는 거 한번 야무지게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Studies of priming effect have yielded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무슨 연구라고 나와 있냐면 priming effect라고 나와 있어. 점화효과라고 쌤이 써놨거든. 근데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얘들아,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 지문에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지.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낳았대요? Discoveries, 어떤 발견을 낳았는데 that confirm 혹은 threaten our self-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elf-image 하면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확정지어줬을까? 혹은 threaten,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As conscious and autonomous authors of our judgments and our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의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문에서 많이 읽어봤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의식 가득한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아성을 확정시켜줬을까 혹은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드디어 점화효과라고 하는 걸 몰라도 우리가 이 지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Most of us think of voting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voting, 투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혹은 신중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신중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our assessment of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평가를 반영해 주는 의도적인 신중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투표를 생각한대.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생각을 한대. And it's not influenced by. 그리고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by consensus. 얘들아, 이거 무슨 단어야? 이거 합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합의. 그런데 irrelevan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혹은 무관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irrelevancies라고 나와야지 맞겠지. 왜? 이의 내용에서 뭐라고 있었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무관한 것들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합의점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가 나온 게 없으니 consensus보다는 irrelevancies라고 하는 표현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A번에 대한 클루가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our vote should not be affected by location of the polling s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대. 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냐면요. 투표소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표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B번에서 irrelevancie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요. 무관한 거. 지금 여기서 무관한 게 뭐야? 어디에 투표소가 있는지가 무관한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B번은 확실히 irrelevancies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내용이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But it is 라고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voting,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A study of voting pattern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2000년에 애리조나 선거구에 있는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대. 자, 근데 그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요. The support for propositions to increase the funding of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지는 지지인데 proposition 하면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금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한 지지가 was significantly greater,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언제? When the polling station was in a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투표소가 학교 안에 있었을 때 학교 자금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대. 어디에 있었던 것보다? Then, when it was in a nearby lo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 그 투표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었을 때 학교 운영 자금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투표 결과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A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적인 주체이고 의식적인 주체라고 하는 우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때? 아,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투표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투표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오케이, A번, threaten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a separate experiment showed that, 그 다른 연구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요.
exposing people

photo images of classroom and school lockers al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의 노출을 시켜줬냐면 학교, 교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이미지의 노출을 시켜주었더니 also increased, 높여주었을까 혹은 최소화시켰을까? 무엇을? The tendency of participants to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경향이냐면 그 참여자들, 즉 투표의 참여자들로부터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얘들아, initiative 하면 계획이거든요.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경향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 높이게 만들었겠지. 자, 학교에 대한 이미지, 즉 교실에 대한 사진이나 혹은 그 학교 사물함에 대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더니 아,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교 계획을 지지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 경향이 높아진 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the effect of the image, 그 이미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뭐보다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other vo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투표자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보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고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C번을 고를 때 also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잖아.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실험 결과와 뒤에 나오는 실험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실험이기는 했어. 왜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투표소의 위치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실험은 이미지에 대한 노출에 관한 거였거든. 비록 두 개의 다른 실험이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높였다? 아,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그 경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also라고 하는 키워드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거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행위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어땠어요?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노출 자체가 이 투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라 여러분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책 한 권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남은 시간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수능 어법 빈출 포인트 탑5를 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영어 어법 빈출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35강까지 어법 포인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법 포인트를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쌤이 탑5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배웠었던 기억을 한번 끌어내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로 쌤이 가져온 거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일치시켜라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지? 주어랑 동사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 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수일치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일치를 잘 시키려면 우리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를 빠르게 찾는 연습을 쌤이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너무 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핵심 주어라고 하는 거, 쌤은 찐 주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찐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예문들을 가져왔는데, 쌤이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기출 문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제대로 풀었다면 이 예문들은 다한 번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 볼 건데,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is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냐면,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 어딨지?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얘 동사일까? 이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분사입니다. 특히 과거 분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라서 앞에 나오는 social arrangements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orgers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묶여서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진짜 동사 어디 있을까? 진짜 동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is가 진짜 동사가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진짜 동사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의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 얘가 진짜 맞아? 동사 제대로 쓰여져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동사로 잡는다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야. 그런데 헷갈리게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바로 앞에 꼭 복수형 명사를 써줘요. 자, foragers라고 하면 수렵채집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니까 애들이 is를 보면 눈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어? 앞에 복수형인데 여기 is로 잡아도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테지만 뭐 해야 된다? 진짜 주어 잡아야 된다. 자, 이 전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딱 하나로 잡는다면 여러분 뭐로 잡고 싶어요? 주어가 지금 거의 세 문장에 걸쳐져 있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진짜 주어를 찾자면 the package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모음. 자, 그런데 뭐의 모음이냐면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여기까지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The package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 안에. 그래서 이네 개의 모음집은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랬을 때긴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동사 찾아라.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is를 발견하면 뭐 찾아라? 진짜 주어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아, package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e package is far too complex 라고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s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누가 봐도 얘도 문장이 지금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쭉쭉쭉쭉쭉쭉 가면서 봤더니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여기까지 묶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who가 앞에 나오는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students가 진짜 주어일까? 아니지. 이때 students는 진짜 주어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맨 앞에 있는 the rapid increas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죠. 그랬을 때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있어서의 급격한 성장이냐면 and the number of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어. 학생의 수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게 주어였네. 이런 급격한 증가는 has changed, 바꾸었다,
무엇을 바꾸었냐면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그 교실이 구성되는 그 방법을 바꾸었다 라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는 진짜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 동사를 잡고 여기 문제 맞아? 이 부분에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고. 여기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얘 진짜 주어가 단수 명사니까 맞는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솔직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관계대명사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what과 tha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로 구별해낼 수 있냐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문장을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쌤이 보통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또 따로 올 필요가 있어? 없지. 얘가 이미 선행사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조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습니다. 즉,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로 선행사가 올 필요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절이 오면 관계대명사 that이 올 거고요. 그럼 얘들아, 관계대명사 that은 어때?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있어야지 앞에 수식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that일 거고요. 자, 그런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점은 뭐냐면요, 접속사 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접속사 되실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면 우리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노트 필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거에 접속사일 때, 관계대명사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일 때라고 한번 써볼까? 이 대시 동격으로 쓰이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가 뭐여야 되냐면 추상명사여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the idea, the feeling 이런 것과 같이 추상명사인 애가 선행사로 등장하고,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될까, 불완전해야 될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 애가 오면 얘는 우리가 동격의 that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주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론상 완벽해졌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Behavior Economis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자죠. 자,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The Economist, 그 경제학자들인데,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 주어 부분이 없으니까 얘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what을 한번 따져봤을 때 문장의 앞, 문장의 뒤를 살펴보자고 했었어. 자, 문장의 앞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없어? 이때 등장하는 study는 동사잖아. 동사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첫 번째 조건 일단 맞았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를 봐야겠지. People do something.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assu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컴마가 찍혀 있네,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삽입어구라고 부릅니다. 즉, 컴마를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연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장해야만 하냐면, 언제? When discussing their right or obligation with the law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금 이때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애잖아. 그랬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e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latter 이때 더 후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 받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should be assured이니까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위치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일 거잖아.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겠지. 자, 쌤이 지금 여기 삽입어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살짝 괄호를 쳐보자면 앞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 should be assured, 보장받아야 된다. 동사가 오고 있네. 앞에 선행사가 없어. 이미 얘는 조건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which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어떤 것을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다. 넘어가 보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 얘 뭐다? 접속사 대시 들어갈 자리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을 that이라고 고쳐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포인트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부분이죠. 분사 부분이 얘들아, 최근 기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섯 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분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사가 요즘 엄청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분사를 맞추려면 쌤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해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거에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를 쓰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 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를 쓰는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명사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 이거 두 개만 머릿속에 갖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가 오거나 pp 형태가 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출 문제 어떤 거를 풀어봤냐면 This data can often be dubious relia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어떨 수 있냐면 dubious 이랬네요. 얘 의심스러운이란 뜻이거든요. 자,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t can be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겠죠. 자, 그랬을 때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제 여기서 출제됐었거든요. humiliated, 얘 pp 형태로 온것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분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humiliated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창피를 봤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을 봤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이 부끄러움을 받은 이 주체는 얘들아, this data밖에 없어.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아니지. 얘는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번이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 얘 뭐라고 했냐면 humiliat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었습니다. 자, 왜 현재형으로 바꿔줬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냐면 이 데이터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주게 된 거죠. 왜? 내가 이 데이터를 썼을 때 맞았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얘 현재 분사로 바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문제 되게 초반 부분에 풀어가지고 기억이 조금 안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뭐를 가져왔냐면요.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진짜 이 행성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렇게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말 자체가 너무 세요, 그죠? 세게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킬러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당신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 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극도로 손상시키게 될 거래요. 우리의 기회를. 자, 어떤 기회냐면요. Of getting our needs,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 B번에 to meet이 들어갈지, met이 들어갈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얘 주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충족이 되는 건지 충족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건지. 즉,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meet, met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our needs라고 하는 게이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그러면 이때 의미가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당연히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met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PP 형태를 쓸수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건 뭐다? 아, 분사가 등장하면 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자.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주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고 있는 거면 수동태를 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분사를 다루었을 때 뭐를 안 보면 안 되겠어? 분사 구문을 안볼수 없겠습니다. 분사 구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분사 구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원래 문장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분사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분사 구문, 일단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접속사 지우라고 했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동사, 남아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라고 외웠거든요. 그치? 1, 2, 3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이때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아무 주어나 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ing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 능동적인 경우일 거고, PP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얘들아,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move uncontrollably through the body라고 나와.

이 문장에 주어 누구라고 했었어? 활성산소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정말 그 세포들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rusting their proteins,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부식시키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네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다 현재 분사, 분사구문이 오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면요.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그 보트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아, 콤마 찍고 slow가 등장했어. 어? 갑자기 콤마 찍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문장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의심해야 되냐면, 뭐가 생략됐을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 자, 그 평균적인 보트의 속도, 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긴 거였는데,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느린 것이었다 라고 지금 하는 그 문장이었거든.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지금 slow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 한번 살려볼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보트의 평균 속력은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느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주어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얘를 그냥 is로 바꿨습니다. and it 그리고 시제를 봤더니 뭐야? was니까 and it was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첫 번째, 접속사 지워줬어.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를 봤더니 같은 애네. 그래서 주어도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다 보니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의 시작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slow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얘 우리 기출문제 풀때얘 되게 독특한데 맞는 표현이야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로 분사구문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쌤이 준비해 온 거는요, 형용사랑 부사 자리 찾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다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인 표현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줄수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 즉, 이 밑줄 친 애가 명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도 이 둘을 구분 지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줄수 있고 보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봤었냐면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가져왔거든? 쌤, 왜 이렇게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짧은 문장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 miserably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얘 맞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어, 쌤, 이때 miserably가 앞에 나오는 were made 꾸며줘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지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문장 구조를 잘 보려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장을 원래 문장, 능동문으로 바꿔보자면 주어가 누굴까? The noise가 주어 되겠죠? 그러면 the noise, 동사 뭘까요? were made인데 과거형인가 보니까 the noise made 누구를? the family, 가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얘들아 miserably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miserably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몇 형식 문장이야? The noise made the families miserably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부사 들어갈 수 있어? 보사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miserably가 아니라 얘 어떻게 그때 바꿨었냐면 misera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어렵게 나온 포인트였어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고요.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아,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죠? 조금씩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때문에 the sufferings and ambivalence, 얘들아, ambivalence라고 하면 상반되는 감정이거든요. 모순된 감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통, 고난, 그리고 이런 모순된 감정 우리가 어떨 때 느꼈냐면요.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우리가 겪은 이런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이때 얘들아 uniquely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기출문제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부사잖아. 부사면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우리 스스로 찾았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다 라고 하는 우리를 찾을 수 있었대. 어떻게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었냐면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색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얘들아, 쌤이 지금 uniquely라고 하는 부사를 누구를 수식하는 데 썼어?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이라고 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이 너무 길고 단어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 지문 파악하는데 어려웠겠지만 뭐만 보면 된다? 어? 부사네? 얘 누구 꾸며주지?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얘들아, 도치 구문 가져왔습니다. 도치 구문은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도치 구문 가져왔고요. 우리 이 표 자주 보여줬었어. 한 세 번, 네 번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도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차분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치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다른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의 부사구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보어 그리고 부정어, only 부사구, 목적어 같은 애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뺐단 말이야. 문장의 맨 앞으로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써놓는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자면 장소의 부사구, 전치사구, 보어 같은 것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져 오잖아. 이거 세 개를 우리는 하나의 부류로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동사, 주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즉,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겠지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in the room, 방 안에서 is a desk. 어색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도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in the room,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동사, 주어가 어순을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는 is a desk. 뭐가 있다? 책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치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happy is the ma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e man is happy였겠지, 원래. 그런데 뒤에 있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어 동사 지금 도치되어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어나 혹은 only 부사구가 나올 때는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얘들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라고 하는 거 혹은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먼저 빠져나와? 동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먼저 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얘 한번 보세요. 부정어인 never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did I dream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never dreamed I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장 틀려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때 did의 밑줄을 그어놔. 그 다음에 얘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게 되면서 조동사가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수능에서 나와도 맞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고 있죠.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did I know? 나는 깨달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알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only then 이라고 하는 부사구, only 부사구가 나오고, 어떤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 거다. 그랬을 때 조동사 did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어순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위에 등장하는 도치와 차이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들아, 목적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 볼게요. That book I read.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I read the book.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던 that book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끌고 왔어. 목적어 부분을 앞으로 쫙 하고 끌고 왔는데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도치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안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도치만 나오면 애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도치 구문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뭐가 지금 앞으로 빠져 있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전치사구가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이때 com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너네 왜 맞다고 할 거야?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얘의 주어 부분은 The belief가 되겠죠. The belief가 지금 여기 문장에서 단수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com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100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얘 뭐야 얘들아? Only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only 부사구가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만 can social policies be considered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었다. 뭐라고?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조동사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었냐면, 이때 be considered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비동사 플러스 pp 오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왜 맞다고 설명할 거냐면,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게 되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어.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빠졌지? 조동사 앞으로 빠졌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이끌어지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주어를 봤더니 social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 되어지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괜찮다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rar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rarely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뭐 않다. Do they talk about scoring a goal, a touchdown, a home ru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될 거죠.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하고 주어, 동사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거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면요. 뭔가 득점하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포인트 5까지 해서 쫙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정리해 봐야 되냐면 어휘 논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겁니다. 왜냐면 어법 반하고 우리 논리 그 어휘 반했기 때문에 어휘 논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짚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인과관계가 나오는 곳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얘들아,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 부분에 밑줄을 그어놔요.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맞아?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무슨 키워드들이 나오냐면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결과,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라고 해석하게 됐죠. 콤마 찍고 나오고 있는데,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become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도시가 점점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차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게 됐다고 했었어. 왜?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됨에 따라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도로를. 그랬을 때, 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차 타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포커스, 키워드가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persuading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등장

주장하고 있는 게 얘들아 인과관계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주민들이 부유해졌어.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냐면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냈을 때 설득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설득하는 이런 표현들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게첫 번째 논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자면요, 얘들아, 대조관계입니다. 사실, 대조관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왜냐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다가, but 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however, opposit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다음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뒤에서 나온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너네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많이 일관된 내용을 짚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문 한번 보자면요.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자, 얘들아,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한 지문이거든요. 생각나시죠? 자, 군대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군인들은요, 종종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득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답이 rightly deserve라고 하는 게 답이었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이익을 받는다고 했었어. Howev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은 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their caregivers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군 간병인 같은 경우는요, help the disabled walk, eat, tend to wound care, and take them to their medical appointments.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They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뭐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문제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전되는 내용에서 문제 포인트로 많이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또한번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포인트는요, 통념과 진실입니다. 요즘 최근 기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실어주냐면 일반적인 믿음,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앞에서 신나게 풀어가. 그 다음에 지문 한 중간쯤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하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틀어버립니다. 그것이 어휘 문제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믿음, we might believe, 혹은 most people think, 혹은 most of us think.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통념을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던데 라고 해서 반박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we might believe that. 어떻게 믿어? 우리는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make informed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지만 사실은 뒤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 우리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강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노력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쭉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 스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2회 이제 뒷부분 문항들을 살펴볼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17번 문항까지 살펴봤고 오늘 18번부터 30번 문항까지 살펴볼 텐데요. 문법 영역에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는 사실은 주제가 딱 담겨 있더라고요. 네, 오늘 팁스 중요하게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남아있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항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구문 순서가 나오면 일단은 이게 뭐에 관한 대화인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 영역에 나와 있는 아베체 문장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Wasser und etwas zu essen. 물과 그리고 먹을 것 조금 이란 표현이에요. Dann packen wir alles in die Tasche. Packen 동사는 짐을 싸다 라는 동사이거든요. 그런 후 우리는 모든 것을 가방에 쌀 거야 라고 했어요. Damit kannst du schöne Fotos machen. 그것을 이용해서 너는 예쁜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찍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는 상황이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을 싸다 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as nehmen wir zum Wandern mit? Mit nehmen 가지고 가다 이잖아요. 우리 등산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Brot und Schokolade vielleicht. 빵이랑 초콜릿 어때? 라고 하는 표현을 vielleicht 라고 해서 아마도 빵이랑 초콜릿?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Soll ich meine Kamera mitnehmen? 내가 내 카메라도 챙겨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진 촬영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쵸? 좋아! 라고 하고 사진 뭐뭐뭐 이겠죠. 그랬더니 A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선 Ich hoffe, sie wird nicht zu schwer 라고 했어요. 일단 앞에 나오는 이 앞에 문장에 여성명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뜻이고요. 아, 뭐뭐뭐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하건대 라고 했어요.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할 텐데, 인 거죠. 카메라를 일단 챙긴다라고 했으니까, 카메라랑 뭐랑 뭐랑, 앞에서 이미 물이랑, 초콜릿이랑, 뭐 빵들을 챙겨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선, 이거 다 챙기면 무겁진 않아야 할 텐데,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볼까요? 우리 등산 갈 때 뭘 챙겨갈까? 라고 했더니 일단은 챙겨갈 것들을 얘기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빵이랑 초콜릿 아마도? 라고 했으니까 물이랑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가 들어가요. 그쵸? 보든 초콜라드 필라시 그 먹을 것에 뭐가 해당하나? 라고 했더니 빵이랑 초콜릿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 카메라도 가져갈까? 라고 했더니 여기 아까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있었죠. 그거 가지고 사진 잘 찍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체가 들어갈 거고요. 남아있는 거 이제 뭐예요? 미가 남아있어요. 자, 미를 넣고서는 아가 한 말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을 가방에 싸자? 라고 했더니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될 텐데 일단 니 탓에 여성명사가 맞네. 그쵸? 수식할 수 있는 여성명사 대상도 앞에 문장에 제시가 된 거니까 대화의 흐름상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들을 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아, 지, 비 순으로 배열이 돼야 되겠네. 어디에 있나요?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보통 이런 대화는 상점 대화 상황이나 아니면은 음식점 주문하거나 병원 대화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어떤 일정을 앞두고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글의 순서를 잡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19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Guten Tag, Hotel Heidelberg. Wie kann ich Ihnen helfen? Hier ist Annika Müller, Zimmer Nummer 2503 또는 2503.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Kann ich ein anderes Zimmer haben? 그랬더니 아가, Ja, klar. Sie bekommen sofort ein neues Zimmer. 일단은 호텔 대화 상황이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아니카 뮬러입니다라고 하고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예약하고 싶습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챔머누머라는 명사가 바로 나왔어요. 방번호 2503, 즉 2500 사무실에 있는 아니카 뮬러예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방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 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 방에서 뭔가를 주문하고 싶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아래쪽에 하지만 뭐라고 있어요? 안데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이런 표현이죠. 다른 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고요. 아, 물론이죠. 새 방을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becoming 동사 썼거든요. 지금 이 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나이방 싫다. 라고 하는 부정적 견해가 들어가야 돼요. 볼게요. Das Bett ist sehr bequem. bequem은 편안한 이런 표현이잖아요. 침대가 너무 편해요. 방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러면 1번은 아닌 거고요. 2번, Das Zimmer ist groß und hell. 방은 크고 밝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방이 마음에 들때 쓰는 묘사적 표현이잖아요. 그럼 2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Das Zimmer ist sehr schmutzig. Schmutzig는 여러분, 지저분한 이란 표현이에요. 즉,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자주 썼었던 형용사랑 같이 쓰면 sauber 앞에 nicht를 붙이면 된 거예요. 그렇죠? Nicht sauber, 깨끗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방이 너무 더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선 제가 다른 방 받을 수 있을까요? 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새 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일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Es ist nicht so laut im Zimmer. 방에서 so loud, 매우 시끄럽다인데 nicht가 붙었으니까 이 방에서 그닥 시끄럽지 않네요. 즉, 소음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5번, das Hotel liegt in der Stadtmitte. Stadtmitte는 시내, 도심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호텔은 시내에,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 정보를 설명하는 표현이지, 방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의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 호텔 어디에 있어? 아, 그거 도심에 있지. 시내에 있어서 주변을 방문하기 너무 좋았지. 이런 거일 땐쓸수 있는데 방 자체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랑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런 대화 상황에서 보통 호텔에서도 우리가 상점 대화에서 쓰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자주 쓰는 거예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또는 Wie kann ich Ihnen helfen? Bitte schön. Was darf es sein? 요 표현 기억나시죠? 요거를 요 상황에서도 충분히 응용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 대화 구문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제시된 거니까 룸 컨디션과 관련되어 있는 불평 불만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텍스트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하고 뭐라고 묻고 나선 Sie fahren alle 4 Stunden. Danke라고 했네요. 안녕하세요 하고 뭘 물어봤더니 알레라고 하고서는 복수형을 쓰면 그렇죠. 반복의 의미로 매 뭐뭐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4시간마다 운행합니다라고 하는 거여서 빈도를 묻는 표현이죠. 얼마나 자주 뭐뭐뭐 해요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일단은 뭐가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를 물어봤더니 4시간마다 운행합니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1번 Which speed is this?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각 묻는 표현이에요. 몇 시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시각 묻는 또 다른 표현, 우리 알고 있는 거뭐 있죠? We feel wer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현재 몇 시인가요? 뭐 이런 거 물을 때쓸수 있어요. 문장 지금 생략된 겁니다. 윌랑의 다와디 파트. 파트는 운행이거든요. 그거 운행하는데, 즉,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를 묻는 거예요. 즉, 소요 시간을 묻는 거지 빈도를 묻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수 없는.

네요. 3번, wo ist die nächste Bus, Bahnstation? 이라고 있어요. U-Bahn Station이니까 지하철역이거든요. 다음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면, 다음 지하철역은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소요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얘기하거나 또는 뭐 할까요? 가는 방법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될수 없네요. 4번, Was kostet eine Fahrkarte für Kinder? 어린이용 차표는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가격을 묻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숫자가 나왔겠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Wie oft fahren die Schiffe nach Bregenz? Bregenz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고, 이동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Schiffe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wie oft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죠. 브레겐츠 행, 배가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4시간에 한번 운행합니다. 라고 해서 빈도를 시간 단위로 표현하는 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 wie oft라는 의문사에 대한 짝꿍 답안 나갈 수 있는 거 뭐뭐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처럼 R 플러스 복수형 나갈 수 있어요. 뒤에 격변화 어미 쓸 거니까 이렇게 쓰고 우리 복수형 명사 이렇게 축약형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빈도를 나타낼 때 예들을 쓰기도 했어요. 예들 관사를 쓰면 대신 숫자는 서수 형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떤 명사를 쓰는 거였죠? 단수형 명사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jede zweite Stunde 하면 두 번째 시간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아니면 이 빈도는 뭐뭐마다 한 번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기수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마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뭐뭐당이라고 했을 때는 프로 하고서는 시간 단위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zweimal pro Woche라고 해서 주당 2회 아니면 dreimal am Tag에서 혹시라도 요일일 경우는 암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보탁, 딘탁이라고 해서 사격 부사구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빈도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런 짝꿍들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빈도 하면은 짝꿍 더 하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빈도 부사.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운행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거여서 매우 자주 운행해요. 가끔 운행해요. 이런 부사적 표현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화 구문에서 또 다른 답안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답안 구성이 될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에서 언급된 표지판은이라고 했습니다. Was zeigt das Schild? Hier kann man zu Fuß gehen oder mit dem Fahrrad fahren. Alle benutzen den gleichen Weg. Fahrräder dürfen aber nicht zu schnell fahren.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Schild, 표지판이죠. 이 표지판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의미하나요? 라고 하는 걸 zeigen 동사 썼어요. 보여주다라는 의미거든요. Hier kann man zu Fuß gehen. 이곳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즉,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오자 또는 뭐할수 있어요? Mit dem Fahrrad fahren.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Alle benutzen den gleichen Weg. 근데 중요한 정보가 뒤에 있어요. Weg은 여기에서는 길이란 표현이거든요. 모두가 gleichen, 동일한 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benutzen, 이용하다, 사용하다란 표현이거든요. R이라고 하는 저 부정대명사를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사람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로 해석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요? 동일한 길을, 같은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dürfen aber nicht zu schnell fahren. 뭐 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달려서는 안 됩니다. 즉, 지금 이 표지판은 이 도로가 보행자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이용 가능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둘다 같은 길을 이용해요. 즉,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우측, 좌측으로 구분을 해놓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한길 위에서 보행자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이동하게 되니까 자전거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번이냐면 여러분 1번이에요. 아마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렇게 제시된 표지판 보셨을 텐데 사실은 저 표지판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자전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자전거는 이쪽 길로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편을 나누어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글라이신 비익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라고 하더라도 표지판의 형태에 따라서 동일한 길을 이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구분한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사가 추가했어요 하면 자전거 도로란 뜻이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은 아니다라는 표시겠죠. 자, 아래쪽에도 하지만 빨간색으로 또 자전거 테두리가 그어져 있어요. 뭐는 없어요? 사선은 없어요. 그럼 이거 자전거가 이용 가능하다는 걸까? 라고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 3번과 4번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3번은 무슨 뜻이냐면 자전거 도로가 여기에서 이제 끝난다란 뜻이에요. 이 뒤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4번은 자전거 진입 금지예요. 자전거 자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5번은 자 여기 사람이 지금 앞에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고 있는 모양이고 뒤에 어른이 따라가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도로 위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Achtung, Kinder를 의미하는 표지판이고 이건 사실은 학교 앞에 주로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에요. 주변에 놀이터가 있거나 학교가 있으면 이런 표지판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방 주시하세요. 어린이가 항상 어디에서든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지판에 어떻게 독일어로 설명할까? 우리 한번 볼게요. 자전거 도로입니다. 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hier kann man 자전거를 타다 뭐라고 해요? Fahrrad 하고서는 fahr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저 표현은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나타내는 거니까 뭐는 안 돼요? 여기 보행자는 진입할 수 없어요. 일 수도 있어요. 그럼 hier kann man nicht zu Fuß gehen. 보행, 도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일단은 두 개는 hier darf man kein Fahrrad nehmen. 즉, 앞에서는 자전거를 더 이상 탈 수 없다. 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금지된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hier ist Fahrradfahren, 그 다음에 verboten 이겠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저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자전거 도로가 끝납니다. 이니까 가로안의 의미로는 here ended 하고서는 die Fahrradstraße 이겠죠? 아래로 내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끝납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은 자전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지판이에요. 하지만 밑에 거는 순수하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전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이 의미가 없어요. Hier kann man kein Fahrrad fahren 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아래쪽은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Hier ist Fahrradfahren verboten의 의미만 있을 거예요. 자 위에 나와 있었던 거랑 위에 거랑 차이점은 이 의미에 있다고 했어요. 가로안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주의 표시판은 Hier muss man auf die Kinder aufpassen und langsam fahren 이란 뜻이에요. Auf etwas aufpassen 주의하다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주의하셔야 하고 서행, 즉 천천히 운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표지판일 수도 있고요. 아동보호구역의 표지판은 네모난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가 막 공을 차면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또 그려진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 옛날에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라고 하는 걸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2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진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Tom hat die Prüfung bestanden, obwohl nur zwei Wochen gelernt hat. Hut ab, das ist toll, das ist wirklich toll. Hut ab? Was meinst du damit? Ich habe doch keinen Hut. Aber nein, das sagt man, wenn jemand etwas richtig gut gemacht hat.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 bestehen 동사 합격하다죠. Tom이 시험에 붙었대. Obwohl, 무엇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이고요. 이 접속사는 동사를 후치 구조로 이끕니다. 그래서 동사 문장 제일 끝으로 가요. 지금처럼 완료 시제형을 써서 PP형이랑 그 다음에 조동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 인칭 변화하는 아이가 문장 제일 뒤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벤 동사가 뒤로 왔고 PP형이 그 앞으로 갔어요.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2주밖에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톰 시험에 합격했대.
hood up이라고 하면 모자를 벗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모자는 주로 어디에서 벗냐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그쵸 맞죠. 손윗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경외심을 표현을 하고자 할때 유럽에서는 모자를 벗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hood up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Das ist wirklich toll. 진짜 멋진데? 매우 멋진 걸이라고 얘기했더니 hood up? 모자를 벗는다고?라고 하고선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 모자 안 쓰고 있는데?라고 해서 아는 알아듣지 못해서 그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 아니야. 그런 뜻 아니고라고 하면서 이 문장은 언제 말하냐 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잘했을 때 하는 말이야 라고 했어요. 매우 잘했어. 대단해. 라는 의미를 지닌 걸 뭐라고요? Hood up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구나는 알수 있어요. 언제 쓰는 표현이라고요?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자 할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obwohl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문장 구조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 문화 영역의 문항의 정답은 대단하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합격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팁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슈티엔 동사는 사실은 기본 어휘의 다의어의 개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진짜 자주 볼 거예요. 일단은 베슈티엔 동사를 쓰고 아우스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아우스 다음에 나오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Die Mannschaft besteht aus 11 Spielern이라고 하면 그 팀은 11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estehen 동사를 쓰고 auf 전치사를 쓰게 되면 Bestehen이 어디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 위치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auf니까 뭐뭐 위에잖아요. 그래서 뭐뭐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굽히지 않다, 고집을 피우다 이런 표현을 쓸때 Bestehen auf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주로 이 문장에서 많이 써요. Sie besteht auf ihre Meinung.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수능에 사실은 베슈티엔 동사의 전치사 수거 구문이 한때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밑줄진 곳의 전치사 활용이 맞나요?로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요 동사 표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슈티엔 펀은 무엇무엇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r besteht von seinem Job 이라고 하면 그는 뭐해? 그쵸. 그는 자신의 job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그거 아니면 생계가 끊겨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wish the end fu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 wish the end 동사,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자 동맹 도시, Hansestadt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 구문, 텍스트랑 그다음 보기 구문이 다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Die Hanse war vor langer Zeit eine Gruppe von Kaufleuten und Städten. Die Kaufleute reisten zusammen über das Meer in viele Länder Nordeuropas. Zusammen war die Reise sicherer. Früher war Lübeck die erste und wichtigste Stadt der Hanse. Die alte Hanse gibt es jetzt nicht mehr. Aber der Name Hansestadt ist immer noch wichtig. Viele deutsche Städte wie Hamburg, Bremen und Lübeck tragen auch heute noch den Namen. Damit zeigt man ihre alte Geschichte. Ihre Flaggen sind weiß und rot. Das waren die Farben der Hanse. 여러분, 아마 한자동맹이라고 하는 거 역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역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에서 등장했었던 표현이거든요. 그 한자동맹과 관련되어진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Die Hanse, 한자는 vor langer Zeit, 요거 이렇게 전치사 수거 구문처럼 정리돼서 많이 나옵니다. 오래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N이 하나 빠졌네요. vor langer Zeit, 오래오래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그룹이었어요. 무엇으로 구성된 그룹인가 봤더니 Kaufleute 하고 Stadt입니다. 일단은 도시와 그 다음에 상인으로 형성된 그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했고요. 상인들은 이라고 했고요. Über das Meer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eer와 함께 쓰인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안이면 바닷가에. 그 다음에 바다 안에서 헤엄치고 수영하면 in 전치사 썼어요. Über라고 하는 전치사 썼다는 건그 위에란 표현이고요. 주로 뭐냐 하면
건너가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으면 아웃전차 쓰거나 인전차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유바를 쓰면 그 바다를 넘어가다, 건너가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유바다스메야 라이즌이라고 하면 이 대서양을 건너 다른 나라로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 즉, 바다를 건너가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봐서 여기 봤더니 zusammen

여기 카우플라우트가 하이슨 수삼. 이 상인들은 함께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유바다스미야 바다를 건너서 많은 노아드오고파 북부 유럽 도시들로 여행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 설명하겠죠.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지셔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지셔는 안전한이라는 의미로 여기선 쓰였어요. 그거의 비교급이니까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함께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렇죠? Früher war Lübeck die erste und wichtigste Stadt der Hansa. 예전에라고 했어요. Vor langer Zeit, 후려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르벡이라고 하는 도시는 최초의 제1, 그다음에 위시텍스트 가장 중요한 한자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르벡이 제1,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자 도시였고 Die alte Hanse gibt es jetzt nicht mehr. 안타깝게도 보이죠? 이 옛날의 한자라고 하는 이 한자 동맹은 더 이상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에요. Hansestadt ist immer noch wichtig. 한자 동맹 도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Viele deutsche Städte wie Hamburg, Bremen und Lübeck tragen den Namen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이어받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명성을 이어가다 아니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르다 할때 쓰는 게 den Namen tragen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요거는 수거 구문으로 사실은 문화 영역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가끔 문법 영역에서도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Namen tragen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이름을 물려받다, 이름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함부르크, 브레멘, 뤼베크와 같은 많은 독일의 도시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도시를 딱 수식할 때 한자 도시라고 하는 수식어가 여전히 붙어. 이런 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Damit zeigt man ihre alte Geschichte. 이를 통해서, 즉, 이 이름을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이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뭐를 보여줘요? 그들의 오래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플라게는 깃발이고요. 그걸 복수형이에요. 그들의 깃발은 즉 한자 동맹 도시였던 경우는 여러분 주마다 주 문양이 문장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와펜이라고 하거나 그런 표현에 그래서 이 와펜이 들어가는 그 깃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색상이 있어요. 그 색상을 보고 이 도시가 한자 동맹에 속했구나 속하지 않았구나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 색상이 뭐냐면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이래요. 깃발에 하얀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한자의 색상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자 동맹을 맺은 도시임을 상징하는 색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볼게요. In Deutschland gibt es viele Hansestädte. 독일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르벡 등과 같은 도시들이 있다. 여전히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Die Kaufleute der Hanse reisten allein über das Meer. 한자 동맹의 상인들은 홀로 바다를 건너 여행했다? 아니었어요. 함께 여행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했었거든요. Hamburg war die erste und wichtigste Stadt der Hansa. 한자 동맹의 제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르벡이라고 했습니다. 르벡. 여기가 틀렸네요. Die Flagge von Bremen hat rote und weiße Farben. 실제로 브레멘의 깃발 여러분 잘 보시면 뒤에 뭐가 있냐면 하얀색과 빨간색이 있거든요. 왜? 그게 한자 동맹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쭉 나왔죠. 이 도시들의 깃발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있다 했으니까 브레멘의 깃발에도 있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A, D를 선택한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수거 구문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알아놓으시고, 특히나 바다라고 하는 단어랑, 유버 전치사가 같이 쓸수 있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는 이라고 해서, 네, 사회문화, 지역문화와 관련되는 거 볼게요. Diese Stadt liegt in Deutschland. Sie ist die Hauptstadt von Sachsen. Nach dem Krieg war die Stadt kaputt. Aber man hat sie wieder schön gebaut. Die Elbe fließt durch die Stadt. Hier gibt es eine sehr berühmte lange Wand aus Porzellan. Auf der Wand kann man viele Bilder von alten Königen sehen. Menschen aus aller Welt kommen hierher.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도시는 독일에 위치해요. 그 다음에 그것은 Sie ist die Hauptstadt von Sachsen. 독일에 여러 연방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작센주란 뜻이에요. 그쵸?
Bundesland Sachsen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Hauptstadt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Hauptstadt은 무슨 뜻이에요? 수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할 때 저 단어 썼는데 맞아요. 연방주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Landeshauptstadt이라고 해서 연방주의 주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연방주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센주의 뭐인 거예요? 주도인 곳이다 라고 했어요. 작센주의 주도가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뒤에 정보 더 보도록 할게요. Nach dem Krieg war die Stadt kaputt.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었대요. 망가졌어요. Aber man hat sie wieder schön gebaut. 그렇지만 이 도시를 다시 아름답게 재건했어요. 이 도시는 또 다른 지역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Die Elbe fließt. 엘베 강이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라고 있어요. 그럼 엘베강이 있는 곳 어디 생각하면 저 북부쪽 어디에 있는 도시 작센주에 있는 이 도시 어딜까 봤더니 Hier gibt es eine sehr berühmte lange Wand aus Porzellan. 아우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뭐 출신인 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원료나 재료가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 있거든요. Porzellan이라고 해서 도자기예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뭐가 있냐 하면 Wand가 있어요. 벽이에요. 벽.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벽인데 이 벽은 어떤 벽인가 그랬더니 매우 유명하고 긴 도자기로 만들어진 벽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Auf der Wand kann man viele Bilder von alten Königen sehen. 이라고 해서 여기 봤더니 그 뭐에서는 그 벽에서는 사진,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과거의 왕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Menschen aus aller Welt kommen hierher.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곳을 방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지 이제 아시겠나요? 일단은 작센이라고 하는 연방주 중요하고요. 엘베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군주의 행렬이라고 하는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 모자이크 벽화가 여러분 박물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중심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옆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주의 행렬이라고 해서 과거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가는 군주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군주의 행렬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또 다른 애칭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백색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도시는 드레스덴이에요. 3번에 있어요. 3번.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또 다른 유명한 볼거리나 아니면 유명한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왜냐면 각각의 도시와 관련된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드레스덴은 사실은 작센주가 이전에도 굉장히 부유한 연방주였기 때문에, 공후였기 때문에 유적지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맞아요, 파괴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재건을 상징하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Frauenkirche라고 해서 당시에 그 옆으로 파괴되어서 쭉 흩어졌던 돌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건을 한 프라우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가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이름은 Zemper Opera House라고 합니다. Zemp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독일에서 광고에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독일에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Zwinger라고 하는 또 궁이 있어요. 네, 이 Zwinger라고 하는 궁에 가면 약간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궁이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베르사유 궁을 본따서 만든 정원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화려한. 네, 그 다음에 이 도시에 가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풍습이 전해져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요 빵이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슈톨렌이라고 하는 빵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슈가 파우더 뿌려져 있는 그 빵이 바로 드레스덴 지역의 특산 음식이에요. 원래는 아기 예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포대기 안에 넣어진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빵입니다. 여기 슈덜렌, 이 유명한 곳이 바로 드레스덴이었어요. 나머지 도시들도 혹시 여러분 주요 키워드 알고 있나요? 켈레는 뭐가 있나요? 켈나 도움이 있고 그 다음 여기와 관련해서 꼭 설명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카네발이라고 하는 문화행사가 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고요. 저 독일의 수도와 관련해서는 무세움 인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뭐 역사 현장에서 베를린 암마와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곳이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München 하면은 바이안의 연방 주도라고 하는 Hauptstadt von Bayern 이런 표현이 아마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커 펀 뷸러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위커 펀 뷸러프, 1923-2011 war ein berühmter deutscher Humorist. Aber alle kannten ihn unter dem Namen Loriot. Als Kind lebte er in Berlin und später studierte Malerei in Heidelberg. Loriot schrieb nicht nur Bücher, sondern machte auch Filme für Kino und Fernsehen. Seine Geschichten sind sehr klug und typisch deutsch. Typisch deutschimida. Besonders bekannt sind seine Figuren wie der Mann mit der großen Nase. Loriot starb in Münzing am Starnberger See. Die Deutschen lieben ihn noch immer.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사실 이 글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로리옷에 관련되어 있는 본인이 만든 캐릭터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위커 펀 뷸러프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유머 학자라고 했어요. 그쵸? 휴머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1923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사망했고요. 모두가 하지만 이 사람을 위커 펀 뷸러프라는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운차된 남엔이에요.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라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냐면 예명이 있다는 뜻이죠. 로리옷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모두 다 로리옷이라고 알아요. 그는 어렸을 땐 어디에? 베를린에 살았었고요. 나중에는 함부르크에서 회화를 전공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후부터는 그래서 위커 펀 뷸러프라고 부르지 않고 러리옷이라고 하는 그의 예명을 부릅니다. 로리옷은 nicht nur a라고 했네요. a뿐만 아니라 sondern auch b인 거죠. 그는 책을 쓴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sondern machte auch Filme für Kino und Filme. 영화, 극장용, 그다음에 TV용 영화도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들은 매우 똑똑하고 사실은 위트가 넘쳐요. 아주 재치가 넘치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독일스러움이 묻어나요. 이딱 정말 전형적인 독일식 유머를 담은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독일 유머야? 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Besonders bekannt, 특히 유명한 것은 sind seine Figuren이라고 있어요. 그의 인물들이에요. 위대한 설명합니다. 뭐뭐와 같은 mit der großen Nase, 큰 코를 가진 남자라고 하는 그의 캐릭터들이 특히 유명하죠. 로리옷은 슈탄베아가 호숫가 근방에 있는 뮌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망했고요. 독일인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유머 학자. 유머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라고 독일식 유머의 대표자라고 일컬어지는 위커 펀 뷸러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로리옷이라고 하는 이제 예명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렸던 코가 큰 남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그 표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I live on a möpse, smoke, aber sind los. 멥세가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래서 사실 로리옷의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멥세라고 하는 뭐예요? 그 개가 없이는 살순 있어. 그런데 뭐해요? 그 삶은 의미가 없지라고 하는 게이 TV 프로그램 속한 대화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로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회화를 함부르크에서 전공했습니다. 함부르크에 사망한 건 아니고요. 뮌징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는 2번이고요. 책을 쓰고 영화를 제작했어요. 뭐뭐를 만들었다라는 표현 뒤에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코가 큰 남성 캐릭터가 유명해요. 이것도 맞고요. 모두가 그를 로리옷이라는 이름으로 운차된 라멘이라고 합니다. 운차된 라멘 우리는 어디에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약하는 상황에서 Unterwelchen Namen, 어느 분의 이름으로, 무슨 무슨 이름으로라고 할때 썼던 게저 운터 전체 쓰는 거였거든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했는데 우리 이렇게 활용되는 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Unter dem Namen Loriot이라고 해서 로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예명으로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전체 수거구문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Spaghetti Eis sieht aus wie Spaghetti, aber es schmeckt wie Eis. Dario Fontanella machte es 1996 zum ersten Mal in Mannheim. Das weiße Eis sieht aus wie Spaghetti-Nudeln. Und darauf gibt man eine rote Soße aus Erdbeeren. Das sieht so aus wie Tomatensoße auf Spaghetti. Das Eis isst man in Deutschland sehr gern. Besonders Kinder lieben Spaghetti-Eis.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이 아이스크림

0: 과 관련된 소개 글이에요. 스파게티 아이스 디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은 스파게티처럼 생겼어요. 디비라고 했네요. 그런데 맛은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다리오 폰타넬라가 1969년에 만하임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만하임에서 누구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얀색 아이스크림은 뭐처럼 보이냐면 스파게티 면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얇은 면발처럼 이렇게 뽑아서 돌돌돌 말아놨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아이스크림은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uf etwas geben이에요. auf etwas geben은 그 위에 붓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위에다가 뭐를 붓냐 하면 빨간색 소스를 붓는데 이 소스는 뭐로 만들었어요? 아우스천처 썼으니까 딸기로 만든 빨간색 소스를 뿌려줘요. 그러면 das라고 하는 거죠. 스파게티 아이스죠. 그것은 Sieht so aus. 마치 뭐처럼 보여. 뭐처럼 보이냐면 스파게티 위에 토마토 소스가 뿌려진 것처럼 보여요. Das Eis ist man in Deutschland sehr gern. 이 아이스크림을 독일에서는 매우 즐겨 먹어요. 특히 누가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죠. 스파게티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 라고도 했어요.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 맞고요. 스파게티 면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얀색 아이스크림은 스파게티 면처럼 생겼다라고 했어요. Macht man mit 이라고 하지 않았고, sieht aus wie는 뭐뭐처럼 보이다이니까 잘못된 것은 알맞지 않은 것 4번이네요. 만하임에서 폰타넬라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독일 가시면 한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먹었을 때 남다른 그 달콤함과 그 다음에 사실은 촉각이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화영어 문제 봤고요. 이제 문법 영역의 네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Liebe Freunde,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라고 해서 복수의 대상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Bitte euren Müll wieder mit. 물은 쓰레기 이란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의 쓰레기를 다시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nehmen 동사에 지금 명령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명령법 쓸때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do이면은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이면 어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불규칙 동사 중에서 어간 모음 애가 이 또는 어간 모음 애가 이 애로 바뀌는 경우이면 어간 모음은 변화시키고 이렇게 어간만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였어요. 이어일 때는 인칭 변화를 한 형태로 쓴다라고 했어요. 즉, 태를 붙은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칭 z를 쓰는 명령뿐일 때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인칭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주어 넣어서 명령문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복수 2인칭인 이어에 대한 형태이니까, 맞아요. 동사의 복수 2인칭 변화형 그대로 활용된 거 찾으면 됩니다. nehmen 동사는 불규칙 동사는 맞지만, 복수 2인칭에선 어간 모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name 이란 형태로 쓸 거고 복수형 인칭 변화 어미 쓰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Bitte nehmt euren Müll wieder mit. 여러분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세요. 만약에 두에 대한 명령문이었으면 아마 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간 모음 바뀐 상태에서 어간만 갖고 와서 썼을 거지만 지금 복수 2인칭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전치사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Der Weg ist frei.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Schnee거든요. 더 이상 눈이 길 위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frei 하고서 쓰는 전치사 von이에요. 그쵸? Wir machen uns Sorgen. 이거 진짜 많이 봤죠? 걱정하다. 무엇에 대해서 하면 뭐 썼나요? um이라고 하는 전치사 쓰고 뒤에 사격 지배하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럼 frei von, 그 다음에 Sorgen um etwas machen 이라고 하는 수거구문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프라이 아웃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웃 전체 쓸수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꼭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 수거구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표현이 나왔었어요.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어떤 요소를 고민해야 하는지는 알수 있겠네요. 저 봤더니 뒤에 다 명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형용사 파생 명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의 명사화와 관련된 용법이에요. 자, 일단은 이어 help 도와준다. 여기 삼격 지배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alt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도와준다라고 했고요. 예만 됨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이라고 했고, 요거는 관사 변화합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삼격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남자 사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예만 됨, 남성 삼격 쓰고 이렇게 관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는 맞아요. 약변하 남성 삼격 어미를 쓰면 되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뭐 쓰는 거예요? en. 누군가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준다. 삼격으로 쓴 거 맞네요. Er kauft immer.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삽니다. 라고 했고요. 뭐뭐뭐 한 무엇이라고 했는데 여기 쓰인 거는 처이야라고 하는 형용사가 지금 쓰인 거예요. 무엇인가 비싼 것이라고 했고요. 에트바스라고 하는 이렇게 수사가 붙으면 항상 뒤에는 어떻게 중성명사화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es를 붙이고 첫 글자 대문자로 만들면 되죠. 잠깐 스탑 뭐 할 게 있나요? 혹시 뒤에 어미 변화하게 되면 터이어는 맞아요. 원급이 있었던 애를 탈락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것까지 올바르게 활용되는 무엇인가 비싼 것을 샀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We have nicht neues. 그러면 nicht가 쓰였을 때도 중성명사화 한 형태로 쓰면 돼요. 우리는 그 무엇도 뭐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 그 무엇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효율한 동사의 PP형 쓰여서 여기도 중성명사가 올바르게 지금 사격 형태로 활용이 되었네요. 그러면 미출친 부분에 쓰임이 올바른 거 골라봐라 라고 하면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오늘의 팁스 통해서 수능 문법 포인트 한번 정리할 거 할까요? At fast, nicht, viel, wenig 등이 쓰이게 되면 뒤에는 형용사 중성명사화 용법 쓰시면 돼요. 우리는 뭐, von nicht, 그 다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nicht는 중성명사화 어미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nicht는 사실은 격변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von은 삼격집의 전치사예요. 그러면 as가 붙은 형태는 일격일 때 쓰고 사격일 때 쓰는 이 형용 형용사의 어미 변화형입니다. 얘도 격변화 어미 붙여야 되거든요. 형용사 어미 변화 제대로 쓰려면 중성 삼격일 때는 형용사 어미 어떻게 썼나요? 지금 관사가 없는 거니까 강변화 중성 삼격 어미를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명사화된 부분에는 어미 변화를 정확하게 해야 돼서 nicht neuem입니다. 그는 무언가 새로운 거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 Ich habe in diesem Buch viel interessant 하고서는 이번에는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을 이라고 할 때는 as 붙여서 중성 명사화해서 viel interessant gelesen 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사람을 수식을 하거나 3으로 수식하는 건 관사 보고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중성으로 명사화 했을 경우는 3으로 수식을 하고 남성 여성 또는 복수형으로 명사화 했을 경우는 사람을 수식을 하게 됩니다. 다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엇 무엇이 일격이죠. 그러면 중성 일격 어미 써주시면 돼요. 약변화 중성 어미 일격 써서 das alte 이번엔 그 오래된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 거고요. 자, 여기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 사격지배인데 관사가 사격 대인이 쓰인 걸로 봐선 남성형을 받은 거잖아요. 약변화 남성 사격을 써서 사람이에요. 너 그 나이 드신 분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 wollen wir die neue? 여기도 die라고 하는 관사가 쓰인 걸로 봐선 여성이나 복수 사격이잖아요. 만약에 여성이었었다라고 하면 너의 라고 하는 형태를 약변화 여성 사격 어미로 썼을 거고요. 만약에 복수형이었다라고 하면 애는 쓰면 되겠죠. 우리 그 새로운 사람들도 초대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까?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안나, 이씨, 안나는, 오, 나 안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걸다라고 했죠. 막스, 그녀에게 전화 좀 해줄래? 그녀에게라고 했지만 안루프에는 사격집의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사격을 받은 z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녀에게 전화 좀 해줄래?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다시 실전 모의고사 3회로 만날 예정이에요.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예,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개념을 학습하면서 이제 수능 완성으로 옮겨왔는데요. 수능 완성에서는 함께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유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OT를 보지 않은 친구 없겠죠? 선생님이 OT에서 수능 완성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OT를 꼭 학습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그럼 함께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입니다. 항상 이렇게 1번에서는 발음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발음 문제는 1점짜리 문제고 또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을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1번은 기초를 다져서 꼭 맞춰야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풀이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항상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성모 두 개, 그리고 운모와 성조가 합쳐진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네 개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씩 짝지을 수 있는 발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조합 가능한 발음이 모두 네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시면 바로 조합 가능한 발음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 그래야 나중에 성조 때문에 헷갈리거나 비슷한 발음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한자를 보시고 이 한자 하나하나의 발음과 대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1번 문제는 지금 성모로 츠 발음과 쯔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 하고 아어가 등장해 있네요. 자, 여기서 비교적 쉬운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능 중국어에서는 1번 문제로 우리가 많이 학습했던, 자주 봤던 그런 익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능 완성을 푸는 이유는 연습을 열심히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문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조도 비슷한 것, 발음도 비슷한 성지들이 좀 헷갈리게 나와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등장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합 가능한 발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조합 가능한 발음은 차에 이렇게 짝지었을 때죠. 예, 그리고 사오도 가능하네요. 삼성 발음입니다. 그리고 짤 가능하고요. 짜오 하고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이 가능하네요. 차에 짜오 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발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발음이 어떤 한자에 해당하는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한자가 어떤 발음인지 모르면 답은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자이가 나왔네요. 자이는 부사로 겨우라는 뜻입니다. 지야 집이죠. 그리고 3번 차이는 채소 혹은 요리란 뜻입니다. 우리 중국 요리라고 이야기할 때 중국어 차이라는 표현 썼었잖아요. 그때의 차이고요. 네 번째는 차오예요. 차오 삼성으로 읽고 얘는 볶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 한자 앞에 불화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불에서 요리를 볶아서 요리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차오에는 불화병이 들어가 있다라고 연상작용으로 이어서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답만 찾고 끝나지 말고 각각의 성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성지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1, 2, 3, 4, 5번이 바로 어휘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어휘에 해당하는 문제는 1번에 나왔던 것이 2번의 한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2번에 나왔던 한자가 3번에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려서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에 나온 단어도 무시하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꼼꼼하게 학습하고 넘어가 주세요. 4번은 자오의 볶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5번은 자오하고 삼성으로 읽고요.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한자. 자, 이 한자 바로 손수변이었어요. 손하고 관계가 되는 표현들이었죠. 그래서 손으로 뒤적뒤적 하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좌우다라고 선생님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학습했던 한자의 기본 부수,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한자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뒤에 한자 문제가 계속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또 연상 지어서 학습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그래서 정답은 3번 차이가 되겠습니다. 채소 요리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 소개해드렸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선지와 비교해보고 복습을 할 때는 각각 선지에 있는 단어의 의미와 한자도 자세히 기억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문제를 보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문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또다시 이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학습하시는 것이 이번 문제풀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도 항상 고정 형태로 등장하는 문제예요. 성조 배열을 찾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항상 등장하는 유형으로 이렇게 박스 안에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요. 그 한자의 발음과 성조가 같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자가 하나만 있어서 거기에만 밑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맥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이 단어가 뭔지 유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这件事我真没办法帮你. 이 일은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이 정말 없어 라는 뜻이고요. 이때 방법, 예, 办法라고 씁니다. 그래서 방법, 사성, 삼성에 해당하는 단어죠. 자, 이 반반은 한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자 쓸 때 이거 왜이셔 할 때 왜이랑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됐죠. 그래서 한자 문제로도 반반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1, 2, 3, 4, 5번에 나오는 것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억하시는 게 좋다. 또 등장했죠. 자, 그럼 우리 사성, 삼성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A번부터 성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 A, B, C의 성조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답을 찾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는 연습입니다. 자, A번 볼게요. 빠오밍, 신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성, 이성이고요. 그리고 B번, 띠즐이죠. 띠즐, 네, 주소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서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띠즐이란 단어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 단어예요. 뭐 문장 속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모의고사에 등장해서 내가 연습할 수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한번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띠즐, 주소고요. 그리고 찡자에가 나와 있네요. 자, 요 한자도 굉장히 한자 문제 그리고 성조 문제로 둘 다 자주 나오는 한자입니다. 빈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 얘 뭔가 훌륭하다, 멋지다, 공연 같은 거, 경기 같은 것이 멋지고 훌륭할 때 찡자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확장을 좀 시켜봤고요. 우리가 찾는 답은 사성, 삼성이네요. 네, 사성, 삼성은 지금 B번에만 등장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역시 유형 분석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특이한 점은 성조배열 문제인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중국어에서 최근에는 이 있는 대로 유형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있는 대로 고르라는 뜻은 이 A, B, C 중에서 선지가 두 개, 두 개, 두 개가 아니라 다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이 세 가지, A, B, C 세 가지를 모두 다 정확히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있는 대로 문항은 사실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대로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네. 자세히 잘 봐야지, 답 잘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 대로 고르는 거여서 이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아야만 B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네, 이렇게 같이 문항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성조 문제를 풀이할 때는 따로 왕도가 없습니다. 이건 열심히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친구들이 이 성조 문제나 한자 문제를 학습할 때 손으로 열심히 쓰거나 혹은 계속해서 이 성조를 반복해서 쓰면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성조는 음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조를 과장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면 몸에 자연스럽게 성조가 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조들도 잘 안 외워지는 게 있다면 따로 형

필사펜을 꼭 칠하시고 마지막에 복습하실 때 모아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성조를 머리에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찾아봤고요. 문제 푸는 방법도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문항은 한자 문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항이죠. 한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항상 이렇게 한 문항씩 한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란 유형의 문제인데요. 항상 이 유형으로 나와요. 자, 먼저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A, B, C, D가 있고요.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가 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근데 앞서서 2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한자만 딱딱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 맥락이 있어요. 자, 한자 문제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지 유추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번 같은 경우 볼게요. 이 꽁시라는 단어, 원래는 축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꽁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 이 뒷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네가 시험에 통과한 것을 A한다, 밑줄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기쁠 희자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단어를 알지 못해도 둘 중에 한자를 한 글자만 알아도 좀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 한자들을 다 몰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좀 좋은 의미일 것이다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앞뒤 문장을 통해서 뭔가 힌트가 줄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주눅 들지 마시고 계속 풀어보려고 꾸준히 계속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자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또 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한자 문제 학습할 때 여러 한자를 많이 알고 기초부터 탄탄히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고 그 수능 중국어에서 범위로 하고 있는 단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자를 학습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해설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A, B, C, D,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관계없이 이 A, B, C, D에 나온 모든 한자를 따로 노트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틀리게 나오는 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틀리게 나오는 한자랑 다른 한자를 바르게 적어두시고 두 가지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끔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끝에 나중에 직전에 수능 직전에 한자 문제는 굉장히 끝까지 발목을 잡는 문제예요. 그때 기출 문제 혹은 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한자 문제들을 쭉 한번 보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자도 나오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문항이 다시 선지로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아, 한자는 포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이 문제부터 출발해서 계속 확장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A번, 꽁시니 통과라 카오스. 네가 시험을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라는 뜻이죠. 꽁시, 이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이번 기회에 손으로 한 번씩 써보면서 발음도 익히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B번이에요. 이거 맞죠? A번. B번, 这里的风景非常不错. 이곳의 풍경이 대단히 좋다. 자, 풍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풍경이라는 걸 사실 몰라도 이곳에 뭐가 대단히 좋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펑징 할때 징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는 띠에닝 할때 잉자죠. 그죠? 자주 사용되는 한자가 비슷하게 생겼을 경우에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펑징은 제대로 바꿨으면 이 오른쪽에 얘를 빼고 왼쪽 것만 쓰시는 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예, 한자 다시 이렇게 바꿔 써주시는 거 스스로 손으로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C번으로 가볼까요? 这个问题我们解决了. 자, 이 解决도 굉장히 빈출이 많이 되는 한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解决,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이 한자의 발음도 중요하고요. 삼성이성이죠. 발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자도 중요한 단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解决인데, 주의 대신에 快, 빠르다라는 의미의 快가 들어가 있어요. 잘못됐죠. 아,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한자를 볼 때, 아, 몰랐는데 얘네 둘이 비슷하게 생겼네라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혜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콰이와 왼쪽 변이 같지만, 그렇지만 여기 변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우리

해결했다. 그래서 B와 C가 틀리고 A가 맞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마지막 D번 보겠습니다. 이허我们继续努力吧. 앞으로 우리 계속 노력하자란 뜻이에요. 자, 이 继续도 아주 빈출되는 단어입니다. 자주 나와요. 역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얘는 거의 한자가 나왔을 때는 맞는 단어로 나옵니다. 보시면 이 한자는 복잡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자 문제가 나오면 아주 복잡한 건 맞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빈도상으로요. 이렇게 지쉬 같이 쓰기 어려운 단어들, 이런 단어들도 한자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쉬는 외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계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속이란 뜻인데, 앞에 보시면 우리가 한자를 볼 때에는 부수를 잘 봐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특강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쉬의 부수는 실사변입니다. 그래서 실이죠. 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파생이 된다라고 스스로 스토리를 지어서 외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자어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실사변. 그래. 양쪽에서 두 한자 모두에서 이어지는 거였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계속이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지어서 외우실 수도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면요. 이 한자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출발해서 노트 정리를 하는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뒤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맥락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일지 유추해보고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아는 경우도 충분히 뜻을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요렇게 의미를 부수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나올 때마다 이어서 연상작용으로 외우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한자도 문제가 점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앞에 2번 문제와 다르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잖아요. 있는 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씩 고르는 것은 정답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 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넷 중에 2개, 3개 이 정도는 아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출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A와 D가 맞는 거니까 2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1회 모의고사로 푸는 거기도 하고, 문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팁들 잘 적어 두셨다가, 다음번 문제 풀이 때도 계속해서 적용해 보세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4번 문제는 항상 다이어 문제가 나와요. 중국어는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다이어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5번 어휘 문제에서 4번은 다이어, 그리고 5번은 유의어가 출제되고 있어요. 다이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느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我想和你一起乒乓球. 나는 너와 함께 탁구를 삐줄하고 싶어라는 뜻이고요. 这个汤里两个鸡蛋更好喝. 이 국에 계란을 2개 어떻게 하면 더 好喝 맛있겠다. 자, 喝는 맛이다고요. 好喝하면 마시기에 좋다니까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찾는 거예요. 과거의 이 다이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뭐 살다 온 친구들이나 유학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감으로 맞추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다이어 문제의 출제 경향은 아주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수능 중국어 교재, 중국어 원책이죠. 그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했던 것들이 다이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OT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조에 맞춰서 다이어 문제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선순위를 두자면 수능 특강에 나왔던 단어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정답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답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열심히 학습하신 친구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정답은 3번 다예요. 예, 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앞에 손수변이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하는 동작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정리했지만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이 나의 의미를 정리하고 넣어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주 많은 문장들이

등장했네요. 수능 특강에 1, 2, 3, 4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5번과 6번을 추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다는 사전에서만 찾아도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알 수는 없지만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도 아마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들으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오죠. 사람을 때리는 거죠. 얘 손동작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 의미는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생이 되어서 전화를 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다, 띵화 할때 다죠.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손으로 하는 운동 경기일 때 다, 핑팡치오. 방금 나왔었죠. 탁구를 하다 혹은 다, 란치오. 농구를 하다 이럴 때 다의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 농법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려서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나는 뭐뭐로 붙어라는 뜻의 종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나진텐치 오늘부터라는 뜻이죠. 책에 수능 특강 책에 이네 가지 의미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몇 가지만 좀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타정자의 나즈. 얘 쯔는 글자고요. 나는 글자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자를 치다. 우리말도 치다라는 말을 쓰네요, 동사로. 타자를 치다를 중국어로 나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목 구조의 형태로 짧게 외우시면 좋아요. 마지막 의미는 깨다,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마 짜에 다지단. 엄마가 계란을 깨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우리 계란 두 개를 넣으면 더 맛있겠다. 뭐 이렇게 쓰는 표현, 그때 깨서 넣는 거니까 그때 다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깨지다, 부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다부샤신 다포라 베이즈. 그가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로 컵을 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포 하면 깨트리다라는 뜻도 있고 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 다 손동작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3번에서 다를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2번에 있는 단어를 하나만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에 화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선지로. 이 화이도 수능 특강에서 한번 정리했던 단어입니다. 화이는 나쁘다란 뜻이 있죠. 화이인샹, 나쁜 영향. 그리고 뭔가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고장날 때 화이를 쓸수 있었어요. 照相机 화이라. 사진기가 고장났다. 그리고 요 용법이 좀 특이한 거였죠.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뜻으로 정도보호의 특수용법으로 쓰였습니다. 今天真是累坏了. 오늘 정말 피곤해 죽겠어. 이런 뜻이었죠. 우리 饿死了, 배고파 죽겠어. 이런 표현들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잖아요. 같은 용법으로 累坏了 하면 피곤해 죽겠어.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 용법들도 우리 본문에서 많이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문제 풀때 이런 게 대화체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눈여겨봐 두세요. 나쁘다, 고장나다, 뭐뭐해서 죽겠다. 이런 뜻을 화해는 가지고 있다. 뭔가 좀 나쁜 의미들이죠. 안 좋은 쪽의 의미들을 화해는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요. 우리 앞서서 4번에 있던 정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갈 시간입니다. 다 지금 답이 나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넣어서 해석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我想和你一起打乒乓球. 나는 너와 함께 탁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탕 안에는 나两个鸡蛋更好喝. 두 개, 계란을 두개 깨뜨리면 더 맛있겠다. 이런 뜻이죠. 예, 4번, 3번이고요. 자, 이제 5번 유의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의어 문제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항상 유의어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보기 전에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특징을 떠올린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순서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먼저 보셔라. 뭘 비교하고 있는지 볼게요. 시앙, 왕, 게이네요. 그러면 시앙과 왕의 차이점, 우리 전치사의 차이점에서 했던 그 문장이, 그 특징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시앙과 왕은 모두 다 뭐뭐 쪽으로, 뭐뭐를 향해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는데 두 가지 용법상의 큰 차이가 존재했죠. 그리고 비번에서는 乱, 方便, 容易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네요. 한번 보죠. 我老师表示感谢. 나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시한다,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왕과 시앙의 차이점. 우리 전치사 용법에서 자주 했었는데요. 둘다 방향을 나타내는 건 같지만, 그렇지만 뒤에 사람이 올수 있는 것은 시앙의 용법만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뒤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왕이 아니라 시앙이 와야 맞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왕前走 하면 앞쪽으로 가는 거죠. 방향은 둘다올수 있다고 했으니까 왕前走 해도 되고 向前走 해도 됩니다. 둘다 가능해요. 그리고 왕에는 시향에는 없는 보어의 용법이 있었습니다. 火车开往上海 이렇게 보어로 쓰이면 뭐뭐 쪽으로라는 방향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쓰일 수 있다. 向他表示感谢 우리 나왔던 문장이랑 같은 유형인 거죠. 그리고 我们继续向前走吧 우리 계속 앞으로 가자. 아까 往前走 해도 되지만 向前走 해도 된다고 했어요. 둘다 같은 용법입니다. 뒤에 방향이 나온다면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A번은 향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럼 B번으로 가볼까요? 你肚子疼，最好不要吃东西. 너 배가 아프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겠어. 가장 좋겠어란 뜻입니다. 그럼 B에는 지금 유치상으로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는 로안이 들어가는 게 정답인데요. 로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형용사로 어지럽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사로 마구, 함부로라는 뜻도 있었어요. 어지럽다라는 뜻은 你的桌子太乱了. 네 책상 너무 더러워, 너무 어지러워 이럴 때 로안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마구라는 뜻은 동사를 꾸며주는 용법으로 不要乱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용법일 때쓸수 있었습니다. 둘다 아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용법이 확연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비교가 돼서 선지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너 배가 아프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는 게 함부로 안 먹는 게 좋겠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루안 치동시 하면은 함부로 음식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답 찾아봤고요. A번엔 샹, 그다음에 B번에는 루안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는 6번부터 볼 건데요. 6번부터 21번까지의 유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우리 다양한 문장들이 독해 문장으로 등장하고요. 뭐 대화문 아니면 또 글로 쓰는 메모,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글들이 등장하고 그 독해를 잘할수 있는지를 풀이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6번부터 21번까지의 문제는 사실 잘, 단어만 잘 학습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학습이나 암기가 필요하지만 특히 요 6번부터 21번까지 문항은 놓치시면 안 되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자, 6번 문항부터 볼 건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어병은 문제가 없었는데 다한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어병은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한어병은 문제가 두 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한어병음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明天我们海上课吗? 내일 저희 또 수업하나요? 你还是问老师吧. 너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좋겠어. 자, 还是 봐. 요 용법은 굉장히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에요. 중요하니까 꼭 해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가운데인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예의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너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 B가 대답해 줄수 없으니까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은 뭔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말해야겠죠. A번, 不太 清楚, 잘 모르겠어. 자, 내한테 물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A 괜찮고요. 그다음 B번, 当然上课, 당연히 수업하지. 아니에요. 얘가 그럼 정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을 몰라서 선생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我也说不好, 나도 말하기가 좀 그래, 그거. 그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A와 C가 정답이고요. D번, 明天一起上学吧. 내일 같이 등교하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A와 C,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칸을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은 앞뒤 맥락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어렵지 않은 유형이고, 특히 이렇게 구문의 해석, 이 밑줄 바로 앞 뒤에 해석이 중요하니까 그 문장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또 같은 유형이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는 보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선지로 나와 있는 형태예요. 이 전체 수능 중국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방금 드렸던 것처럼 앞뒤 문맥 중요하다고 했어요. 你想吃什么就吃什么. 자, 또 그런데 핵심적인 문형이 나왔네요. 想吃什么?
就吃什么? 자, 이렇게 의문대명사를 앞뒤에 놓고 특수 의문대명사의 특수용법이었죠. 네가 무엇을 먹고 싶으면 바로 그 무엇을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대명사의 특수용법이었어요. 앞뒤에 의문대명사 같이 놓는 용법. 今天我请你. 내가 오늘 너에게 밥 살게. 밑줄이 나왔고요. 나我就不客气了. 그럼 내가 사양하지 않을게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사양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정말 진짜 그래? 라는 의미가 나오면 좋겠네요. 자, 1번 1, 2, 3, 4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不行, 안 돼. 2번 别担心, 걱정하지 마. 3번 没关系, 괜찮아. 4번 谢什么, 아우 뭘. 5번 真的吗, 정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말 5번이죠. 真的吗, 정말이야, 진짜야, 놀람, 의외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오늘 밥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 그럼 나 사양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입니다. 자, 이런 유형도 한 문제씩 항상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밑에 보시면 지금 의문문이 나와 있고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 질문에 맞는 답을 이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본문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질문에 묻는 포인트도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의문대명사에 집중할 수 있는가? 라고 문제를 분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문문을 만들려면 언제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 왜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대명사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할 계획인지, 그리고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런 의문 대명사에 집중해서 보시고 그 정보를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이 본문을 읽으실 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런 문장이 나오신다면 동그라미 치면서 보시면 답을 찾는 데 훨씬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我来北京已经两年了. 내가 베이징에 온 지 이미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됐대요. 자, 2년이란 시간 나왔어요. 중요해 보이죠? 핵심 포인트 정보인 것 같은 거는 동그라미 치고 가세요. 깡라이더시호, 막 도착했을 때, 막 왔을 때는 我连一句汉语都不会说连都 문장이 나왔습니다. 뭐뭐조차도 라는 구문이에요. 한마디 중국어조차도 할 줄 몰랐대요. 生活方面也不习惯. 생활 방면에서도 습관이 안 됐었죠. 可是, 그러나, 在老师和朋友们的帮助下,在什么什么下,에요, 뭐뭐 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하에서, 我的汉语, 나의 중국어는 有了很大的进步. 대상이 나왔어요. 누군지, 누가 도와줬는지, 선생님하고 친구들. 그리고, 生活也慢慢习惯了. 생활도 습관이 점점 되었, 천천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我想努力学习中国历史. 나는 중국 역사를 열심히 배웁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以后还打算在北京上大学. 그래서 나중에 베이징에서 대학에 가고 갈 계획이래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그은 정보들이 잘 등장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以后有什么打算? 나는 나중에 무슨 계획이 있나요? 以后还打算在北京上大学. 베이징에서 대학에 가고 싶은 계획이 있죠. 답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我想努力学习什么? 나는 무엇을 노력해서 배우고 싶은가? 자, 我想努力学习中国历史, 중국 역사라고 나오죠. 예, 그리고 3번, 我来中国有多久了? 내가 중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냐? 바로 여기 나오죠. 两年이라고 나왔습니다. 我是跟谁一起来北京的? 나는 누구와 함께 베이징에 온 것이냐? 자, 누구와 대상이 나오긴 했지만 베이징에 온 얘기는 아니었어요. 4번이 정답이었죠. 刚来的时候,我的情况怎么样? 막 왔을 때 내 상황은 어땠냐?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생활 방면에서도 습관이 안 됐었죠. 그런 얘기가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은 묘사하기 문제가 나왔어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항입니다. 왜이 我到门口了您到哪儿了?
여보세요? 전화 상황인가 봐요. 나는 입구에 도착했어. 떠 도착하다죠. 너 어디에 도착했어? 니하오 안녕. 我也到了. 나도 도착했어. 我穿着一条长长的裙子. 나는 자, 一条裙子인 거죠. 치마를 입고 있대요. 그리고 근데 그걸 수식해 주고 长长的裙子네요. 길고 긴 치마니까 긴 치마를 입고 있고 手里拿着一个小包.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어. 자, 치마 입고 있고 작은 가방 들고 있는 거 이미 답은 찾았어요. 3번이에요. 근데 문장 더 있으니까 해석해 볼게요. 您戴帽子了吗? 너 모자를 썼어? 자, 戴帽子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이렇게 묘사 표현 나올 때 이 戴帽子는 아주 빈출되는 표현입니다. 모자를 쓰다라는 뜻이고 戴는 몸에 착용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모자를 썼니? 라고 물어본 거죠. 没有, 아니요. 我没戴. 모자 안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사실 이 밑에 두 줄이 없어도 답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란 인상착의 설명할 때 모자나 아니면 치마, 뭐 가방, 바지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9번 정답 찾아봤고요. 이제 10번으로 가볼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또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도 매번 나오는 유형이고요. 중국어로 본문이 나오고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선지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중국어인가요? 한국어인가요? 네, 당연히 한국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선지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한국어 내용을 눈으로 보시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국어 선지가.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봐야 되는지 밑에서부터 보고 올라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A와 B가 아는 사이인지, 마트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데려다 줄 예정인지, 30분 가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这条路是去某某超市的路吗? 이 길이 땡땡 슈퍼에 땡땡 마켓에 가는 길인가요? 我得你得往回走. 돌아가셔야 돼요. 你说的超市在那边. 당신이 말씀하시는 슈퍼는 저쪽에 있어요. 还得走半个小时. 30분은 더 가야 합니다. A가 가려고 했던 마트는 30분은 더 가야 한다 라는 문장 답 여기서 찾을 수 있겠네요. 나 저 부진 요메요 비에다 超市. 그러면 이 근처에는 다른 마트는 없나요? 从这条路一直往前走. 이 길에서 쭉 가시다 보면요 左边就有一家. 왼쪽에 하나니까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A와 B는 모르는 사이죠. 지금 서로 길을 묻고 있으니까요. B는 마트를 찾아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진 않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 우회전을 하면 마트가 나온다.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 선지가 나오면 한국어를 먼저 본다.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说着, 说着, A저, A저가 나왔어요. 그럼 계속 A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就到我家了.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도착했대요. 그만큼 얘기 많이 계속한 거죠. 你进来坐一坐再走吧. 들어와서 좀 앉았다가 가. 还是下次吧. 또 나왔네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는데 한과에 지금 두 번이나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는 한어병모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한자로 나왔죠. 다음번이 좋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거절의 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지 볼게요. A번, 来都来了. 아, 기왕 왔으니까 온 김에 라는 뜻이에요. 来都来了 라는 표현이요. 이런 거 관용 표현으로 익숙하지 않으시면 따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时间不早了. 시간이 이르지 않다.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하자. 그 얘기고요. 我也想喝茶. 나도 차 마시고 싶어. 갑자기 잘못된 내용이고요. 我还有事要做. 나는 할 일이 더 있어. 자,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된다. 거절하고 있죠. 还是下次吧가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B와 D. 예, 4번이 되겠네요.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 줄 정도 짧게 등장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지 맥락의 톡에서 이해하는 거. 예, 요런 문제. 쉽지만 꼭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답을 쉽게 고르셨겠지만 A번 같은 거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해석이 어려웠던 것들은 꼭 형광펜 칠하고 복습하실 때 따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보셔야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明天我们去爬山吧.听说天气很好. 내일 우리 爬山하면 등산이죠. 등산 가자. 날씨가 되게 좋대. 去爬山可能不太合适. 爬山, 등산 가는 게 아마도 별로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적당하지 않은지가 밑줄 그은 부분에 이유가 들어가야겠네요.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죠. 我妈说明天不太热.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일은 그다지 덥지 않대. 덥지 않으면 갈수 있는 거니까 아니죠. 最近刮风很凉快. 최근에 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아니죠. 我等了你很长时间了. 내가 너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니고요. 我听说风景也很好看. 듣자니까 풍경도 아주 예쁘대. 예, 그럼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아니고요. 5번.可是明天35度左右. 근데 내일 35도 정도 된대요. 35도면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등산 가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5번이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가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중국어 선지가 나왔어요. 네, 막막하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문장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역시 이럴 때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화에서는 A와 B가 나오고 각각의 어떤 중점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어로 좀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 찾을 때도 훨씬 쉽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보여드릴게요. 你的脸色怎么这么差? 너 안색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거야? 지금 안색이 나쁜 건 그럼 누구예요? B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색 안 좋아. 이렇게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선지에서 A랑 B를 헷갈리게 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에겐지를 한번 정리해 두는 겁니다. 这几天一直准备考试，累坏了. 요 며칠 계속 시험 준비를 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자, 累坏了 표현 또 나왔네요. 그런데 피곤한데 그 피곤한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시험 때문인 거죠.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这样可不行. 이렇게 하면 안 돼. 健康第一. 건강이 제일이지. 你再忙也得好好休息呀. 아무리 바빠도 잘 쉬어야 돼. 你放心. 걱정하지 마. 我没问题. 나 문제 없어. 考试结束后我会好好吃饭好好的睡觉的. 시험 끝나고 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게. 그러면 A는 지금 쉬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A와 B가 어떤 입장인지 서로 한눈에 한국어로 보면 보이죠. 자, 문제 그러면 봐볼게요. 1번. A最近脸色非常好. A는 최근에 안색이 아주 좋다. 지금 안색이 나쁜 건 B였죠. 아니고요. A和 B 马上要考试了. A와 B는 곧 시험을 본다. 알 수 없죠. 그다음에 3번. B觉得准备考试太累了. B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피곤하다고 느낀다. 자, 시험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고요. 4번, 因为考试, 시험 때문에 A这几天非常累. A는 요 며칠 아주 피곤하다. 피곤한 건 B죠. 5번, A觉得B不应该再参加考试. A는 B가 다시는 시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아니죠. 쉬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 선지 나왔을 때는 A와 대화문일 때, 그럴 때 A와 B의 핵심 내용을 각각 한국어로 정리,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준다. 그럼 답 찾는 것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밑에 보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위에 보고 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14번. 어순배열 문제가 나왔어요. 여순배열 문제도 한 문제씩 꼭 등장하는데요. 여순배열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만 봐도 순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是有点发烧. 좀 열이 나네요. 后来咳嗽的厉害了. 나중에 기침이 심해졌대요. 그리고 我这几天一直在咳嗽. 나는 요 며칠 계속 기침을 한대요. 자, 그러면 C가 먼저 나와야 그 뒤에 심해지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C는 당연히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고 문제로 가볼게요. 의사 선생님, 海觉得有点冷. 좀 춥다고도 느껴요. 저 요 며칠 계속 기침을 해요. 좀 춥기도 하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你什么时候开始咳嗽的? 언제부터 기침하신 건가요? 아, 열이 좀 나네요. 언제부터 기침하신 거예요? 2, 3일 됐습니다. 刚开始不严重,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기침이 되게 심해.

0: 学游泳呢？어떻게 해서 수영을 배울 생각을 하게 됐어? 太棒了, 너무 대단하다. 虽然我现在还游得不太好,但是我一有空就去练习. 자, 여기서 여러 구문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虽然,但是 구문부터 보도록 하죠. 예,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수영을 그다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我一有空, 자, 이지오의 용법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네요. 틈만 나면 가서 연습을 한대요. 不怕慢,只怕站, 했어요. 不怕慢,只怕站, 아주 유명한 중국어 속담이죠.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중국어의 유명한 속담인데요. 이렇게 관용어 표현이 밑줄로 그어지고 그 관용어 표현 혹은 속담 표현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합니다. 예, 1번부터 선지 해석 보도록 하죠. 慢不好,站着更好. 느린 것은 좋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만과 짠이 들어갔지만 맥락엔 맞지 않는 말이고요. 2번, 太累的话,可以休息. 너무 피곤하면, 的话는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의 용법이죠. 可以休息, 쉴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3번, 只要一直努力, 계속 노력하기만 하면, 就能进步, 예,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不怕慢,只怕站의 맥락과 전체적으로 맞닿아 있죠.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如果觉得太难, 만약 너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就不要做, 하지 말아라라는 뜻인데요. 맥락과 맞지 않죠. 5번, 不用太快, 너무 빠를 필요는 없다. 停下来也没关系, 멈춰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의미는 좋은 의미지만, 이 미출진 부분에서 나타내는 不怕慢,只怕站, 이라는 속담과는 맥락이 맞지 않아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只要一直努力,就能进步, 계속 노력하기만 하면, 그러면 발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냥 문제풀이로 끝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했던 내용을 바로 복습하시면서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에!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드디어 1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선생님 만나러 오기 전에 수능 실전 문제 1강의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풀어오셨죠? 자, 거기 푸시다가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특히 이번 강의는 문화와 관련된 문항이 다섯 문항이 있는데 새로운 문화적인 정보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은 철자 문제인데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날씨와 관련된 회화에 구멍을 뚫어놓고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여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가까야 잡드라 빠고다. 빠고다, 날씨라는 말이죠. 내일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오른쪽 남학생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잡드라, 내일은 무짓, 뭔가 할 예정이야. 무짓 동사의 미래 시제죠. 뭐가 있을 예정이냐면 도슈츠, 비가 올 예정이야.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글자는 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날씨를 묻는 질문이 나왔으니까 날씨에 대한 대답이 요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표현. 먼저 수러부사로 추워요, 더워요, 따뜻해요, 그리고 맑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러시아어로 표현을 할 때는 요거는 수러부사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다 어미가 오로 종류가 됩니다. 홀라드나, 더워요, 쥬아르카, 따뜻해요는 찌플로, 맑아요는 야스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러부사라서 저 추워요 하려면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써서 문예 홀라드나, 저는 덥습니다, 문예 쥬아르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눈이 같이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니까 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무제스닉 하면 눈이 올 거다라는 표현이고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할 때는 걸어가다 정태동사의 온, 아나 형태인 이지오트 써서 이지오스닉, 눈이 내립니다. 이지오도시지, 비가 내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노슈지는 명사의 성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미학기존 끝나는 거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으니 늘 그 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라고 과거시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지동사의 과거 남성형인 쇼를 써서 쇼를 노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철자 문제였지만 회화도 건드려봤고 문법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2번 발음 문제, 자음의 발음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음 배에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문제를 풀기 전에 유성음, 무성음에 해당하는 역행동화 법칙을 한번 짚어보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유성음 매, 외, 게, 내, 쥐, 세가 있는데 대응하는 무성음 쌍이 있습니다. 자, 이거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으로 착착착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성음이 네 개가 더 있는데 얘는 쌍은 없어요. 무성음만 이렇게 존재하고 파트너는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 표에서 러시아어에서는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혹은 반대로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역행 동화를 하기 때문에 역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무성음이 뒤에 오면 무성음이 힘이 세십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유성음한테 내가 힘이 세니까 너도 내 모습으로 바꿔라. 즉 무성음으로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이 무성화 현상이고요. 이제는 유성음이 뒤에 왔으니까 유성음이 힘이 세졌네요. 그러면 앞에 오는 무성음을 너 유성음으로 모습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유성음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에서 하나 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어말 무성음화 현상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없이 많이 언급했는데 이 말 자체를 그냥 풀었으면 돼요. 어떤 개념에 대한 압축적인 용어를 만들 때는 그 개념의 성격들이 다 거기 녹아있는 거니까 풀어볼까요? 말, 단어의 맨 끝이 무성음화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성음화 되는 대상은 뭘까요? 당연히 유성음이겠죠. 즉, 여기 위에 오는 6개 유성음이 단어의 맨 끝에 올 때는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된다가 말 무성음화 현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매 다음에 크가 왔어요. 그러면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온 거예요.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에 대응하는 게 어떤 거였죠? 빼였죠. 그래서 얘가 빼 발음으로 발음이 나니까 요거랑 다른 거 찾으시면 돼요. 자, 멘드 왔네요. 어말 무성우마 zup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멘드였으니까 클리앱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니까 앞에 오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뀌어서 아쉽가라고 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가랍을 하고 원래 자기 음가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얘도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기 때문에 얘도 빼 소리가 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음 말고 저거 한번 봐볼까요? 뜻 봐볼게요. 아나 구필라, 그녀가 구입했다, 샀다, 뭐를? 이게 목적어니까 원래 그라시바야 유프가 아름다운 치마인데, 형용사도 목적어가 됐으니까 대격, 명사도 목적어가 됐으니까 대격해서 아야로 끝나는 형용사의 대격은 우유, 아로 끝나는 여성명사의 대격은 우 해서 각각 대격이 됐어요. 예쁜 치마를 그녀가 구입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치아라는 말이고요. 얘는 빵인데요. 우리 러시아 문화에서 빵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환대 의미로 소금과 빵을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흘리엡 이솔 하면 손님 환대와 관련된 문화적인 키워드라는 거. 또 하나, 러시아 사람들은 흑빵을 좋아해서, 쇼로니 흘리엡.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쉽가 하면 실수라는 말이에요. 에타마야 아쉽가, 이거는 나의 실수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4번은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 배인데 미야키상이니까 명사의 성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아이는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수단을 표현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되죠? 나 플러스 전치격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하려면 나 가라블리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미야키상 남성 명사 전치격 어미는 예이니까요. 자, 5번은 기숙사란 말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방향을 나타낼 때, 혹은 장소를 나타낼 때 부와 결합하는 명사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모음의 발음 나왔네요. 수능에서 발음 문항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하나는 자음 하나의 모음인데요. 모음 같은 경우는 오나 예나 아 야. 요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네요. 당연히 강세가 있으면 야 발음이 나고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 납니다. 자, 볼게요. 에따 야 블라까. 모음의 발음은 강세 유무만 체크하시면 돼요. 야의 강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야라고 소리가 나겠죠? 잇소하고 야의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 바뀝니다. 이직 역시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이 나고요. 스미야하고 강세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소리 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어디에 있을까요? 강세가 아에 있습니다. 바미트닉이 되고요. 5번도 역시 아비스니니 하고 강세가 없어서 이 발음이 됩니다. 해석 한번 가볼게요. 에타이아 블까? 이것은 사과, 아, 이 사과는 매우 맛있습니다. 후쿠스니. 맛있는 형용사가 이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중성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앞에 오는 이거 설명해 볼게요. 러시아에서 여러분, 이것이라는 말. 이것이라는 말은 에따예요.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안나입니다. 사람 앞에 올수 있고요. 에따 스톨, 이것은 책상입니다. 에따 꼬슈카,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동물 앞에서 이것은 뭐뭐시다 쓸수 있고 또 에따 인치리에스나, 이것은 재미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 사물, 동물, 현상 앞에 다 와서 이것이란 말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뭐뭐예요. 이 뭐뭐는 그 뭐뭐 해당하는 것이 러시아는 남성, 여성, 중성, 복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중성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 중복에 따라서 형태가 네 가지로 바뀌는데 뒤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는 이 뭐뭐는 에따트, 여성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중성일 때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구, 복수일 때는 에찌. 바지가 복수잖아요. 이 바지는 달려면 에찌 부류기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4번입니다. 이거는 동상, 기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의 동상 이렇게 하려면 누구의? 그러면은 생격 쓰겠네. 예를 들어서 뿌시킨 동상 하면은 마미데네 뿌시키나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 당연히 경로 우전성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런 법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역격. 이 기념비. 누구의 기념비다라고 할때 역격을 쓰기 때문에 뽀슈킨이란 말을 썼을 때 아가 아니라 뽀슈킨 누하고 역격을 써야 된다는 것이 시험에 종종 등장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부가꼬이진. 자, 요거 여러분 뭐 물어보는 걸까요? 자, 요거 전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요일을 물어보는 질문.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러시아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꼬이 오늘 시보드냐 날 젠. 젠은 남성 명사라서 까꼬이가 왔죠.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애들아 오늘 어떤 날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이었을 때뭘 물어보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되게 애매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인지 평범한 날인지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뭘 물어보는 건가?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질문은 단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요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져서 이제 구체적인 거를, 때를 물어보는 거. 지금, 즉, 무슨 요일에? 무슨 요일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요일에라고 질문이 이제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앞에 온이 깎고이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시보드냐 빠지고 젠 그대로 써주고요. 요 앞에 전치사 뭘 붙이냐? 요걸 붙여주면 돼요. 깎고이젠 하면은 무슨 요일에라는 말이 되고 요거에 대한 대답 무슨 요일에라고 답하고 싶으면 그 플러스 대격으로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시리다죠. 수요일에 하려면 그 플러스 대격, 아르구나 명사 대격 오죠. 또 여기서 유념할 것이 뭐냐면 시리다는 대격으로 바뀌었을 때 강세가 앞으로 이동해서 시리에도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요일에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요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요일에로 설명,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요일에 우나스 누구에게죠? 우리에게. 자, 나에게는 뭐야? 우미냐, 너에게 우찌비야, 그에게 우니보, 그녀에게 우니호, 우리에게 우나스, 당신에게 우바스, 그들에게 우니흐,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있을 예정이다. 뭐가? 익스쿨스야, 소풍. 무슨 요일에 우리 소풍이 가지? 그러면 무슨 요일에니까 부 플러스 대격이라서 부가 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요일에 해당하는 명사가 아닌 것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바신 하면 수영장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수영장은 장소나 방향에서 부를 쓰는 아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동사는 플라바지가 되겠죠. 수영하다. 자, 2번 치트비아르크. 자, 맨 뒤에 오는 거 어말 무성음아. 얘는 목요일입니다. 1, 2, 3, 4에서 4가 뭐죠? 쉬띠리. 월화수목 네 번째죠. 그래서 앞에 4랑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5는 빼앗인데 금요일은 다섯 번째 날이니까 빼앗니츠. 빼앗니짜 원래 이게 금요일 되겠습니다. 부 플러스 대격이라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수보따는 토요일이고 대격이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스케시니는 일요일입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휘 문항인데요. 선지가 모두 동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나, 미쥬, 니제이, 블리아치. 산책하다, 아이들을 산책시키러 그녀가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온 하라쇼, 그는 잘 자가요? 마시나를 뭐 한다? 뭐 운전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동사가 어떤 건지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뿅. 자, 요거 동사 원형이 뭘까요? 마시다입니다. 선생님이 자주 비교했죠. 마시다 하고 노래하다가 굉장히 닮았어. 그래서 요거 잘 구별해야 돼. 강조를 했는데요. 마시다는 삐츠 동사 변화 보겠습니다. 저기처럼 미약기상에 들어가요. 비유, 비요시. 비옷 이렇게 되고요. 명령법도 중요합니다. 비 노래 마셔 비제 마시세요라는 말이 되겠고요. 노래하다는 비제예요. 그리고 얘는 오로 바뀝니다. 바이유 바이유시 바이옷 뭐 노래해 오이 노래하세요 오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닮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래하다의 명령법이 이거진 것처럼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태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동사 변화와 더불어 명령법 형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시다 동사의 온화나 변화 형태죠. 마시다 동사 넣어서 의미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는 뭐냐면 와지치 동사예요. 와지치 동사.

동사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산책시키러 데리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넣어볼게요. 그는 잘 자가용을 운전한다. 와지지마시누, 운전하다라고 여러분이 수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렇게 노출 빈도가 낮은 아이는 아닌데, 한번더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예지지. 2번과 동일하게 운동동사, 부정태 동사인데 타고 다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운동동사는 모두 꾸다를 지배합니다. 분화 대격이나 크역격. 그리고 얘는 타고 가다니까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와서 어떤 교통수단과 이어서 문장이 구성될 수도 있겠죠. 4번도 역시 운동동사고요. 부정태 동사 걸어 다니다. 그래서 꾸다가 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5번은 익다 동사의 온화나 변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문항까지 발음 철자 어휘 마쳤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문법 문화 문항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보면은 러시아 주요 도시들이 등장해 있거든요. 모스크바, 러시아 수도죠. 이르쿠츠크. 자, 이르쿠츠크는 관련된 이 호수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에서 가까운 도시라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3번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에카체르부르크,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수도였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제2의 도시고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불리워지는 에르미타시 박물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 중에 어떤 것이 저 빈칸의 주인공이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리리 스탈리짜라시.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났네요.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바로 첫 문장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부치엔트레 고로다. 명사 플러스 명사면 뒤에 명사는 생격이니까 도시가 생격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니까 전치격이 돼서 도시 중앙에, 그러니까 시내에 나 호지차 위치해 있습니다. 뭐가? 그라스네 플로시지. 플로시지는 광장이고, 광장이란 단어의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인데, 먼저 강세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오는 이 아가 이 발음 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여성 명사라는 거. 또 하나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때 광장은 나랑 결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성 명사니까 그라스나야. 붉은 여성형이 왔어요. 붉은 광장이 있고, 리아담스 플러스 족교 가면 뭐뭐과 나란히. 뭐뭐 옆에, 그 붉은 광장 옆에 크레믈린이 있고, 그람 바실리아 블라슈엔너버, 성 바실리 사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세웠어요. 누가 유리 돌고르기라는 사람이 몇 세기에, 12세기에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또한 여겨집니다. 간주되어지다. 다음에 족격이 오죠. 그래서 아진이 지금 족격 형태가 됐어요. 뭐뭐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뒤에 복수형격 오겠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화가와 관련된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 먼저 읽어볼게요. 러시아 화가이다. 18세기에 아스트라한으로 이사했다. 1927년에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그의 그림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유명한 러시아의 화가 쿠스토치프는 태어났습니다. 1878년에 볼가 강변에 있는 아스트라한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먼저 요거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18세예요. 그리고 과거니까 보일러로 처리했고,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기 때문에 오늘의 역격에 해당하는 임우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18세였을 때 갔습니다. 어디로? 이 도시 피츠부르크로 갔어요. 그리고 예술 아카데미에 바스피치 플러스 꾸다, 어디로 입학하다, 아니면 뒤에 직장이 오면은 일터가 오면 거기에 취직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오슬리, 뭐뭐 후에, 아카데미 후에, 즉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에 그는 오치문허거라보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1927년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하다 동사. 네, 과거 시제가 이렇게 끝납니다. 조금 특이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그는 짧지만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화가의 각각의 작품, 모든 작품들은 바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그의 큰 사랑, 위대한 사랑, 어디 쪽을 향한, 자신의 조국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러시아 화가 맞고요. 아까 B는 X 쳤고, 1927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그의 그림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A, D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러시아 문화 문제 중에서 언어 문화 중에서 이름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러시아 언어 문화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속담. 여러분 수능 특강의 한 강의, 10강인가요? 거기에 쭉 속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속담 가지고 문법 문제를 막 세세하게 디테일한 걸 묻지 않으니까 의미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과 관련된 거죠. 자, 이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러시아인의 이름의 구성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박소윤 하면은 성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데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 성이 옵니다.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부칭이 옵니다. 즉, 이반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반의 아들의 부칭은 이바노비치가 되는 거고요. 이반이 딸을 낳았으면 이반 딸의 부칭은 이바노브나가 되는 겁니다. 즉 아들인 경우에는 오비치의 위치, 딸인 경우에는 오브나 예브나를 붙여서 부칭을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의 부칭을 들었을 때는 아,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부를 때 여기까지 이름 플러스 부칭까지가 부르면 돼요.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푸슈킨 하면은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하면은 알렉산드르 세르게이비치 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친구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이름에 해당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능 특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름의 애칭이 뭐다 이렇게 매칭된 부분들을 잘 외워두셔야지 이런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브게니아와 블라지미르의 대화인데 나와이제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삐리 좀 가는데 건너가다라는 거죠. 삐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니까 건너갑시다. 뭐로? 나뜨이. 너. 그러니까 우리 그냥 너라고 부릅시다. 말 틉시다. 이런 말이죠. 블라지미르가 하라쇼. 좋아요. 따그다. 그러면 자위. 이거는 동사원형 즈바츠. 부르다의 명령법이에요. 미냐. 나를 불러 뭐라고. 블라지미르의 애칭을 찾으시면 되겠죠. 발로지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제 에브게니가 말하기를 좋아. 그리고 나를 그냥 뭐라고 불러. 에브게니의 애칭은 쥐냐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위자는 빅터르의 애칭이고요. 지마는 드미트리. 미샤는 미하일의 애칭입니다. 미샤하고 마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마리아니까 마샤. 미하일이니까 미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지 보니까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나왔습니다. 문학가 A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샤야 구다 뜨이조시 너 어디 가고 있어? 나 도서관으로 가는데 도서관은 불을 쓰는 명사죠. 장소나 방향에서 그리고 어디로 오니까 대격이 와서 아가 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도서관은 비블리아제카인데 이렇게 어미가 우로 바뀌었죠. 이야하추 나는 원해. 두 번째 동사는 동사원형 우지아치가 와서 동사원형이 왔고 우지아치는 잡다, 선택하다, 고르다, 빌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빌리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도서관이 왔으니까 라마는 장편소설이죠. 나 장편소설을 빌리고 싶거든. 근데 장편소설 이름이 요거예요. 브라치아 까라마조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다스타옙스키의 장편을 대표하는 여러 개 소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누구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냐. 작가가 누군지를 묻고 있는 건데 제가 말한 것처럼 다스타옙스키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This nice. 너 알고 있어? 에따와 피사질리아. 이 작가 알고 있니? 그랬더니 A가 까니에슈나 당연하지. 자, 여러분 이
밑줄 그은 부분.

여러분이 샤 발음 나는 거잘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 에더 빌리게로스키 피사젤. 다스타옙스키는 위대한 러시아의 작가잖아. 야치다. 내가 읽었어. 그의 요 작품. 브리스트블리니 이나 카자니 하면은 죄와 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벌, 악령, 백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대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작품이 지금 언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술 같은 경우는 화가의 작품명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뭐더 알려 좋겠지만 그냥 텍스트 중심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가와 관련된 문제는 대표작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 푸는데 수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대표작품을 몇개 적어보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걸인데요. 고걸은 코. 자고 일어났더니 내 코가 없어졌다.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소설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러시아 작품이 문학 작품이 진입장벽이 좀 높은데요. 고걸의 단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외투라는 작품이 있어요. 슈니엘. 요거 두개 기억하시고 그다음 안톤 최허. 아직도 대학로에서 이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세자매라는 희곡이 있어요. Three Sisters. 그 다음에 와냐 아저씨가 있습니다. 자자 와냐. 두개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스워에 해당되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딸스토이의 작품은 뭐뭐 알고 계세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어서 작품명인 거. 안나 까레니나 있죠? 안나 까리에니나. 그 다음에 죄와 벌처럼 뭐와 과가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쟁과 평화가 있습니다. 와이나 이밀. 그 다음에 세 번째 쓸 것은 필소의가 아니긴 한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일과 관련된 명사인데 그거에서 철자 하나만 바꾸면 이런 뜻으로 바뀌거든요. 자, 여러분이 일요일이라는 말 알죠? 와스크레시니.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철자가 미약계스낙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 부활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은 러시아를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딸스토이, 러시아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딸스토이 작품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적으로 안나 카레니나, 와이나 이밀, 와스크레시니. 자, 그다음에 4번 투르겐예프. 투르겐예프는 두개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 아찌 이 지에찌가 있고요. 또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르바이아 사랑이 여성 명사죠. 뉴보프. 그래서 이렇게 여성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다스타옙스키는 이 작품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항 마지막 문항 러시아 국기와 관련된 텍스트입니다. 자, 러시아는 국기의 날이 있나 봐요. 7월 22일 맞는지 이따가 체크해 보죠. 그 다음에 러시아 국기가 이렇게 가로 삼색기잖아요. 저는 BCK로 외우는데, 멜리. 맨 위에가 흰색이죠? 두 번째가 시니. 두 번째가 파란색. 마지막은 그라스니.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지가 텍스트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BCD에 보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깃발, 그 다음에 기념, 되다, 줄무늬, 의미하다, 이거 필수의 아니라서 갖다 대입시켜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국가의 깃발이니까 이게 국기가 되겠죠? 러시아 국기의 날은 기념됩니다. 언제? 8월 22일에 매년 8월 20일. 그럼 이거 달이 틀렸네요? X. 러시아 국기는 sustained is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어진다. consist of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격이라서 3이라는 수사가 생격이 됐습니다. 뚜리오크하고 요거는 줄무늬. 세 개의 줄무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흰색,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우과슈도버 집이었다. 각각의 세 개는 뭐가 있냐? 스바이즈나 취니. 자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먼저 merely. 흰색은 뭘 의미하냐면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위에라.

하면 믿음이죠.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갖다 순특강 20강에서 동사 격집의 역격에서 나왔던 아이인데 위리치 플러스 역격. 누구누구의 믿음을 갖다 고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씰라 하면은 힘이거든요. 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흰색 평화, 파란색 믿음, 그다음에 얘는 힘이니까 X죠. BC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의 길이가 제법 긴 문화 문항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다섯 문항 중에서 지식을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 즉 내가 어떤 걸 외우고 있다, 사전 정보가 있는 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그 다스타옙스키,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밖에 없었고, 나머지 네 문항은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문법 이해력을 기반으로 문화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바로바로 독해하면서 풀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식을 묻는 문화 문항이 많았는데 점점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한 문항이 나올까 말까 한 상태까지 온것 같습니다. 자, 11번 의사소통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슈도 무엇을 뜨이? 너는 젤라시 너 뭐하고 있어? 너 뭐해? 스바보네 브레미아. 브레미아는 미아르코나기 때문에 중성명사죠. 그래서 형용사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고요. 이 앞에 v를 붙이면 여가 시간에 자유 시간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가 시간에 너 뭐하니? 하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아이그라유 볼 하면 축구죠. 나 축구해. 나는 운동 좋아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취하했다 끄니가. 이게 누구의 책입니까? 누구의? 하고 물어볼 때,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복수이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달라지죠? 자, 남성이 오면 최, 여성이 오면 취야, 중성은 치요, 복수가 오면 취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여성 명사, 로 인해서 치아가 온 거죠. 그리고 가운데 오는 저 에따는 항상 에따입니다.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 명사로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항상 에따로 못 박혀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가 아니라 이 책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라고 해석이 되고요. 2번 우찌비아 이에스지 너에게 있니? 남자친구가 있니? 라는 말이죠. 3번 겜띠라보다시 라보타 지동사, 일하다 동사죠. 요거에 해당하는 명사는 뭐예요? 라보타, 일 혹은 직장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써서요. 직장에서 나라보제, 직장으로 나라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을 때이 명사를 족격으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나는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 라보다의 인시니어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냥 주격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족격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 앞에 겜이 온 거는 어떤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 족격을 지배하니까 크또의 족격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저기 의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의문사 격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얘는 무엇이죠? 자, 얘가 주격이고요. 주생, 여, 대, 조, 전. 생격, 가부, 개가 배발음 나죠?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개는 배발음을 바뀌니까요. 역격은 까무, 대격은 다시 까부, 족격은 겜, 전치격은 꼼 됩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스 플러스 족격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려면 스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하여는 아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아꼼 하면은 누구에 관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생격 취보 역시 개가 배발음 역격 취무 대격 슈도 그다음에 족격 챔 전치격 촘 되겠습니다. 여러분 족격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도구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무엇으로 글을 쓰고 있니? 할때 무엇으로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챔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교통수단을 표현하잖아요. 무엇을 타고라고 하려면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와서 나 촘에서 요 질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나촘 하면 무엇을 타고? 왜냐면 공식이 이거니까. 그래서 저게는 라보타 주동사 때문에 크또의 족격인
깨미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즉, 너는 누구로 일하고 있니? 너의 직업은 뭐니? 이 말인데, 자니마츠 동사를 활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니마츠 플러스 족격, 어떤 일에 종사하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무엇에 종사하고 있냐고 물어야 되니까, 크또의 족격이 아니라 슈또의 족격이 와야 돼요. 슈또의 족격은 뭐였죠? 아까? 최미였죠. 챔 V 주어를 V로 하면 자니 마이티스 요 말이랑 서로 호환되죠. 주어는 다르지만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그제슈비옷 어디에 살고 있나요? 드바야스미야 너의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니? 아, 5번 자, 요 동사 어떤 동사일까요? 동사 원형이 뭘까요?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동사 원형 인치리에싸 왔싸 와 엄청 기네요. 그래서 이 동사는 보시면 여기에 오바츠 동사라고 알수 있죠. 오바가 들어갔잖아요. 오바츠 동사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동사 변화할 때 오바를 지우고 그 자리에 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오바가 사라지고 우가 있고 그다음에 뜨이니까 해당하는 동사 변화 예시가 왔고 어미가 왔고 뒤에 씨알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역시 자니마자 동사와 동일하게 족격을 취합니다. 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족격을 원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의 족격, 슈또의 족격 채미면서 너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니? 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봐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나는 축구 좋아하는데, 나는 축구해. 운동 좋아하거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대화의 상황을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A가 슈토비아 치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원하다 동사. 원형, 뭐죠? 하찌. 그래서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 명사가 오면 대격을 쓰면 되겠죠. 동사 변화 시켜보겠습니다. 이하 하추, 너희 호출시, 오나나 호출. 그 다음에, 무이 하찜, 무이 하찌제, 아니 하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굳이 칸이 이렇게 아래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분할해서 쓴 이유가 뭘까요? 자, 어미를 보시면 여기는 일식 동사 어미를 갖고 있고 여기는 이식 동사 어미를 갖고 있어서 이 하찌제 동사 변화를 혼합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토비아지 이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 이제 주세요. 요게 빠지면 줘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명령법 뒤에 붙어서 공손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please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좀 주세요. 뭐를 모르시. 비트가 들어가서 붉은색을 띠는 정말 맛있는 러시아 숲입니다. 모르시하고요. 셔슐리 꼬치구이를 주세요. 자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뭔가 주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림을 쭉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찌에치 동사가 다시 또 등장했네요. 띠니 호쭈시 너 원하니? 안돈 너 원하니? 파이치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죠? 가다라는 말이에요. 가다라는 것은 이동 동사니까 다음에 보호로 꾸다를 취하죠. 꾸다라는 것은 나 대격을 쓰거나 사람 쪽으로 가거나 어디 쪽으로 접근한 걸 뜻할 때크 플러스 역격을 쓰면 되는데 이 끼노 극장이라는 말은 브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흑기노 같습니다. 너 극장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더 말하고 있어요. 시츄어스 지금 땀 극장에서 이지옷 걸어가고 있어? 어떤 의미일까요? 얘가 영화 재미있는 영화가 걸어가고 있다. 자, 아까 앞에서 비가 오다 눈이 오다 할때 있지 동사 걸어가다 정태의 온화나 변화 형태인 이 아이가 날씨를 표현할 때 비하고 눈하고 연결돼서 쓰인다라고 정리했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노슈츠 비가 가고 있는 거야. 비가 온다라는 말이고요. 스니크 눈이 온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수업 있잖아요. 우로크 수업이 가고 있으니까 수업 중이다. 즉, 이 말은 뭔가 ing 중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그 명사와 결합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업은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있죠? 렉시아, 자냐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amen,

시험, 그 다음에 수리 중입니다. 리모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에따 이 유프가 이 치마가 가고 있어요. 왕 당신에게 무슨 말이냐? 이 치마가 당신에게 어울리다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적을 게 저기에 있는 건데 메뉴에 깐치에르트 연주회죠? 연주회 중이다. 그다음 필름 하면 이게 영화인데 영화가 상영 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 노바의 브레미아 새 시대라는 새 시간이라는 새 흥미로운 영화가 상영 중에 있어. 내가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라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나 프로슐리니 젤리에 무슨 무슨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할때 공식은 나 플러스 전치격입니다. 주는 러시아로 니지엘리아거든요. 여성 명사요. 야로 끝나는. 자, 보시면 나가 왔고 전치격으로 어미가 바뀌었죠. 원래 다음 주는 프로슐라야 니젤리안데 나가 전치격을 원하니까 전치격 어미 두개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부 그 필름 영화를 우슈에 이미 빠스마트리에 봤어. 영화를 봤으니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번 오치나라쇼 매우 좋아요. 2번 시보니아 쇼아르카 오늘은 덥다. 우미니아 예스 브라트 나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다. 이즈비니 노 니하츄 미안하지만 원하지 않아. 지난주에 내가 그걸 이미 봤거든. 정답은 4번입니다. 뿌리야지 하면은 오세요의 반말. 와 오렴 어디 쪽으로? 우리 쪽으로 우리 집에 무고씨 손님으로 오세요. 초대 표현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가 Здравствуйте, Нина Ивановна. 안녕하세요, 니나 이바나브나 씨.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부칭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아, 이반의 딸이구나.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나 이바나브나가 대답하기를 Добрый день, Good afternoon, Анна Петровна. 안나 피트로브나 씨, все в порядке. все 하면은 모든 것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이 파리아다. 원래 오크로 끝나는 명사인데, 오크로 끝나는 명사는 격변화할 때 오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 플러스 전치격. 질서니까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안부를 물어봤을 때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요 표현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왜? 당신은요? 도샤라쇼. 역시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안부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겠구나. 볼수 있겠죠? 에이, 깍, 우바스질라. 생략하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어떻게 지내니? 깍질라 해도 되는데, 깍, 우바스질라. 당신에게 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서 안부 물어보는 표현 맞고요. 만일 너에게 물어보고 싶으면 깍 오찌비아질래 이렇게 해도 돼요. B 깍 위빠슈바이지 당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 맞습니다. C번 깍꼬에 우바스 호비 호비는 영어랑 비슷한데 어떤 의미죠? 취미죠. 이 아이가 중성 명사랍니다.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중성형 형태가 왔습니다. 당신 취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 D번 깍다 언제 그는 바스피치 하면 꾸다.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말이어서 뒤에 대학교가 오면 대학에 입학하다. 직장에 오면 직장에 취직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언제 그는 대학에 입학했나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 B가 있는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보겠습니다. 편지근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드라가야 니나, 소중한 니나에게. 자, 나라가야 남성 형태가 뭐예요? 나라고이.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람한테는 소중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물건은 값비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의미가 쓰였고 편지 문두에서 뭐뭐한 누구에게 할때그 뭐뭐한에 해당하는 것이 나라가야도 있고요.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비무이, 사랑하는. 만약 뒤에가 여성이면 르비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하 표현이 나왔는데요. 파즈드라블리아치, 동사의 야 변화 형태고요. 그래서 뒤에가 어미가 유가 왔어요. 내가 축하한다. 자, 그러면 축하한다 표현에는 뒤에 뭐가 동반이 될까요? 축하의 대상, 누구를 축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축하하는지, 즉 축하 내용이 항상 따라오겠죠. 축하의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과 축하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러시아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대상은요, 여러분 대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축하의 내용, 뭐 결혼을 축하하거나 입학, 졸업, 여러 가지 할 때, 스플러스 족격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게 잘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를 축하하죠. 대격 집에 왔고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는 Novi Gut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족격 Novim, 요거의 족격 옴을 붙여서 Novin Godom. 그냥 이렇게 족격만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s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s 플러스 족격 이 공식이 완벽하게 적용을 되어있습니다. 너 새해 복 많이 받으렴 라고 말한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너의 드로그 미샤, 너의 친구 미샤. 미샤는 어떤 이름 애칭이죠? 미하일 애칭. 자, 1번 야, 니, 나, 몰옌. 나, 몰옌 하면은 만족하다라는 말이고요. 플러스 족격이옵니다. 그래서 요것에 만족한다. 네가 왔으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어서 지금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까긴제리에스나, 정말 흥미롭구나라는 말이고요. 정말 좋구나 할 때는 까카라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까키 크라시비찌비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까꼬이, 까까야, 까꼬에, 까키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의문문과 같이 왔을 때는 어떤이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저기 3번 선지처럼 느낌표 랑 같이 왔을 때는 얼마나 어머한가라는 감탄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번을 적용시켜 보면 느낌표가 왔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가, 꽃들인가라는 말이 되겠죠. 꽃은요, 단수가요, 지비똑이에요. 지비똑, 지비똑. 그리고 복수는 지비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헷갈리는 게 색깔이란 말이 있거든요. 색. 색은 러시아로 치비엣이에요. 치비엣. 그리고 이 색의 복수는 강세에는 아가 와서 치비따 됩니다. 자, 4번. 포타그라 피라바치. 영어랑 좀 비슷한데. 뭐예요? 포토. 사진. 사진 찍다라는 말이에요. 네리지아 하면은 금지.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줄라유. 기원하다. 이것처럼, 즉, 축하의 표현처럼, 기원의 표현도, 기원의 대상이 있을 거고, 기원의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문법적으로 잡아주는지 설명드리면, 기원의 대상은 역격입니다. 기원의 내용은, 자로비에, 샤스지에, 모두 예로 끝나는 중성명사인데, 예로 끝난 중성명사의 어떤 것이 야로 바뀌죠? 어떤 격이? 바로 생격이죠. 그래서, 내용은 생격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건강과 행복이란 말이 생격으로 전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은 이렇게 펼쳐봤고요.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보낸 5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러시아 실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5문제 예습해서 다시 만나러 오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비다니아.

본샤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자, 수능 완성 강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능 완성 강의는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암기하고 하셨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으로서 적용 능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의 1강부터 15강까지를 이제 하나의 강의로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시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회의 1강부터 15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은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항상 수능에서 1번 문제는 발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에는 발음 하나만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주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찾는 문제가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예라고 나오고요. 극장인 것 같죠? 그래서 매표소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Le guichet est ouvert de 9h à 19h라고 나오죠. 그래서 매표소가 9시부터 19시까지 열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발음이 나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하고 아가 나오는데요. 드 에이 아 비는 A부터 B까지라는 뜻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제 찾아볼게요. 1번에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쥬앙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그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2번은 왕이라고 해서 숫자 20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왕이기 때문에 역시 그 발음 찾을 수가 없죠. 3번은 뮤직이라고 해서 즈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4번 스공이라고 해서 두 번째의라는 뜻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그 세컨드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스공, 그 발음이 나는 철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는 몽땅뉴라고 해서 우리 요거 발음할 때 많이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수능 특강에서. 요것도 역시 아니죠. 그래서 1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스공이에요. 스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 문제로 종종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J 발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J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뒤에 아, 오, 유가 나오거나 자음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발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쉬, 구, 렁그라고 해서 그 발음 나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포마주, 이마지네, 이, 정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이 또 하나 세의 철자도 그렇게 이렇게 똑같은 원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끄 발음, 이거는 스 발음 이렇게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은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자를 보시면 전부 다 일근 변칙 동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근 변칙 동사는 원래 으, 에흐로 끝나는 동사를 우리가 일근 동사라고 하는데 으, 에흐를 어미로 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악상이 새로 붙거나 아니면 악상의 방향이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철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변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근 변칙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번은 Elle nettoie la mai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가 집을 청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트와예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3인칭 단수의 변화형이 네트와 요렇게 바뀌어야지 올바른 철자가 되죠. 그래서 A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철자가. B번을 보시면 nous mangeons du fromage 라고 되어 있어요. nous mangeons이라고 하는 단어 없죠. 동사. 여기에다가 을을 하나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군 병사, 변칙 동사 할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1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 다음에 오가 나오면 그 발음이 되기 때문에 망죄라고 하는 단어가 쥐 발음이 아니라 그 발음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얘 혼자만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을을 하나

맞는 문장이죠. 철자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D번 볼게요. J'espère que toi et ta famille allez bien 이라고 나와요. 나는 너와 너의 가족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잘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espérer라는 동사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겁니다. 동사 원형은 이렇게 악상떼기가 붙지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1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j'espère 악상 grave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니에요. 2번, Nous commençons à apprendre le coréen 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라는 문장이죠. 이것도 역시, se 다음에 o가 나오면 끄 발음이 나기 때문에 꼬망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꼬망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se에다가 우리가 세디유를 붙이죠. 그래서 Nous commençons à apprendre le coréen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죠. 정답은 3번 Z가 되겠어요. 철자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철자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ER로 끝나는 동사 1인칭 복수에서 세가 세디우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동사죠. 꼬망새 시작하다. JER로 끝나는 동사 1인칭 복수에서 죄가 죄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발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멍죄나 숑죄, 나죄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으가 같이 붙게 되겠습니다. 먹다, 변하다, 그다음에 수영하다. A 플러스 자음 플러스 으에가 나오죠. 그래서 악상떼기가 붙어 있는 철자와 자음이 나오고 으에흐가 나오게 되면 1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악상 grave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에 철자가 바뀌는 거. 우리 좀 전에 나왔던 espérer가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préférer, espérer가 되겠고요. 그다음 으 플러스 자음 플러스 으에 요거는 악상이 붙죠. 붙는 거가 있죠. 아슈떼 동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쉣 이렇게 바뀌죠. 르베도 마찬가지로 레브 이렇게 바뀌죠. 아플레 동사는 철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능 특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거 동사 살펴볼게요. 네트와이에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인데요. 요거 변화형 하나 알아두시고요. 요렇게 변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Je nettoie, tu nettoies, il nettoie, nous nettoyons, vous nettoyez, il nettoie.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요거는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 주때가 나오죠. 이게 정답이었죠. 던지다, 버리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철자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인칭과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는 철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il jette, tu jettes, il jette, nous jetons, vous jetez, il jette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로 제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는 동사 혹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동사 변화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갈게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을 때에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랑 뭐 여러 가지 품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품사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hest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의 문장을 보면은 a 플러스 명사가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뒤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a 플러스 명사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대화 한번 볼게요. A가 Je voudrais une chambre, s'il vous plaît라고 하죠. 저방 하나 좀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방 하나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vous restez combien de nuits라고 하죠. 몇 박을 머무르실 건가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뉴이라고 하죠. 이틀이요라고 합니다. 2박 2요라고 했어요. 비가 닦아 알겠습니다. 우 빈칸아 거리 우 아주 부치리라고 하죠. 그럼 하나의 큰 침대를 원하시나요? 작은 침대 두 개를 원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애가 거리 세비앙이라고 하죠. 하나의 큰 침대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1번 뻥쇠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뻥쇠는 생각하다라는 동사죠. 생각하다는 동사는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명사형일 때 아 플러스 명사를 취할 수가 있죠. 저 여러분도 구문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박을 머무르실 생각이신가요? 라는 문장이 되고요. 첫 번째 빈칸은 두 번째 빈칸은 큰 침대 하나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거두 개를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넷의 대는 결정하다라는 거죠.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건 드를 함께 쓰는 동사가 되겠고요. 페르메트, 허락하다라는 거죠. 넷의 대, 페르메트. 그다음에 꽁퐁에는 꽁퐁 들어 이해하다. 그렇죠? 다음에 슈아지르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4번 넘어갈게요. 4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전부 다 부아쥐호가 바로 뒤에 나와 있네요. 부아쥐호 자동차라는 단어죠. 자동차라는 단어고 여성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윈드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여성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화지문 볼게요. 쥐야 아슈데 윈 빈칸 부아쥐호라고 하죠. 너는 자동차를 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뭐라고 합니까? Oui, je suis très content이라고 하죠. 나 아주 만족해, 만족스러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Alors, tu as vendu ton pincan voiture라고 하죠. 그러면 너의 자동차를 팔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여기는 샀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팔다가 나와요. 그렇죠? 비가 Oui, il y a quelques semaines. 라고 하죠. 몇주 전에 팔았어 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그 차를 하나 새로 샀고 나의 옛날 차는 팔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보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A번을 보시면 들어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리고 B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전부 다 오래된 예전의 이전의이란 뜻입니다. 이제 골라보면 되겠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수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명사가 여성형이면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바꾸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여성형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은 일단 제외를 하면요. 자,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죠?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보도 역시 남성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하주어니까 여성형 형용사가 써야 되겠죠. 그럼 여성형 형용사가 나머지 이 3번과 5번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르면 되겠는데 보시면 비번의 엉스양은 남성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면 나머지는 5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벨이 들어가고 밑에는 엉스양 이것이 들어가겠죠. 그래, 새로운 차를 샀니? 라고 하니까, 나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하고 있어. 너 그러면은 예전 자동차는 판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몇주 전에 팔았다. 라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를 찾을 때는 항상 뒤에 나와 있는 명사 혹은 형용사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Il travaille dans son bureau de 빈칸 이라고 해요. 그는 어디 어디에서 일한다 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Elle occupe un 빈칸 très important 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맡고 있대요. 여기를 보시면,

보면 엉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나와 있어요. 얘는 남성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빈칸을 한번 보면서, 아니, 보기를 보면서 이두 개의 문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의 sell이라고 하는 건 소금이죠. 소금을 차지하고 있다. 아니죠.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깨는 강둑을 의미하죠. 이상하죠? 3번, 보스는 우체국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위나 직책. 그래서 지위나 직책일 때는 남성형이고요. 우체국일 때는 여성형이 됩니다. 이거는 뜻에 따라서 성이 달라지는 단어예요. 이걸 보시면 그는 우체국에서 일한다. 그죠? 그리고 그는 매우 중요한, 그녀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포스트가 적합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에는 탕, 기차가 되죠? 아니고요. 5번엔 떵, 시간, 날씨.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포스트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형이 다 되기 때문에요. 가끔 이렇게 문제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6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제 의사소통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능 완성의 그런 교재는요. 지금 현재의 수능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6번부터는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발음 어휘 철자가 되겠고요.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영역이고, 이제 27번부터 이제 문법, 그 앞에는 이제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푸시면서 수능에 대한 감각도 기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의사소통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이제 Bonjour, Mathilde. Comment ça va? 라고 하죠. 안녕, Mathilde.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어요. B가 Ça va bien, merci. 라고 하죠. 오, 잘 지내. 고마워. Et toi, Béatrice, tu vas bien? 이라고 하죠. 너는 Béatrice, 너는 잘 지내니? 라고 했어요. Qu'en fait, 빈칸이라고 하면서 J'ai attrapé la grippe. 이라고 하죠. 나 독감에 걸렸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감에 걸렸다라는 거는 이제 몸이 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1번을 보시면 super라고 하죠. super은 어우,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B번에는 pas mal이라고 해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좋다라는 의미죠. 이것도 들어가면 조금 어색합니다. 3번에 c'est vrai라고 했어요. 너잘 지내니?라고 했는데 맞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3번도 적합하지 않고요. Pas très bien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 지내진 않아. 이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좋진 않아. 내가 독감에 걸렸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5번은 en pleine forme라고 해서 이거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 알맞은 거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7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주트 프레젠트라고 해서 소개하다라는 동사 프레젠테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사람을 누군가를 소개할 때쓸수 있는 표현을 고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에 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Je te présente Marc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마크를 소개할게. 그러면서 c'est un étudiant en droit라고 합니다. 그는 그 법학 대학생이야. 법과 대학생이야. Et voilà Lina, mon amie coréenne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리나, 나의 한국 친구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mon amie coréenne라고 해서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 지금 명사 뒤에 쓰이고 있고요. 여성형이기 때문에 지금 coréenne 이렇게 여성형으로 나와 있죠.
뭐 남이 앞에 또 소유 형용사 요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문법 상황인데 여성형이지만 말을 쓰지 않고 몸을 쓰는 이유는 여기가 앞에가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나의 주소라고 할 때도 mon adresse라고 얘기를 하죠. ma adresse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마크와 리나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가 bonjour Marc, enchanté라고 합니다. 안녕 마크, 만나서 반가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앙숑떼는 말하는 사람이 여성이면 이렇게 의가 붙습니다. 단독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씨가 무엇이 나도 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칸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쓸수 있는 표현 골라볼게요. 일반 무엇이라고 하죠. 무엇이 여기에 누구누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쓸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부와 씨도 쓸수 있고 세 누구누구 이렇게도 쓸수 있었죠. Je pense 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어봤죠? pense 다음에 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뜻 아니고요. Il me faut가 나오죠? 이것은 나에게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동사이죠. Fallo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Je lui présente. 내가 그녀에게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인칭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내가 너한테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쓰고 그냥 목적어만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5번은 tu me présentes라고 해요. 요거는 주어가 또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너에게 아 너는 나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개하는 거. 그러면 소개하기 표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présenter 다음에 뒤에 à quelqu'un 그럼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소개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소개할 때 나는 동사를 가지고 소개를 하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présenter 동사를 써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나는 굳이 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간결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voici나 voilà를 쓸수 있어요. 또는 c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쪽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장으로 voici mon cousin Paul과 같은 문장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je te présente mes filles라고 해서 이렇게 présente 동사로 써도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도 역시 voici, voilà 중에서 그때는 voilà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8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택시를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성분이 손님이 이제 실부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앙 마담 네 알겠습니다 손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말 골라볼까요? 1번에 주스 빼거쥐라고 합니다. 주스 빼거쥐는 길을 잃었어요가 되겠죠. 이게 이제 주스 빼거쥐에 의가 붙은 것은 여성형이기 때문에 붙은 거죠. 손님이 여성분이죠.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네 손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je voudrais commander.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주문하는 것은 뭐 식당이나 어떤 가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3번, donnez-moi un billet d'avion. 이라고 했어요. billet d'avion 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티켓이죠. 비행기 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는 상황 아닙니다. 3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명령문이 나와 있네요. 도네 무아라고 되어 있어요.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라고 할 때, 명령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 무아처럼 이렇게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뒤로 빠지게 되죠. 긍정 명령문의 형태에서 강세형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Je voudrais un aller pour Paris라고 했어요. 저는 파리로 가는 알레가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면요. 편도 티켓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는 편도행 티켓 하나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5번, conduisez moi à l'hôtel de ville 이라고 했어요. conduisez moi 역시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지금 moi 이렇게 되어

꽁지제는 운전하다라는 뜻이지만 차로 누구누구를 데려다 주다라는 뜻도 있죠. 꽁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꼬멍대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이것도 주문하다라는 동사예요. 요두 가지의 동사는요,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지 않았던 동사이기 때문에 두개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에서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시면 이제 풀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풀어봤고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은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제 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보죠. B가 en ce moment, je n'ai pas de travail 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일이 없다. 여기 부정의 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의 드는 뭐죠?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인 부분 관사나 부정 관사가 부정문이 되면 그것이 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부정의 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는 일이 없다. Jong cherche un 이라고 하죠. 중성대명사 엉이 또 나왔습니다. 중성대명사는 여러 가지의 쓰임 있죠. 뭐 부분관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 부정의 드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이렇게 수량 표현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오는데 수량 표현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는 명사만 앞으로 나가게 되고 수량 표현은 뒤에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문장으로 명사로 쓰면요, je cherche un travail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반복을 싫어하니까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요것을 엉으로 바꿔서 동사 앞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이 되고 이거는 없어지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면 복습의 개념도 되고요. 잘 모르는 거 있다라고 하면 수능특강 다시 펼쳐서 이렇게 중성대명사 편 보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뭐 엉이나 이나 르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을 하나를 구하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가 아 봉, 본 샹스라고 하죠. 아 그래, 행운을 빌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9번의 문장에서는 이첫 번째 문장을 물어봤지만요.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말, 적합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나페띠, 본느 숑스, 본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데 요런 문제들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빈칸을 들어가는 거 볼까요? 1번, il est facile de nager라고 합니다. 나주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영하다라는 동사였죠? 1군 변칙 동사 얘기를 할 때. 수영하는 거가 쉽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 지금 일이 없어서 찾고 있다라는 문장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2번. Pourquoi vous chantez? 라고 하죠. 왜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뜬금없죠? 노래 부르는 상황 아닙니다. 3번, Qu'est-ce que vous faites?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는 뜻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죠. 그랬더니, 아, 지금은 제가 일이 없고요. 하나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Qu'est-ce que vous aimez?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어떤 기호를 물어볼 때 쓰는 문장이죠.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5번,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죠.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는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국적 형용사로 대답을 하겠죠. 뭐, 주스위크엔, 뭐, 프랑세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1점짜리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A가요. Tu peux me prêter 100 euros, s'il te plaît? 라고 하죠. 너 나한테 5유로 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bien sûr 라고 하죠. 물론이지. 빌려줄 수 있지. 라고 했어요.
애가 맥시즈 정지라고 합니다. 어, 고마워, 너 진짜 친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마워라고 했을 때 이제 감사에 대한 응답을 찾는 문제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감사에 대한 응답과 또 사과에 대한 응답 나올 수 있는 거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감사에 대한 그런 응답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느 리앙이라고 하죠. 이거는 천만에요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느 리앙 쓸 수가 있고요. 주덩 프리도 마찬가지로 천만에요라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A가 D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주덩 프리지만 만약에 부라고 시작하는 문장이었으면 주부정 프리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대화 지문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쓰네 그냥 이것도 천만에요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4번에 스냅바 그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라고 해서 보통은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쓰는 문장이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죄송해요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알맞지 않겠어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니아 빠드쿠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천만에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1, 2, 3, 5를 여러분들이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통으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풀어봤어요. 1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있는 대로 고르는 거.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이게 보기에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딱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잘 봐야 되는 거죠. 볼게요. A가 뭐라고 하면서 스 film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라고 물어보죠. B가 à mon avis, c'est un bon film à ne pas manquer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이라고 했을 때 아모나비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밑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쓰던 bon film à ne pas manquer라고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멍게는 어떤 기차나 버스를 놓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영화야. A는 pour moi, il n'est pas très intéressant. 내 생각에는 나한테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둘이 조금 상반되는 의미죠. 요게도 이제 pour moi, 요렇게 의견을 나타낼 때쓸수 있어요. à mon avis, pour moi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A번, comment trouves-tu라고 하고 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표현입니다. trouver라고 하는 동사는 뭐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목적어와 함께 쓰여가지고 줄루 토브 뭐 보라든지 뭐아 나는 그것이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볼 때 꿈은과 함께 의문문을 만들어서 쓸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B번에는 이제 아비가 또 나오잖아요. 아비는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의견이 무엇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유가 나와요. 수유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시작을 하지만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이 영화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 몇개 중에서 얼마라고 할 때, 몇점 중에서 얼마라고 할 때, 그때도 수요를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0점 만점에 뭐 10점. 그러면 10 sur 20. 이렇게 하면 20점 중에 10점이다.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A, B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C번, Qu'est-ce que tu penses de? 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쓸수 있죠.
C번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A, B, C 모두 다

있어야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요 의견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요 질문들 3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제 11번까지 봤고요.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묘사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농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세 마농. 이 사람은 마농입니다. Elle est petite et elle a de longs cheveux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작고요. 키가 작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Elle a de grosses lunettes라고 하는데 큰 안경을 끼고 있대요. 그럼 안경을 끼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제외를 해볼까요? 그러면 C하고 D가 남아요. 근데 작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C보다는 E가 좀 작긴 하죠. 끝까지 볼게요. Elle porte un sac이라고 하죠. 가방을 들고 있네요. 가방을 들다 2번이죠. porte라는 동사. 들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또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할 때는 사실 뭐 키가 크고 작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키가 크고 작다를 가지고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 뭐 안경을 끼고 있다,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풀어봤습니다. 1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화문을 여러분들이 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빈칸에 들어가는 적당한 그런 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13번의 경우에는 빈칸과 빈칸 사이에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힌트가 되면서 두 개의 문장을 다 고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밑줄이 세 개가 다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난감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흐름을 잘 따라가면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A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B가 Oui, je fais beaucoup de voyages라고 합니다. 나는 여행을 많이 해라고 했어요. A가 또 뭐라고 물어봐요. En France ou à l'étranger라고 하죠. 프랑스에 하니 아니면 외국으로 가니 여행인 것 같죠? 아무래도 voyage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가 les deux, mais je préfère visiter un pays étranger라고 합니다. 두개 다, 둘다 프랑스든 외국이든 둘다 좋은데 둘다 가는데 하지만 나는 외국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 préfère 동사 또 나오죠? préfère 여기서 악상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비가 썰이라고 하죠. 혼자라고 합니다. 저 그럼 뭐 여행인 것 같고 뭐 프랑스를 가냐 외국을 가냐 나둘다 좋아해. 또 혼자 여행 간다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죠. 볼게요. 보기 A번을 보시면 Vous aimez voyager? 너 당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B번은 Où est-ce que vous allez? 어디로 여행을 가시나요? C번, vous préférez voyager seul ou en groupe? 혼자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룹으로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자, C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혼자 가는 게 좋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C번 해결됐고요. B번은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해서 장소, 우를 물어봤으니까 프랑스나 외국인, 외국, 이렇게 물어보는 요것이 되겠죠. 마지막 A를 보시면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 여행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로 여행하시죠? 프랑스요? 아니면 외국이요? 아, 둘다 가는데요. 저는 외국 여행을 더 좋아합니다. 외국 방문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혼자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룹으로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혼자요. 라고 해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죠? A, B, C 순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14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onjour, je voudrais ce parapluie, s'il vous plaît. 안녕하세요. 저이 우산 주세요라고

했어요. 비가 oui, voil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voilà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쓸수 있지만요. 이렇게 물건을 건넬 때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A가 물어봅니다. 뭐뭐뭐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B가 15유로 50이라고 하죠. 15유로 50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가격을 물어봤겠죠.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c'est combien이라고 하는데 요거 가격이죠. 우리가 꽁비행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죠. 4개가 지금 다 꽁비행이 들어가고 있죠. 꽁비행은 가격을 나타낼 수 있고 인원수 나타낼 수가 있고 날짜, 온도 등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가격 맞죠? 2번, quel est le prix? 라고 했어요. prix, 가격이라고 하는 명사죠, 얘는. 그래서 prix를 쓸 때는요, quel과 함께 쓰이죠. 가격이 얼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쓸수 있습니다. 3번, c'est le combien? 이라고 했어요. 꽁비행 앞에 지금 여기는 르가 붙어져 있죠. 르가 쓰여져 있으면 우리는 날짜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c'est le combien?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날짜 역시도 우리가 앞에 르를 쓰죠. 르, 일, 월, 연도 순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거. 4번, combien ça coûte? 라고 하는데, 요거는 구태 동사를 이용해서, 이제 값이 나가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도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5번, combien dois-je payer? 라고 했어요. payer는 지불하다라는 동사죠.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역시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가능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가격을 물어볼 때요. 꽁부양뿐만이 아니라 명사 프리를 가지고도 쓸 수가 있고 동사 꾸떼 혹은 빼예를 가지고 전부 다쓸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꽁부양에서 지금 가격하고 날짜가 나왔잖아요. 인원수를 물어볼 때는 vous êtes combie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사람일 때는 가격이나 날짜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몇 분이신가요? 라고 이런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 분이세요? 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죠. 요거까지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 자, 14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Vous avez choisi 라고 하죠. 고르셨나요? 라고 했어요. Choisir 라는 동사,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B가 Oui, 네, je vais prendre le plat du jour, s'il vous plaît. 네, 저는 오늘의 요리를 먹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Le plat du jour. Très bien. Qu'aimeriez-vous prendre en entrée? 라고 했어요. 전식으로는, 전체 요리로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죠. 여기 aimeriez는 aimer 동사의 조건법이에요. 조건법은, 공손하게 말하고자 할때 우리가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수능에서의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대화문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조건법이다라고 하고 그냥 공손함을 담아서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mer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je voudrais 이런 동사들도 전부 다 조건법이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보통 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voudrais 같은 거는 익숙하지만 여기는 주어가 부로 나와 있어서 aimeriez라는 거잘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동사 원형인데 뒤에 반가워처럼 생기게 붙었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그냥 공손의 표현이구나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체 요리로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B가 La salade verte, green salad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적 모양 색깔,

0: 사를 나타내서 지금 여기에 뒤로 나와 있는 거죠. 형용사가. 형용사의 위치는 프랑스어는 이제 주로 뒤에 나오고 또 앞에 나오는 형용사들도 있긴 하죠. 뭐 quand, buti 뭐 이런 것들은 다 앞에 나오죠. 근데 반드시 뒤에 나와야 하는 그런 형용사는 국적,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린 샐러드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보죠 또? 근데 B가 un verre de vin rouge 라고 합니다. vin rouge 라고 하면 이제 적포도주, 레드 와인이 되거든요. 그럼 레드 와인 한 잔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적포도주 한 잔이요 라고 했을까요? 를 이제 고르는 거죠. 그 보기를 보시면 A번 부어부아 라고 합니다. 부아는 마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시기 위해서는 뭐 음료로는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B번에는 꼼플라라고 했어요. 플라는 이제 요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플라 프랜시팔이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도 쓰이는데 이제 요리로는 뭘 드릴까요? 주 요리는 뭘 드릴까요? 라고 해서 이거는 요리. 그다음에 C번은 꼼부아송이라고 했어요. 음료로는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일 수가 있죠. 뭐뭐로는요? 라고 할때꼼 다음에 관사 없이 이렇게 명사가 쓰이면 뭐뭐로는요? 라고 해서 레스토랑 주문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아송은 음료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A도 들어갈 수 있겠죠. D번에 vous prenez un dessert라고 합니다. 디저트 드시겠어요? 라고 하죠. 디저트 드시겠어요? 디저트로는요? 라고 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꼼, 데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금 디저트 얘기가 아니죠. 그죠? 포도주 한잔 달라고 했으니까 B하고 D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1회 15번까지를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을 푸시면서는 제가 앞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자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의 그 몸이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이런 스타일이 나오겠구나라고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오시고 저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순수강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여섯 번째 주제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자연 지리의 두 가지 양대 산맥인 지형과 기후 중에서 지형 얘기는 모두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기후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형과 기후는 똑같은 자연 지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성은 사뭇 다른데요. 지형은 거의 공부했던 기본 개념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 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양한 통계 자료와 함께 그래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여러 지점들의 기후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지역의 기후값을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 내륙은 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배울 건데 이런 기본 원리만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형보다는 기본 개념은 쉽지만 문제풀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후는 기본 개념 학습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기본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45페이지부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총 2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개념들을 쭉 정리해 볼 거고요.

퀴즈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문제 모조리 다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기후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기온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5페이지에 기후부터 보도록 하죠. 기후. 자, 일단 날씨는 어떤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반면 기온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날씨가 반복되고 누적되면은 그 지역의 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 날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상이고요. 기상이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것이 기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이 시기에 기온이 어떻고 강수량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다 기후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기후를 구성하는 대기 현상, 기온, 강수, 바람 등을 우리는 기후 요소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기후 요소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이러한 기후 요소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도록 만드는 요인을 우리는 기후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후 요인. 그래서 기후 요인은 기후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지역 간 기후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떠한 기후 요인 때문에 어떤 두 지역 간의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기후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그 원리 가지고 문제 풀어갈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어떠한 기후 요인에 의해 어떠한 기후 요소가 두 지역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서울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기후 요인에 따른 기후 요소의 차이를 공부하기 전에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몇 가지 다지고 넘어갈 건데요. 이 기후 관련된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엄청나게 더운 날에 친구들이서 피서를 갑니다. 한 친구는 모래찜질을 즐기고 있고요. 한 친구는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쨍쨍쨍 내리쬐면은 두 친구 모두 다, 어우, 너무너무너무너무 덥겠지.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누가 더 빨리, 어우, 더워! 라는 말을 외치게 될까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이 친구, 봐봐. 지금 땀 흘리고 있죠. 땀 흘리고 있습니다. 몸에도 점점 땀이 나서 모래에 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우, 더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다보다 육지, 모래가 엄청도 뜨겁잖아요. 아, 뜨거워, 뜨거워 하면서 막 동동동 굴러본 적 있죠. 왜? 태양이 똑같이 뜨겁게 바다와 육지를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보다 육지가 더욱더 뜨겁냐? 이것은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비열은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의 비열을 1, 육지의 비열을 0.5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쨌든 물은 다시요.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큽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다 1g을 1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 태양으로부터 똑같이 10만큼의 열이 바다와 육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다는 1도 높이는데 열이 1만큼 필요한데 10만큼의 열이 가해지고 있어. 그럼 몇도 높아지는 거예요? 10도 높아지겠지. 반면 육지는 1도 높이는데 열이 0.5밖에 안 필요합니다. 0.5. 그러면 1만큼의 열이 가해지면 2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10만큼의 열이 가해지면 몇도 올라가는 거예요? 20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 두 지역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열이 가해지더라도 온도 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커서 똑같은 열이 가해졌을 때도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육지는 빨리 뜨거워져요. 그리고 천천히 뜨거워진 바다는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뜨거워진 육지는 빠르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내용입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바다보다 육지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온 변화도 볼게요. 기온 변화. 기온은 공기의 온도 변화입니다. 자, 공기는 습도에 따라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로 나눠볼 수가 있고,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는 기온 변화가 다릅니다. 자,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 중에 기온 변화가 더큰 것은 건조한 공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건조한 지역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진짜 건조한데 비가 많이 안 내리는데 그게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되게 커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이 되면은 굉장히 선선해집니다.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면은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가 건조한 봄과 가을에는 기온의 일교차, 하루 동안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대기가 굉장히 습한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공기가 굉장히 습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크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하나, 공기 밀도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밀도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 기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밀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주 추운 겨울철에 교실에서 히터 켜잖아요. 히터 켰을 때 이런 경험해 본적 있죠?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얼굴은 막 엄청 후끈후끈합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다리는 추워. 그래서 다리는 여전히 무릎담요를 덮고 막 털신을 신고 있습니다. 아래는 되게 추운데 얼굴만 화끈화끈거리면서 엄청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 그래서 아래로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반면 찬 공기는 무거워요.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잘 가라앉아. 공기의 밀도는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아래는 추워.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는 뜨거운 거죠. 정리해보면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가라앉으려고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온도 변화는 육지가 바다보다 크다. 기온 변화, 건조한 공기가 습한 공기보다 크다.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크다. 그래서 가라앉으려고 한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원리 바탕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이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도부터 보도록 하죠. 위도. 자, 적도 부근은 위도의 절대값이 작습니다. 저위도라고 얘기하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위도가 높아지죠. 고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위도는 전 세계적인 기온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후 요인인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세계만큼의 열이 가해지고 있어요. 저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의 세계만큼의 열을 받지만, 고위도 지역은 넓은 지역의 열이 분산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은 열을 저위도는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받으니까 기온이 빠르게 높아지고, 고위도 지역은 넓은 지역에 분산해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천천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이 기온이 낮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지리이기 때문에 저위도, 고위도 몰라도 괜찮아요. 북쪽이 고위도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북극이 고위도입니다. 두 번째, 수륙분포입니다. 수륙분포. 일단 수륙분포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물과 육지의 분포인데, 이 지역은요, 육지로만 둘러싸여 있어요. 주변이 다 육지예요. 오, 뭐야, 바다가 안 보이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요. 어떤 나라들은 어느 면도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어업도 할수 있고 양식업도 할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을 우리 바다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들을 내륙국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륙. 반면 여기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동해안, 여기는 서해안이 되겠죠. 어쨌든 내륙과 해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륙은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해안은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륙은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안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햇볕이 육지와 바다를 쨍쨍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뜨거워지죠? 육지가 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상대적으로 바다는 육지보다는 덜 뜨거운 상태예요. 그럼 내륙과 해안 중에서 내륙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육지 영향을 받으니까 기온이 높아. 상대적으로 해안은 기온이 낮은 바다 영향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내륙의 해안보다 기온이 높아요. 반면 겨울이 됩니다. 뜨겁게 육지와 바다를 달구던 태양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가 점점 식어가게 되는데 누가 빨리 식어요? 육지와 바다 중에 육지가 훨씬 더 빨리 식어버리죠. 그래서 육지가 훨씬 차갑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육지 영향 받는 내륙은 춥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영향 받는 해안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해안이 내륙보다 따뜻합니다. 정리해보면 내륙은 해안보다 온도 변화가 큰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기온 차이를 기온의 연교차라고 얘기하는데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내륙은 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지형입니다. 지형. 자, 지형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있는데 결론만 알면 되지만 일단 원리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원리가 잘 이해가 되면 원리부터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고요.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론만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별거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산이 있습니다. 이 산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반대로 불어넘어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바람을 받는 곳을 바람받이사면이라고 얘기하고 바람이 불어넘어 내려오는 곳을 비그늘사면 또는 바람그늘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산의 높이가 1000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는 기온 변화가 다르다 그랬지? 어떤 공기가 더 기온 변화가 커? 건조한 공기가 습한 공기보다 기온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100m마다 건조한 공기는 1도 변하고 습한 공기는 0.5도 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건조한 공기는 100m 올라가면 1도 낮아지는 거고, 100m 내려가면 1도 높아지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되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되게 어려운 표현들과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습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습한 바람이야. 습한 바람이 바람받이 사면에 다다르면 산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물방울로 변해버려. 구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강수할 때더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습한 공기가 바람받이 사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를 뿌립니다. 그러면 비를 뿌린 상태로 비그늘 사면에 넘어오니까 건조한 상태로 넘어오겠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올라갈 때는 20도의 습한 공기였던 친구예요. 자,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 떨어져요. 200m 올라가면 1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0m 올라가면 5도가 떨어지겠지? 정상에 올라갔을 때 15도의 건조한 공기가 되었을 거예요. 왜? 비를 뿌렸으니까. 내려올 때는 건조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100m마다 1도 올라갑니다. 1000m를 내려와야 되니까 100m마다 1도 올라가면 1000m 내려왔을 때 10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25도의 바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만 보면

낮아진다. 우리는 한국질이니까 북쪽으로 가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기온은 낮아진다. 다음 이건 다알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다음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는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와 기온의 일교차가 작은 편입니다. 정리해 보면, 자, 여름에 육지 영향받는 내륙이 해안보다 기온이 높아요. 다음, 겨울에는 육지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육지 영향을 많이 받는 내륙이 해안보다 기온이 낮은 거예요. 여름엔 기온 높고 겨울엔 기온 낮으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죠. 다음, 높은 산지에서 바람 바지 사면은 비 그늘 사면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해류는 잘안 나옵니다. 난류 주변에 따뜻한 물 흐르면은 주변 지역도 따뜻할 것이고요. 주변에 한류 차가운 물 흐르면 주변도 차가워지겠지.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한류가 흐르는 해안은 기온이 낮아요. 요거는 강수할 때 나오기 때문에 한류 차가운 물이 1년 내내 흐르는 곳은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요것만 메모해 둡시다. 좋아요. 아래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요건 다 했던 내용입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그래서 냉온대 기후 중위도에 위치하여 냉대 및 온대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사계절 뚜렷합니다. 다음 대륙성 기후 뭐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인도의 대륙서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다음에 계절풍 기후 여름에는 덥고 습한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의 영향을 받고요.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계절풍 기후 또한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깊어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절풍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일강 기선제압의 2번 문제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틀려서 기억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그래서 리스본과 우리나라는 위도는 비슷해. 위도가 비슷하면은 기온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온이 다른 거지. 위도는 비슷한데 기온이 달라요. 자, 두 지역 비교해 보면 여름철에 서울이 리스본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서울이 리스본보다 기온이 낮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름철에 기온 높고 겨울철에 기온 낮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왜? 대륙을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륙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리스본은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의 기온 차이, 기후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됩니다. 반면, 리스본은 여름철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같다고 해서 기후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계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이런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6페이지에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 살펴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일단 계절풍을 비롯한 바람부터 살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47페이지에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요 바람이 기온에도 나오고 강수에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바람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 일단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 얘기하기 전에 기압과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압과 바람. 대체 기압은 무엇이며 바람은 왜 발생하느냐? 봅시다. 두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커다란 빙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뜨거운 불이 활활활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뜨거워, 다시요. 뜨겁단다. 차가운 빙하가 넓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 지역도 공기가 차가워지겠지. 찬 공기는 가볍나요? 무겁나요? 찬 공기는 무거워, 무릎담요. 찬 공기가 가라앉으니까, 어우, 무릎 추워, 무릎담요 덮는 거죠. 주변 공기가 가라앉아요. 반면, 불이 활활활활 타고 있으면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겠지. 뜨거운 공기는 가볍나요, 무겁나요? 가벼워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두 지역에 똑같은 양의 공기가 있었다면, 여기는 공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반면 여기는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줄어들겠죠. 결국 같은 공간 안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공기의 양이 더 많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공기가 너무 막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실 안에 100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20, 30명 정도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땐 60명까지 있었습니다. 60명. 저희 고3 때 58번이 황기환이라는 친구예요. 별명이 땜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58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58명이 지금과 같은 교실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막 걸리고 막 부딪히고 막 그랬었어요. 좁은 공간 안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리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좁은 공간 안에 공기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들 간에 압력이 세지게 됩니다. 서로 누르는 거지.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공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프레셔. 반면 여기는 같은 공간 안에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 로 프레셔.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는 공기의 양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느냐는 두 지역 간의 기온을 비교함으로써 기압 차이를 구할 수 있고, 이런 기압 차이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은 얘는 지금 무슨 풍일까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고 있네. 얘는 무슨 풍? 당연히 남동풍 아니면 북서풍이겠죠? 설마 이것을 북풍이나 남풍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겠죠? 자, 남동풍일까요? 북서풍일까요? 얘는 남동풍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느냐가 중요해요. 불어오는 곳의 특성을 바람이 띠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나서 바람 불어오면, 오, 냄새 지독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지나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 배고파! 하는 겁니다. 불어오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바람의 이름을 붙여주고, 얘는 남동풍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계절풍의 발생 원리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름이 됩니다. 여름, 뜨거운 태양이 육지와 바다를 가열합니다. 누가 더 빠르게 뜨거워져? 육지가 더 빠르게 뜨거워져. 육지는 고온,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 올라가겠네?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 저기압 발달해요. 반면 여기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계속 가라앉으면서 쌓입니다. 고기압 발달해요.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분하여, 육지에서 바다로 분하여. 바다에서 육지로 불겠지.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동풍과 남서풍 같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다에서. 반면 겨울이 됩니다. 뜨겁게 육지와 바다를 달구던 태양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할 텐데 누가 더 빠르게 차가워져? 육지는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커서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지니까 다혈질이야. 그래서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저온. 상대적으로 바다는 천천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온이에요. 차가우니까 공기가 쌓이겠네? 고기압 발달합니다.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겠네? 저기압 발달합니다. 바람은 고해에서 저로. 그래서 겨울철엔 주로 북서풍 및 서풍이 뚜렷하게 불게 됩니다. 물론 북동풍도 불긴 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북서풍의 풍향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여름에는 아주 더운 여름철에 아주 습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고온다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반면 얘는 아주 추운 겨울에 건조한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온다 습한 바람,

발랭, 건조한 바람.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 기압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죠. 계절에 따라 풍향과 성질이 달라진다.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서 혹은 남동풍이 주로 붑니다. 벼농사, 대청마루 등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요. 다음,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고기압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하게 붑니다. 탁월하게 분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철에, 아래다 적어볼게요. 아래쪽에 풍향 집중도가 높단 얘기예요. 풍향 집중도가 높고, 그리고 여름보다 겨울철에 기온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풍속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김장 온돌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지도 볼게요. 자, 이 지도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요 분홍색 선은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야. 예를 들면 1월 달에 제주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예요. 목포는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거고, 7월 달에 여수는 남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 실선은 풍향별 최대 풍속입니다. 그런데 막대로 그려져 있어, 막대로. 그래서 얘가 길면 길수록 풍속이 빠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는 1월에 이게 지금 엄청 길죠? 엄청 길죠? 그래서 북서풍이 굉장히 빠르게 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북서풍. 다음 여름에는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덜 불고 있죠? 상대적으로 남서풍이 강하게 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불었느냐? 얼만큼 세게 불어오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7월에는 주로 남서풍, 남동풍, 이런 남풍 계열 바람이 많이 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월 달에는 주로 북풍 계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람 살펴보기 하나 더 할게요. 높새바람.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이에요. 볼게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북동쪽에 있었던 오호츠크 해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풍이야.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면 태백산맥을 불어서 반대쪽에 불어 내리게 됩니다. 높은 산맥을 불어서, 다시요. 높은 산맥을 따라 올라가다가 반대쪽으로 불어내리는 거니까 태백산맥을 불어넘으면서 굉장히 고온다습해진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서지방에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늦봄에서 초여름에 부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팬현상에 의해서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영서지방이 불어내립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 계절풍과 높새바람 바탕으로 다시 46페이지로 와서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연평균 기온의 분포입니다. 이게 연평균 기온인데, 연평균 기온은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연평균 기온, 위도가 높아질수록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집니다. 동의도에서는 대체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쳐두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메모해 볼게요. 대체로 최 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과 비례합니다. 곧 살펴볼 건데요. 이 최한월은 주로 1월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 그리고 최난월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 일반적으로 8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겨울에 추운 지역이 연평균 기온도 낮은 편이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덜 추운 지역이 연평균 기온이 높은 편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온 분포의 지역차, 특히나 1월 평균 기온의 지역 차이입니다. 볼게요. 자, 동해도에서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높대요. 볼까요? 자, 해안 지역, 인천 쪽이 지금 한 영하 2도쯤 되거든요. 영하 2도쯤. 그치?

그다음에 해안 지역은 여기 0도, 0도쯤 됩니다. 영하 2도, 0도쯤. 그런데 내륙은 지금 여기 영하 4도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영하 4도예요. 위도는 비슷한데 해안은 영하 2도, 0도. 그런데 내륙은 영하 4도예요. 왜 그렇지? 내륙은 해안보다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겨울철에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겨울철에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따뜻한 거예요. 수륙 분포 때문에.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내륙과 해안의 차이는 알겠는데, 왜 해안은 위도도 비슷하고 둘다 바다 영향받는데,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따뜻하지? 보세요, 지금 동해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대요. 왜 그렇지? 그러네. 영하 2도, 0도네. 자, 이건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이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두 번째, 자, 동해와 서해 중에 누가 더 수심이 깊지? 동해가 수심이 깊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는 동고서도의 경동지형이기 때문에 동해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다 얘기했었죠.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해는 라면을 5개 끓이는 거고 서해는 하나밖에 안 끓이는 거예요. 둘다 파이어! 불 끓입니다. 5개 끓일 때랑 하나 끓일 때 중에 언제 더 물이 빨리 끓어요? 하나 끓일 때 물이 더 빨리 끓죠. 그래서 서해는 동해보다 수심이 얕아서 여름에 빨리 뜨거워지고 겨울에 빨리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에 빨리 뜨거워지는 서해에 영향받는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여름에 천천히 뜨거워지는 동해 영향받는 동해안보다 기온 높아요. 반면 겨울철에는 서해는 빠르게 차가워지는데 동해는 천천히 차가워져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차가워서 따뜻한 동해 영향받는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차가워서 기온이 낮은 서해 영향받는 서해안보다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다. 다음 또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1월의 기온 차이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8월 달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보다 큽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달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이건 사실 뭐 태양의 고도와도 관련이 있고 되게 복잡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차가운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여름엔 다 더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더 추운 데가 있고 덜 추운 데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됐죠?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달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중요하다. 그리고 비슷한 위도에서는 해안이 내륙 지역보다 따뜻해요. 비슷한 위도에서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다. 왜?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계절풍 막아주고 동해와 서해가 수심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8월입니다. 8월. 자, 1월 평균 기온에 비해 기온의 지역차가 작습니다. 8월 달은 모든 지역에 다 비슷하게 더워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곳이 여기입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아요. 그런데 8월 달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지역들, 다시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기온이 낮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난월은 8월입니다. 8월 달에 기온이 낮은 곳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여름 기온이 낮다. 또 기억해둬야 될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요. 영남 내륙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인데 대구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예요.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서 반대쪽으로 불어내리면서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불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대구는 별명이 대프리카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야.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들은
8월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 다음 기온의 연교차. 자, 비슷한 위도에서는 내륙 지역 해안 지역보다 크대요.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커집니다. 26, 27, 28, 29, 30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 커지죠. 24, 25, 26, 27, 28 이렇게 커지죠. 내륙이 해안보다 크다. 일단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이유는 역시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여름과 겨울에 이 태양 고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유라시아 대륙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는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서, 아, 북쪽으로 가면서 육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육지 영향 많이 받아 기온 연교차 커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음, 내륙이 해안보다 연교차 큰 것은 당연하겠죠? 육지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다음, 비슷한 위도에서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크네요. 수심이 얕은 서해 영향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차가워지는 서해 영향 받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기온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남한에서 고위도에 위치한 요 지역들입니다. 철원, 연천, 화천 요런 지역들이에요. 이쪽 남한의 중부지방의 내륙 지역. 반면 남한에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남쪽에 위치하면서 바다 영향 많이 받는 서민 제주입니다. 제주는 한반도 전체에서도 연교차 제일 작아요. 그리고 울릉도 또한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도 기온의 연교차 작습니다. 반면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데가 여기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중강지는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서 연교차 가장 큽니다. 중강진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크다. 그래서 본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본문 내용. 동의도에서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크고,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큽니다. 하나만 더 적어 보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연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탐구 활동으로 갈게요.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입니다. 자, 1월 평균 기온. 강릉, 인천, 홍천 순으로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비슷한 위도에서 1월 평균 기온은 수륙 분포의 영향으로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천, 내륙에 위치한 홍천이 가장 기온이 낮은 거죠. 내륙의 영향이, 육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수심이 깊은 동해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이 수심이 얕은 황해 영향을 받는 서해안 지역보다 높다. 그래서 강릉, 동해안, 인천, 서해안, 홍천, 내륙 순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해안, 서해안, 인천. 그리고, 아, 동해안, 서해안, 내륙. 그리고 만약에 울릉도까지 같이 나온다. 울릉도가 비슷한 위도에서 가장 따뜻해요. 왜? 섬이라서 바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 그래서 겨울철에도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섬이 나오면 울릉도가 가장 따뜻합니다. 다음, 서울의 1월과 8월 평균 기온이 주변보다 높은 이유. 서울이 8월에 주변보다 따뜻하네. 1월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인공열 발생이 많아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관령과 장수. 아까 얘기했었죠? 대관령과 장수. 상대적으로 8월 평균 기온이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이유. 태백산지와 소백산지에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여름철에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진 않습니다만 공부해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 토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위도에서 섬이 가장 따뜻하고, 그 다음이 동해안, 그 다음이 서해안, 내륙이 가장 춥다. 1월 달에 최한월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위로 갈게요. 국지적인 기온 분포.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적. 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온 분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기온 역전 현상인데,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앞에 나왔었죠? 어디에서 기온 역전 현상 잘 나타난다고? 어디에서? 침식 분지에서 기온 역전 현상 잘 나타난다. 메모만 해두자. 그래서 안개 잘 발생한다. 기억나세요? 자, 그겁니다.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침식 분지에서 기온 역전 현상에

잘 나타나는데, 낮 동안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달궈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돼요. 해가 지고 나면 지표면이 점점 냉각되고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찬 공기는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찬 공기는 무거워.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양쪽 산지에서 차가워진 공기들이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 근데 분지예요, 분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원래는 아래로 흘러내린 공기가 멀리멀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분지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찬 공기 중에서도 더찬 공기가 더 무겁겠죠. 더 차가우니까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차가운 공기가 가장 아래쪽에. 그리고 덜찬 공기, 덜찬 공기가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분지 바닥에 찬 공기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위쪽에는 원래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날 새벽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야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찬 공기가 잘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일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돼요. 그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게 춥고, 그래서 만년설 같은 것도 분포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봅시다. 얘가 제일 차가워! 그 다음 얘가 차갑고, 그 다음 얘가 차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온도를 한번 가정해서 적어보면, 얘가 영하 10도, 아이고, 아이고. 얘가 영하 10도라고 합시다. 얘는 얘보다 조금 따뜻하니까 영하 5도. 얘는 0도. 얘는 따뜻하니까 5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점점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영하 10도, 영하 5도, 0도, 5도. 뭐야?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기온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왜? 찬 공기가 분지 바닥에 쌓여서. 이것을 기온 역전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전현상. 자, 그럼 이런 역전층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얘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역전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찬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해. 위에 있는 애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아래에 있는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두 개가 섞여버립니다.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요. 우린 요거를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불안정해. 오, 너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이렇게 불안정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면, 아,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도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얘는 역전층이 발달한 상황입니다.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겁죠. 아래쪽에 찬 공기가 집적된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애는 올라가려고 하고 아래에 있는 애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얘를 대기가 안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대기가 안정되었다.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와도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고 분지 바닥에 매연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대기 오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지표면 부근에 찬 공기가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가 냉각되면서 안개 자주 발생하고요. 또 농작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너무 공기가 차가워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냉해 피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침식 분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역전층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래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자,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에 분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개나 냉해 등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개나 냉해 등. 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다음, 열섬현상.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열이 섬처럼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건물, 공장, 자동차 등에서 많은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는 많이 없어 지표면이 거의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뜨거운 열을 받으면 그만큼의 많은 열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열선 현상은 당연히 대도시에서 잘 나타나게 되고요. 대도시에서는 열선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서 열대야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바람, 그리고 기온까지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기후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기후의 기본 원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오니까요. 꼼꼼하게 복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번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여섯 번째 주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복습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선제압 OX 나라!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44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윤리와 사상 네 번째 대단원에 이르러서 사회사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출제표 기억하시죠? 그 지난 두 시간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 반드시 수능시험에서 두 문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도 많았고,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밀도 있게, 빠른 스피드로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약간, 끝까지 이렇게 체할 것 같아요. 윤사는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얘들아, 쫄거 없어. 너무너무 잘해왔고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계속해서 챕터 관련된 문항들 이어서 풀 텐데, 잠깐 스톱해 놓으시고요. 반드시 선생님 강조하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꼼스체크 자료 펼쳐서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내용들 꼼꼼하게 잘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적 복습,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전 문항 3번까지 풀었죠? 4번 문항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를 부여 받은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한 시민을 민회나 행정관 또는 위원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길게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천천히 보자. 고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국가의 반역을 꾀하지 않게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반역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출구가 없을 때 이러한 증오는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게 될 우려가 크네. 그러니까 일단

말이 좀 길어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나 싶었는데요. 일단은 친절하게 후반부에서 공화국이라고 한 표현 나왔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라를 휘젓는 당파적인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법률을 통해 열어놓는 조치만큼 나라를 견고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화국이라고 한 표현 자체를 생각해봐. 우리 공화주의 어원이 뭐였어? 시민 모두의 것. 그치? 공공의 것,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공화국에서 중시하는 건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거야. 공화주의자들이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건 뭐였어? 계속 나오지. 자의적 지배를 제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특정한 당파가 자의적으로 국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때? 그렇지. 법을 통해서 그런 당파에 대한 증오를 표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다시 생각해봐. 공화국은 시민 전체의 것인데 그것을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소수 집단이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할때 그들을 무엇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그들을 법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상가가 누군지는 전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공화주의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글인데요. 마키아벨리도 우리 공화주의 사상가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공화주의적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공화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자유를 위협하는 시민에 대한 탄핵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뭐야? 그렇지, 얘들아. 기억하니? 자의적으로 지배받지 않을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그런 지배가 없는 것, 자의적인 지배에 대해서 공화주의자들은 가장 인정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그런 자의적인 지배를 도모하는, 즉,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화국에 존재하는 당파적인 증오는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야, 우리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당파적인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길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고소와 고발의 권리 행사가 법으로 금지되어야만 공화국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그렇게 자의적으로 국가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소고발할 수 있는 내 권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권리 행사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죠. 다수의 횡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권력 독점이 공화국에서는 불가피하다? 얘들아,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이 공화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은 공화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파적인 증오는 표현 방식의 합법성 여부랑 관계없이 공화국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특정한 당파에 대해서 어때?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런 당파적인 증오를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공화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네. 자산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건 1번이 되겠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글들을 약간 제시문 분석 수준에서 국어 영역 제시문 분석 문항 풀듯이 그렇게 차근차근히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한 네,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권력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을 때 사회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에게 있을 때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대요. 일단 소유권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아, 사회계약의 목적이 소유권의 보장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사상가는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 돼. 옳지, 로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려 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믿고 맡겨진 신탁된 권력을 제멋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넘겨주려고 해서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그 신탁 위반으로 인해서 위탁됐던, 신탁받았던 입법권을 빼앗기게 되고 권력은 다시 인민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된다. 뚜렷하게 지금 입법부에게 믿고 맡겨진 신탁된 권력인 입법권, 그것을 어때? 시민들이 그 입법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는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저항권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크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얘들아, 입법부라고 하는 사실 표현 자체만 보고도 여러분은 로크라고 하는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입법권은 입법부가 갖고 있다. 이건 로크의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잖아. 반면에 홉스는 입법권도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 갖고 있었습니다. 루소는 입법권은 전체 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로크라고 하는 힌트를 줄수 있는 표현이 될수 있어요. 로크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국가의 역할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위배된다. 생명과 안전 보장만으로 제한하는 건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왜냐하면 로크가 생각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 재산에 대한 보장. 재산 보장이 여기 없잖아. 그러면 자유 보장 이런 것도 로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저항은 최고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아니죠, 얘들아. 입법부에 대해서 왜 저항하니? 그 입법부가 시민의 재산권, 생명과 자유권, 이런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을, 즉, 재산권과 같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목적을 오히려 증진시켜주죠. 그런 목적 달성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요런 거 봐봐. 요런 선지 얘들아. 좀 어려운 선지야. 그래서 이런 거 문항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로크는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일부 권리를 믿고 맡기는 그런 일부 위임 신탁의 계약을 맺는다고 했죠. 따라서 자연권 중에서는 양도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도 불가능한 그런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자연권의 보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자연권의 보장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끝까지 어때? 아,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떤 거 끝까지 넘길 수 없는 걸까?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재산에 대한 이런 권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아,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은요. 끝까지 양도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다. 특별히 뭐 생명, 자유, 뭐 재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그럼 도대체 사회계약을 통해서 뭐를 양도하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이거야. 자연 상태에서 모든 시민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어. 기억나니?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 그치? 그런 거, 그런 것들은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네. 자, 사회계약의 목적은 어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권력 분립을 이야기했죠?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잘 견제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라고 로크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5번 아주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갑과 을 볼게요. 법이 개인들의 선택에 가하는 속박은 특정 개인들이 타인들에게 자의적으로 가하는 속박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는 법에 대한 복종이며 후자는 타인에 대한 예속이다. 법의 지배가 개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으로서의 법이 개인들을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오히려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사상가는 지금 무엇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자의적인 지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때?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어떤 입장이야? 그래, 공화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6번은 비롤리의 주장입니다. 친구들은 그냥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의리입니다. 개인 행복은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한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야. 강제를 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만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한 강제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누구야? 밀이지. 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니까요. 자, 우리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입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시민의 자유는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후천적인 권리 맞죠? 공화주의 입장입니다. 다수의 동의에 기반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아무리 다수가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개인의 자유, 그런, 어때? 간섭받지 않을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얘들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밀에 의하면 뭐야?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이제 그건 아니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공화주의자들은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국가가 가질 수 있다. 법에 의한 지배, 그것이 시민 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 공통점으로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가상대화입니다.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 통상의 입법입니다. 즉, 간섭하지 않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즉,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축소되었을 때 내가 강제를 받고 있다든가, 혹은 어쩌면 노예가 되었다는 서술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간섭받지 않는 만큼만 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좋아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벌린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 하에서는 자유의 상실이 전혀 없더라도 간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섭이 자의적이지 않고요. 지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때, 즉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때는 간섭받는 사람들의 이익과 의견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동시에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때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상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의한 정당한 간섭은요, 시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민의 일반적인 이익과 사고의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은 간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민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때의 법은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입니다. 즉, 법은 시민에게 간섭은 하지만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전형적으로 공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티세 주장이 되겠네요. 자, 공통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린과 패티 혹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얘들아,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벌린이 생각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라고 할지라도 제한될 수 있어. 언제? 그래. 미리 생각해봐. 마찬가지야. 벌린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개인의 소극적 자유도 제한될 수는 있는 거예요. 패티도 당연히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의적인 간섭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의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건 두사상과 모두가 다 싫어하지. 왜냐하면 벌리는 간섭, 그것도 제멋대로 간섭하는 거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요. 패티도 이렇게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간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네, 그런 권리 자체는 정당화될 수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유주의자인 벌린도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떨 때는? 그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국가가 너 그러지 마라고 간섭할 수 있죠. 따라서 벌린 맞고요. 패티도 당연히 어때? 법에 의한 그런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가 운행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간섭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보다 어떠한 간섭도 없는 지배가 더 자유로운 상태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챕터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제일 또뭔 소리야?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아 훈련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야.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아. 하지만 간섭은 있어. 간섭은 하지만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 이거 뭐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같은 패턴이야.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간섭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잖아. 이거보다는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 전혀 간섭하지 않아. 그런데 지배해. 누구였지? 그렇지. 인자한 주인. 노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만 여전히 노예를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주인을 생각해봐. 간섭은 하지 않지만 자의적인 지배가 남아있어. 이두개 중에서 더 자유로운 상태는 뭐야? 당연히 그렇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 더 자유로운 상태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자.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보다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가 더 자유로운 상태인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겠네요. 따라서 모두 긍정할 법한 질문은요. 잘했다.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문항도 꼼꼼하게 별표 쳐놓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8번입니다. 인자한 정을 베풀면 영예로울 것이요. 인자한 정, 인정, 즉 인자한 정치를 베풀지 않는다면 모욕을 당할 것이다. 자, 인자한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 지심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맹자의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 그래, 국가 속에서만 진정한 정의, 진정한 도덕, 진정한 훌륭함, 진정한 행복은 실현될 수 있다.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골라볼게요. 군주가 지니고 있는 통치권의 근원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주의 교체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역성혁명 가능합니다. 국가는 영혼의 탁월성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 계약의 산물이다. 자, 국가는 영혼의 탁월성, 즉 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까진 좋아. 그런데 계약의 산물은 아니죠.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본성, 인간의 사회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산물은 아니었네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 삶 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행복한 삶 실현과 연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구성원의 생계 유지 보장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맹자는요, 국가 역할은 생계 유지 보장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계 유지 보장만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리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갑과 을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굴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양식을 마련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통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국가의 권력을 얘기하죠.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직결하는 것, 즉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위대한 리바이어던 절대군주가 탄생한다. 그렇죠. 홉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이었어요. 을입니다.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사회계약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이며 그 사회에서 확립된 법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 계속해서 소유물, 재산권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소유권, 재산권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나와야지. 로크가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선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침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홉스와 로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무엇을 쳐놓고 풀어라. 그렇지. 과로를 쳐놓고 풀어라. 선생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번입니다. 자연 상태의 혼란은 자연법의 부재에서 비롯됨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요런 거 이런 거 문제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 심화된 개념이야. 홉스는 자연 상태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게 자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잘 보자.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 분명하게 배웠죠. 홉스도 마찬가지야. 자연 상태에선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법은 어디까지나 그냥 이성의 목소리. 야, 이러다가는 이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 있다가는 너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고 끝나.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롭게 자기 보존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이성의 목소리. 그 정도를 홉스는 자연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은 존재해.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 그 이성의 목소리가 자연법이기 때문에 홉스도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져가세요. 사회 계약에 당사자가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홉스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 누구야? 시민이지.
시민이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야. 주권자는 누구니까? 리바이어던이니까. 그런데 로크가 보기에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시민이지, 국민이지. 그런데 그 시민이, 즉 개개인이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지. 왜 로크는 주권자

당사자가 누구였어? 시민, 즉 국민이었기 때문에 홉스가 로크한테 사회계약의 당사자, 즉 시민이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닌데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2번도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의 불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왜 틀려서 맨날 나온다고 했지? 그래, 홉스는 자연 상태는 정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불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자연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연권, 즉 재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게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받고자 계약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최선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로크는요, 국가가 본성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오히려 사회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투쟁 과정에서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조건을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러한 생산 조건과 더불어서 계약 계급 적대와 전반적인 계급의 존재 자체도 없애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계급적 지배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문장이 너무 길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프롤레타리아와 즉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즉 자본가 계급의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며 일정 정도의 과도기, 그 과도기 기간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지만 과도기가 끝난 이상사회, 즉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상가가 마르크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어때? 그렇지, 이상사회를 공산사회로 제시하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마르크스 입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별이 철폐된 평등한 삶의 실현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 아니지. 왜냐하면 차별이 철폐된 평등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 실현되는데 공산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노동자 계급 혁명은 궁극적으로 계급 소멸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 얘들아, 봐봐.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폭력 혁명을 일으켰지. 그런데 그 혁명은 일정한 과도기를 지나서 결국은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를 가져오게 되고 그 공산사회에 이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계급 자체가 소멸되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는 모든 계급의 이익을 공평무사하게 추구하는 공동체 아니지.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을 위해서 존재하죠.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봅니다. 국가의 영구적인 존립은 역사 발전의 필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가가 영구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건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과 맞지 않는다라고 마르크스는 보면서 역사는 다섯 단계로 발달한다. 우리 공부했잖아. 역사 발전 5단계설. 그것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공산사회는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국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역사 발전의 필연성에 부합하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된 챕터의 문항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올해의 수능 특강 방금 풀어봤던 이 챕터의 문항들은 좀 역대급이었어, 사실은. 선생님 미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또 괜히 쫄아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문제 어려운데 더막 긴장해서 못 풀까봐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 때도 어렵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 들으면서 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얘들아. 오히려 수능에서는요, 제시문이 훨씬 더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어떤 사상인지 드러나게 제시가 되고요. 선지들도 수능은 아주 긴 선지들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차분하게 분석하면서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오거든.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우리 큰 시험에서 보다 더 침착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챕터입니다. 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따로 얘기 안 해도 출제 포인트 바로 보면 알겠지. 그냥 계속 다 나와요. 민주주의랑 또 자본주의에 관한 문항들 계속 출제가 되고, 이거 특별히 자본주의는 100% 확률로 출제가 되고요. 민주주의도 꽤나 높은 확률로 출제가 큰 시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은 민주주의,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에서 찾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는

말이 이미 눈을 사로잡지. 쌤, 뭔진 모르겠지만요. 왠지 엘리트.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에게 정치를 맡기는 형태의 민주주의 아닌가요? 너무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어.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시민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그 엘리트를 알아보고 그들을 뽑아주는 투표자의 역할로만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출마한 엘리트들 중에서 어떤 엘리트가 우리를 더잘 다스려 줄수 있는지 알아봐서 그에게 한 표를 던지는 그 투표자의 역할만 할 뿐이야. 그렇게 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엘리트가 선발되잖아? 정치 엘리트가 선출되잖아? 그러면 정책 결정은 그 엘리트에게 맡기는 것이야. 자, 따라서 시민은 어떤 역할만 해? 좋아, 투표자 역할만 합니다.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해서 국가의 정치를 맡기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민주주의에 따르면 대표자의 정치 행위의 정당성은 시민의 무엇에 기반하는 거야? 그렇죠, 투표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하면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자들은 그거 nope 아니라고 봐.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즉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합니다. 아, 그럼 시민은 어떤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 자율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자 역할만 하는 거지. 정책 결정은 선출된 엘리트 정치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자명하죠. 시민들이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갖기 어렵고요.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자, 오늘날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상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바로 슘페터입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로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슘페터는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는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엘리트를 뽑아주거나 혹은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 즉 대중의 한 표를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선거 과정에서 엘리트 간의 경쟁이 있냐 없냐 이것만이 중요하지. 아, 민주주의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슘페터는 엘리트가 정책 결정을 자율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시민은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에 비해서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래, 투표자의 역할에만 한정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출된 정치 엘리트가 대중의 의견을 대표할 필요 없다. 되게 충격적인 주장이죠. 대표할 필요 없고요. 뭐 그런 거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발된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시민은 그렇지, 대중들, 즉 시민들은 이런 엘리트를 선출하는 그런 투표자 역할로만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달리, 아니야, 시민의 역할을 왜 그렇게 한정해? 시민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민주주의는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는요, 역시나 시민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민주주의는요, 역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그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심의 민주주의예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패턴 보면요,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가 갑갑으로 묶여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친구도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의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도 물론 참여를 하는데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깊이 있는 토의, 깊이 있는 논의,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심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 및 공직자,
함께 참여하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공적인 심의

를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심의 과정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시민과 전문가, 공직자 다 참여할 수 있어. 뭐 공직자는 참여 가능한데 전문가는 뭐 참여하면 안 되다 이런 거 아니야. 시민, 공직자, 전문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 의사소통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시민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두 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 자, 우리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버마스 하면 담론 윤리의 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맞아. 담론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결국 심의의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심의 민주주의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특별히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강조하죠. 의사소통적 합리성. 자,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그때 얘들아, 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꼭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하버마스 배우고 이어서 심의 민주주의의 또한 명의 사상가 롤스를 배울 텐데, 이거는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슬픈 사람, 이제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 부분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눈으로 같이 보면서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도 거의 제시문 분석 수준으로 제시문 상으로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다 제시해주고 나서 선제 OX를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지도 말고요. 집중해서 그 논리를 좀 이해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하버마스는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불렀다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선호 바꿀 수 있어. 아, 토론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상호적이고 이성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이러한 담론, 이러한 그렇죠?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상적인 담화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쌤, 서로 반대하는 의견, 반박하는 의견 제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때? 진실성을 가지고 저 사람을 상대방을 속여야지 이런 의도 없이 진실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참말, 옳은 말, 참인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 아, 공정한 말. 그말 자체가 부당하지 않은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말할 때요. 괜히 막 어려운 전문적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해 가능한 말.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걸 이상적 담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하버마스와 더불어서 또한 명의 대표적인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는 바로, 그렇지, 롤스입니다. 롤스 우리 언제 배웠지? 그래, 이상사회 공부할 때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억나니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했었잖아. 그 롤스 맞습니다. 자, 롤스도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을 공적 심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 전문가, 대표자들이 역시 함께 참여하는 공적 심의를 활용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롤스의 시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롤스가 말하는 공적 이성은 비록 나와는 신념이 다를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동적인 태도야. 이건 기본적인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우리는 공적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랑 신념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아, 협동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공적 이성에 따라서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공적 심의를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롤스는 강조하면서 심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했었던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관련된 자료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란, 인민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결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 즉 정치 엘리트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래. 한마디로.

일단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면 그 선출된 정치 엘리트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다 부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안 돼. 왜? 시민은 정치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럼 참여해서는 안 돼.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투표자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슈베터는 보고 있습니다.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야.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 즉 정치 엘리트들을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라고 슈페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다양한 민주주의 공부했잖아. 특별히 슈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하버마스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아니다. 우리 시민들도 담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슈페터는 아니야. 정책 결정 자체는 엘리트들,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돼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부 법이나 정책이 부정의할 때는 그것을 변혁시키려 하는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민 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보자.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부정의한 일부 정책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무엇하는 행위야? 그렇지.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의한 법이나 부정의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그걸 위반할 때 우리는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민불복종의 그 기초를 잘 정리해둬야 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잘 들어봐. 우리 사회 법 체계 자체, 우리 사회 법 체제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야. 자, 법 체제나 법 체계 이런 건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그 잘못된 일부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만약에 그 사회 전체의 법 체계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면 그건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지? 맞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혁명과는 분명히 다르다.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부정의할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민불복종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소로예요. 자, 소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이 보기에 이건 불이해하다 하면 그런 법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네,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의롭지 않은 그런 악법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고 그런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따라서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즉각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까지 소로는 생각했어요. 이어서 시민불복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상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또 나오셨네. 누구지? 좋아요. 롤스입니다. 우리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민불복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 여기서 막 변별력이 있는 꽤나 복잡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윤사에서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윤처럼 그렇게 막 바짝 막 긴장해서 공부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 내신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수능에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중심 내용들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롤스는요.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의 양심,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근거가 뭐냐?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 다수가 공유하는 그런 정의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한 사람이, 이거는 나의 신념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불복종할래요? 라고 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시민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이어야 돼. 아, 공적인 정의관, 공적인 정의감. 정도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아, 시민 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정의감, 다른 말로 공적인 정의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했을

때 시민보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보복종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게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시민불복종은 분명히 법을 어기는 행위인 건 사실이지. 하지만 공적인 정의관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어때? 그렇지.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도 양심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동시에 양심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성립할 수 있겠네요. 자, 시민불복종은 언제 인정될 수 있을까? 로이스는요, 민주적인 권위가 합법적으로 확립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쌤, 거의 정의로운 사회 너무 애매한데요. 얘들아, 근데 이거 안 애매하다? 추천 생각해봐.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선 시민불복종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지. 왜? 완전히 퍼펙트하게 정의롭기 때문에 애초에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없어요. 시민불복종 성립 불가능해? 이번엔 거꾸로 완전하게 부정의한 사회를 생각해봐. 이거는 100% 사회 체제 자체가 다 부정의해. 그럴 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게 아니지. 뭐가 필요해? 체제 자체를 뒤엎는 혁명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 그래, 최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려고 합법적인 수단을 다 해봤어. 의회 청원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언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냐면 우리 롤스의 정의 원칙 기억나니? 그중에 1원칙,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이 원칙 중에서 옳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었어. 이두 가지 원칙을 가볍게 위반했을 때는 시민불복종이 안 돼. 이걸 심각하게,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위배하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이런 원칙들을 위배하는 부정의한 법이나 제도를 고치려고 합법적으로 다 노력해 봤는데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정당하게 시민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을 분명히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의 바깥 경계선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기억나니? 법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아니었죠? 따라서 이걸 로이스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즉,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혼란이 아니라 안정을 가져다 준다 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어때? 법 체계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법을 어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우리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버마스도 롤스처럼 맞아 심의 민주주의 할때 등장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시민불복종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버마스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구별해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인 법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법은 어때? 그렇지, 시민불복종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했지. 이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한 원칙이 있어. 그것이 바로 정당한 거야. 그런데 이런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한 정당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론의 장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도달한 그러한 합의가 도덕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라고 하는 건 헌법 원칙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그 헌법 원칙, 그것에 위배된 것이라면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롤스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인정된다라고 본 것처럼 하버마스도요, 전체적으로 건전한 법치 국가에서 시민불복종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은 어디까지나 헌법을 정당화하는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헌법을 정당화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권, 소송권 보장, 국민주권 원칙, 법 앞에 평등, 권력 분립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하버마스는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에 호소할 의도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봤고요. 여전히 하버마스도 롤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법을 어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지, 그 책임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무엇해야 한다?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롤스가 어떤 처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본 것처럼 하버머스도 법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라고 봤다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없었지만요. 그래도 얘들아, 포인트가 있었어.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슈펜하우어 엘리트 민주주의와 좋아, 하버마스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가 자주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가 필요했고요. 후반부에는 신인불복종의 내용들도 친구들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선생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총 20문항 풀이해볼 건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고 가급적 채점은 하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저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3회 실전 모의고사는 뭐 아주 어려웠던 회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극악한 난이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4번 문제 꽤 어려웠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그리고 15번이랑 19번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문제들의 좀 포인트를 둬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 섬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섬에 대한 특징을 그림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보죠. 먼저 가는 동경 132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어디인가요? 얘는 독도죠. 독도.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북위 33도 지점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니까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섬입니다.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다는 마라도. 자, 문제는 나인데요. 나는 대체 어디지? 북위 36도 부근 그리고 동경 125도 부근에 위치하는데 어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위치의 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섬의 수위적 위치를 다 암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섬의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이 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만 대략적으로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그리고 동경 126도 부근에 위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한도 요 가장 서쪽 지점이 서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서해에 있는 섬들이 경도가 124도와 가깝지 않습니다. 이 서해에 위치한 섬들이 경도가 대략 125에서 126도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섬은 어쨌든 포인트는 황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섬의 이름은 어청도라는 섬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지역에 수리적 위치가 나왔을 때는 얘가 대략

쪽으로 어디인지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뭐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합니까? 자, 일단 독도는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마라도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황해에 있는 섬들은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오의 나섬이 올수 있겠죠. 어청도가. 다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독도도 마라도도 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오에 들어갈 섬이 없네요. 둘다 예. 다음,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연결된 육지였습니까? 독도는 연결되지 않았었고, 마라도는 연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로 마라도가 가고요. 아니오로 독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나다가 C, A, D가 됩니다. CAD네요. CAD, C, A, D.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지역의 수위적 위치가 나왔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이 섬이 어디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보고 문제 풀어갑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역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부터 같이 볼까요? A 어디인가요? A 이렇게 쏙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청 소재지죠? A는 춘천. 자, B, C, D가 굉장히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 평택인가요? 아닙니다. 평택 아니요. 평택 안이여. 그래서 비가 안성이 되고요. 안성 안이여니까 씨가 여주가 됩니다. 여주. 다음 강원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죠. 원주. 다음 이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동강이라고 하는 가미꽁리화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는 영월입니다. 영월. 자, 그럼 볼게요. 가의 상징, 남한강과 수려한 자연, 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래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지역의 모습을 상징화하였다. 남한강이 흐르는 곳인가 봐요. 미도리는 지역 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쌀을 미래형으로 형상화하였고, 그래서 미도리 나와 있네요. 미래형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나 봅니다. 다음. 청도리와 백도리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도예 문화의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자기를 의인화하였다. 아마도 청자와 백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곳은 예, 여기 여주가 되겠죠. 여주, 대왕림표, 여주쌀. 그리고 여주 이천 광주 일대에 도자기 축제가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주 3번 C가 됩니다. C. 좋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자,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대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로 인해 방문 판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의 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는 뭘까요? 예, 점포가 없는 무점포 소매업이 되겠죠. 무점포. 다음 아래 거 볼게요. 소매업태별 대응 전략. 몰링 엔터테인먼트 전략을 도입하여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의 인기 브랜드, 팝업 스토어, 맛집, 도서관 등을 도입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다. 자, 남아있는 것은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지금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편의점의 인기 브랜드, 팝업 스토어, 맛집, 도서관 등이 들어와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에 백화점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백화점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편의점이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소비에 초점을 맞췄던 전략을 보완하여 금융, 택배, 콘텐츠 기반 콜라보 상품, 즉석 조리식품 등 생활 밀착형 소비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예, 편의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아보다 무점

점포는 백화점보다 업체 내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이 높다. 아니죠.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은 백화점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고요. 다음 2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 자,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숫자가 적고요. 사업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체 간의 평균 거리는 더 멉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체 숫자가 많은 편의점이 사업체 간 거리가 가깝겠죠. 다음 3번. 다는 편의점은 무점포보다 물품 등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나 구매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무점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무점포는 시, 공간적 제약이 모두 작다고 얘기하죠. 시, 공간적 제약이 작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편의점은 무점포보다 물품 구매 공간적인 제약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왜냐면 편의점에 직접 가야지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가부터 다중에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많다. 자, 하나의 사업체에서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느냐? 물론 전체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고가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죠. 명품이라던가 금은보석 같은 것들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체당 매출액은 백화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값비싼 고가 제품 많이 판매하니까. 다음 25번. 전국의 종사자 수는 가나다. 무점포, 백화점, 편의점 순으로 많았다. 아니죠. 백화점이 종사자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네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라는 각각 이 권역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그래서 100만 명 이상, 50만에서 100만 명, 20만에서 50만 명, 20만 명 미만의 도시들이 도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에서 가와 나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다와 라는 상대적으로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낮아요. 자, 충청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 넘어간 도시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충청권은 대전, 호남권은 광주. 그러니까 충청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수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낮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와라가 충청권과 호남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100만 명 이상 도시 수 비율이 높은 가와라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가와나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다. 자, 그런데 가와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구 규모가 50만에서 100만 사이예요. 보이죠? 50만에서 100만 사이에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가와나는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이다. 수도권에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가 뭐 남양주도 있고, 그리고 부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안산, 그리고 뭐, 성남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등등등등.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자, 일단 1등이 부산, 100만 넘고, 2등이 대구, 100만 넘고, 3등이 울산, 100만 넘고, 4등이 창원, 100만 넘고, 그리고 경북 1위 도시가 포항인데 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50만이라고 얘기했었고, 경남 1위 도시는 창원인데 100만 넘고, 2위 도시가 김해예요. 김해가 5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김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100만 명 비율이 높은 가와나가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인데, 영남권은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김해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가와나 중에

상대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수 비율이 낮은 가가 영남권이 되고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가가 영남권, 그리고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됐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다와라인데요. 역시나 다와라도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수 비율이 차이가 큽니다. 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청주와 천안이 있습니다. 호남권은 전주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다와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수 비율이 높은 라가 충청권이 되고요. 충청권. 그리고 다가 호남권이 됩니다. 이렇게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이 권역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도청 소재지이다. 영남권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울산입니다. 부산, 대구 다음 울산이니까. 하지만 울산은 도청 소재지가 아니죠. 다음, 나는 다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가 작다. 자, 나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위 도시가 서울 930만, 2위 도시가 인천 300만입니다. 인구 규모 차이가 630만이고요. 모든 권역 중에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규모 차이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가 크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 1등, 영남권 2등, 충청권이 3등, 호남권이 4등입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겠죠. 다음 4번. 가의 인구 규모 3위 도시, 영남권의 인구 규모 3위 도시는 울산입니다. 울산이 두번 나왔네. 다음, 나의 인구 규모 1위 도시, 수도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정리해보면, 울산은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나요? 네, 울산이 서울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5번, 다와라의 인구 규모 1위 도시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자, 다 호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광주 국제공항 없습니다. 다음 충청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대전 국제공항 없습니다. 둘다 없죠. 국제공항은 서울, 부산, 대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대도시. 물론 인구 규모로는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지만 그래도 3대 대도시 하면은 서울, 부산, 대구를 꼽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당연히 국제공항이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제주에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도 당연히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무였죠.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가나지리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나는 각각 신증동국 여지순남과 택리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경도와 한성부 8도의 지리와 풍속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다. 서문 뒤에는 8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도의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군원에 따라 서술의 차이는 있으나 연역, 성씨, 산천, 역원, 인물 등이 강조되었다. 연역에서는 시대별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성씨는 토성, 내성,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산천에서는 명산, 하천, 바다, 나루터를 읍을 기준으로 거리와 방향에 따라 서술하고 봉수와 여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자,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연역, 성씨, 산천, 여건, 인물, 토성, 내성, 속성, 명산, 하천, 바다, 나루터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항목별, 바꿔 얘기하면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된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는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가 되니까 가가 신증동국 여지승남. 얘는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가 됩니다. 다음, 나.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3인 총론, 8도 총론, 복고 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택리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인 총론에는 이런저런 예가 나와 있고요. 8도 총론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고 총론에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주거지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가거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죠. 그렇다면 나가 택리지가 되고요. 택리지는 조선, 제가 너무 가리고 있죠? 택리지. 그리고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사찬지리지가 됩니다. 사찬지리지. 이렇게. 자, 볼게요. 택리지는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나요? 아닙니다.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입니다. 그래서 틀리네요. 다음.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는 조선 후기의 사찬지리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되었나요? 아니죠.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사찬지리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다음 3번. 사찬지리지는 관찬지리지. 다시요. 조선 후기의 택리지는 조선 전기의 신증동국 여지 승단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당연히 늦겠죠. 얘는 후기, 얘는 전기니까. 다음 기역. 팔도 총도는 축척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아닙니다. 축척을 사용해서 제작된 최초의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고요.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실려있는 팔도총도보다 나중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팔도총로는 축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니은. 생리는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교류가 편리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이게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낸 지형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를 보면요. 요 가지점입니다. 가지점은 지금 여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천은 이렇게 흘러서 얘와 만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럼 이 하천은 결국 한강의 지류가 됩니다. 가는 한강이에요. 한강이요. 다음. 나의 경우 이렇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한 지점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낙동강의 한 지점이 됩니다. 낙동강. 다음 강은 이렇게 하천이 꼬불꼬불 흘러가고 있는데 주변에 급경사의 산지들이 분포하고 있네요. 바꿔 얘기하면 급경사의 산지 사이를 꼬불꼬불 공유하는 하천, 바로 요 기역이 감입 공유하천이 되겠죠. 여기 감입공유하천. 자, A는 뭘까요? A.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가던 하천이 여기가 잘린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현재 흐르게 되었고, 얘는 이런 모양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니까 A는 구하도가 되겠죠. 구하도. 얘는 구하도입니다. 다음, 나 쪽을 볼게요. 나.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낙동강에서 이 니은하천 구간은요. 상대적으로 농경지 사이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공유하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A는 자유공유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공유. 다음 B와 C 볼게요. 자, B와 C는 자유공유하천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지형인데 B는 자유공유하천과 굉장히 가깝고요.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C는 논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공유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만들어지고요. 범람원 중에 하천과 가까우면서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또 취락이 들어서는 B는 자연재방이 되겠죠. 이렇게 뽑아볼게요. 자연재방. 반면 자연재방 배후에 위치해서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씨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배후습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후빙기에 하천 퇴적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 요건 뭐냐? 우리 예전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형 형성 작용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자, 가는 하천의 상류 구간입니다. 하천 상류 구간. 그리고 하천의 상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빙기

때는 무슨 작용을 활발히 받았죠? 빙기 때는 퇴적 작용을 활발히 받고요. 그리고 후빙기가 되면서 침식 작용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은 상류 구간을 흐르는 감육공류하천입니다. 감육공류하천은 빙기 때는 퇴적 작용을 활발히 하고 후빙기 때는 침식 작용을 활발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가느나보다 후빙기에 퇴적 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아니죠. 침식 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반면 나는 하천의 하류 구간이니까 나는 빙기 때는 침식 작용을 많이 받지만 후빙기 때는 퇴적 작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1번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2번. 가의 기역은 가의 기역, 감육공류하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니은 자유공류하천보다 하방침식이 활발하다. 자, 감육공류하천과 자유공류하천 모두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육공류하천은 하방침식이 활발하고요. 자유공류하천은 측방침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A는 구화도는 기역의 감익공류하천의 하상, 강바닥보다 해발고도가 낮나요? 아닙니다. 우리 지형도만 보더라도 구화도는 감익공류하천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으네요. 다음, 자연제방은 배후습지보다 토양배수가 불량하다. 자연제방은 상대적으로 평균 입자 크기가 큰 모래 비율이 높고요. 배후습지는 점토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수는 자연재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배후습지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과 니은 감익공류하천과 자유공류하천의 하구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대요. 자, 얘는 한강의 유역에 속하는 곳이고 얘는 낙동강 유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구뚝은 영락금, 영산강, 금강, 낙동강에 건설되어 있으니까 낙동강엔 있지만 한강엔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좀 볼게요. 자, A 어딘가요? 여기 쏙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A는 춘천입니다. 춘천. 다음 B는 자 여기 군 김을 다시요. 군 김을 좀 확대해 볼까요? 군 김을 전주 비빔밥에 싸서 무진장 먹었죠? 누가 임순남이. 임순남이. 그래서 여기는 남원입니다. 남원. B는 남원. 다음 C는 거제네요, 거제. 자, 자료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다음, 다는 상대적으로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제조업이 발달한 거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C입니다. 반면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남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 B.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다는 대학교가 많은 춘천이 되겠죠. 그래서 다는 A가 됩니다. 가나다는 CBA.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한 교사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의 답변은 일단 볼 필요 없습니다. 요 교사 질문에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부터 볼게요. 가나다. 자, 먼저 갑니다. 우리 잘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 봅시다. 가는 지붕 간판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에서는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자, 강풍, 침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합니다.

가는 태풍입니다. 가는 태풍. 다음, 나.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농경지 수로와 논둑을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자, 가는 침수 피해와 더불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동반하지만 나는 침수 피해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호우가 되겠죠. 다음, 다. 자, 산간 고립 지역, 붕괴 위험 시설물 등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안전장구,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합니다. 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야 되느냐? 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는 대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 질문. 다는 대설은 주로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발생하나요? 남고북저영의 기압 배치는 여름에, 대설은 겨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호우는 대설보다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 미친 영향이 큰가요? 네, 크죠.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는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다음 경북의 요 기간 동안의 총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호우가 태풍보다 높습니까? 자, 경북은 남부지방에 속하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태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호우가 태풍보다 높습니까? 는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옳지 않은 질문 이렇게 되죠. 다음 갑부터 다중에 요 기간 동안에 국고 지원 기준 이상 피해 총 발생 횟수는 다 대설이 가장 많습니까? 아니죠. 대설은 발생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자연재해입니다. 호우가 발생 횟수가 많죠. 따라서 네 번째 질문도 옳지 않은 내용. 그러면은 아니오예 아니오 아니오니까 정답은 병이 되겠네요. 병.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 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는 어딘가요? 가는 평안북도입니다. 나는 함경북도죠. 평북, 항북. 그러면 가가 평안북도, 나가 함경북도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볼게요. 자, 경제특구나 특별행정구와 같은 개방지역이 위치합니까? 자, 평북에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있고요. 함북에는 나진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다 맞는 내용. 그런데 지금 A는 둘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죠. 다음 B.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압록강은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그러면은 평북에는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지만 평북은, 아, 한북은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O, X. 근데 B는 동그라미 X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네요. 다음, 경의선철도의 종점이 위치합니까? 경의선철도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한 철도입니다. 따라서 평북엔 당연히 있겠지만 한북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O, X. 하지만 C는 XO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다음, 전통 지역 구분에서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속합니까? 철령관의 북쪽, 관북지방이 되고요. 관북지방은 함경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평북은 해당이 없고 함북만 맞죠. 그런데 D는 지금 둘다 아니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D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성남의 용도 지역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D는 공업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남부터 볼게요. 성남. 성남은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남은 요.

공업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까요? 성남은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도 있고요. 구성남이라고 해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 성남시의 시가지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 농업지역의 비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거지가 많은 편이니까. 자, 성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A가 주거지역이 됩니다. A가 주거지역. 여기다 적어볼게요. 주거. 반면 성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 성남은 어쨌든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업무 기능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농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보면 D는 농업지역, 성남에서 가장 비율이 낮아요. 반면 성남에서 두 번째로 비율 높은 나는 상업지역, 남아있는 C는 공업지역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지도 볼게요. 자, 먼저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요 친구는 고향입니다. 고향. 다음, 요 친구 두 지역으로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은 안산이라고 얘기했었죠. 안산. 다음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평택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농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대체적으로 대도시인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향, 안산, 평택 중에 가장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당연히 평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택이 농업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가 평택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다 평택. 다. 자, 그런데 평택은 제조업도 발달한 곳이에요. 자, 누차 얘기하지만 평택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면 평택은 전자조립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도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요만큼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촌락의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평택은 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 말고 공업 지역의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 가볼게요. 가는 공업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요. 자, 세 지역 중에 공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반월과 시화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이 나. 남아있는 고향이 가가 될 거고요. 고향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의 비율과, 잘못 적었죠?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데가 안산이니까 얘가 안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에 있어서 제가 난줄 알았어요. 가, 고향이 나가 됩니다. 고향은 신도시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지역 비율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안산이나 평택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안산에는 조력발전소가 위치한다. 자,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발전소는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네요. 다음, 2번. 나와 고향과 성남에는 모두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자, 성남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죠?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하지만 고향에는 1기 신도시, 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평택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이다. 아니죠. 평택 위에 화성이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입니다. 그리고 고양과 용인이 있죠. 3번도 틀렸고. 다음 4번. 고양은 평택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니죠. 이거 방금 그려놨네. 평택은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향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다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은 안산이 고향보다 높대요. 어이, 그럴리가요? 고향이 안산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뭘까요? 석탄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가 석탄. 그럼 가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되겠죠. 선생님, 석유도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은 석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가 세 번째가 되니까 가가 천연가스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아래 그래프 보겠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자,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디귿은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나와 있는 곳이 경기, 전남, 충남이거든요. 경기, 전남, 충남 중에서 전력 소비량 가장 많은데, 제조업도 발달했고, 인구도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경기예요. 경기. 다음, 다시 디귿이 경기입니다. 디귿이. 다음, 기역은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충남, 전남, 경기 중에서 디귿이 경기니까 남아있는 충남과 전남 중에서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전력 생산량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충남. 남아있는 이유는 전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A, B, C, D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A, B, C, D. 자, 일단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친구는 원자력입니다. 왜? 원자력은 전남에서만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자, 충남, 경기, 전남의 A부터 D의 공급량 비율을 쫙 비교해 봤더니 D, D는 전남밖에 없습니다. 충남에도 없고 경기에도 없어요. 전남에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겠죠. 원자력. 다음, 경기 볼까요? 경기는 C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경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경기에서 소비 비율 가장 높은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천연가스. 자, 남아있는 A와 B 중에서. 자, B는 충남에서도 전남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은 어마어마한 양의 A를 소비하고 있네. 전남도 A를 꽤나 많이 소비해요. 그런데 경기도 살펴봤더니 경기는 A는 거의 안 쓰는데 B를 꽤나 많이 소비합니다. 정리해보면 충남, 전남, 경기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면서 특히나 전남에서 소비 비율이 높은 B는 석유가 되죠. 반면 충남에서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경기에선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은 A는 석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가는 천연가스, 나는 석탄이고요. 석탄은 A, 천연가스는 C가 되니까 정리해보면 천연가스가 C, 석탄이 A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시 나 A가 되니까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지역 명소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단양 돌리네. 단양에서는 돌리네를 못밭이라고 부르는데 비가 오면 연못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다 스며들어서 다시 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회암풍화토의 배수 특성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선지 볼게요. 1번. 돌리내에는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이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이 바로 석회암풍화토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다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탄강류에서 분출한 용암이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고, 이후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현무암의 돌기둥이 분리되면서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 절벽이 형성되었다. 일단 2번 선제 볼게요. 용암대지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네, 맞죠? 철원 용암대지에서는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다음 3번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되어 형성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죠? 다음 기역에 기반함, 돌리네에 기반함은

석회암입니다. 적어볼게요. 석회암.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다음, 리을. 용암도매기반암. 용암도매기반암은 화산암이겠죠. 화산암. 화산암. 그리고 화산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석회암은 화산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얘는 고생대, 얘는 신생대니까 얘가 먼저 형성된 거 맞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5번. 니은과 리을은 용암대지와 용암돔은 모두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은 용암, 용암돔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 국토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여전히 국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밑에 보죠. 요 기간 동안에 72년부터 81년 사이에 이런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여기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자, 볼게요. 가에서는 1차에서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전략을 세웠다. 자,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전략을 세운 것은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란 두 개의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1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결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특히나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2차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2차. 다음, 나에서는 2차 때는 수도권과 남동해안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대요. 아니죠. 수도권과 남동해안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던 시기는 1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다에서 3차 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대요. 아니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4차 때 추진되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 시행 기간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1차부터 4차로 가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늦을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차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4차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지역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은 4번.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두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런데 가와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소비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보죠. 자, 지도에 먼저 여기는요. 강봉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강봉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자, 적어보면 도봉구와 노원구입니다. 도봉구, 노원구. 다음, 강동구, 송파구.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남, 서초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되죠. 다음, 얘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구 위에 종로구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종로구. 자, 그러면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냐? 도봉과 노원은 외곽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중구와 종로구는 도심입니다. 강남과 서초구는 부도심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일단 두 서비스업이 모두 가장 적은 C가 뭘까요? 서비스업이 가장 적은 C는 당연히 외곽 지역인 도봉, 노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C가 됩니다. C.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봉, 노원에서 그나마

종사자 수가 조금 더 많은. 자, 도봉동원과 같은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업무 기능이 미약합니다.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는 적겠죠. 하지만 상주 인구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는 많을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봉노원은 소비자 서비스의 종사자 수가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나가 소비자 서비스, 가가 생산자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A와 B를 비교해 보면 A가 B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더 많아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은 우리나라의 도심인 중구와 종로구겠구나. 아닙니다. 일단 면적도 중구와 종로구보다 강남 서초가 넓거든요. 그리고 종로구의 요일대는 거의 다 임야예요. 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면적 자체가 얘가 더 넓어. 게다가 강남 서초는 상주 인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업무 지구라서 주간 인구도 많아요. 특히나 요일 때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도 많은 부도심인 강남 서초가 두 서비스업 모두 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인 중구 종로구가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강남 서초도 서비스업 발달했고,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강남 서초 일대에 엄청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업종. 그래서 정리해보면 강남 서초가 A, 중구와 종로구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죠.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 수, 소비자 서비스업이 많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생산자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다음,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예, 종사자 수는 소비자 서비스가 생산자 서비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다음, B는 중구와 종로구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경기도에서 편입되었다. 아니죠. 중구와 종로구는 예전부터 서울이었던 곳입니다. 서울이 옛날에는 4대문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확장되면서 한강 이남까지 확장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음, A는 C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15번 볼게요. 15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네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이 됩니다. 경기, 세종, 부산. 자, 왼쪽에 세 지역의 노년부양비와 총부양비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가 아닌가요? 가. 왜 눈에 띄죠? 가는 요 기간 동안에 노년부양비가 엄청 늘어나고 총부양비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꽤나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세종, 부산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곳 어디일까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은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된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예요.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해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 등지로 청장년층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청장년층들이 이동하면서 당연히 유소년층도 당연히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꽤나 높은 도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 됩니다. 가가 부산. 부산이 가가 돼요. 됐죠? 다음 나와 달을 비교해 보았더니 일단 2023년에 노년부양비가 나, 다 순이고요. 총부양비는 다, 나 순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나가 다보다 노년부양비가 높고 총부양비가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변화를 살펴봤더니 나는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총부양비도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는 총부양비 감소, 노년부양비 감소했어요. 자, 총부양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세종과 경기 중에 요 기간 사이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특히나 높아진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세종시는 특별 자치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세종시가 언제 출범하냐면 2012년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많은 청장년층들이 여기저기로 모여들면서 세종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고 특히나 유소년층 인구 비율 높아지면서 노년부양비는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다가 되고요. 다가 세종, 그리고 경기가 나가 돼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나가 경기, 세종이 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죠. 나는 경기는 2023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대요.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을 우리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나의 2023년입니다. 요거, 요거.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되죠. 그쵸? 그런데 요때, 나의 총부양비는 대략 한38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8 정도.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한21 정도가 됩니다. 21.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대략 17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크다는 얘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노년층 인구 비율보다 낮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2023년에서 다시요.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였대요. 자, 노령화 지수가 증가. 자, 볼까요?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번엔 다입니다. 다는 2013년에 총부양비가 한42 정도라고 적어볼게요. 정확히 적을 필요 없어요. 42 정도. 다음, 노년부양비는 한20 정도 되겠죠? 20. 그러면 유소년부양비가 22예요. 요게 2013년입니다. 다음, 23년에 총부양비는 40 정도. 노년부양비는 15 정도 되겠네요. 총부양비 40, 노년부양비 15.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는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유소년부양비는 증가, 노년부양비는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노령화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유소년부양비는 증가, 노년부양비는 감소하였으니 전체 값은 작아졌겠죠. 그래서 다는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노령화 지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지워볼게요. 다음, 나는 가보다 2013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높대요. 자, 적어볼까요? 2013년에 나는 여기죠. 여기 총부양비가 35 정도, 노년 부양비가 12 정도 될것 같아요. 총 부양비가 35, 노년 부양비가 12.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23 정도 되겠네요. 요게 납니다. 다음 가는 2013년에 요기죠. 그러면 총 부양비가 한34 정도 되겠네요. 노년 부양비는 한18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유소년 부양비는 26이 됩니다. 그쵸?

아니죠? 이런 게 제일 어려워. 16이 됩니다. 16. 그러면 요게 가가 되죠, 가. 유소년 부장비는 나가 가보다 크네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죠. 됐죠? 사실 이 경우에는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가의 총부양비가 비슷합니다. 총부양비가 비슷한 상태에서 가가 나보다 노년부양비가 높으니까 유소년부양비는 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총부양비 비슷한데 얘는 노년부양비가 크니까 당연히 나는 유소년부양비가 크겠지. 자, 우리 지워볼게요. 다음 4번. 세종은 부산보다 요 기간 동안에 중위 연령의 증가폭이 크대요. 자, 세종은 노년부양비 감소, 총부양비도 감소합니다. 반면 부산은 노년부양비 증가, 총부양비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세종은 부산보다 요 기간 동안 중위 연령의 증가폭이 작을 겁니다. 다음, 2023년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 경기, 부산 순으로 높대요.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23년에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경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세종, 그리고 부산이 됩니다.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경기, 세종, 부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꼼꼼하게만 계산해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간의 지형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산맥의 위치를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산맥이 대략적으로, 아이고, 너무 두껍다. 산맥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산맥의 위치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좋습니다. 자, A, B, C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B입니다. B. 오, 뭐야, B는 이쪽에 해발 고도가 2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특히나 북동부 지역입니다. 요일 때가 되죠. 그러니까 단면도에서도 오른쪽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쪽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북동쪽 지역이 요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요 단면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B. 됐죠? 다음 남아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의 단면인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조금 길게 그려놨는데 태백산맥이 한 요쯤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백산맥의 끝자락이면서 그리고 가운데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남아있는 A와 C 중에서 C는 전반적으로 동고서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A는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고 내려가다가 이쪽도 살짝 높게 나타나죠. 그 얘기는 소백산맥이 여기고 태백산맥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태백산맥의 끝자락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쨌든 요일 때가 소백산맥 쪽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가 얘가 A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 나타나는 여기는 바로 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워볼게요. 이 친구가 C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 A의 기역이 요일 때가 되는 거니까 기역은 소백산맥 쪽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 B의 니은은 요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낭림산맥 부근이 될 겁니다. 다음 C의 일단 리을은 C의 동쪽 구간이니까 여기는 태백산맥이 될 거예요. 다음, 여기도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게 나타나네? 한 요일 때가 되겠죠? 자,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도 뭔가 산맥이 있나 봐. 좋아요. 볼게요. 자, A 단면 구간은 C 단면 구간보다 중생대 퇴적암의 비율이 높대요. 자, 중생대 퇴적암 비율이 높은 곳은 영남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A 단면 구간이 C 단면 구간보다 중생대 퇴적암 비율이 높대요.

확률이 높겠네요. 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C는 D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낮죠. 이는 그림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D긋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맥이 위치해 있다. 자, 경동성 요공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맥, 이런 산맥을 우리는 1차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D긋은 1차 산맥인가요? 얘는 요일대입니다. 우리나라 1차 산맥은 낭림, 마천령, 함경, 태백, 소백밖에 없어요. 근데 D긋은 요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1차 산맥에 위치하는 곳은 아니에요. 요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리을은 태백 산맥이고요. 리을이 위치한 산맥을 기준으로 관서와 관북지방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태백 산맥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구분합니다. 관서와 관북은 철령관 기준으로 철령관의 서쪽, 철령관의 북쪽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낭림산맥 기준으로 관서지방, 관북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 기역과 리은은 모두 중국 방향의 산맥에 위치한다. 자,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 낭림산맥은 한국 방향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글은 주요 작물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과수, 벼, 채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AB는 각각 경북과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보죠. 가는 소비 감소와 논면적 조정 정책으로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대요. 자, 논과 관련되는 작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쌀입니다. 그래서 벼가 되겠죠. 벼, 가, 나, 다 중에 가가 벼가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단기간 재배로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한 나는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크대요. 자, 단기간 재배로 연중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한 건 뭔가요? 상추, 깻잎 막 이런 거, 채소가 되겠죠. 다음, 작물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다는 생산비 증가로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 나무가 있죠. 1년에 한번 사과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잘라버리나요?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기르다가 다시 그 다음에 사과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과수를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 과수가 됩니다. 과수. 자, 그래서 2013년 노지 재배를 기준으로 새 작물의 재배 면적 상위 3개 시도를 살펴보면 가, 벼는 A, 충남, 충북이래요. 자, 벼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A입니다. 어디인가요? 전남이죠. 그래서 A는 전남. 그러면 B는 경북이 되겠죠. 확인해 보면, 나는, 채소는 전남 역시 1등입니다. 그리고 경북 강원순이고요. 그리고 과수는 경북이 1등이죠. 그러면은 A 경북, 다시요. A 전남, B 경북 맞네요. 자, 볼게요. 1번. 벼는 채소보다 시설 재배에 통한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시설 재배는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과수는 채소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아닙니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가나다 중에 2024년 생산량은 과수가 가장 많다. 아니다. 채소가 가장 많죠. 다음. 전남은 경북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대요. 자, 농가당 경지 면적은 농가 수분의 경지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전남은 경북보다 경지 면적은 넓지만 농가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다음. 지리적 표시제로 A. A에는 사과를 등록한 지역이 있대요. 사과를 등록한 대표적인 지역이 청송이고요. 경북에 있습니다. 배추를 등록한 대표적인 지역은 해남이고요. 전남에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제조업 출하액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성이고요. 여기는 서산이죠. 여기는 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주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은 각각 요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들 중에. 자, 정리해 보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다시 할게요. 석유화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와 전자 모두 1등이 어디죠? 자동차와 전자 모두 1등은 화성입니다. 화성 1등이죠. 그래서 A는, 잘 보면 여기 확대해 볼게요. A는 가와 나가 모두 1등입니다. 두 제조업이 1등인 곳은 화성밖에 없으니까 A가 화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어쨌든 확실히 자동차 아니면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B도 지금 가와 나의 출하액이 많아요. 전자와 자동차 출하액이 많습니다. 어딜까요? 전자와 자동차 출하액 많은 곳은 아산입니다. 그래서 B가 아산이 되는 거죠. 아산. 다음. D는 다 출하액이 많네요. 유일하게 D에서만 출하액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요 다는 석유화학이 되고요. 그리고 서산이 D가 됩니다. 그러면 다가 석유화학이 되는 거죠. 다음 C는 청주입니다. 청주. 남아있는 게 청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확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청주는 상대적으로 요 가의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청주는 자동차보다도 전자의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가 전자, 그리고 나가 자동차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자동차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공업이다. 틀렸죠. 다음, 석유화학은 전자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성은 전자보다 자동차의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전자 출하액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서산은 화성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자, 서산은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인데, 석유화학공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이고, 또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당 출하액은 석유화학공업 발달한 서산이 많아요. 다음, 아산은 충청권, 청주도 충청권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대전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런데 대전과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어쨌든 그 지역의 기후값에서 대전의 기후값을 뺀 것이다 보니, 어쨌든 이 값이 크면은 기후값 자체가 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가식이 평균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평균 기온 차이가 크고요. 여름철에 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어요. 두 지역 간의, 다시요. A와 D 지역,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 아하, 가는 1월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나는 8월이 되겠죠. 지도 볼게요. 지도에 얘는 원산입니다. 원산, 그리고 얘는 철원. 꼬랑지에 있는 포항, 그리고 얘는 하동입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서 일단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두 곳. 하동 아니면 포항이겠죠? 근데 B는 A보다 8월 달에 강수량이 많아. 하동과 포항 중에 여름에 강수량 많은 데는 남해안에 속하는 하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B가 하동이 되고 포항이 A가 됩니다. 포항은 경북 해안에 속하는데 경북 해안은 상대적으로 소주에 해당하니까. 다음 C와 D 중에서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데 원산과 철원 중에서 철원은 저위도지만 내륙에 위치해서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요. 철원은 넓게 보면 한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원산보다 8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D가 철원, 그리고 C가 원산이 됩니다. 자, 여기도 적어볼게요. D가 철원, C가 원산, 포항이 A, 하동이 B가 됩니다. 볼게요. A는 포항은 대전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작겠죠. 저위도의 해안이니까. 다음, 하동은 원산보다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당연히 높겠죠. 훨씬 더 저위도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A와 B, 하동과 포항의 1월 달에 강수량의 합은 C와 D의 1월 달에 강수량 합보다 많습니다. 저위도 지역이고 하동이 워낙에 다우지이기 때문에.
다음

0: A는 동해안이지만 D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여름강 수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철원이죠. 한강 유역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A는 전주죠. 다음에 F는 안동입니다. E는 포항 밑에 경주, B는 순천, C는 진주죠. D는 창원입니다. 자, 요런 문제 푸는 방법 아시죠? 일단 A와 D, 전주와 창원은 도청 소재지인가요? 맞는 내용입니다. 둘 다 맞았어요. 다음 D와 C, 순천과 진주에는 모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진주는 있지만 순천 없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갑은 틀렸고 을은 맞았어. 근데 을은 4점이니까 을은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갑은 2점이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맞아야 2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문항의 주요한 구성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가가 A와 E는 지명에서 해당 도지명이 유래하였나요? 일단 볼게요. 전주와 경주에서 해당 도의 지명이 유래하였나요? 맞죠. 그러면은 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 맞았어.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았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무조건 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돼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걸 맞아버렸으니까 이건 반드시 틀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예가 정답이어야지 아니오가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헷갈리죠 조금씩. 다음 B는 순천은 창원보다 제조업 추락이 맞나요? 아니죠. 창원은 기계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니오가 정답인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얘는 맞아버렸네? 그럼 이건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얘가 오답이 되어야 되니까 기억에는 아니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예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다음 가가 F에는 다목적댐이 있나요? 자, 안동에 다목적댐 있나요? 네, 안동에 안동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자, 얘 맞았어. 그러면 이거 반드시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됩니다. 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나요? 자, 경주에 원자력발전소 있나요? 네, 경주에 원자력발전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얘가 답인 문장이 오니까 얘는 맞고 얘는 틀린 거죠. 그러면 얘는 두 개 맞았으니까 2점이 됩니다. 맞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다음 기억이 예이면 적혀있네요. 아니요. 기억이 예이면 얘가 예래요. 예. 그러면 갑이 맞아버린 거죠. 갑이 맞아버렸어. 그러면은 요거는 틀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아니오가 오답이니까 니은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됩니다. 나에는 얘가 정답인 문장에 와야 니은이 정답이 얘가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나에는 E와 F에는 모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안동과 경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 네! 안동에 하회마을 있고 경주에는 양동마을, 불국사,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요 문장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나에는 얘가 정답이 되는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틀렸고 리을에는 얘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죠. 결국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총 3회의 20문항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문제가 어려운 문항들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약간 도전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유형들의 문항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실전 모의고사 2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놓은 거 잊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보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5강에 오셨습니다. 저희 35강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완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들아 기출 문제 딱 한 문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모어히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한 문제 풀고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1강부터 35강까지 배운 내용을 좀 한 번에 탑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이 남아있는 거 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한번 싹 정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20번 남아있는 거 한번 야무지게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Studies of priming effect have yielded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무슨 연구라고 나와 있냐면 priming effect라고 나와 있어. 점화 효과라고 쌤이 써놨거든. 근데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얘들아,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 지문에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지?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낳았대요? Discoveries, 어떤 발견을 낳았는데 That confirm 혹은 threaten our self-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elf-image 하면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확정지어줬을까? 혹은 threaten,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As conscious and autonomous authors of our judgments and our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의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문에서 많이 읽어봤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의식 가득한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아성을 확정시켜줬을까 혹은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드디어 점화효과라고 하는 걸 몰라도 우리가 이 지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Most of us think of voting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voting, 투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혹은 신중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신중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our assessment of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평가를 반영해 주는 의도적인 신중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투표를 생각한대. 그쵸?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생각을 한대. And it's not influenced by. 그리고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by consensus. 얘들아, 이거 무슨 단어야? 이거 합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합의. 그런데 irrelevan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혹은 무관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irrelevancies라고 나와야지 맞겠지. 왜? 이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었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무관한 것들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합의점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가 나온 게 없으니 consensus보다는 irrelevancies라고 하는 표현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A번에 대한 클루가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our vote should not be affected by location of the polling s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대. 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냐면요, 투표소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표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B번에서 irrelevancie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네요. 무관한 거. 지금 여기서 무관한 게 뭐야? 어디에 투표소가 있는지가 무관한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B번은 확실히 irrelevancies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내용이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But it is 라고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voting,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A study of voting pattern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2000년에 애리조나 선거구에 있는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대. 자, 근데 그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요. The support for propositions to increase the funding of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지는 지지인데, proposition 하면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금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한 지지가 was significantly greater,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언제? When the polling station was in a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투표소가 학교 안에 있었을 때 학교 자금을 높입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대. 어디에 있었던 거보다? Then when it was in a nearby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 그 투표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었을 때 학교 운영 자금을 높입시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투표 결과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A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적인 주체이고 의식적인 주체라고 하는 우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때? 아,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투표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투표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오케이, A번, threaten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a separate experiment showed that 그 다른 연구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요. Exposing people to images of classroom and school lockers als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줬냐면 학교, 교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주었더니 also increased 높여주었을까 혹은 최소화시켰을까? 무엇을? The tendency of participants to support a school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경향이냐면 그 참여자들, 즉 투표의 참여자들로부터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얘들아, initiative 하면 계획이거든요.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경향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 높이게 만들었겠지. 자, 학교에 대한 이미지, 즉 교실에 대한 사진이나 혹은 그 학교 사물함에 대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더니 아,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교 계획을 지지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 경향이 높아진 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the effect of the image, 그 이미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뭐보다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other vo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투표자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보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고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C번을 고를 때 also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잖아.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실험 결과와 뒤에 나오는 실험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실험이기는 했어. 왜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투표소의 위치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실험은 이미지에 대한 노출에 관한 거였거든. 비록 두 개의 다른 실험이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높였다? 아,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그 경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also라고 하는 키워드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거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행위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어땠어요?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노출 자체가 이 투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라 여러분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책 한 권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남은 시간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수능어법 빈출 포인트 탑5를 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영어어법 빈출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35강까지 어법 포인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법 포인트를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쌤이 탑5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배웠었던 기억을 한번 끌어내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로 쌤이 가져온 거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일치 시켜라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지? 주어랑 동사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 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수일치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일치를 잘 시키려면 우리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를 빠르게 찾는 연습을 쌤이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너무 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핵심 주어라고 하는 거 쌤은 찐 주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찐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예문들을 가져왔는데 쌤이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제대로 풀었다면 이 예문들은 다 한 번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볼 건데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is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냐면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 어딨지?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얘 동사일까? 이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분사입니다. 특히 과거 분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라서 앞에 나오는 social arrangements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olders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묶여서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진짜 동사 어디 있을까? 진짜 동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is가 진짜 동사가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진짜 동사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의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 얘가 진짜 맞아? 동사 제대로 쓰여져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동사로 잡는다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야. 그런데 헷갈리게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바로 앞에 꼭 복수형 명사를 써줘요. 자, foragers라고 하면 수렵 채집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니까 애들이 is를 보면 눈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어? 앞에 복수형인데 여기 is로 잡아도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테지만 뭐 해야 된다? 진짜 주어 잡아야 된다. 자, 이 전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딱 하나로 잡는다면 여러분 뭐로 잡고 싶어요? 주어가 지금 거의 세 문장에 걸쳐져 있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진짜 주어를 찾자면 the package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모음. 자, 그런데 뭐의 모음이냐면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여기까지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The package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 안에. 그래서 이네 개의 모음집은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랬을 때긴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동사 찾아라.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is를 발견하면 뭐 찾아라? 진짜 주어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아 패키지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e package is far too complex 라고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s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누가 봐도 얘도 문장이 지금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쭉쭉쭉쭉쭉쭉 가면서 봤더니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여기까지 묶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who가 앞에 나오는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students가 진짜 주어일까? 아니지. 이때 students는 진짜 주어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맨 앞에 있는 the rapid increase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죠. 그랬을 때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있어서의 급격한 성장이냐면, and the number of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어. 학생의 수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게 주어였네. 이런 급격한 증가는 has changed, 바꾸었다. 무엇을 바꾸었냐면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그 교실이 구성되는 그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 동사를 잡고 여기 문제 맞아? 이 부분에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고. 여기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얘 진짜 주어가 단수 명사니까 맞는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솔직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는

그렇지. 그러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또 따로 올 필요가 있어? 없지. 얘가 이미 선행사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조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습니다. 즉,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로 선행사가 올 필요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절이 오면 관계대명사 that이 올 거고요. 그럼 얘들아, 관계대명사 that은 어때?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있어야지 앞에 수식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that일 거고요. 자, 그런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점은 뭐냐면요. 접속사 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접속사 되실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면 우리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노트 필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거에 접속사일 때, 관계대명사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일 때라고 한번 써볼까? 이 대시 동격으로 쓰이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가 뭐여야 되냐면 추상명사여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the idea, the feeling 이런 것과 같이 추상명사인 애가 선행사로 등장하고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될까, 불완전해야 될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 애가 오면 얘는 우리가 동격의 that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주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론상 완벽해졌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Behavior Economis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자죠. 자,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The Economist, 그 경제학자들인데,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 주어 부분이 없으니까 얘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what을 한번 따져봤을 때 문장의 앞, 문장의 뒤를 살펴보자고 했었어. 자, 문장의 앞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없어? 이때 등장하는 study는 동사잖아. 동사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첫 번째 조건 일단 맞았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를 봐야겠지. People do something.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assu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컴마가 찍혀있네,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비벗구라고 부릅니다. 즉, 컴마를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연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장해야만 하냐면, 언제? When discussing their right or obligation with the law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금 이때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애잖아. 그랬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eir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latter 이때 더 후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 받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should be assured니까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위치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일 거잖아.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겠지. 자, 쌤이 지금 여기

사비법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살짝 괄호를 쳐보자면 앞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 Should be assured. 보장받아야 된다. 동사가 오고 있네. 앞에 선행사가 없어. 이미 얘는 조건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which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e la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어떤 것을?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다. 넘어가 보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 얘 뭐다? 접속사 대시 들어갈 자리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을 that이라고 고쳐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포인트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부분이죠. 분사 부분이 얘들아, 최근 기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섯 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분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사가 요즘 엄청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분사를 맞추려면 쌤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해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거에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를 쓰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 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를 쓰는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명사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 이거 두 개만 머릿속에 갖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가 오거나 PP 형태가 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출 문제 어떤 거를 풀어봤냐면 This data can often be dubious relia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어떨 수 있냐면 dubious이랬네요. 얘 의심스러운이란 뜻이거든요. 자,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t can be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겠죠. 자, 그랬을 때,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제 여기서 출제됐었거든요. humiliated. 얘 PP 형태로 온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분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humiliated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창피를 봤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을 봤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이 부끄러움을 받은 이 주체는 얘들아, this data밖에 없어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아니지. 얘는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번이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 얘 뭐라고 했냐면, humiliat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었습니다. 자, 왜 현재형으로 바꿔줬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냐면, 이 데이터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주게 된 거죠. 왜? 내가 이 데이터를 썼을 때 맞았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얘 현재 분사로 바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문제 되게 초반 부분에 풀어가지고 기억이 조금 안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뭐를 가져왔냐면요.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진짜 이 행성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렇게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말 자체가 너무 세요. 그죠? 세게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킬러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당신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 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극도로 손상시키게 될 거래요. 우리의 기회를. 자, 어떤 기회냐면요. of getting our needs,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 B번에 to meet이 들어갈지 met이 들어갈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얘 주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충족이 되는 건지 충족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건지. 즉,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meet, met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our needs라고 하는 게이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그러면 이때 의미가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당연히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met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PP 형태를 쓸수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보다 아, 분사가 등장하면 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자.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주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고 있는 거면 수동태를 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분사를 다루었을 때 뭐를 안 보면 안 되겠어? 분사 구문을 안볼수 없겠습니다. 분사 구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분사 구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원래 문장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분사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분사 구문, 일단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접속사 지우라고 했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동사, 남아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라고 외웠거든요. 그치? 1, 2, 3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이때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아무 주어나 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ing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 능동적인 경우일 거고, PP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얘들아,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move uncontrollably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게 우리의 몸을 돌아다닌다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누구야? 활성산소라고 하는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ing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네 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얘네가 맞는지 살펴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 누구라고 했었어? 활성산소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정말 그 세포들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rusting their proteins,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부식시키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네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다 현재 분사, 분사 구문이 오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면요.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그 보트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아, 콤마 찍고 slow가 등장했어. 어? 갑자기 콤마 찍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문장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의심해야 되냐면, 뭐가 생략됐을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 자, 그 평균적인 보트의 속도, 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긴 거였는데,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느린 것이었다 라고 지금 하는 그 문장이었거든.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지금 slow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 한번 살려볼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보트의 평균 속력은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느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주어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얘를 그냥 is로 바꿨습니다. and it 그리고 시제를 봤더니 뭐야? was니까 and it was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첫 번째, 접속사 지워줬어.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를 봤더니 같은 애네. 그래서 주어도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다 보니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의 시작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slow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얘 우리 기출 문제 풀때얘 되게 독특한데 맞는 표현이야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로 분사 구문까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쌤이 준비해 온 거는요, 형용사랑 부사 자리 찾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다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인 표현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줄수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누굴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 즉, 이 밑줄 친 애가 명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도 이 둘을 구분 지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 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줄수 있고 보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봤었냐면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가져왔거든? 쌤, 왜 이렇게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짧은 문장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 miserably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얘 맞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어, 쌤, 이때 miserably가 앞에 나오는 were made 꾸며줘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지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문장 구조를 잘 보려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문장을 원래 문장, 능동문으로 바꿔보자면 주어가 누굴까? The noise가 주어 되겠죠? 그러면 the noise, 동사 뭘까요?
were made인데 과거형인가 보니까 the noise made

누구를, the family, 가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얘들아, miserably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miserably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몇 형식 문장이야? The noise made the families miserably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부사 들어갈 수 있어? 보사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miserably가 아니라 얘 어떻게 그때 바꿨었냐면 misera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어렵게 나온 포인트였어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고요.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아,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죠? 조금씩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때문에 The sufferings and ambivalence, 얘들아, ambivalence라고 하면 상반되는 감정이거든요. 모순된 감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통, 고난, 그리고 이런 모순된 감정, 우리가 어떨 때 느꼈냐면요. When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우리가 겪은 이런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이때 얘들아, uniquely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기출 문제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부사잖아. 부사면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우리 스스로 찾았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를 찾을 수 있었대. 어떻게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었냐면,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색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얘들아, 쌤이 지금 uniquely라고 하는 부사를 누구를 수식하는 데 썼어?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이라고 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이 너무 길고 단어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 지문 파악하는데 어려웠겠지만 뭐만 보면 된다? 어? 부사네? 얘 누구 꾸며주지?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얘들아, 도치 구문 가져왔습니다. 도치 구문은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도치구문 가져왔고요. 우리 이표 자주 보여줬었어. 한세 번, 네번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도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차분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치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다른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의 부사구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보어 그리고 부정어, only 부사구, 목적어 같은 애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뺐단 말이야. 문장의 맨 앞으로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써놓는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자면 장소의 부사구, 전치사구, 보어 같은 것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져 오잖아. 이거 세 개를 우리는 하나의 부류로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동사, 주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즉,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겠지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in the room, 방 안에서, is a desk. 어색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도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in the room, 장소에

부사구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동사 주어가 어순을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는 is a desk, 뭐가 있다? 책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치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happy is the ma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e man is happy였겠지, 원래. 그런데 뒤에 있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어 동사 지금 도치되어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어나 혹은 only 부사구가 나올 때는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얘들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라고 하는 거 혹은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먼저 빠져나와? 동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먼저 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 한번 보세요. 부정어인 never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did I dream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never dreamed I 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장 틀려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때 did의 밑줄을 그어놔. 그 다음에 얘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게 되면서 조동사가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수능에서 나와도 맞다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고 있죠.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did I know, 나는 깨달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알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only then 이라고 하는 부사구, only 부사구가 나오고 어떤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 거다. 그랬을 때 조동사 did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어순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위에 등장하는 도치와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들아, 목적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 볼게요. That book I read.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I read the book.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던 that book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끌고 왔어. 목적어 부분을 앞으로 쫙 하고 끌고 왔는데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도치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안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도치만 나오면 애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도치 구문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뭐가 지금 앞으로 빠져 있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전치사구가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랬을 때 이때 com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너네 왜 맞다고 할 거야?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얘의 주어 부분은 the belief가 되겠죠. The belief가 지금 여기 문장에서 단수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com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100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얘 뭐야 얘들아? Only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only 부사구가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만 can social policy

please be considered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었다. 뭐라고?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조동사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냐면 이때 be considered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비동사 플러스 PP 오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왜 맞다고 설명할 거냐면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게 되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어.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빠졌지. 조동사 앞으로 빠졌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이끌어지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주어를 봤더니 social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 되어지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괜찮다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rar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rarely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하는 부정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뭐 안타, do they talk about scoring a goal, a touchdown, a home ru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될 거죠.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하고 주어, 동사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거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면요. 뭔가 득점하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포인트 5까지 해서 쫙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정리해봐야 되냐면 어휘 논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겁니다. 왜냐면 어법 반하고 우리 논리 그 어휘 반 했기 때문에 어휘 논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짚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인과관계가 나오는 곳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얘들아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 부분에 밑줄을 그어놔요.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맞아?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무슨 키워드들이 나오냐면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결과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라고 해석하게 됐죠. 콤마 찍고 나오고 있는데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become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도시가 점점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차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게 됐다고 했었어. 왜?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됨에 따라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도로를. 그랬을 때 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차 타지 맙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포커스, 키워드가 됐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persuading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구나 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고 있는 게 얘들아 인과관계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주민들이 부유해졌어.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냐면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냈을 때 설득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설득하는 이런 표현들

괜찮은지 살펴보는 게첫 번째 논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자면요, 얘들아, 대조관계입니다. 사실 대조관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다가 but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however, opposit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다음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뒤에서 나온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너네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많이 일관된 내용을 짚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문 한번 보자면요.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자, 얘들아,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한 질문이거든요. 생각나시죠? 자, 군대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군인들은요, 종종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득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답이 rightly deserve라고 하는 게 답이었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이익을 받는다고 했었어. Howev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은 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their caregivers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군 간병인 같은 경우는요, help the disabled walk, eat, tend to wound care, and take them to their medical appointments.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They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뭐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문제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전되는 내용에서 문제 포인트로 많이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포인트는요, 통념과 진실입니다. 요즘 최근 기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실어주냐면 일반적인 믿음,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앞에서 신나게 풀어가. 그 다음에 지문 한 중간쯤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하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틀어버립니다. 그것이 어휘 문제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믿음, we might believe, 혹은 most people think, 혹은 most of us think.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통념을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던데 라고 해서 반박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we might believe that. 어떻게 믿어? 우리는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make informed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지만 사실은 뒤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 우리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강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노력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쭉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0: 주말 아침 속속 모여드는 사람들.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들은 유네스코 시민단이다.
1: 오늘은 이제 지난번 토요일에 이어서 2차 현장 답사 시민단입니다.
0: 현장 답사는 물론 토론회와 특강, 세미나 등 310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등재라는 꿈. 울주의 대곡천 문화유산들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들이다. 시민단의 첫 번째 목적지, 울주군 대곡천 깊은 계곡에 다다랐다. 80대 어르신부터 초등학생까지 시민단의 구성원들은 무척 다양하다. 선사시대 암각화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저마다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2: 반구대 암각화하고 각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네. 마침 이렇게 시민단을 모집한다고 해서요.
3: 평소에도 이 우리나라 문화재와 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또 울산 시민으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전리 각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상부랑 하부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에서 보이는 그림하고 하부에서 보이는 지금 너무 옅거나 얇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확연히 다른 거는 보실 수 있으시죠?
0: 비스듬히 기울어진 바위면. 위쪽에 새겨진 문양들은 선사시대에, 아래쪽의 글과 그림은 이후 신라시대에 새겨진 암각화다. 선사시대에 그려진 것은 무언가를 기원하고 상징하는 듯한 추상적인 기호들과 인물상. 그보다 훨씬 후에 새겨진 신라시대 암각화는 800자가 넘는 한문과 그림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다. 이어서 더 놀라운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곳. 대곡천 하류로 발걸음을 옮겼다.
4: 천전리 각석이 70년 12월 24일날 발견됐고요. 방구대 암각화는 1년 뒤에, 딱 1년 뒤에 찾았어요. 그래서 언제일까요?
5: 71년도.
4: 네, 71년 12월 25일이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나기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0: 이곳에 선사시대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암각화가 있다. 수천 년 전 이 바위벽에 남겨놓은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 50여 점이나 되는 고래 그림은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이다. 배가 하얀 범고래. 머리가 아주 큰 향유고래. 새끼를 등에 업은 귀신고래. 고래 사냥의 방법까지 자세히 그려놓았는데 작사를 이용해 고래를 잡았다는 것과 잡은 고래를 배로 끌고 이동했다는 것까지 묘사돼 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의 사슴, 호랑이,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과 이들을 사냥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

0: 또 새겨놓았다. 이런 반구대 암각화의 위치는 안타깝게도 침수가 반복되는 댐 아래. 평소에는 수위를 조절해 침수를 막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연이은 태풍이 지나간 후 수천 년 된 유적이 물에 잠긴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1: 태풍 다나스, 또 미탁, 타파 이게 연이어서 오다 보니까 역대 이래 방구대 암각화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물 속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우리 것만 우리만의 문화유산이 아니잖아요. 이제 세계인들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세계인들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이렇다는 거죠.
2: 앞으로 우리가 잘 보존해서 길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그런 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0: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하류. 암각화 박물관은 큰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 곳. 더 가까이에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선사시대가 남긴 이 생생한 이야기들은 오늘의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3: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건 전 세계 인류들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모두의 기록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두 아끼고 보존해서 후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하나의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모두가 알고 지켜야 되는 문화재입니다. 네,

0: 낮엔 전공 공부, 저녁엔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엔 우물량한 공부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오늘의 주인공.
1: 제 꿈은 그 변리사가 돼가지고 약간 다른 기업에게 억울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그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 해야 할 공부도 되게 많더라고요.
0: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후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에 입학한 그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

0: 방학을 맞아 익산 고향집을 찾은 광운군. 이곳엔 고등학교 시절 그가 했던 공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매일 3시간씩 따로 시간 내서 했던 수학 공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
1: 왜라는 질문을 통해 개념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뿌리 깊숙이까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고 어디서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0: 수학 공식을 달달 암기하고 요령을 통해 쉽게 풀이하는 것을 안 해봤던 것은 아니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했던 공부. 그가 단순 암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공부법을 바꾼 건 고등학교 입학 후였다.

0: 중학 수학 공부는 쉬웠다. 암기와 반복으로 쉽게 점수를 땄다. 수학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과학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전북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은 수학 내신은 9등급. 뿌리 깊지 않은 실력은 바람에 흔들리고 이내 바닥을 내보였다.
1: 아, 내가 참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내가 너 실력을 자만했구나. 나보다 더 잘하고 실력인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 많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냥 깔끔하게 내 실수나 그런 걸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0: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 공부. 그런데 책에 쓰여있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문제를 풀 때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는 걸까? 공식은 왜 이렇게 도출된 것일까?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된 것이다. 수학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수학 목차는 왜 이렇게 정의된 것일까? 그리고 단원과 소제목엔 왜 이런 이름이 붙고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일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단원의 쓰임새와 역할을 알 수 있었는데 광운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깨달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화시켰다. 하나의 단원과 파생되는 소단원을 구조도에 배치해서 단원과 소단원간의 관계를 파악. 수학적 용어의 뜻을 쉽게 풀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란색 펜으로 정리했다. 각 단원의 쓰임과 관계에 대해 알고 나니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수학성 논리를 스스로 깨닫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운군에게 당연한 개념과 정의란 없었다. 하나의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 있을 땐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지식을 얻었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구조도의 추가에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개념서를 폈다. 익힌 내용을 점검했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했다. 이후엔 빨간색 펜으로 단원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수없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쓴 것이다. 하나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와 문장,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그 안에 포함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논리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수학 공부를 하며 스스로에게 한 질문. 그 질문은 생각을 더하게 해줬고 흩어져 있던 소단원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졌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 단원을 통째로 흡수할 수 있었던 광운군.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이 공부법은 수학 9등급이던 광운군을 1등급으로 만들어줬다.
2: 왜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구조화시키면서 적용하는 과정, 이 자체가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쁘다란 말을 감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너무 깊게 왜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또 공부가 지엽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특히 고교 과정의 수학 공부는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내용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많은 원리가 있는데 사실 이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칫 학생들이 놓치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0: 문제 풀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암기한 공식에 의지해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틀린 문제를 확인할 때도 원칙을 뒀다. 문제 어느 부분이 힌트였는지 필요한 개념과 공식을 왜 떠올리지 못한 건지 개념과 공식을 조합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늘 다시 생각하고 점검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은 또다시 자신의 구조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개념을 정리하고 보완, 생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노트는 광운군에게 단 하나뿐인 개념서이자 대설서가 되었다.

0: 방법론적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은 분명히 학생들에 따라서 효율적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불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은 본인의 어떤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지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왜 이런 끊임없이 왜 그러는지 끊임없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 며칠 후
2: 오 우리 광훈이 왔어?
1: 네. 광훈군이 모교를 찾았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 공부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광훈군을 응원하고 광훈군의 공부법에 확신을 줬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3: 내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서 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
4: 네.
3: 그래서 광훈이가 겪었던 어려움을 같이 하고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광훈이 생각은 어때?
4: 네. 제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1: 수학을 좋아하고 공부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반복되는 실수에 고민이 많다는 학생은 누굴까? 광훈군은 그 학생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5: 안녕.
4: 안녕하세요. 네, 내가 수빈이구나.
1: 의욕 충만한 여학생.
6: 안녕하세요. 저는 비봉고 1학년 재학 중인 강수빈입니다.
1: 하루에 수학 공부 2시간. 공식에 의지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반복되는 오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4: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왜 수학 공법을 배우고 싶은 거야?
6: 일단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수학 공부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수학이 제일 취약한 과목이기도 하고 점수도 많이 안 오르고 해서 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1: 공부법을 깨닫게 전 광훈군이 했던 것처럼 공식만을 외우는 수빈 양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게 될까?
6: 제가 약간 문제를 틀리면은 바로 풀 때도 있는데 안 풀 때도 있어요. 이제 풀고 좀 다른 거 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풀거든요. 막 한 문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을 때 다시 돌아와서
4: 하고 싶을 때 돌아와서
6: 네, 아니면 뭔가 너무 많이 왔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다시 전 거 다시 봐서 이런 식으로
4: 틀린 거 정리한 뒤에 네. 뭐 다시 알게 된 거나 오답 정리 그런 건 어떻게 했어? 오답 노트 같은 거 따로 만들거나 했니?
6: 아니, 오답 노트는 저번에 원래 수 1, 수 2 할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문제 풀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서
4: 그냥 옮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6: 네, 그냥 옮겨졌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답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4: 벨포친 거 이런 거는 막 아예 못 푼 거지? 손도 손 못 댄 거지?
6: 아니 손을 한번 대봤는데
4: 그럼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6: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어떤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평균 변화율이랑 이 적선의 기울기가 하나하나 존재하는가 이런 거죠.
4: 증명도 한번 해볼래?
6: 증명이요? 증명? 어떤 식으로 했지? 이 적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로 한 다음에 아닌가?
4: 유도를 못할 때 룰의 정리는 증명할 수 있어?
6: 룰의 정리는 여기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같은 점이면 같은 점에서 연속이면 얘랑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그 하나의 미분계수가 0인 그러니까 이 평행은 그렇게 나온다.
4: 그러니까 증명을 한번 해볼래? 유도 과정이나
6: 유도 과정
4: 증명
6: 유도 과정이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4: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식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 식 수학을 풀 때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로 이 공식이 어디에 쓰인지 좀

0: 하나 문자나 의료인들 식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바로 정리가 되잖아. 이제 그지? 그럼 이것도 편값 정리도 마찬가지였어.
1: 맞아.
0: 첫 번째는 이렇게
1: 함수로
0: 여기 직선과 이 함수와의 차이를 이용한 함수 fx를 만들기. 이게 함수랑 직선. fx가 차거든? 함수와 이게 직선과 차. 이런 식 만들기. 두 번째는 룰의 정리 이용하기.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르더라도 바로 기억할 수 있거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변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유도 과정을 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까먹을 때 바로 유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간 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복습하면서 한 문제야. 여기 보면 일단 평값 정리에 대해서 룰 정리랑 평값 정리에 대해 나타나는데, 룰 정리의 역할은 미분 개수가 0인 점이 존재한다. 평값 정리는 같은 기울기인 접선 방정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로 최대값 정리를 최대 최소값 정리를 이용한다. 이게 두 번째. 룰 정리는 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룰 정리를 증명하는 거야. 이두개 말면 돼. 평값 정리를 증명하려면 AB를 A라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한 방정식 이걸 세우는 거, 세 번째로 룰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 이세 개를 이용해서 평값 정리를 증명하는 거야. 그럼 내 차는 봐봐.
2: 공식을 외우고 문제풀이에 전념했던 멘티 수빈양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부법. 수빈양은 멘토의 노트를 통해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 경로와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작.
2: 이 많은 것들 중에 수빈양이 공부했던 것은 하나의 공식뿐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1: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항상 적은 것 같아가지고.
0: 당연하지.
1: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는.
0: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이유가 엄청나게 긴 유도 과정을 줄이고 복잡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 막 공식을 만든 거거든? 한마디로 약간 도구 같은 거야, 도구. 도구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면 갖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지 알기 위해서. 문제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를 다 적어 놓은 거야, 내가.
1: 그러면은 이거는 다 개념서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신
0: 개념서 내가 아까 찾았잖아. 여기에서 이건 최대층수 정리 이용한 거다. 이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한 거다. 바탕은 이런 책을 이렇게 바탕으로 한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여기에선 안 나오는 개념들이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지난 학기나 작년에 배운 내용이라던가, 안 그러면 더 심화된 한마디로 스킬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문제에서 알수 있는 개념들이 있거든. 그런 개념들은 여기다 밖에다 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또 빼서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틀린 거나 몰라서 그냥 넘어간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할 때도 답지만 보지 말고 답지에 대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개념을 할때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에 풀 때는 뭐 작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와야지. 그러면 이런 개념 다음에 문제 풀때 이런 개념들을 또 써야 할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이해하고 가야지. 이런 게 필요한 거야.
1: 그런데 그 유도 과정을 정리를 할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지.
1: 그러면은 그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할때그 모르는 유도 과정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더 짧게 하거나 그런지 모르겠어가지고.
0: 일단 책을 한번 훑어 보면서 아, 이 부분 내가 혼자서 공식 정리를 못하겠다. 유도 과정 정리 못하겠다. 그럼 그 부분을 체크해 놓고 수업에 들어가. 그래서 수업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0: 그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듣는 거야. 아,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이해하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들을 때, 여기에서 따로 정리하는 거야. 근데 수업이 이미 지나간 경우라면,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나, 안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1: 이 개념 노트를 쓰는 자체가 예습이라는.
0: 아, 이건
1: 아,
0: 복습이야.
1: 이건
0: 복습.
1: 무슨.
0: 복습형이고, 그냥 쭉 읽어보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잘 이해 안 되니까 이 부분 위주로 들어가겠다.
1: 모르는 걸또
0: 뭔가 체크해놓은
1: 체크하는
0: 게 예습.
1: 거를.
0: 그게 예습이고, 수업 들을 때는 그 체크한 부분 위주로 듣는 게 수업이고, 그걸 압축시켜 놓는 게 이거 복습, 이런 거고. 나 예습은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런 게 예습이야.
1: 그 개념서를 오빠는 그 문제 풀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개념서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 만약에
0: 모르는 문제 있다 그러면 일단 한 번에 10분 정도의 시간 제한을 둬. 그래서 끝나면 다음날 풀어보고 또 다음날 10분 정도 고민하다 안 되면 또 다음날 풀어보고 이렇게 세번 정도 고민을 해.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 해설지를 봐. 그래서 내가 이런 개념이나 공식 중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풀때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안 틀리겠구나. 그래서 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는 문제 풀때 보고하진 않고 그 오더무트처럼 다시 피드백 할 때, 그럴 때만 참고만 하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 그 정리한 방법이나 복습한 방법에 대해 알려줬잖아. 그래서 수빈이가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빈이는 어디까지 배웠어?
1: 저는 일단 함수의 연속까지는 배웠어요.
0: 그럼 함수 극한 부분을 다음 멘토링 때까지 정리해와 볼수 있을까?
1: 네, 그러면 다음 멘토리까지 복습 노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개념 공부라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 공부법을 보고 나니까 나는 개념 공부를 한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유도 과정 질문을 했을 때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그때 좀,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2: 그동안 수학 노트를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라 여기고 문제풀이만 집중했던 수빈 양. 광원군이 알려준 방법으로 노트를 만들면서 이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을 더해서 그 대답이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알고 있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새롭게 알아가는 건 마치 친구의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밤늦도록 공부를 계속했다. 며칠 후.
0: 수빈아, 내가 저번 멘트릭 때 내준 숙제 잘 해왔니?
1: 일단 하기는 했는데.
0: 봐야겠다.
2: 처음이라 어색하고 낯설 법도 한데 공부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멘티. 광원군은 수빈 양이 정리한 노트를 보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보탰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수빈 양 스스로 노트를 작성하면서 느낀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1: 내용이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여기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또 약간씩은 다른 정의라 해야 되나?
0: 사실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적었어. 그리고 잘한 부분은 여기 그림 같은 거 자세히 그려주면서 했고 여기 파란색을 적은 게 수학적인 개념 표현식이거든. 이런 거를 되게 잘 적어놨어. 이런 거잘 적어놨고 얘는 막다 됐어?
1: 근데 거의 개념 내용이라서 그냥 뭔가 약속을 그냥 뭐야 이해하는 정도.
0: 이해한 정도? 근데 빠진 부분 있는데 여기 연결고리잖아. 그게 소다방이 대다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약간 빠진 것 같아.
1: 근데 그 연결 그 하는 역할을 쓸

0: 그게,
1: 어렵지.
0: 네,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약간, 그냥 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 그 개념,
0: 네.
1: 두 번째로는 정의. 이두 가지가 수학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식의 용도와 그리고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해 적어 놓은 거야.
0: 아, 그럼 그거 다 기억에 적어놔요. 정리.
1: 여기 앞에 다 조그맣게라도. 굳이 책에서 안 찾고 제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돼. 그리고 이정 빼먹이는데 정리가 어디에 쓰이는지. 각각 구하기에서 각각 쓰는 게 방법 등을 정하는데 그 유리와 인수분해 분자 분모 차수박김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0분의 0꼴은 이네개중 어떻게 하는가? 인수분해 한 이유는 0이 되는 거를 서로 나눠가지고 없어지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 분모를 같은 차수 똑같은 차수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나타내거나 상수분의 무한대꼴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문제 안 풀어서 이렇게 한 거일 수 있긴 한데 문제 안 풀고 이거 여기 뭐왜 이런 거지? 책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공식의 쓰임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
0: 아, 그리고 문제집을 보통 몇권 정도 풀어야 적당할지.
1: 수학을 할때 중요한 거는 여러 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한 권을 두세 번, 세번 푸는 게 좋거든.
0: 네.
1: 왜냐하면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 있고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면 계산 시간이 더 빨라져.
0: 아,
1: 그래서
0: 네.
1: 문제 풀이 속도 막 문제 풀이하는 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개념사 세번 문제집 한 권당 세 번씩 세번세번 A 문제집 세번 B 문제집 세번 A 문제집 B 문제집 둘다 어려운 걸로 해도 되고 A 문제집은 보통 문제집 B 문제집은 약간 어려운 문제집 해도 되고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래서 333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0: 좀 계획적으로
1: 계획의 계획은 무조건 필수고 약간 딴짓하거나 노는 걸 그런 자제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만큼 힘들어. 주말에도 공부해야 하는 경우 토요일에도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으니까.
0: 체력 관리를 위한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도 다 정해놓네.
1: 체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자신이 체력이 정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유산소 운동 정도는 하는 게 좋아. 어떤 부분에서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 왜?
0: 뭔가 학기 초에는 그래도 막 별로 안 주고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잠이 좀 많아진 느낌?
1: 자는 시간이나 깨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 그냥 졸아버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시간에 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수면 시간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자기가 알아야 돼. 운동하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게 문제일 수 있으니까 주말이든 아니든 시험 기간이든 휴가 아니든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
0: 그럼 오빠 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우울감 같은 게 느껴질 때 어떤 식으로 풀었어요?
1: 이건 사람마다 약간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그런 거 있고 안 그러면 시험 기간에서 정 그게 안 된다면 그냥 평일에 다 해놓고 일요일에 실컷 놀거나 그런 거. 스트레스 관리도 계획의 일부야. 평일에 스트레스 많이 쌓아놓고 일요일에 확 풀고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일요일날 다안 끝냈는데도 놀아버리면 그건 답이 없고 그건 목숨같이 지켜야 하고 자기 자신의 약속이라 생각해서.
0: 그러면 막안 지키면 이거 안 노는 거 말고 뭔가 벌 같은 걸 줬었나요?
1: 아 그러진 않은데 그냥 나는 약간 그냥 동기 같은 게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그 목표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겠다. 안 그러면 나는 얘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가 많아가지고 약간 자존감이 많이 낮았거든.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쟤네들 어떻게든 역전시켜 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약간 상을 주는 게 좋아. 벌은 하루 종일 안 놀고 공부하는 게 벌이지. 그게 벌이지. 그게 맞지.

0: 지난 며칠 동안 함께 공부하고 피드백해서일까? 멘티가 친동생처럼 느껴지는 광훈군.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수빈양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1: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체화가 안 된다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어.
0: 긴 마라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게. 광훈군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해 나갈 두 사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1: 이해하지. 전 하나도 안 되고 있었으니까.
2: 그래, 뭐 어때 했어?
3: 아, 그래? 아, 그럼 그거 안 할게요. 아, 그럼 기숙사 얘기하지 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6: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5: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6: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6: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소현진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설득 원리를 적용해서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설득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아주 큰 경쟁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설득은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 없이도 상황을 이용해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말 없이 은근슬쩍 상황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법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도 설득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 볼 것은 넛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레이크쇼 도로를 아시나요? 이 레이크쇼는 시카고시와 미시간 호수 사이를 지나가는 호수변 도로예요. 근데 이게 경치가 좋아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치는 좋은데요. 사고가 많아요. 특히 그 S자 커브 구간이 좀 많았는데요. S자 커브 구간이 연달아 나오는 구간이 너무 위험해서 거의 최악의 구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운전자가 이 속도 제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고로 사망하고는 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시카고시의 교통사고 담당자라면 어떻게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추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속 25마일, 그러니까 시속 약 40km까지 속도를 낮추라는 감속 표시는 여러 군데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봤어도 무시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카고 당국은 고민 끝에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위험한 커브 구간이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도로에 가로로 흰색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흰색 선의 간격을 점점점 좁아지게 한 거죠. 이것은 과속 방지 턱도 아니고요. 자동차에 쿨럭하는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시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선의 간격이 빠르게 좁아지는 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착각이 들도록 유도한 거죠. 실제로 이 촘촘해지는 선을 그려넣은 후에는 도로의 사고율이 무려 3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요. 속도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피드 로또입니다. 자, 도로 곳곳에 로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규정 속도를 지킨 차량이 지나가면 초록색 엄지가 올라가고 과속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빨간색 엄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과속한 사람들에게서는 범칙금을 받겠죠. 이 거둔 범칙금을 모아서 규정 속도를 지킨 사람들에게 한 번에 몰아서 로또의 당첨금으로 선사한다는 것이 바로 주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전광판이 설치되고 나서도 사실 뭐 처음 3일 정도는 무려 2만 5천 대의 자동차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이 로또 시스템을 알게 된 스톡홀름 시민들은 표지판이 보이면 자동으로 스스로 속도를 줄였고 또 일부 운전자들은 실제로 당첨금을 획득했습니다. 스웨덴 도로안전처에 따르면 이 스피드 로또를 실시한 이후에 스톡홀름 내 차량의 평균 속도가 실제로 약 2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행자는 과속하는 차량이 줄어드는 만큼 도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운전자도 규정 속도를 지켰을 뿐인데 뜻밖의 횡재를 할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자, 과속을 막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 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런 터널

같은 거 들어갈 때 소리 띠리리 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서울에서 양양 가는 터널에 아마 이 멜로디 터널이 있는데요. 이 멜로디 터널은 그 도로에 작은 홈을 파서 이렇게 타이어가 굴러갈 때뭐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속과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살짝 넛지를 건드려 주는 거죠. 약간 주의력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어머나 이게 뭐지?라고 졸음을 한번 깨는 그런 효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감속을 강요하는 표지판이나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를 줄이게끔 유도하거나 혹은 재미와 경쟁 심리를 잘 결합해서 게임처럼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넛지가 효과적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반발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자, 넛지는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강요나 강제, 금지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해서 심리적인 반발을 약화시킵니다. 어릴 적에 왜 시험 기간에 좀 이렇게 쉬다가 그래, 그래도 뭐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진짜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책상에 앉으려는데 바로 그때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너 시험이라면서 공부 안 해? 하시면 미칠 듯이 억울하고 막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는 그 기분, 이게 바로 반발 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넛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주거나 최소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많은 자유를 얻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는 넛지의 집약체라고 볼수 있죠.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 많은 매장들이 입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습니다. 입구가 매장의 오른쪽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열대를 오른쪽에 두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건 진열대가 왼쪽에 있을 때보다 훨씬 구매를 촉진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진열대를 오른쪽에 두고 걸어야 쇼핑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이 통로가 좀 좁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쇼핑카트 두 대가 서로 겨우 비껴갈 정도로 좀 좁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좁은 통로는 소비자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눈이 진열대를 향하도록 하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어머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라도 더 사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하기 쉽다라는 조건은 주어진 대안의 선택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어떤 행동을 약화시키려면 하기 쉽게 하기를 반대로 한 어렵게 하기 혹은 불편하게 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플랭크 회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분 이상 버티기 힘든 그 플랭크 자세로 진행하는 회의 방법입니다. 본인의 발언 순서가 아니면 이렇게 땅에 기대서 엎드리고요. 발언을 할 때는 플랭크 자세를 한 채로 말을 끝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멍하니 있거나 혹은 반대로 모두가 아는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회의 시간을 무려 79%나 단축해주는 기적의 회의법으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회의실에 의자를 없애서 서서 하는 회의죠. 회의를 짧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적지 않은 회사가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 그룹보다 서서 회의를 진행하게 한 그룹이 34%나 짧은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 의사결정의 내용도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탱크웨이나 서서 하는 회의에서는 발언을 못하게끔 발언권 자체를 빼앗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처럼 진행을 하되 앉지 못하는 상황을 설계했을 뿐이죠. 발언을 오래 할수록 이 힘든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길고 쓸데없는 발언을 줄어들게 하는 일종의 넛지 전략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거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나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이에 따라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럽게 개입해서 자연스럽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를 다양한 선택 설계에 잘 활용한다면 반발이나 거부감 없이도 원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논리적 설명보다 설득력이 센건 자연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소현진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설득 원리를 적용해서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 에드워드 버네이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으로 뭘 드셨습니까? 미국인의 아침 식탁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잘 익힌 베이컨과 달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로 불리는 이 조합은 리조트나 호텔 조식 메뉴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아침 단골 메뉴가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인의 아침 식탁에 베이컨과 달걀이 당연하게 올라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1920년대 중반, 미국의 신생 베이컨 생산업체가 베이컨 판매 촉진을 위해서 PR의 대가라는 에드워드 버네이지를 찾아갑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판매량 증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의 소비자를 뺏어오거나, 두 번째, 시장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거죠. 사실 당시까지 기름진 베이컨은 아침 식사로 인기 있는 메뉴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오히려 토스트 한두 장에 뭐 주스, 커피를 곁들인 소위 콘티넨탈 브렉퍼스트라고 불리는 조촐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고민하던 버네이즈는 다른 베이컨 생산 업체와 경쟁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소폭 높이는 대신에 베이컨을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메뉴로 바꿔서 시장의 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름 냄새, 고기 냄새 풍기는 베이컨을 미국인들의 식탁에 올렸을까요? 버네이지는 먼저 뉴욕의 저명한 의사들에게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라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5,000명 중에서 4,500명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4,500명 의사들이 든든한 아침

식사를 권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아서 풍족한 아침 식사가 가벼운 아침 식사보다 건강에 좋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시에 이 함께 배치된 기사가 관건이었는데요. 아침 식사로 좋은 베이컨과 달걀에 대한 기사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사들이 베이컨을 아침 식사 메뉴로 추천한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든든한 아침 식사는 건강에 좋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베이컨. 그러니까 베이컨은 건강에 좋다라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당시에 막강한 대중매체였던 신문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일반인들이 아침 식사를 무겁게 먹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이컨과 달걀의 판매량이 급증했거든요. 모두 버네이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는 것이 베이컨 판매를 위한 한 사람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뒤에 1929년엔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책사기를 꺼려서 당시 활황이었던 미국 출판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산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불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던 대형 출판사들은 버네이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책을 살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책을 사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버네이지가 남긴 말은 바로 책장이 있는 곳에 책이 있게 될 것이다 였죠. 버네이지는 먼저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독서의 유용함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축업자와 실내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새로 짓는 집안에는 붙박이 책장을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달라고 설득을 했죠. 또 아름다운 집, 미국 가정, 가정의 동반자 같은 그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속의 기사를 통해서 붙박이 책장 인테리어를 알렸어요. 이 대공황 시기에 난데없이 책장 인테리어가 유행한 겁니다. 거실을 서재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아니 뭐 지금도 유행하는 인테리어이긴 합니다. 1920년대에 버네이지는 왜 책을 팔기 위해서 책장 인테리어를 유행시켰을까요? 사실 버네이지는 당시 미국 중산층의 심리를 간파한 겁니다. 독서가 상류층의 취미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고 집안에 책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계층 상승 혹은 오, 나 이만큼 출세했어 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손님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잘 보이는 거실에 빈 책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책장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책의 판매 방식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버네이지는 어려움을 겪던 출판사들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었죠. 1920년대 후반, 미국 담배 회사들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남성 시장 대신에 여성 시장을 개척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당시 아메리칸 타바코 회사의 사장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만 하면 정원에서 금광이 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드워드 버네이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배 회사의 의뢰를 받은 버네이지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자유의 횃불이란 하나의 기막힌 프로젝트였습니다. 버네이지는 부활절 예배 후에 신도들이 교회에서 나올 무렵 자신이 엄선한 젊은 미녀 30명이 뉴욕 맨하튼 5번가를 담배를 피우며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해방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연결해서 길거리에서 행진을 벌이도록 유도한 거죠.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집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버네이지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흡연을 금기시하는 것이 여권 억압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거죠. 물론 버네이츠 자신과 담배회사의 큰 그림이 드러나서는 안 됐기 때문에 유명 여성 인사들을 앞세우고 자신과 의뢰인은 철저히 숨겼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이 모습은 전국 각 신문의 일면에 실려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담배는 자유를 추구하여 관습을 깨뜨린 횃불이자 아주 대담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격상했죠. 이 행진은 효과적으로 여성 흡연을 유행시킨 캠페인으로 손꼽힙니다. 여성 흡연자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아메리칸 타바코의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브랜드의 담배 매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버네이즈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럭키 스트라이크의 녹색 담뱃갑이었습니다. 이 녹색이 당시 여성들이 좋아하는 옷 색깔에 잘 어울리지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꺼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담뱃갑에 많은 돈을 쓴 터라 색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버네이즈는 버네이즈다운 발상을 내놓습니다. 색을 바꾸지 못한다면 유행하는 색을 녹색으로 바꾸기로 말이죠. 자, 버네이즈는 패션계와 손을 잡고 최고급 호텔을 빌려서 녹색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사교계를 대표하는 거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반드시 참석자 전원이 녹색 가운을 입도록 했습니다. 또 녹색 패션 가을 오찬을 열어서 패션지 편집자를 초청하고 녹색 계열의 음식을 대접을 했죠. 그 결과 영향력 있는 잡지들이 녹색 가을, 녹색 겨울 등을 내세우면서 올해의 유행색은 녹색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싣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담뱃갑이 녹색이었던 럭키 스트라이크의 매출이 증가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죠. 결국 버네이즈 PR 전략의 핵심은 이것을 구매하면 이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어서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PR 전략 실행 전에 이슈 메이킹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버네이즈는 늘 제품 자체보다도 대중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소비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서 구매를 촉진시키는 시도는 버네이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고요?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좋아 보여서 구매한 물건 대체 내가 왜 산 걸까? 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유행시켜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완성 농업기초기술 25번째 시간입니다. 아, 수능완성 시작 1강부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25강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해서 12, 13, 14강에 있는 동물자원 기술에 대한 그동안 이제 자주 출제됐던 내용 요약을 한번 하고요. 같이 한번 내용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12강에 관련된 문항, 동물의 종류와 애완동물. 여기서 이제 동물의 종류와 애완동물인데, 동물의 종류로 나오면 대부분 반려견을 얘기를 하고, 가축의 종류를 얘기하면 소, 돼지, 닭. 이렇게 세 개의 축종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13강에 가축의 사육과 번식. 굉장히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유형 요소가. 그리고 가축의 질병.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전부터 그렇게 병이 여러 개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몇 개에서 지금 좀 빙빙 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어려운 내용이긴 하나 몇 개의 동물의 질병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물의 종류와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가축의 종류 중에서 가축은 세 가지, 닭, 돼지, 소. 닭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알을 주로 생산하는 산란계, 그리고 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육용용계, 그리고 알도 어느 정도 낳고 고기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난육 겸용계 세 개로 볼수 있습니다. 자, 산란계의 품종, 육용계 품종, 난육 겸용계 품종이 나오면 뭘부터 봐야 되냐? 꼭 원산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일단 산란계는 레그원, 미노르카 앙코나, 햄버그 네 가지 우리가 연계 교재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레그원, 앙코나,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 그리고 독일이 원산지인 햄버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육계입니다. 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중국이 원산지인 코친, 영국이 원산지인 코니시,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까만색 닭, 오골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한국 토종 닭, 그리고 품종 중에 난육 겸용계. 알도 어느 정도 생산하면서 살도 어느 정도 쪄요. 그래서 난육 겸용계. 플리머스로,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셋다 미국산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총 6종류. 6종류. 일단 위에 두개 보겠습니다.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화이트. 이 둘은 큽니다. 대형이고 흰색이에요. 대형이고 흰색. 랜드레이스는 덴마크가 원산지인 흰색 대형 품종입니다. 귀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라지 화이트는 영국이 원산지인 흰색 대형 품종입니다. 똑같죠? 근데 얘는 귀가 위로 이렇게 바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흰색 대형 품종인데 귀가 늘어져 있는지, 앞으로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 위로 세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품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종인 버크셔. 전체적으로 흑색입니다.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여섯 군데, 입끝. 꼬리끝, 다리끝, 다리가 4개죠. 총 6군데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600돈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버크셔. 그리고 미국종 두 품종, 듀록과 햄프셔. 굉장히 고기 맛이 우수한 듀록. 다몽색, 젓갈색입니다. 귀는 작고 끝부분은 앞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고기 맛이 좋은. 햄프셔. 검은색인데 가슴에가 이렇게 흰색 띠가 10에서 30cm의 폭을 가진 흰색 띠가 한 바퀴 뺑 둘러져 있습니다. 햄프셔. 그리고 한국 재래종 검은색 돼지입니다. 코에 긴 세로 줄무늬의 주름이 있습니다. 체구가 작습니다. 다음 젖소 품종입니다. 소도 두 종류예요. 젖을 주로 생산하는 젖소, 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고기소 품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소는 소 품종을 외울 때는 기준을 하나 두세요. 기준.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일단 젖소는 기준을 홀스타인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원산지예요. 홀스타인. 얼룩소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얼룩소입니다. 흑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유량이 1년에 7,000kg예요. 근데 이 7,000kg라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현재 7톤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는 품종이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젖소 품종이 있겠지만, 여러 품종이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서 나온 품종 중에 가장 많은 차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귀량이 가장 많아요. 홀스타인.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홀스타인. 산유량 7,000kg. 유지율.
우유 속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느냐, 3.5에서 약 4%.

4% 정도 있습니다. 다음, 영국이 원산지인 저지와 건지. 저지와 건지. 둘다 산유량은 홀스타인의 절반보다는 좀 많아요. 그런데 유지율을 보세요. 유지율. 유지율이 홀스타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지율이 높은 우유가 고급 우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원산지인 에어셔, 스위스가 원산지인 브라운 스위스 이렇게 다섯 종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고기 소개죠. 고기소의 중심은 한우를 보면 되겠습니다. 한우. 털색 황갈색입니다. 최고의 비의 다리와 췌장이 길고 앞가슴이 발달했습니다. 일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앞쪽 근육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수컷은 650kg, 암컷은 5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원산지인 에버딘 앵거스하고 해리퍼드. 그런데 에버딘 앵거스는 뿔이 없는 무각종입니다. 무각종. 그리고 해리퍼드는 젓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얼룩소고. 그리고 프랑스가 원산지인 샤롤레. 흰색 대형 품종입니다. 1톤까지 나갑니다. 수컷은 약 1100kg, 1톤까지 나갑니다. 우리나라 암컷의 두배 정도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인도가 원산지인 브라만. 어깨에 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브라만. 근데 거친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잘 살아나는, 잘 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반도의 애완견입니다. 한 4년, 5년 전에는 한반도 애완, 이 다섯 품종이 계속 나왔어요.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요 최근에 잘안 나오네요. 그리고 요 최근에는 한국산 개보다는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외국 품종들. 그런데 농업기초 기술에서 그렇게 반려견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중에서도 외국 품종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종이 주로 나타납니다. 일단 한반도의 애완견 보겠습니다. 진돗개. 한반도의 애완견을 내올 때는 일단 천연기념물 호수를 먼저 픽스를 내놓읍시다. 진돗개. 진돗개 원산지는 진도죠. 천연기념물 53호입니다. 털 빛깔과 무늬에 따라서 황구, 백구, 제구, 호구, 내눈박이 다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삽살개. 귀신을 쫓는 개로 불립니다. 천연기념물 368호. 털이 길죠. 장모종. 단모종도 있긴 하나 굉장히 적은 확률로 단모종이 존재합니다. 다음 풍산개. 풍산개도 천연기념물 368호예요. 여기는 북한에, 여기는 대한민국에. 풍산개는 사냥개입니다.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개. 제주개는 아직 천연기념물 호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와서 제주에 정착이 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다른 DNA하고 섞이지 못해서 아직까지 순종이 품종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가 되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제540호입니다. 540호. 꼬리가 짧거나 없습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다섯 종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네요. 다음은 애완견 안전관리와 견주의 책임의식을 주제로 한 캠페인 방송 대본입니다. 자, 진행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예방접종이나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책 중인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곱슬곱슬한 흰털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털이 참 풍성하고 부드럽네요. 어떤 품종인가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프랑스의 국견이래요. 프랑스의 국견. 프랑스가 원산지이며 애견 미용 경연대회에 주로 참가하는 품종이에요. 몸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미니어처 품종이랍니다. 아, 프랑스가 원산지이면서 몸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인가 봅니다. 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네요. 가 예방접종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 품종은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어서 하지 않았지만 줄을 짧게 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은 지난주 실시했고 그 병에 감염되면 침을 흘리고 흉폭해지며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군요. 당연합니다. 애완견을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만큼 그

한국이 원산지인 반려견이고 치아와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그런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9월 모의고사네요. 다음 대화에서 할 수 있는 닭의 품종이네요. 닭의 품종. 닭의 품종은 크게 산란계와 육계, 그리고 난육 겸용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난육 겸용계가, 이렇게 문항에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닭은 귓불이 눈처럼 새하얗게 반짝거리네요. 우리나라 품종인가요? 아니요, 원산지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이 원산지인 품종, 우리 하나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잘 다가오는 걸 보니 성격도 순한가 봐요. 맞아요. 게다가 흰색 달걀을 낳는 산란계랍니다. 달걀도 한번 보세요. 직접 보니 달걀 크기도 크네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건 어디예요? 스페인이 원산지인 미노르카죠. 미노르카. 그럼 보통 이제 미노르카를 여기에 이제 품종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온 품종입니다. 보통 품종을 물어보는 문항은 굉장히 쉬운데 작년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일단 도체율이 높다는 건 도개를 했을 때 살붙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살붙임이 많다는 얘기는 산란계가 아니고 육용계입니다. 육용계의 특징. 그러니까 일단 육용계의 특징 아닙니다. 이건 코니시, 영국이 원산지 코니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취소성이 강해서 병아리를 잘 키우는 거. 병아리를 취소성이 강해서 병아리를 잘 키우는 품종은 우리나라 품종이에요. 한국 토종닭. 깃털이 팩박하게 나서 추위에 잘 견디는 품종은 중국의 원산지 코친. 전부 다 육용계들, 육용계. 실용계, 육용 실용계예요. 이건 산란계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렸죠. 생산지 부계열통. 부계로 앞바닥으로 많이 쓰는 건 코닛입니다. 고기 수염이 길고 부리와 정강이가 검은색이다. 이게 미노르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죠. 이게 아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형식이었어요. 이런 형식. 네. 미노르카에 대한 설명.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모의고사 17번 문항이네요. 다음 사례에서 농장주 A씨가 사육하는 가축의 품종으로 오른 것은? 우리 농장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다? 젖소다. 현재 사육하는 가축은 영국이 원산지입니다. 영국이 원산지 이거 두개 있었죠. 저지와 건지. 원유의 유지율이 5.0 이상으로 높습니다. 저지와 건지. 생산된 원유의 대부분은 버터를 가공하는 유가공 업체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지 아니면 건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우 육용용이죠. 고기소.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브라만, 인도가 원산지인 육용, 영국이 원산지인 육용, 영국이 원산지인 육용.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젖소를 고르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애완견의 품종이네요. 애완견의 품종. 세무사무국과 국가유산청은 이계 민간사육으로 인한 각종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관리센터가 완공될 2027년부터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이 개를 직접 사육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아,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됐어요. 우리나라 개네요. 자, 이 개는 털색과 무늬에 따라 황구, 백구, 제구, 호구, 네 눈박이 무슨 개입니까?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에 관련된 내용이죠.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얼굴은 역삼각형 또는 팔각형이며 머리, 눈, 귀 등이 조화를 이룹니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이 개의 개체수는 작년 기준 천여 마리이며 앞으로 200마리 내외로 줄여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진돗개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죠. 꼬리가 퇴화된 것은 경주개, 중국에서 건너온 제주개, 북한 지방의 고유한 사냥개인 풍산개, 품종명은 앵무를 쫓는 삽살개,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호수 꼭 알아두십시오. 한국의 반려견에서는 천연기념물 호수만 알아도

뭐 맞춤되는, 고난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재작년 6월 모의고사 보죠. 돼지 품종의 형태네요. 돼지 품종의 형태. 자,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고기 부위별 선호도 차이로 인한 소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난축 맞던 식품종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부위를 좋아하는 부위만 좋아하고 잘 안 먹는 부위는 잘안 먹죠. 특히 삼겹살 부위는 굉장히 잘 나가서 비싼 반면에 잘안 먹는 이제 후지 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죠. 자, 난축 맛도는 육질이 우수한 제주 흑돼지와 몸집이 길어 고기 생산량이 많고 비행 능력과 번식 능력이 우수하며 덴마크가 원산지인 가품종, 덴마크가 원산지 어디예요? 랜드레이스네. 랜드레이스. 랜드레이스는 대형, 흰색 대형 돼지고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털이 희고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다. 랜드레이스. 털이 젖갈색이고 귀끝이 앞으로 있다. 듀록. 피부와 털이 흰색이고 귀가 반듯하게 서 있다. 대요크셔. 온몸의 털이 검색이나 어깨와 앞다리 흰색. 어깨와 앞다리 흰색 띠가 있는 햄프셔. 그렇죠. 온몸의 털은 검색이나 머리, 내 다리 끝, 꼬리 끝, 총 6군데가 하얀 600돈인 버크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축의 사육과 번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닭은 이가 없고 뼈에는 기실이 있죠. 조류이기 때문에. 방광이 없고 항문은 총배설관, 대변과 소변을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총배설관. 닭의 몸은 머리와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뉩니다. 피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꼬리 끝부분에만 기름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부화 작업. 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부화 작업. 실제로 잘 나와요. 잘 나와. 일단 입란, 부화기에 계란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예요. 그래서 둔담부. 계란이 완전히 타원형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디는 좀 뾰족하고 어디는 좀 둔, 좀그 각이 좀 넓죠. 한쪽은 좀 넓적하고 한쪽은 좀 뾰족하고. 그 둔담부 위쪽,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계란 먹을 때좀 파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뾰족한 데는 다 차여있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좀 파여있는 부분, 그 기실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넣습니다. 검란, 알을 검사를 해요. 이 알이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암실에서 빛을 비추어서 투과된 빛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란 후에 일주일, 1차, 2주일, 2차, 그리고 18일차에 3차에 걸쳐서 발육중지란을 골라낸다거나 아니면 아예 부패란 같은 걸 골라내기 위해서 검란을 총 3번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전란. 알을 굴려줘요. 알을 굴려줘. 부화기 속에서 알을 안 굴리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중력 때문에 밑에서 깔려있는 부분이 발생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 6번씩, 5, 6회씩 알 굴리를 해서 굴려줍니다. 전란. 크게 입란, 검란, 전란을 언제, 몇 번, 왜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산란계의 특수관리해서 일단 부리 다듬기. 부리를 윗부리 2분의 1, 아랫부리 3분의 2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료를 떠서 먹을 수 있도록. 집어먹는 게 아니고 편식을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닭에 공격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볕 다듬기. 2일용 정도의 볕을 잘라버립니다. 나와 있어서 겨울에 동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케이지 사육할 때, 이게, 그, 사료 먹으려면 머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케이지에 볕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볕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점등 관리. 닭은 그, 장일 조건일 때 알을 잘 낳아요.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알을 잘 낳는데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알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란율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불을 계속 켜줍니다. 그리고 강제 털갈이, 절수, 절식, 점등등으로 해서 그, 닭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잠깐 산란을 중지하게 만들고 나중에 산란을 다시 할수 있도록 하는 강제 털갈이. 자, 다음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일단 빨리 크죠. 빨리 크. 증체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태어날 때 보통 한 1kg라고 잡으면 돼요. 1kg. 보통 한 1kg 잡으면 되는데, 도축할 때가 110kg 되면 이제 도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1kg에서부터 110kg까지 갈때 보통

빠르면 5개월, 늦으면 6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하루에 1kg 정도 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증체율이 빠르죠. 잡식입니다. 육식과 초식을 다 해요. 잡식입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1년에 2.5회까지 번식합니다. 2년에 5번의 새끼를 분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료 효율이 좋습니다. 2, 3kg의 사료를 먹어도 1kg의 몸무게가 바로 증가가 됩니다. 자, 새끼 돼지 사양 관리 보겠습니다. 일단 분만하면 분만된 자두원 일단 피부에 점액질을 닦아서 체온 유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초유목입니다. 초유는 면역 글로불린에서 어미의 아기돼지가 그 면역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초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철분주사. 태어나서 생후 3일차, 10일차에 철분을 주사제로 주입을 받습니다. 자, 꼬리 자르기. 돼지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걸못 봐요. 그래서 물어버리죠. 근데 돼지가 사는 그 사육장 자체가 깨끗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 있어서 잘라버립니다. 3일령에. 송곳니.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8개의 송곳니를 완성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미 젖을 빨때 송곳니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 근데 어미 젖을 물어버리면 상처가 나겠죠. 근데 어미가 사는 곳도 환경이 그렇게 청결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 젖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송곳니도 자릅니다. 그리고 거세. 돼지는 우유를 생산할 것도 아니고 가죽을 생산할 것도 아니고 대부분 먹는 거, 사람의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숯돼지는 어렸을 때 거세를 시켜서 냄새가 나지 않는 고급 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젖대는 거, 생후 6주령 10kg 이상일 때 보통 이유를 하지만 요즘에는 출생 후 3, 4주경에 조기 이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4일령까지는 초유급여예요. 뭐 때문에? 면역 성분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급여란 거 급여 시간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착유 직후 초유는 바로 먹여야 되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건 어미 체온과 같은 온도로 데워서 급여를 해야 됩니다. 갓난 송아지의 제4위의 용적, 사람과 같은 진위, 실제로 이 역할을 하는 용적이 1.5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넘어버리면 어떻게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자, 소의 비육생리 중에 이제 옥시토신하고 에피네프린이라고 이 호르몬이 문항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옥시토신은 좋은 자극에 의해서 착유를 많이 하게 만들어요. 옥시토신. 그에 비해 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접분비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접분비가. 그러니까 옥시토신과 에피네프린이 같이 높아지고 같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옥시토신이 많던지 에피네프린이 많던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좋은 작용이 많다. 옥시토신 분비가 활성해져서 착유가 잘 되는 것이고 나쁜 작용이 많다. 에피네프린이 많이 오면서 그러니까 많이 분비되면서 착유량이 억제가 됩니다. 자, 옥시토신의 효과는 보통 몸에서부터 배출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분만 촉진, 새끼를 배출해요. 유즙 분비, 우유를 배출해요. 태반 정체, 새끼가 나오고 태반 안 나올 때 태반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요. 자궁 내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을 해요. 하여튼 몸에서 뭔가를 배출할 때 배출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돼지의 번식. 일단 발정 증상. 발정 증상은 외음부가 붓고요. 돼지 허리를 누르고 있으면 보통은 도망가는데 발정이 왔을 때는 버텨요. 수컷을 허용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평균 발정 주기는 소도 21일, 돼지도 21일. 발정 지속 시간은 약 58시간. 돼지는 임신 기간은 114일, 3개월, 3주, 3일. 발정 주기는 21일입니다.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왔어요. 소는 생후 16에서 18개월, 젖소는 생후 14개월에서 16개월, 체중 350kg 이상일 때 번식에 사용합니다. 수컷은 300kg 이상일 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발정지기 돼지와 같아요. 21일. 발정 지속 시간은 18시간에서 20시간. 배란 시기는 발정 개시 후 28에서 31시간으로 발정 종료 후에 평균 10시간입니다. 소의 평균 임신 기간은 젖소는 280일, 한우는 285일이에요. 근데 그냥 281일 정도로 가세요. 이거 5일로 시험 문제가 이 5일 때문에 틀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명리 한 280일 하나만 하고 가세요. 그리고 태아의 발육을 오른쪽 복부가 커집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창증, 폐사성 질병은 왼쪽 복부가 커집니다. 자, 분만 완료 후 후산이 나와야, 그러니까 아기 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분만이 됐는데 그 태반이 10시간이 지나도 10시간 후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걸 후산 정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 배출해야 돼요. 이럴 때는 뭐 옥시토신제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수의사가 와서 이제 해결을 해야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 관리에 대한 대화에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소들 때문에 축사가 감당이 안 되네요. 그렇군요. 여기저기 손상된 곳이 많습니다. 암소들은 괜찮은데 숫소들이 거칠어요. 그것은 수컷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소들이 생후 5개월쯤 되었으니 정소를 제거해요. 정소를 제거해. 이게 뭐예요? 좀 거세죠, 거세. 거세려면, 아, 가 효과도 있겠네요. 네, 자연교배를 막아 효율적인 번식 관리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거세려면 정자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추위하고는 관련이 없죠, 반추위. 자, 면역물질을 전달하는 초유목이어야 되는 거고, 어미자 분비를 촉진, 거세려한다고 어미젖의 분비가 촉진되지는 않죠. 발굽에 발생하는 질병도 예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돼지의 사양 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빠가 그 돼지 위탁에 줄을 걸어서 나무에 묶어주고 있어. 나무에 묶어주겠냐 그랬네요. 네, 그런데 이 작업을 왜 하는 거예요? 하니까 돼지는 후퇴성을 이용해서 보정하기 위한 거란다. 돼지는 앞에 턱을 잡아당기면 뒤로 물러나려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병적이냐면,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이제 뒤로 안 딸려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 뒤에서 칼로 생사를 째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후퇴성을 이용한 보정. 그래서 이게 나무에 묶어 놓으면, 큰 나무에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나무가 자기를 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지. 그러니까 돼지는 힘을 쓰는 만큼 더안 끌려가려고 더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큰 돼지가, 그래서 큰 돼지가 뭐 움직이지 못해. 계속 버티고 있어. 후퇴성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뭘할수 있냐 이거지. 자, 젖대기를 하느냐? 상관없어. 보정을 했는데 젖대가 관련 없죠. 꼬리 자르기. 어렸을 때라서 꼬리 자르기 상관없습니다. 자, 초유먹이기. 위턱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초유먹이가 가능해요? 아니죠. 탯줄 나오면서 자르니까 이건 상관없죠. 예방접종하기. 돼지가 버티고 있을 때 예방접종을 할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후퇴성을 이용한 보정을 했을 때할수 있는 작업. 이게 26학년 대수능 문항이었네요. 자, 다음은 포유류의 자궁 형태예요. 포유류의 자궁. 가, 나에 대한 설명. 으로만 옳은 것.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를 보겠습니다. 자궁각이 두 개고, 자궁각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쌍이네요. 길고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궁체는 작고 전방에 격벽이 없어요. 자궁경관은 나선형입니다. 이 자궁은 돼지의 대표적인 자궁, 쌍각자궁입니다. 쌍각자궁. 자, 여기는 자궁각을 두 개로 구분하는 중격이 있습니다. 중격. 중격. 자궁체는 짧고 돌출되어 있고 자궁경관은 여러 개 윤상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의 대표적인 자궁인 분열자궁입니다. 분열자궁. 자, 가는 쌍각자궁이다. 맞습니다. 돼지에.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데 있죠? 이런 데에 수정란들이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분만할 때 이쪽에서 한 마리, 이쪽에서 한 마리, 이렇게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새끼들을 분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분열 자궁은 많진 않아요. 네, 많아야 한두 마리. 이렇게. 자, 나는 소가 가지고 있는 자궁 형태, 분열 자궁, 옳은 내용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다수의 태아, 많은 새끼들을 임신하기에 유리한 자궁이다. 옳지요. 소는 한 마리 두 마리잖아. 한 마리 두 마리. 돼지는 10마리 12마리잖아.

10마리, 12마리. 자, 15번은 자궁에 관련된 문항. 기역니은 드긋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도 지금 이게 13강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해서 13강 문제인데 꽤 어렵게 나온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쉽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도 노출이 돼서 읽어보고 아 시험이 나왔구나 이렇게 된 이런 문제들은 좀 쉬운데 이제 자궁 형태에 관련된 문항이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작년 9월 모의고사 때 이제 이렇게 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년 9월 19번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사료, 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사료는 농후 사료, 조사료, 보충 사료로만 구분을 합니다. 아빠, 예쁜 송아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인데, 대용유만 계속 주나요? 대용유. 엄마의 젖이 아니고 그냥 분유예요, 분유. 이제 질이 좋은 가도 충분히 급여를 해줘야 해. 그러니까 그 사료는 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추위를 발달시킨대요. 송아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부터 주는, 일주일이 지나서 반추위를 발달시키기 위해 주는 사료. 육송한테도 그 사료를 급여하고 있나요? 이미 양질의 것으로 자유급여하고 있단다. 자, 자유급여를 하고 있는 사료. 지금 세개 중에 하나죠. 뭐예요? 여기서 자유급여할 수 있는 게 조사료죠, 조사료. 조사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풀사료예요, 풀. 풀. 농후사료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곡류사료 이런 게 농후사료고 보충사료는 무기물이나 이런 이제 영양소 보충류에서 준게 보충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질이 좋은 조사료, 가는 조사료입니다. 그럼 조사료에 대한 설명, 부피가 크고 섬유질이 많다, 옳은 내용입니다. 종류에는 볏짚, 건초, 청초, 옳은 내용입니다. 소량으로도 많은 무기물을 공급한다. 이게 보충 사료죠. 가소화 영양소가 많아 소화율이 높다. 이게 농후 사료가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관리해야 할 육추 환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선생님, 병아리가 10마리가 모두 부화를 했어요. 그렇구나. 바로 병아리를 사육할 수 있는 육축기를 준비해 보자. 부화 후 일주일 동안 병아리 사육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부화 후 일주일이에요. 이제 굉장히 작은 병아리를 사육을 할 건데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육추 환경 조건과 점등 시간까지 알맞게 조절합니다. 습도는 3에서 40%. 습도가 3, 40이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렇죠. 이거 더 줘야죠. 어느 정도나 60에서 65%까지 가야 됩니다. 온도는 30에서 33도. 오른 내용입니다. 환기는 규칙적으로 이건 어디 가도 맞는 말이죠. 어디 가도. 점등은 하루에 일주일이면 좀 적응할 수 있게끔 거의 24시간 풀로 켜줍니다. 24시간.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돼지 번식에 대한 내용이네요. 가식의 특징. 선생님, 평소에 얌전했던 모든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니 물어봤더니 불안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변을 자주 누워. 신체적 변화는 없나고 물어보니까 외음부가 부어오르고 붉어져서 그리고 점액이 흘러. 자, 간은 뭐예요? 지금 발정 왔네. 발정. 발정. 자, 발정이 오면 유즙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젖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젖은 언제 나와요? 분만 전에 나온다. 분만 전에. 수태질을 허용하지요. 발정이 오면. 평균 주기. 발정의 평균 주기는 21일. 발정 주기 21일. 맞습니다. 귀는 고등기가 아래로 처진다. 이런 건, 네, 없습니다. 자, 15분의 발정성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축의 질병. 우리가 이앞 시간에 했던 식물의 질병과 비슷하게 고난도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 최근에 나온 질병이. 그래서 그몇 가지 질병만 알고 가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인수공통 전염병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도 걸리고, 가축도 걸리는 그런 병이죠.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척추동물과 사람에게 발병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광견병. 그렇죠? 나머지는 뭐 파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결핵, 브루셀라, 탄저, 광우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 정도만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이 정도 질병만 알고 갑시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닭의 대표적인 질병, 그리고 돼지의 대표적인 질병, 소의 대표적인 질병. 우리 그 연계교재 그 수능 특강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제 거기서도 또 나올 수 있는 걸또 뽑았어요. 또 뽑았어. 그러니까 그걸 다못 외우겠다 싶으면 일단 여기에 나온 것만이라도 우선 외웁시다. 우선. 자, 일단 닭의 질병. 가금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뭐예요? AI, avian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자,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성 질병. 뉴캐슬병. 닭에 있는데 이것도 바이러스 질병. 둘다 바이러스성 질병. 증상은 아프니까 사료 섭취. 줘야 되죠. 산란이 검사 되니까. 청색증. 뭐라 그래야 되나? 질병을 할 때는 키워드가 있어. 그 질병에 대한 키워드. 청색증, 설사, 녹변. AI. 감염 경로는 분변, 비말, 오염된 공기, 직접 접촉까지 다로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대책은 차단 방역, 그리고 살처분해야 돼요. 예방접종 없습니다. 특이사항, 고병원성 AI는 일종가축 감염병이에요. 인수공통이고. 저병원성 AI는 3종가축 감염병입니다. 다음 뉴캐슬병, 콧물 호기 증상 녹변 나타나, 둘다 녹변 나타납니다. 둘 다. 그리고 비말에 의한 호기 감염, 뉴캐슬병은 예방접종이 있어요. 근데 치료제 없어. 둘다 없어. 그러니까 걸리면 살처분. 일종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폐사율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사람이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결막염이에요. 결막염이. 결막염이 오니까 사람한테 사람도 걸리고 닭도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맞는데 법적으로 사람 질병에서 이 MD 바이러스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찍어놓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아 이거 인수공통 감염병이다라고 딱 제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인수공통 감염병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병에서 이 선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인수공통병을 주고 아니 뉴캐슬병을 주고 이게 인수공통병이냐 아니냐를 묻는 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추백냐고 가금티푸스 둘다 세균성 질병이에요. 살모넬라 하나는 플로룸 하나는 갈리나륨. 그래서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업할 때다 했죠. 특이사항 보면 둘다 2종 가축 감염병이고 난계대 감염병. 어린 개체는 폐사율이 높아요. 근데 성계에서는 경증 및 불연성 감염입니다.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닭은 이 정도 알아두시고. 돼지 열병과 돼지 일본내염. 돼지 콜레라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요, 같지는 않죠. 같은 바이러스성이고 증상 감염병도 이거 다 비슷한데 엄밀히 따지면 바이러스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대책에 뭐가 있냐면 예방접종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돼지열병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올 확률도 많아요. 다음 일본 뇌염, 돼지 일본 뇌염. 빨간집 모기가 감염을 시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면 모도는 괜찮아. 근데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됩니다. 2종 전염병이고. 아시죠? 자, 돼지열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둘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닌데 원인체는 둘다 바이러스예요. 예방접종이 돼지열병은 있어.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없습니다. 둘다 걸렸을 때는 살처분해야 됩니다. 자, 다음 소. 구제역. 꼭 소뿐만 아니고 발굽이 두 개인 가축에 걸려요. 구강, 발톱 사이 수포 키워드입니다. 수포가 꼭 나타나요. 직접 간접 비말로 다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있습니다. 근데 걸리면 살처분해야 돼요. 일종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 아닙니다. 소의역, 흑사병,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근데 이건 이 질병은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건 나올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지금 우역 바이러스는 지구상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거의 구분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보통 폐사율 전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소의 결핵하고 브루셀라 둘다 이종 전염병이고 둘다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다음 고창증. 이건 대사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아니고 소화가 이상 발효, 제1 위에서 이상 발효 때문에 갑자기 가스가 왕창 생겨서 제1 위가 급속도로 팽창해서 호흡곤란이 와서 호흡곤란 및뭐 다른 장기를 좀 압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빠르면 급성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대사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완견 안전관리와 견주의 책임의식의 주제로 한 캠페인 방송 대본. 그러니까 아까 읽어봤죠. 지금 어떤 문제냐. 가에 들어갈 가축 질병이네. 가는 예방접종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품종은 했나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지난주에 실수했어요. 그 병에 감염되면 침을 흘리고 흉포 깨지고 사람을 공격해. 누가? 개가. 개가 이 질병에 걸리면 흉포 깨지고 사람을 공격해. 침을 흘리고. 무슨 질병이에요? 광견병, 광견병. 자, 그러면 광견병에 대한 설명. 인수공통, 사람 걸리나요? 걸립니다. 병원체는 바이러스인가요? 바이러스입니다. 제3종이 아니고 제2종 가축 전염병이에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는 소 결핵 검사할 때 투베르쿨린 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번 광견병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건 9월 모의고사네요.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까지 해서 가축의 질병은 계속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질병의 3대 조건에 근거해서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자, 공공공원에서 주민 A씨가 들깨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이로 인해 A씨는 발열 및 신경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들깨의 타액을 통해 인수공통 감염병에 전염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관련자에 따르면 해당 들깨는 발견 당시 동공 확장, 결막 출혈, 과량의 침 분비 등의 증상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요? 지금 광견병이죠. 광견병.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야생동물 물린 상처나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어요. 자, 그러면 전염원은? A씨가 전염원이 아니고 전염원은 들깨죠. 전염을 시킨 거. 틀렸고. 자, 숙주. 숙주. 숙주는 들깨인데, 숙주는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냐? 이거 감수성은. 감수성 있죠. 있어요. 감염 경로는 호흡? 공기? 아니죠. 뭐예요? 교상. 물리는 사건이에요. 감염 경로는 교상. 침. 네. 상처를 통해 가고 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6월 모의고사네요. 계속 개에 대한 질병이네. 개에 대한 질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견병인 건데 한번 봅시다. 수의사님, 강아지 정기 예방접종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겠네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 동공이 확장,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숨고 물을 무서워하는 증상. 광견병. 광견병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곰팡이 아니죠.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발병이 되면 다 살처분합니다. 죽습니다. 인수공통, 사람도 걸리고요. 제2종 가축 감염병입니다.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광견병이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는 질병의 3대 조건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그한해 앞으로 또 가볼까요?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가축 질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축, 발병 가축이 닭이네요. 닭. ND 바이러스. 끝났네. ND 바이러스. 뭐예요? ND가 뭐예요, 지금? 뉴캐슬 디시즈. 뉴캐슬 병이죠, 지금. 증상은 콧물, 기침,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신경기 증상. 감염 경로는 오염된 사료, 물, 도구 등에 의한 간접. 감염된 닭이 호흡기와 소화기 배설물을 통한 직접 감염. 여기서 뉴캐슬 병. 자, 뉴캐슬 병 백신으로 예방하나요? 예방 백신 있죠.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자, 기역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앞년도 9월 모의고사네요.
다음 기사에서 살펴보는 가축 질병에 대한 설명.

육용오리네. 육용오리. 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조그맣게 MD가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MD가 있었고. AI. 여기 나한 딱. 그렇죠. 고병원성.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네요. 그럼 여기 필요 없고 바로 봅시다. 자,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죠. 살처분하죠. 가축 1종, 고병원성이니까 1종. 병원체는 바이러스,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이건 재작년 6월 모의고사네요. 다음은 긴급 백신 접종 명령서예요. 가에 들어갈 가축 질병에 대한 설명이네. 자, 제15조에 따라 긴급 백신 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 우재류네, 우재류. 발굽이 두 개인 우재류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해당 가축 전 두세개 백신 접종을 실시해야 돼. 전염병의 종류는 간대 1종 가축 전염병이에요. 우재류에서만 나타나. 임신축 포함하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기관 신고해. 증상은 체온 상승, 식욕 저하, 피부에 물집. 뭡니까?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그럼 구제역은 인수공통 전염병 아니에요. 바이러스, 공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투베르클린 결핵이죠.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강, 이제 동물까지 다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요. 어때요? 같이 풀어본 문항들이 지금까지 우리 수능 특강, 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해서 풀어본 문항하고 내용이나 아니면 문항 형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이거,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같이 풀었던 문항들이 전부 이해가 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준비가 된 것으로 선생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풀어본 게 이제 작년 건 거의 다 풀어봤고 재작년 것도 한 절반 정도는 풀어봤는데 문항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냥 같은 내용의 포장지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올해 수능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봅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빌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올해 부디 좋은 성적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7강이고요. 합성 정기력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20번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룰 거고 어떤 문항들에 적용을 해볼 건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개념, 약정 공략 첫 번째, 바로 쿨롱 법칙이죠. 쿨롱 법칙은 우리가 합성 전기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입니다. 자, 쿨롱 법칙이에요. 일단 전기력은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인력, 서로 당기는 힘,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 그런데 전하량이 Q인 전하가 서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잡아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F라고 하는 거는 쿨롱 상수 K의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 그리고 각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용해가지고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실제로 R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겠지만은, 이러한 형태를 F라고 두자, 아니면 뭐 small f라고 두자와 같이 간단한 기호로 표현해서 거리와 전하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동일한 기호로 앞에 있는 숫자만 다르게 변화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쿨롱 법칙은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 식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이에요. 자, 7-2번입니다. 자, 7-2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정된 모든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A, B, C 세 개의 전하가 X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세 개의 전하를 예시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모두 다 플러스 전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를 밀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B가 A를 미는 힘. 또 C도 A를 어떻게 하겠어요? 밀죠. C가 A를 미는 힘. 자, 요거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일단 B 기준에서 보세요. B는 양옆에 동일한 전하 종류를 가지는 A, C가 있습니다. 자, C가 B를 밀 거고요. A가 B를 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마지막. C 같은 경우에도 A가 C를 밀 거고요. 동일한 종류의 전하니까요. 그리고 B도 C를 밀 겁니다. 자, 이렇게 각 전하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아이들, 같은 색깔인 아이들을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FBA, FAB, 빨간색. 노란색, FCB, 그 다음에 FPC, 그 다음 주황색 FCA, 그리고 FAC. 자, 얘네들을 다 보면요, 같은 색깔들끼리는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그렇죠, 반대예요. FBA, FAB 방향 반대이고 크기는 똑같고,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각 전하에 작용하는 모든 전기력을 싹다 더하게 되면 그 전기력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이다? 그렇지,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우리 뒤에 문제 풀 때도 이 관련 개념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고정된 모든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싹다 더하면 얼마? 그렇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지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기본인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한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조건, 우리에게 너무 땡큐인 조건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는 그 지점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 점전하의 안쪽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AB 두 전하의 안쪽에 C가 있을 때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면은, A가 C를 뭐 예를 들어서 민다라고 하면 A가 C를 미는 힘, 그다음에 B가 C를 미는 힘은 서로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하겠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A하고 B는 서로 어때야 되냐면, A하고 B는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자, 기억하세요. 두 전하의 안쪽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옆에 있는 이두 전하는, 그쵸, 전하의 종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리도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A하고 A 전하량 Q라고 한다면 B의 전하량도 Q여야 해요. 만약에 AC와 CB 사이의 거리의 B가 1일 때 E가 됐다라고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B가 C에 가한 힘이 가까이 있는 A가 C에 가한 힘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B의 전하량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를 또 Q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때는 B의 전하량은 4Q,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바깥쪽에 있을 때. 자, 바깥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A, B의 바깥쪽에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는 A하고 B는 서로 어떤 종류냐면 다른 종류예요. 전화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다른 종류의 전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를 풀때 전화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이에요. 전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옮기는 경우예요. 이동시킨 거죠. 자,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일단은 전화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1학년도 9월 모평 19번이에요. 보시면요. 가에 0D, 2D에 ABC 점전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F래. 자, 그런데 나에서 어떻게 했냐면, 0에 있었던, 원점에 있었던 A를 이렇게 3D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떠한 변화가 생겼어요? C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이 F였는데 EF가 됐어. F만큼 증가했네? 그럼 이렇게 증가한 그 원인은? 그렇지. A를 3D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즉 C의 플러스 X 방향 쪽 힘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A가 C를 어떻게 했다라는 뜻? 당겼다. 그러니까 A는 음전하여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화의 종류를 A는 음전하입니다라고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전화를 이동해서 점전하의 합력이 변하는 경우. 지금 점전하의 합력이 변했죠? F에서 EF로. 합력의 변화량은 이동시킨 전하가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가에서 A하고 C가 2D만큼 떨어져 있는데, A가 C에 가한 힘을, 뭐, 예를 들어서, F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F. 자, 여기에서는 반대로, 요렇게. 요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F였다. 왼쪽으로 F였다. 예를 들어. 자, 그런데 A가 0에서 3D로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겼다가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는데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이 그냥 F일까? 아니지. 자, ED만큼 떨어져 있을 때 F였다라고 한다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죠.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쵸?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힘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ED만큼 떨어졌을 때 F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4F만큼이겠지. 자, 그러면 C에 작용하는 힘이 왼쪽으로 스몰 F였는데 오른쪽으로 4F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탈 얼만큼 변한 거냐면 O 스몰 F만큼 변한 거예요. 이 O 스몰 F가 바로 F에서 EF로 그치. 증가한 요 F와 같은 거지. 그래서 요 스몰 F라고 하는 것이 5분의 1F와 같습니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전기력 위치 그래프예요.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전기력이 0인 지점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그래프를 보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기력이 0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여기. 전기력이 뭐인 지점? 0인 지점. 근데 Y축에 보니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이래요. 자, C를 잘 볼게요. 자, B의 위치는요. ED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 뭐, 대략 이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B가 이쯤에 있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여야 된대? 0이어야 된대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야? 근데 이 C는 잘 보시면 A하고 B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A하고 B는 전하의 종류가 어때야 된다? 그치. 전하의 종류가 반대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B에 작용하는 A와 C의 그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요 상황에서 B를 C 쪽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옮겨본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 여기는 3D까지 있으니까 3D 전까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3D 전까지 이렇게 쫙 갔어요. 자, 그랬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로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 말은 뭐예요? B가 C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C에 작용하는 플러스 X 방향의 힘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B가 C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밀어줘야 돼. 그래서 B는 플러스 전하. 근데 AB 전하의 종류는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전기력 위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0인 지점, 전기력이 0인 지점 반드시 활용하고 그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하를 가까이 옮겼을 때, 특정 전하에 가까이 옮겼을 때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통해서 인력인지 청력인지를 판단해서 전하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문제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1번 문항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점전하 ABC를 각각 마이너스 D, 0, X, 0에 고정했을 때 B의 크기가 F0인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C를 X축상에서 옮기면서 고정을 할때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냈구나. 그럼 C를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프가 나왔네. 위치에서, 특정 위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네. 그 0인 지점 먼저 한번 찾아야 되겠지. 어디야? X0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요 X0가 0인, X가 0인 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X0에서 살짝 왼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C가 위치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맞아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B의 바깥쪽에 C가 존재하게 되고,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된다? 서로 전하의 종류가? 그치. A하고 B는 서로 전하의 종류가 반대여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C가요. C가 X0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될 때, C를 X축상에서 지금 옮기는 거니까, X0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는 플러스 전기력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이 0인 부분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가게 되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C를 어떻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당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B하고 C는 서로 전하의 종류가 반대임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C를 보면요. C가 X0에 있을 때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냐면 F0래요. 여기서 이제 F0라는 거예요. F0.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기억나요? 고정된 세 개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전부 다 그치? 0이다. 그러니까 B하고 C의 오른쪽으로 F0만큼 작용을 하니까 A에는 어떻게 작용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그렇지. 이 F0에 힘이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전하의 종류가 다르고 전기력의 합을 전부 다 더해보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왼쪽으로 EF0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A하고 B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세요. C가 왼쪽, X0에서 더 왼쪽으로 가서 0이 되었다가 0인 지점에서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즉, 왼쪽으로 가게 되면 C는 어떻게 돼요? 그쵸.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B하고 C는 전하의 종류가
그렇지. 달라야 돼요. 그래서 A하고 C는 전하의 종류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A에는요, 잘 보세요. B가 A를 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C가 A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화살표 길이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더 길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왼쪽으로 EF0예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C가 A에 작용하는 힘이 B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라는 건데, C는 A로부터 B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력이 더 커야 돼. 그 말은 뭐예요? C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보세요. C가 x equal 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C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D에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D에 갔을 때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EF0예요. EF0. 그러면 C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B한테도 뭐 얼마만큼의 힘이 이제 작용을 하긴 할 텐데 그 힘을 우리가 F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모든 고정된 점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더했을 때 0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EF0와 F를 더한 것의 방향은 반대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EF0 더하기 스몰 F만큼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요. C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즉, 요 화살표 길이 자체가 요렇게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B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력이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지금 괄호치고 있는 요 상황은 합력이 EF0인데, 지금 괄호치고 있는 요 상황은 EF0보다 더큰 상황이야. 하지만 지금 보니까 C를 D로 옮겼을 때는 합력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겠죠? X equal 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플러스 X로 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약점 공략에서 봤었던 모든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얼마이다?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총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 나오면 뭐 하라고? 일단 첫 번째로, 전기력이 0인 지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 그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상황을 비교하면서 전기력의 방향을 따져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2번, 2026학년도 수능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20번 문항은 꽤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기력 위치 그래프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이해가 좀 있어야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자, 어떤 문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X축 상에서 점전하 ABC가 각각 X equal -D, D 그리고 XC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P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마이너스 C로 옮겨서 고정을 한 거고요. A하고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대. 자, A의 전하량 Q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다음 B도 Q. 여기도 Q, 그리고 여기도 Q.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다 Q를 일단 뒀고, 자, 그림 다는 가나에서 양전하 P의 위치를 X축 상에서 옮기며 고정할 때 0에서 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 FP를 각각 나타낸 거다. 지금 그래프가 여러분들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실선 하나, 점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원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죠? 원점 요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요 피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피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데, A하고 B가 만약에 전하의 종류가 같다라고 하면, C는 일단 생각해보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P 양옆에 같은 종류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A,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은, P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전기력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0. 그쵸? 자, 그런데 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C가 남아있잖아. C가 남아있기 때문에 A, B가 합성해서 P에서 전기력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C의 전기력이 남아있어서 이 조건에는 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P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B 전하량 똑같아, 거리도 똑같아. 그러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을 텐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합성 전기력 0. 근데 C가 남아있기 때문에 A하고 B는 전하의 종류가 일단은 서로 그렇지 반대여야 된다. AB는 전하의 종류 반대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다. 일단 요거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P가요, 여러분들. D에 가까이 온다라고 지금 그래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P를 X0에서 점점점점점 D로 가까이 이 무한대 쪽으로, 그러니까 힘이 무한대가 되는 쪽으로 쭉 이렇게 옮겨보면, 어느 방향으로 무한대가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FP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즉, 플러스 X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D에 가까이 온대. P가 점점점 B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요 P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이 가까운 쪽요 B 전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B는 P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당겨야 돼. 당겨야 돼. 그치? 그러니까 B의 전하의 종류는 음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전하. 근데 A하고 B는 전하의 종류가 서로 반대여야 하기 때문에 A는 자연스럽게 뭘로 결정이 되냐면 양전하. A도 여기 양전하.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P가 X equal 0에 있을 때, 자, 보시면 A는 양전하이기 때문에 P를 오른쪽으로 밀 거고, B는 음전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당길 건데, 멀리 있는 C는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전하여야 하고, 요렇게 밀어야 돼요. 그죠? 자, AB 두 전하의 합보다, 두 전기력의 합보다, 두 전하에 의한 전기력의 합보다 C에 의한 전기력이 훨씬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요 C가 더큰 전하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니은 볼게요. 다의 기억은요, 나에서 피해 작용하는 전기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 C의 전하의 종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x equal 0인 지점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P 지점에서 A하고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전기력의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요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선생님이 지금 가에다가 그린 요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자,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C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P에게 P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C는 P를 더 당기기 때문에 더 가까이지니까 강한 힘으로 당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야 되고요.

만약에 P가 왼쪽으로 간다 치면은 C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P에는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긴 하는데 거리가 C하고 멀기 때문에 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왼쪽, 그러니까 X보다 X가 음수인 영역, 양수인 영역을 비교해 보면 양수 쪽이 훨씬 더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형성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기 밑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나에서도 보면은 요 그래프에서 C가 음전하라고 한다면 C가 음전하면은 보세요. C는 P를 어떻게 해요? 당겨요. P가 왼쪽으로 올수록 P를 더 강하게 당길 거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확 내려가야 되고 P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C가 당기는 힘이 왼쪽보다는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덜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자, 왼쪽이 확 내려가서 X축에 걸쳐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빨간색의 두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요다 그래프 요두개 있죠. 요두 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X축, 그러니까 X축을 보게 되면 X가 양수인 쪽에서 이렇게 0인 지점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 C가 음전할 경우에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C가 플러스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다른 색깔로 이 초록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C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P가 C에 가까이 올때 P를 미는 힘, 그러니까 왼쪽 방향의 힘이 더 이제 증가한다. 여기서는 왼쪽 방향의 힘 아래로 더 많이 이제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지점 있죠? 구간, 그 영역에서는 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빨간색 그래프 있죠? 얘랑 반대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른쪽으로 좀더 치우쳐져 가지고.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나에서도 한번 더 해보면 C가 플러스잖아요. P도 플러스고요. P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C는 P를 더 많이 밀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P가 멀어질수록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진 형태의 그래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 요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바로 요 나에 있는 그래프다라고 다에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X축에 걸쳐 있는 그래프는 가하고 나 중에서 누구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가 그래프에 해당이 될 거고, 요 그래프가, 그렇지, 나 그래프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다의 동그라미 기억은, 나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가의 P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요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우리 디귿 한번 볼게요. 자, P가 X0에 있을 때, P가 X0에 있을 때예요. 여기 있을 때. X0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N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X0에 있을 때 지금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A하고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 그 크기를 우리가 이제 F라고 한다면 지금 가나 상황에서는 자, 0, 8. P에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에 대한 차이가 8만큼 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뭘까? F만큼 작용하는 요 힘이 두 배가 되었을 때그 값이 8이라는 것이고 그 F는 바로 4N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F라고 하는 거는 C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C에 작용하는 C가 아니라 P라고 해볼게요. X0에 있는 P. P에 작용하는 요 전기력이 F하고 F인데 요 변화

차량이 EF인 거고 그 값이 8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 요 F가 4뉴턴이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4뉴턴인 것을 찾아냈어요. 어디서였냐면 X equal 그치 0 원점에서였죠. 그렇죠? 자, 원점에서 이렇게 F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스몰 F가 4뉴턴임을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변화량이 8뉴턴이어야 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X0일 때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나 그래프였잖아요. 나 그래프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인 상황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었는데, 요 X가 X0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자, X0에서는 이제 10뉴턴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0에서는 4뉴턴 작용했으니까 10뉴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머지의 힘은 이제 6뉴턴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려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자, C는 P를 이렇게 밀 거고요. 그다음에 A는 P를 밀 거예요. 그리고 B는 P를 당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힘이 4뉴턴이었으니까 AB에 의해서는 6뉴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X가 X0인 곳으로 가게 된다면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C로부터는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C가 밀어내는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4뉴턴보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4뉴턴보다는 그렇지.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AB에 의한 요 힘은 6뉴턴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커져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뉴턴보다 작은 게 아니라 6뉴턴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대수능 20번 문항이었고요. 20번 문제에 걸맞게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은 뭐냐면, 일단 힘에 대한 변화량으로 전기력을 찾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약점 공략에서 두 전하 사이에 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을 때, 바깥쪽에 있을 때, 활용해서 전하의 종류를 파악하는 그 개념은 뭐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전기력 위치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우리 연계 교재 좀볼 건데요. 수능 특강 110페이지에 3번 문항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3번 문항이고요. 자,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0, 4D 점전하 AB를 각각 고정을 하고요. 양전하인 점전하 P를 X축 상에서 옮기면서 고정을 한대요. 자, A하고 P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 P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Q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표는 P의 위치에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P의 위치가 ED에 있을 때예요. P의 위치가 ED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죠?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래? 0이래요, 0. 그러면, P 같은 경우에는 A의 바깥쪽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P하고 B의 바깥쪽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P하고 B는 전하의 종류가 서로 어때야 되냐면 전하의 종류가 반대여야 해요. 그런데 P의 전하는 플러스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요. P의 위치가 문제에서 P의 위치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문제의 조건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P의 위치가 D로 옮겨졌을 때. 그러니까 P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D로 옮겨졌을 때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가까이 올수록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A의 전하의 종류는 그렇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이제 F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D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랑 이 서로 이제 Q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쿨롱 상수는 그냥 빼고 생각을 할게요. small f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P가 D에 있을 때 P는 A를 당길 거고요. B는 A를 밀 겁니다. 요두 힘을 이제 표현해 볼 건데 자, 요 P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D만큼 떨어져 있고 Q하고 Q니까 F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P가 E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했는데 A하고 P는 A하고 B와 거리의 비가 그렇지. 1대 2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의 전하량은 그렇지. 4Q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것도 small f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어떻게? 자, 4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하량은 4Q하고 Q예요. 그러니까 16분의 4해서 4분의 1F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large F라고 하는 것은 small F에서 4분의 1F를 뺀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F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이렇게 3D에 있을 때. P의 위치가 이렇게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P가 3D에 있을 때는 B를 어떻게 해요? 당겨요. 그렇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밀어요. 자, 얼마만큼의 힘으로 미는지 요거 한번 small f로 표현해 볼게요. 자, A하고 B는 4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하량은 4Q하고 Q예요. 그럼 똑같이 4분의 1 small f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P의 전하량 Q, B의 전하량 4Q니까 얼마예요? 그렇지. 4F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러면 알짜임을 정리해 보니까 4F 빼기 4분의 1F 정리하면 얼마? 4분의 15F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라지 F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지 F가 4분의 3 스몰 F임을 활용을 하면, 자,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얘가 나올까요? 5배.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5F는 결국에는 5 라지 F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쿨롱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R제곱분의 KQ 제곱의 형태를 간단하게, 그치,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연습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식을 다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서 표현을 해보는 연습. 근데 그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거리하고 전하량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요 점을 꼭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정답은 4번 OF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번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자, 수능 완성 59페이지에 1번 문항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X축상에 같은 간격으로 고정된 ABCD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하는 조건 일단 챙겨야 되겠죠? 자,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고요. 그리고 나에서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F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에서 A하고 C의 위치만 이런 식으로 바꾼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에서 중요한 조건이 나오는데요. C, D가 각각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하량이 B하고 지금 C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B에 작용하는 C, D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간격으로 지금 전하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D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4Q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도 한번 써볼게요. BQ, 그다음에 C는 Q, 그다음에 D는 4Q.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를 보니까요.

C하고 D도 역시나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전기력의 크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하고 D가 만약에 서로 다른 종류다. 서로 다른 종류다라고 한다면, 가에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B에 작용하는 CD에 의한 전기력이, 그렇죠. 0이 돼버려요. 그죠? 0이 돼버리고, 왜냐면 두 전하의 바깥쪽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작용하니까. 근데 A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 전하의 종류가 반대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하고 D는 전하의 종류가 지금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B를 한번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일단 C하고 D는 전하의 종류가 같다. 같은 종류이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하고 D를 플러스라고 한번 둬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러면 보세요. B에 가해지는 C와 D에 의한 전기력은 같아요. 그러니까 0이 돼요. 그런데 B에는 오른쪽으로 F만큼 작용한대. 그러면 A는 B를 당겨야 된다. 즉, A는 음전하. 위에서도 음전하.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전하의 종류하고 전하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요. 나에서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인가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A의 전하량은 모르니까 QA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나에서 여러분들 A가 B에게 가하는 힘, 요 F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가하는 힘, 요게 바로 F인 거죠. 자, 우리가 쿨롱 상수는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은 이제 D제곱이고 Q와 QA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활용을 해볼 거냐면요. 자, 요 상황에서 A가 B를 당길 거고요. 그다음에 C하고 D는 모두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B하고 그러니까 C하고 D가 모두 다 B를 왼쪽으로 이렇게 미는 상황이 생겨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여러분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자, 문제 조건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ABCD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확정적으로 B를 왼쪽으로 당기는데 CD가 똑같이 왼쪽이면은 합성 전기력이 0인 게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C하고 D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야 되고 결국에는 C는 마이너스, D도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아, CD는 음전하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의 B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의 B를 보게 되면 전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A 왼쪽으로 당기고요. 그다음에 C 오른쪽으로, D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우리가 D제곱분의 Q제곱, 요거를 small f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하고 D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CD 잘 보세요. C하고 D는 D만큼 떨어져 있고 Q니까 F. D 같은 경우에는 ED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량이 Q하고 4Q니까 여기도 F.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될까? 자, B에 작용하는 문제 조건에서 C하고 D가 각각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나 나에서 B에 작용하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이 F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F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 F 가 EF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A의 전하량을 EQ라고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은 EQ가 되는구나. EQ, 그다음에 EQ 이런 식으로 하나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나를 볼 건데 나에서는 이제 D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D를 보면 A는 자, 음전하니까 여기 음전하라고 고쳐볼까요? A는 D를

0: 들고, 그다음에 B는 D를 당기고, C도 운전하니까 C는 D를 이렇게 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C죠. 그러면 그 힘들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2Q, 4Q이고,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8F. C 같은 경우에는 3D만큼 떨어져 있는데 Q하고 4Q니까 9분의 4F.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D만큼 떨어져 있는데 Q하고 4Q니까 F.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 그러면 나에서 D를 살펴보게 되면은 8F 더하기 9분의 4F 마이너스 F. 자,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9분의 67 F.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small f라고 하는 것이 정리하면 2분의 f가 되잖아요. 2분의 f.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f를 대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8분의 67 라지 f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한 나에서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해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합성 전기력 총 4개의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요. 약점 공략 사항들 정리를 하시고 그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이 4개의 문항으로 연습을 꼭 이제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합성 자기장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남자 여한구입니다. 약점 공략 특강, 유전 특강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을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준비된 교재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이제 가계도, 여러 가지 유형의 가계도 문제들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발문은 가는 대립전자 라지 스몰 A, 나는 대립전자 라지 B 스몰 B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죠. 가에 대한 건 라지 A 스몰 A, 나에 대한 건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나와 있고요.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제 이런 것도 뭐 표시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 색체, 하나는 성염 색체, X염 색체. 요거 이제 중요하죠. 하나는 상염 색체 있고, 하나는 X염 색체 있다. 반성 유전한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계도 구성하는 것은 기억 제외하고는 확인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자니까 요게 이제 남자구나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 요런 게 이제 가계도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발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범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가하고 나가 다 나온 거죠, 색깔은. 가하고

가가 다 나왔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된 거고. 가가 발현된 거고. 기억은 모르고. 그 다음에 6번은 나가 발현된 거고. 8번은 가가 발현된 거다.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왔는가? 요거부터 우리가 가장 가계도 문제 풀때 제일 먼저 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3번, 4번 사이에 6번이 나왔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나에 대한 형질이니까, 예, 정상이 우성이고, 나가 열성이군요. 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딸이 나왔는데 아빠가 안 나왔죠? 여부 조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딸이 나왔는데 아빠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열성 반성이 안 되는 거죠. 열성 반성이 위배된다. 라고 보시면은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상이면 하나가 X라 그랬으니까 아, 가는 X염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나 찾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게 요거 5번 한번 보실까요? 5번. 얘가 이제 가는 X염색체 유전인데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가 안 나왔죠? 자모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가 안 나왔으므로 우성 반성 위배죠. 우성 반성 위배. 예, 그러면 이제 열성 반성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 가, 이렇게 이제 X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장을 표시하십니다. 열성이잖아, 그지? 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하실 수가 있다. 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는 엄마가 줘야 되니까, 엄마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가 나왔으니까, 얘는 열성이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고, 그럼 하나는 이건, 기억으로부터 와야 되니까, 아, 기억은 얘가 표현됐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됐죠? 네, 이쪽도 이제 다 채워보시면, 여기는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 정상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요거 하나 6번이 줘야 되겠죠? 자, 6번은 그러면 정상이니까 이렇게 이형 접합으로 갔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됐고. 여기도 정상이니까 요걸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얘가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 볼까요? 자, 나는 여러분들 상유전입니다. 여기도 열성이니까 스몰 비 써주시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상인데 요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가 나왔으니까 스몰 비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이제 스몰 비 가야 되니까 라지 비 스몰 비 가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스몰 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얘가 스몰 비로는 요거 라지 비못 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라지비일 수도 있겠고, 라지비 스몰비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스몰비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형 접합이군요. 라는 거알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는 나왔죠, 가는. 그죠? 나는 정상이구나.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이거 아까 했었고, 기억에서 가가 발현된다라고 했었고,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와 얘 사이죠? 얘와 얘 사이에서 이게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가와 나가 모두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겠지, 그지? 가의 확률과 나의 확률 계산하셔서, 여러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a가 나올 확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요거 이제 2분의 1 계산되시고 그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 스몰 b 나올 확률 계산하시면 되니까 역시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확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기본형의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우열 확인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성이니까 나머지 성 조건 가지고 요거 관계 봤었죠? 아들과 엄마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성반성이 안 되는구나, 열성반성이구나 라는 걸 찾아서 가계도 유전자형 써서 해석하는 가장 기본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기본형에다가 조금씩 조건들을 추가로 하면서 이제 기출문제들이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다 그랬죠.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자, 하나가 X면 하나는 상이다. 아까 1번 문제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하나 상, 하나 X 염색체. 자, 대립 유전자는 여기 이제 AB가 아니라 H와 T를 썼다라는 차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H가 스몰 H에 대해서,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좀 독특한 표를 하나 줬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중요한 표고요. 여기도 이제 나타내 볼까요? 범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나타내시면 돼요. 뭐 기역니은 써도 돼요. 뭐 간할 써도 되고, 조금 더 짧게 기역니은 써도 되고, 여러분 표시 편하게. 네, 요번에는 기역니은으로 한번 가볼게. 네, 기역이 가고 니은이 나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없던 형제 자손이 나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4번과 6번 한번 보실까요? 4번과 6번. 지금 보시면은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다. 지금 모자 위배죠? 열성 반성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4번과 6번의 관계를 통해서 열성 반성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열성 반성은 안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1번과 5번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1번과 5번. 자, 1번이 나왔는데 지금 5번이 안 나왔죠. 지금 가에 대한 형질 보고 있어요. 가에 대한 형질. 1번이 나왔는데 5번이 안 나왔어. 이거는 부녀 위배죠. 그죠? 부녀 위배. 이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성 반성이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가 형질이 뭐구나? 상염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가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이제 나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X 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볼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1과 4를 한번 볼까요? 1과 4. 1과 4왜 보는지 아시겠죠? 자, 1에 지금 나가 나왔는데 4에 안 나왔어요. 네. 아빠가 나왔는데 딸이 안 나왔자. 그죠? 요거는 부녀 위배죠? 자, 1번인데, 1번이 나왔는데 지금 4번이 안 나왔잖아. 이건 뭐예요? 우성 반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성 반성 위배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란 얘기죠? 열성이란 얘기죠. 정리하면, 나는 정상이 우성이고, 나가 열성의 X 염색체 유전입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어요. 유전자형을. 우리 T 쓴다 그랬죠? 라지 T, 스몰 T 쓴다 그랬으니까 얘가 열성이니까 여기 나온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나에 대한, 예, 여러분들 유전자형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학원 열성이니까 스몰 T, 스몰 T 써주시면 되겠고, 요거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라지 T, 스몰 T로 확정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가 나왔으니까 나에 대한 거죠, 지금 우리가. 나에 대한 거니까 정상이니까 어쨌든 요거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형 접합이다라는 거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와볼까요? 여기 이제 기역이 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역이 라지 T라고 가정해 볼까요? 일단 요건 우리가 했으니까 지어 보시고, 첫 번째 가정, 기역이 라지 T라면 이라고 한번 볼게요. 기역이 라지 T라면 이라고 한번 놓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1번과 2번과 5번이라고 지금 문제 줬어요. 문제 보시면은 얘의 로마자 1, 2, 3이 1번과 2번과 5번 중에 하나라 그랬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0과 1과 2라고 줬잖아. 이걸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0이지? 라지 T라고 한다면 요 값이, 예, 그 얘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라지 T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가 또 0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보자. 기억을 지금 우리가 라지트라고 놓고 보는 거니까. 아, 요게 C구나. 요 조건이라면 요게 C구나. 그 다음에 요게 A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H가 오겠지, H가. 여기 H를 매칭한단 말이야. 매칭했을 때 여기에는 B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B가 온다. 자, B는 뭐겠어? 0과 1 말고는 얘가 뭐야? 2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2가 나온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C요, 나머지 하나가 B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값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이 틀렸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면은 요번에는 기억을 우리가 스몰 t라고 나오자. 똑같이 1번, 2번, 5번이 있어요. 1번, 2번, 5번. 자, 1번에 스몰 t 몇 개? 하나. 저기 1번, 가게 돼 1번. 2번에 스몰 t 몇 개? 1. 그 다음에 5번에 스몰 t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숫자가 c니까 이번엔 여기가 c요, 여기가 c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고, 여기가 이제 a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B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가 이번에 뭐예요? 0이죠. 1과 2를 썼으니까. 그죠? 1과 2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0을 쓰시면 돼. 뭐가 0이다? 라지 H가 0이다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 라지 H가 0이다.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1번과 2번과 5번, 1번과 2번과 5번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H에 대해서는 얘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기억이 나왔고, 2번은 안 나왔고, 5번도 안 나왔어. 가에 대해서. 그렇죠? 예, 지금 얘가 0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상유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지금 조건 보시면은 얘가 하나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하나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고,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0과 1이 남아있지, 0과 1. 자, 0과 1이 남아있는데,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자,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1이죠. 라지 H가 1이잖아. 그지? 여기는 스몰 H, 스몰 H. 쓰면 된단 말이야. 결국 뭐란 얘기야? 아, 요게 우성이고, 요게 열성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가 1이니까, 여기다가 C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B를 써주시면, 예, 우리가 모순 없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로 알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표현된 거잖아. 얘가 우성 형질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그죠? 아까는 우리가 라지 T와 스몰 T 썼을 때 얘가 열성 형질이라는 걸 찾았고 이번에는 가해 형질에 대해서 우성 형질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를 쓸수 있겠죠. 1번 아까 이렇게 썼었고 안 나오면 모두 이렇게 쓰시면 돼. 가에 대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가에 대해서 안 나왔다. 가에 대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하나는 4번이 줘야 되니까 4번도 2형 접합이군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열성형질이라고 했는데, 가는 우성형질이라고 찾았고. 됐고. 그 다음에, 아, 3. 자, 3이 뭡니까? 여기 3을 볼까요? 요 3은 H에 대해서는 B요. 기억에 대해서는, 기억은 지금 우리가 스몰 t라고 했는데, A라고 했어요. 자, A와 B. 요거죠,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5번, 5번. 얘 얘기하는 거야, 얘. 얘 봐라, 이런 얘기지. 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 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됐고. 그 다음에 6의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미 이러한 나에 대한 유전자형과 가에 대한 유전자형을 모두 찾았으므로 이 아이에게서 태어날 확률 중에 가와 나가 모두니까 가의 확률, 나의 확률 각각 독립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해주시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죠. 이게 가고 이게 나야. 가의 확률은 라지 H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잖아. 스몰 t를 가져야 되니까 확률 4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라는 확률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보시면 결국은 요 DNA 양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판정하는데 이걸 판정하려면 일단 하나를 해결해 줘야 돼. 뭘 해결해 줘야 돼? 일단 나 형질에 대한 게 XMC 유전이라는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류전 가지고 여러분이 판정하셔야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역시 이제 2번 문제랑 조금 결이 비슷하죠? 이러한 DNA의 상대량을 더한 값을 가지고 결국은 가계도를 추론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좀 비슷한 유형이죠. 가는 대립전자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T, 스몰 T. 저런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형질을 준 거는 똑같아요. 1번, 2번, 3번 문제가. 그 다음에 가계도 1부터 7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 줬다. 그럼 거의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신다. 자, 기역이다, 니은이다. 기역은 가고 니은은 나라고 했어요. 얘는 기역과 니은이다. 얘 기역 발현된다. 기역 니은 발현된다. 일단은 요렇게니까 여기도 확정. 성별은 확정. 몰라 아직 그죠? 얘가 기역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나 발현 여부를 가계도에 간단하게 좀 눈에 보이게 표시하자 이런 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계도 밑에 보시면 136A, 1번, 3번, 6번, 그 다음에 A 개체에 최세포 한 개당 기역과 니은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다. 기역과 니은이 뭐냐? 기역은 뭐 뻔하겠지만 얘는 라지 H거나 스몰 H고 얘는 라지 T거나 스몰 T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라는 건데, 일단 이런 거풀때 이거 없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보시면 뭔가 기역 니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이야. 가도 나도 발현되지 않았어. 근데 얘가 없어. 그죠? 얘 없단 얘기야. 그게 뭐예요? 가 발현 유전자와 나 발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 기역과 니은은 바로 가와 나의 발현 유전자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되겠죠?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를 좀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가 발현됐어요. 그죠? 네, 가가 발현됐다라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됐다. 그러면 이제 기역 유전자가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역과 니은이 발현 유전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유전자가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상염색, 이게 X염색체냐 Y염색체냐 이게 내용이 안 나왔단 말이야. 가정을 좀 해보자.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가정해보자. 라고 정리해보자. 이게 어차피 1값이니까. 그지? 값을 줬으니까 기역이라는 것이 1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기역과 정상이 있다는 얘기고, 일단 독립조건을 한번 생각해볼게. 그 다음에 우리 나에 대한 유전자는 정상과 정상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은 기역 유전자에다가 정상, 그 다음에 정상, 정상, 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어떤 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염색체 유전에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6번을 좀 보시면, 얘를 우리가 봤단 말이야. 얘를 봤단 말이야. 이제 본 것들을 하나씩 지워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잔 말이야. 6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을 받아야 돼. 요 조건이라면, 그지? 1번으로부터 정을 하나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나가 발현됐으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니은 발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정보는 뭐야? 이대로 따라간다면, 그렇지. 우리 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하여 우성이다라는 거야. 하나 있는데 표현됐으니까. 네, 하나 있는데 표현됐으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느냐? 얘가 지금 3이야. 그러면 나 유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지. 니은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기역이 몇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3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제 기역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6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가볼게요. 2번을. 2번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 받아야 되잖아. 2번으로부터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기역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런데 받았는데 지금 기역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정상이 있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지.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은 뭐가 또 우성이 되는 거야? 아까와 달리 정.

대상이 우성이고 가가 열성이구나라는 걸 여기서 잡을 수 있어. 뭔가 1번과 2번이 좀 반대지. 그지? 1번은 기억 정상인데 기억이 나왔고, 2번은 기억 정상인데 정상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 살펴보신다면 결국 얘가 하나 있는데 표현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 요렇게. 아, 그러면 이거구나. X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판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이 반성유전이군요라는 걸좀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가 반성인데 우리가 아직 뭐 하나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문제 또볼 만한 게 이게 연관일 수도 있잖아. 그지? X 염색체 연관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가정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X 염색체 연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얘가 어차피 정상이 있다 그랬지 정상 정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X 염색체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 다음에 우리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얘가 열성이라고 했잖니? 그럼 얘는 가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가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이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X 염색체 연관 유전이어도 우리 여자는 X 두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 정정 이렇게 갖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가가, 그 다음에 나정, 요렇게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번 요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여기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렇게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야. 어차피 왼쪽에 그렸으니까, 요걸 지워보시고, 요대로 보시면 돼. 요대로, 네, 봐달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그렇지, 여기서 가정 봤다고 해보자. 그럼 요쪽에서 이제 가정,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가가 붙어버려. 그럼 뭐가 돼버려? 가가 발현돼야 되겠지. 근데 가가 발현 안 됐으므로 모순이야. 이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아,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가 X 염색체 연관은 아닌가 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독립이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채워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 연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정. 이렇게 가볼까요? 얘도 이제 어쨌든 가는 발현됐으니까 요거는 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정상이 열성이니까 여기도 이제 정정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가, 그 다음에 나가 우성이니까 나 하나 정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이건 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의 Y죠. 정상의 Y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상이 와야 되니까, 정상이 와야 되니까 이제 정정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기억이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가가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죠? 네, 기억이 왔으니까 얘는 가와이 봐주시면 되겠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 하나 받아야 되니까 여기 정 하나 있고 나 하나 있는 이형접합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와이 가야 되겠고 가 받아야 되겠죠? 가 발현되겠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나가 나왔습니다. 나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나 정이고, 여기는 이제 나가 발현됐다. 여기 나 하나 일단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여기서 일단 정상을 받아야 되겠죠? 정상 받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가 지금 1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미 여기 가가 하나 있기 때문에 끝났죠? 1 값이 해결됐죠? 이것도 확인됐고, 이것도 다 확인한 거야, 이제. 그럼 여기에 와야 될건 뭐예요? 나가 오면 안 되겠지. 1을 끝났으니까. 정정이 와야 되겠구나. 라는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정의 하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계도를 다 해석했어요. X염색체 연관 유전이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죠. 자, 기억번에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X염색체 연관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X염색체에 있는 게 맞고 나는 X염색체가 아니다?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확인한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4에서 지금 4번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니은의 DNA 상대량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4번에 니은의 상대량이 지금 1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D급번은 항상 이제 자녀의 확률 문제가 나오죠. 6과 A 사이 우리가 이미 6번의 가에 대한 형질을 알고 있고 나에 대한 형질의 유전장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의 확률과 나의 확률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곱하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 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확률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나오죠. 모두 다. 왜냐하면 이쪽에도 가 유전자 두 개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가 있으니까 모두 다 가가 발현될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 정상 유전자랑 정상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가 우성이니까 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확률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보시면 요 3번에 값이 없는 걸 가지고 이 기억과 니은이 발현 유전자다 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때 저는 이제 요 1번을 주목해서 풀었어요. 좀 푸는 방식은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1번에 1값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이게 발현 유전자니까 결국 기억 유전자 하나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가지고 일단은 뭐를 가정했다? 두 개 다 상염색체 유전을 가정했어.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풀었을 때 가가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반성 유전의 X염색체 유전이냐? 그걸 왜 확인했느냐? 결국은 기억 보기 때문이지. 기억 보기에 이제 결국은 문제에서도 X냐 상염색체냐 하나씩 있다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단 X염색체 연관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유전이니까 유전자형 쓴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을 해결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 문제는 대립 유전자 H, 그 다음에 요번엔 또 알파벳을 R을 썼어요. 이제 문제마다 여러 가지, 뭐 H 주고, T 주고, R 주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우성 조건 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뭘 줬어요?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거의 이제 독립 유형의 문제였는데, 여기 가게도 문제는 연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요 연관 문제도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가계도는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1부터 9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 가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니까 바로 이제 표현형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가 발현됐고 나 발현됐고 나 발현됐고 가나 발현됐고 자 아빠 엄마 돼야 되겠죠? 엄마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 나왔으니까 그건 아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기억이죠? 가발현, 얘가 나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와 B 중 그 마지막 문장, 그 가계도 마지막 문장 중요하죠. A와 B 중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됐대요. 네, A와 B 중 만약에 A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됐다라고 본다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모두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발현됐느냐라는 걸 이 문제에서는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계도를 한번 쭉 보시면 X염색체 연관이라고 그랬어요. X염색체 연관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남자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남자는 X가 하나니까, 그죠? 7번을 보시면 얘가 이제 정정이에요. 가와 나에서 정정 연관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겠고 XY, 그렇죠? 그럼 하나는 4번으로 받았으니까 4번이 이제 정정이죠. 그럼 다른 하나의 X에는 나가 있다는 얘기죠.
나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일단 또 다른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얘도 이제 X가 있고 Y가 있겠죠. 네, X가 있고 Y가 있다. 여기서 얘를 줬으니까, 얘는 누가 준 거야? B가 준 거잖아. 아, 그럼 얘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 얘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아까 발문 조건에서 중요한 힌트가 뭐였죠? 가와나 중에 하나는 가나가 다 발현된다 그랬어요. A와 B 중에. A와 B 중에 한 사람은 가나가 다 발현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미 요게 발현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요것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될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발현되면 안 되겠지, 그지? 얘는 둘다 발현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정정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정정.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번을 한번 확정해 볼까요? 1번을 한번 확정해 보겠습니다. 1번하고 5번하고 8번, 요 남자들을 한번 확정해 보시면 얘가 지금 가가 나왔죠? 그러면 가가 나온다는 얘기고 요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가가 나왔고 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건 누가 준 거예요? Y가 5번으로부터 온 거니까 8번의 기억 정상은 A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가나가 모두 표현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뭐야?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럼 아까 알파벳이 여기서는 H였나요? 그죠? H하고 스몰 H라고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어요. 유전자형 쓰실 때. 네, 됐고. 그러면 이제 얘도 뭐 자동적으로 이거랑 정상 가지고 있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채웠나요? 2번에 한번 채워볼까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로 요게 온 거잖아요. 기억 정상. 그럼 정상 정상은 이제 엄마 거고. 정상 정상 엄마 거고 요것도 당연히 엄마 거겠죠? 기역 니은인데 기역은 숨었고 니은은 발현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보기 보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텐데 기역번에 A에게서 가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우리가 이제 얘가 발현되었다는 걸 찾았죠?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남자 쪽의 X 염색체 유전장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결국 9번의 니은이 누구로부터 왔다? B로부터 왔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로 인해서 B가 가와 나가 발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A는 정상만 있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A에게서가 아니라 B에게서 발현된다라고 해야지 맞고 2번에 2에 2번 가에 대한 유전장은 이형 접합이다. 자, 가에 대한 유전장은 정상 가니까 이형 접합성 맞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미 A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5번과 6번 사이에, 5번과 A 사이에 8의 동생 태어났을 때 이야기에서 나타난 표현형 최대 몇 가지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표현형, 뭐의 조건에 맞춰서? 요 조건에 맞춰서 표현형을 읽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문제는 X염색체 연관을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X염색체 연관 문제는 뭐를 우선적으로 봐라? 남자의 X염색체 유전장을 먼저 고려해라.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의 아이디어는 A와 B가 한쪽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고, 한쪽은 정상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자녀의 X염색체 연관 유전자를 통해 B가 어떤 유전자를 연관하고 있는지, X염색체 연관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해 B가 가나 발현이고 A는 자동적으로 정상만 발현된다는 걸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열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도 우리 앞서 풀었던 유전자 DNA 양 가지고 좀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염색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가 X, 하나가 상. 뭐 정도로 보면 되겠고, 가 대립 유전자는 H 썼고요, 나 대립 유전자는 T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가게

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범례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자 그랬죠? 뭐 이번 기역 니은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니은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여기는 아빠니까 엄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2번과 3번과 A에 대한 라지 H와 가를 더했을 때의 값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0과 2다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가는 라지 T거나 스몰 T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E와 A를 좀 봐야 되겠죠? 네, E와 구성원 E와 A를 좀 봐야 되겠어요. E와 A를 보자. 기역과 니은은 0과 2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0이라고 넣어보고 여기가 2라고 넣어봅시다. 0은 되게 쉬워요. 네. 2번의 0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없단 얘기니까 동형접합이란 얘기야. 얘에 대해서도, 가에 대해서도 동형접합이요. 아, 얘가 이제 H라고 했으니까 H에 대해서도 동형접합이요. T에 대해서도 동형접합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동형접합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차피 00이니까. 얘도 0이요, 얘도 0이요라고 하니까 동형접합, 동형접합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동형접합인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제 2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번이 라지의 라지 A인데 2번이 라지의 라지 A인데 A가 그 딸이잖아요. 2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딸이 A란 말이야. 여기가 0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를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 플러스 1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1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2번이 스몰 h, 스몰 h, 그 다음에 a가 라지 h, 스몰 h 이런 식으로 0과 1 플러스 1 이런 값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요게 지금 나왔잖아. 요게 지금 정상이 나왔고, 2번이 얘는 지금 h가 우성이라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요게 가 표현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돼서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X형식체 유전이냐, 가가 지금 우성인데 X형식체 유전이냐라고 보실 때 이쪽을 좀 와볼까요? 여기 쪽. 여기가 지금 1번이 지금 가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3번이 안 나왔죠? 이게 만약에 우성 반성이라면 1번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이 나와야 되겠지. 이게 X형식체 유전이라면. 근데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부녀 위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대한 형질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고 얘가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럼 자동적으로 나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3번에 대해서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성 유전이냐, 열성 유전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뭘좀 채워볼 수 있느냐. X형식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죠. X형식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가계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을 한번 보시면, 3번이 지금 가에 대해서 열성이잖아요. 가에 대해 열성이면, 얘가 이제 스몰 h, 스몰 h를 갖겠죠. 맞죠? 스몰 h, 스몰 h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가계도를 보시면 여기가 1이야. 1이라는 얘기는 요게 있다는 얘기죠. 요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나가 있는데 하나 있어야 되니까, 나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가 표현됐죠? 그럼 나가 우성이라는 얘기네. 우성 반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라지 T 쓰시고 여기다가 스몰 T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라지 T랑 스몰 T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도 라지 ty라고 할수 있겠지. 나가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미 정상이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가에 대해서 스몰 h, 스몰 h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가가 나왔으니까 라지 h 쓰시면 되겠는데 여기 스몰 h 두개 와야 되니까 얘는 이형접합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정상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스몰 t, 스몰 t라는 걸알수 있죠. 네. 아까 우리가 얘가 0이라 그랬죠? 얘가 0이라 그랬고 얘가 2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럼 이제 라지 h가 없잖아. 그럼 얘도 없어야 되겠지. 얘도 없어야 되겠죠. 지금 스몰 t가 있으니까 없는 게 뭐예요? 가는 라지 t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네, 가가 라지 t다라는 것도 일단 확정할 수가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요 A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기 스몰 t 하나를 가지고 있겠고 여기 라지 t 하나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라지 t는 1이니까 라지 h가 얼마란 얘기죠? 1 가지고 있어야 2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라지 h, 스몰 h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가는 나오겠지. 가는 나오겠고 나도 나오겠네. 가도 나오고 나도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A는. 그죠? 얘가 우성이고 가가 우성이고 그다음에 나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가나가 모두 발현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다 채워 보시면 얘가 지금 가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나가 나왔으니까 ty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정상이니까 스몰 ty입니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h, 스몰 h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빠가 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어차피 정상이니까 얘는 스몰 h, 스몰 h 확정. 네,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요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얘도 라지 h, 스몰 h로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정상 나왔으니까 얘도 스몰 ty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죠? 자, 기억번. 가는 스몰 t입니다. 그랬어요. 자, 가가 라지 t다라는 걸 우리가 2번 가지고 일단 설명을 했었죠? 네, 2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니은은 2입니다. 그랬어요. 자, 0과 2로 놓고, 네,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동형접합이 돼야 되고, 여기는 동형접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1 플러스 1. 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의 형질이 우성이다라는 걸좀 쉽게 찾았죠. 가의 형질이 우성이다라는 걸좀 쉽게 찾았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A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여기 이제 A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에 대해서 우성이고 나에 대해서 우성인 걸 가지고 가나가 모두 발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 문제는 결국 이 DNA 상대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E하고 A를 보자 그랬어요. E하고 A를 보자. 네, E가 지금 0이다라고 한다면, 가에 대한 유전자형도 동형이요. 나에 대한 유전자형도 동형이다. 문제가 없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가 이제 E로 나와버리면, 네, E로 나와버리면, 네,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0값이 나오면 동형 나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2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번과 A 사이의 관계에서 요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값은 1 플러스 1이어야 된다. 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스몰 h, 스몰 h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인 a가 라지 h, 스몰 h가 나온다라는 거고, 얘가 가에 대해서 정상이므로, 얘가 가가 표현됐을 거고, 그러므로 라지 h가 스몰 h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우성 표현형이다.

라는 걸알수 있었고. 근데 이게 어느 염색체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우리가 몇 번을 봤어요? 1번이 가가 표현됐잖아. 1번이 가가 표현되는데 아빠가 표현되는데 3번이 표현되지 않았어. 만약에 이게 우성 반성 유전이라면 아빠가 나왔으면 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부녀 위배죠. 그걸 통해서 얘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라는 걸 잡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가계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병,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정공략 표분석의 패턴 레벨업.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 3강은 패턴 했고요. 그 다음 3강은 표문제의 패턴 적용하고 또 표문제로 출제되는 이 개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각각의 사회 계층 구조, 그리고 사회 복지제도, 그리고 인구 부양비 하나하나 하나씩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막 허겁지겁 끝냈어요. 올해 6월에 봤던 인구 부양비 문제까지 풀었으면 좋았는데 그건 자료에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파이널 체크포인트 해서 정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제 점검하는 아주 아주 짧은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거든. 그래서 올해 나온 6월 그리고 올해 나온 9월 문제들을 가지고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수능은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예측하면서 또 대비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해 6월 문제, 올해 9월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볼 거니까 여러분 자료에는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자료에 있는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섹션 세 번째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약점 공략, 사실 표분석의 패턴 레벨업이잖아요. 그래서 표분석을 9강 동안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더 많이 풀어보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을 보니까 물론 표문제도 있겠지만 단원별로 해서 이게 자주 틀리는, 즉 다시 말해서 오답률 상위에 올라가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최근에는 표문제도 어렵지만 뭐 이과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선택자 수도 많아지고 면서 개념 고난도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해 이 약점 공략에서는 끝에 세 강은 개념 문제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 유형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의 계획을 다시 새롭게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1, 2단원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유형, 어려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1단원에서 뭐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혼자 막 공부하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뭐 이제 잘 와닿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추상적이고 이랬다가 이 강의를 한 번만, 개념 강의를 한 번만 딱 듣고 나면 양적 연구도, 질적 연구도, 기능론, 갈등론 이런 내용

내용들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예. 또, 이 단순한 문제들로 개념을 단순, 암기해야 될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냥 단순한 문제들로 풀 때는 삭삭삭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1단원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방법, 그 밖에 모든 개념들을 실제, 지금 여기 본 문제처럼 실제 이 연구 사례에, 이 연구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 사례에 적용해서 살펴보는 문제들이 가장 고난도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정선지들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 모아서 살펴볼 건데, 이 문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념이 글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얘를 빨리 읽으면서도 이 문제의 구조나 또는 자주 나오는 선지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쭉 모아봤고, 과거에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신 문제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수능 문제고요. 그리고 통과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없다. 즉, 뭐, 이건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선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가설의 지지 여부와 관련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엄청 많죠? 연구자 갑은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에서 정보 제공 이의, 응답자의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정책, 어떤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정보 제공이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 반응이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가설을 설정했고요. 따라서 양적 연구로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 방식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시 없이, 정보 제시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도입에 동의 여부를 묻는 A 유형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정보 제시 없이 묻는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B 유형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니 중립적인, 중립적인 정보를 제시한 다음에 묻는 거죠. 다시 여기를 좀 도식화해서 써볼게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응답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응답 반응이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유형은 뭐냐면 정보 제공 없는 거야. 따라서 독립변인 처치하지 않은 거죠. B 유형은 정보 제공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C 유형은, 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다음에 동의 여부를 묻는 거죠. 긍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해 봤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론조사에서 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1단계에서 확인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걸 기존에 있는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내가 이게 실제 맞는지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인 200명이에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형 A,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그치? 정보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도입의 여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답 반응인 거지. 응답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응답 반응을 정보 제공했을 때 응답 반응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니까, 응답 반응을 찬반 여부라고 구체화시킨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냐면 종속변인에 대해서 아, 구체화시켰구나, 조작적으로 정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한 결과 60%가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가 반대했고, 이 반대한 사람들을 여러분 200명의 60%니까 얼마? 120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정보 제공이 없을 때 보니까 정보 제공이 없을 때이 120명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에 40명, 40명, 40명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첫 번째 집단에게는 그대로 정보 제공 없이 그대로 똑같이 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집단에겐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집단에게는 중립적인 B, 응답 B에 세 번째 집단에게는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가볼게요. 세 집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 간, 첫째 집단과 셋째 집단 간에는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반대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둘째 집단과 셋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정보 제공을 받은 이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혹시 독립 변인을 처치한 집단을 뭐라고 부르죠? 실험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독립 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얘네가 뭐예요? 통제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얘네 120명은 애초에는 뭐한 애들이야? 반대한 애들이야. 반대한 애들이야. 똑같이 맞춰준 거죠. 뭐의 결과? 뭐의 결과? 예, 첫 번째 A를 배부해서 애초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A를 배부해가지고 해봤더니 반대한 애들로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뭐한 거예요? 응답 반응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실험법은 그렇잖아요. EBS 강의 들으면 사회문화 성적 올라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할 건데, 사전에, 사회문화 성적 어떻지? 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전에 응답 반응에 대해서 알아봐서 반대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응답 집단을 동질화 시킨 거예요. 자, 이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지에 늘 나오는 거. 사전 검사 실시 여부 물어봤어요. 우리 통제 집단, 그리고 실험 집단. 지금 이미 구분을 했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거. 사회조사 과정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 뭐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표본의 대표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표본의 대표성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특정 응답을 유도한 것이므로라고 나왔습니다. 예, 요거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분석한 결과는 디귿은 뭐냐면, 애초에 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게 분석 결과 어때요? 그렇지. 이건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정답은 보시면 중립이건 긍정이건 간에 이렇게 실험 집단에게 하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렇지 않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집단은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 말은 지금 디귿을 지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게는 아니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했으니까 정답은 5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부터 왜 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사전 검사 실시했죠. 사전 검사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즉, 응답 반응에 대한 종속 변인에 대해서 원래 어떠한지에 대해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잖아. 그래서 종속 변인 사전 검사를 실시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200명을 2단계에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때 찬반 여부를 측정해서 60%가 반대한 이 60%, 다시 말하면 120명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때? 사전 검사 한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B 유형에 응답한, 아니지. 뭐냐면 독립 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 통제 집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뭘 줬으니까? 그렇지. 정보 제공을 해줬으니까. 이게 긍정적이건 아니면 중립적인 건 간에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은 리을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반대죠. 그쵸? 응답 반응을 찬반 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4번 선지입니다. 질문지 작성 시에 특정 응답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응답의 내용을 중립이냐 긍정이냐로 준 겁니다. 따라서 아니죠. 정답은 5번입니다. 2025 9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디 가서 봐요? 그렇지. 선지 가서 보면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표본 찾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분석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있어요. 지금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리고 표본 찾아라라고 하는 거, 조작적 정의 내용 찾아라. 때로는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찾아라.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관계망 2,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 소비에 대한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예를 써볼게. 기억, 사회 관계망이 관계.

사회에 많이 뭐에 미치는 영향?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 사회관계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폭넓게 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지. 기업, 가족관계망, 그다음에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거, 지인관계망이 그다음에 집단, 단체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관계망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독립변이 되는 거죠. 그에 따른 문화 소비가 종속변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 1000명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표 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표 본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단은요.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은 가설이나 연구 주제에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65세 이상 노인, 얘가 모집단입니다. 여기 모집단인데 모집단 전체 할수 없으니까 1000명을 추출해 가지고 설문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 질문지법 썼구나. 를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족 관계망이 뭐야? 지인 관계망이 뭐야? 또는 단체 관계망이 뭐야? 얘네들이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관계망은 가족과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인척의 수, 지인관계망은 친척 가족 외에 교류하는 사람의 수, 단체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했어요.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바로 이 사회관계망을 구분을 했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 분류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이 추상적이니까 구체화시켰습니다. 조작적 정의. 한 내용이 있죠. 문화 소비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해? 문화 소비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 이것도 구체화시킨 거지. 얘는 뭐예요?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작적 정의가 나타나 있는 거야. 이제 성별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더니 여성의 경우는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와 모두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대요. 다시 말하면 교류하는 가족 또는 가족 외에 교류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입한 단체가 많을수록 문화 소비 많이 하더라는 거야. 됐지?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뭐가 좀 약간 뭐가 이게 기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향? 뭐가 있을까요? 단체 관계망. 그러니까 참여한 단체에서 했을 때는 문화 소비를 하는데 가족이나 지인하고는 유의미한 관계가 가족하고 그다음에 지인 관계망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가 다른 게 있나? 예. 여기하고 참여한 단체의 수하고 문화 소비의 횟수와 관계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대요. 예,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다. 니은이 기억의 조작적 정의예요? 이렇게 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파트의 문제들은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게 사회 관계망이 추상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화시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빠질만하게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오히려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표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족관계망이 뭔데? 그 자체도 추상적이에요. 지인관계망이 뭔데? 그렇지. 이 사회관계망이라는 걸 쪼갠 겁니다. 분류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얘를 조작적 정의한 건 수. 이게 우리 구체화, 수치화라고 우리 분명히 배웠었잖아.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회관계망을 가족, 지인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빠져서 풀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자료부터 먼저 나갔으니까 자료 나가죠? 이거 강의에 맞춰서 자료 나갔으니까 자료부터 먼저 풀어봐 보세요. 그러면 의문이 생긴 다음에 해소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풀 때는 이거 조작적 정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었을 수 있어. 얼마든지. 두 번째, 디귿은 표본이다. 맞습니다. 디귿이 표본입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가의 횟수가
횟수가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지.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아래, 제일 아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유의미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관계나 지인 관계망이 많을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교류하는 수가 많을수록, 문화 소비가 많아져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인이나 가족과 교류하는 수가 많은데, 예, 문화 소비 횟수가 줄어들어도 관계가 나타나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은근, 네, 난이도 있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2026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된 것이고요. 여기도 여러분 멈춤하고 여러분이 먼저 꼭 풀어봐 보셔야 됩니다. 약간, 아, 그런가 아닌가 싶은 것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해볼게요. 연구자 갑은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이후 갑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게임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설이나 연구 주제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모집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청소년이 모집단이구나. 일단 해볼 거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 에 대한 뭐가 인식이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독립변인이 되겠고 게임 의존도가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A 기관이 공개한 설문 자료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게임 의존을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갑은 설문조사를 한 거야? 아니지. 갑은 A 기관이 공개해 놓은 설문조사 자료 가운데 1000샘플을 추출해서 다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시 분석한 거야. 그래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 그렇지. 문헌 연구를 했다는 것을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분석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게임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게임 의존도는 낮아지는 거. 이게 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를 토대로 해서 뭐라고 재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게임 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이게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이다. 맞아요? 갑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있는 자료를 다시 활용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도구다?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뭐 A 기관이 한 설문조사의 문항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뭐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이랬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무엇을 가설로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네. 가설의 내용이 친구와의 관계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게임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마지막에 분석 결과를 보니까 선생님 분석 결과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게임 의존 정도 낮아진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설은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게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세우면 안 돼? 세울 수 있는 거지. 왜? 지금 이 문장 어디에도 내가 가설을 설정했는데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아니,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하면 긍정적 인식할수록 게임 의존도가 낮아진다라고 설정을 했겠지만 가설이 수용되었다, 기각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설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다만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고 아, 분석 결과랑 안 맞아떨어지네, 기각이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두 번째 니은은 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디귿을 가볼게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게임 의존을 덜해. 그럼 어떻게 이제 제한하면 좋겠어? 과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면 좋겠죠? 그렇죠? 딱 맞아떨어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억도 헷갈릴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니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에, 여기 자료 분석한 내용 때문에 어디에도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5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예, 2025 수능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2025 9월 문제였죠. 2025 9월 문제. 바로 여기 관련해서 이걸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로 찾은 학생들이 꽤 있었던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수능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변이 두개 나왔어요. 학업 성취도하고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하고 문해력 수준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문해력 상위 집단 A하고 하위 집단 B로 구분해서 학업 성취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B 집단, 다시 말하면 하위 집단이죠.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은요, 고등학생의라고 되어 있어. 즉, 가설이나 어디에서 연구 주제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렇지, 모 집단이 나타나.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 모 집단이 나타나게 되고요.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과의 관계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 문해력이, 아니,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 문해력이 낮았다. 아니죠. 다시요. 예. 문해력이 낮은 집단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보시면 이 문해력이 독립변인이 돼서 문해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을 거꾸로 추론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등학생 200명이 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맞아. 표본이 되는 거야. 표본이 됩니다. 질문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썼어요? 질문지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 수준을 쭉 해봐서 위에 높은 집단하고 아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해력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문해력이 독립변이 되죠? 그리고 여기 종속변이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은 상위 A 집단. 그래서 문해력이 높은 애들. 그다음에 낮은 애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이거 보고 A 집단, B 집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높은 애들은 실험 집단이고 낮은 애들은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그렇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여기 보시면 실험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법이 되려면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B 집단하고 C 집단한테 어떻게 해서 중립적인 정보, 내지는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질문을 했어. 처치가 들어가야지만 실험법인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여기는 처치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얘네는 뭐 어떻게 하고, 얘네는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여기 질문지법을 던졌고, 질문을 해 봤더니 상위 100명, 하위 100명으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나눈 것을 보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런 말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B 집단이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의 연구가 끝났고요. 을의 연구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이게 갑의 연구, 을의 연구를 보시면 독서 프로그램이, 푸까지만 쓰겠습니다. 문해력 증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갑의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갑의 연구에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문해력이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는 B 집단을 50명씩 C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이 B 집단. 얘네는 문해력이 낮은 애들이었죠. 이 낮은 애들을 C, D 50명, 50명 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들어간 거야? 이 B 집단은 사전 검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전 검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문해력에 대해서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 하기 전에 문해력 정도를 측정해봐야 돼. 이게 바로 종속변인 사전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 을이 굳이 종속변인 사전 검사, 문해력 검사를 다시 할 필요 없이 갑의 연구에서 낮았던 애들 데리고 와서 한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랑 같은 거예요? 저셀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 바로 첫 번째. 응답 정보가 없는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 이 반대하는 120명을 이렇게 추출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독립변인 사전 검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응답 반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그렇지? 예, 그거랑 구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C 집단에게만 4주간 독서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이 뭐지? 독립변인을 처치한 겁니다. 그러면 C 집단이 독립변인 처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C 집단은 뭐가 되고? 그렇지. 실험 집단이 되는 거지. 그리고 D 집단은요? 그렇죠. 통제 집단이 됩니다. 통제 집단이 되고요. 더 읽어볼게요. 더 읽어보니까, 해본 결과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졌어. 그런데 D 집단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어. 그렇죠. 그러면 뭐의 효과가 있었던 거야? 가설이 맞아떨어진 거죠.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 D 집단에게도 다시 사주해봤어. 여기 독서 프로그램 안 했던 애들한테도 사주해보니까 C 집단과 D 집단 간의 문해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야? 그렇지. 얘네도 독서 프로그램 했더니 같이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건 증명해준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선지 때문에 이걸 헷갈려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C 집단은 여기 처치했는데 얘는 처치하지 않았는데 차이가 없었다는 걸로 그냥 뛰어넘어서 읽어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얘 처치해가지고 문해력 올라갔어. 그래서 다시 D 집단도 처치해봤더니 올라가서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가설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모집단 어디서 찾아? 모집단은 고등학생입니다. 이 지역 고등학생이 아니야. 고등학생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문해력 수준의 측정. 예, 이 문해력 수준의 측정을 의뢰 연구에서, 그렇지. 사전 검사로 활용해서 낮은 애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니은은 문해력과 학업성취도 간의 부의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요? 문해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았어? 아니잖아. 같은 방향으로 갔잖아.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부의관계, 변인과 변인 간의 부의관계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정의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틀린 것이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리을은 의뢰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이 된다. 리을이 뭘까요? 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을 보면 문해력 수준을 측정했다. 즉, 이 C에 독서 프로그램 적용한 게 실험 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해력 수준을 측정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인, 그렇지. 사후 검사야. 사후 검사. 실험 처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해력 수준을 보는 거죠. 다시 실험법에서는 실험 처치하기 전에 문해력 수준을 파악해 봐야 돼. 그걸 어디서? 갑의 연구에서 여기서 빌려온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해서 비슷하게 맞춰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처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문해력 정도가 어떤지 봤어. 이걸 사후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것이고, 미음은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죠. 그렇죠? 계속 처음 말씀드렸지만, D 집단도 독서 프로그램 했더니 이거 올라갔어. 차이가 없었어.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능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예.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의 어려운 문제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2단원의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문제는 솔직히

최근에는 그 이단원에서 사회 집단, 사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금 적게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와 지위 역할하고 석역하고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밑줄을 줬다. 독서 모임, 시민단체 이렇게 밑줄을 줬는데 밑줄을 안준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좀 만만치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제 유형만 모아놨어요. 이거 2024 9월, 그리고 2024 수능. 이렇게 9월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9월에 나오면 수능에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5 수능에도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볼때 지금 그냥 읽으면서 쭉 읽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 읽고 다시 또 위에 가서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는 반드시 선지부터 보셔야 되고, 지금 이런 강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 이거 선지 어디 봐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뭐냐면,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거. 즉, 이걸 읽을 때그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거 표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을이 속해 있는 거, 병이 속해 있는 거, 갑이 속해 있는 거. 즉, 나타난 것과 속해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먼저 선지를 읽어야지만 나타난 거 바로 체크하면서 속해 있는 거 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다 읽고 나서 여기 읽고 다시 위에 와서 나타난 거 뭐였지? 속해 있는 건 다시 뭐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선지를 보고 속해 있는 것만 나와 있는지, 나타난 것만 나와 있는지, 아니면 두개다 나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취업상담센터가 나타난 거 표시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관하는, 자, 첫 번째, 여기서 속해 있는 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다 갑, 을, 병 이렇게 써볼게요. 병 써볼 거고요. 이런 데서 또 놓치고 가는 게 어떻게, 어디가 있냐면 저도 바로 지금 갑으로 이렇게 막 갔잖아. 바로 갔잖아. 그런데, 그렇지. 제일 위에 제목이나 이런 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 왜냐면 취업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A대학교 취업상담센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네 셋다 뭐예요? A 대학교에 속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빼놓고 가면 하나씩 빠지게 되죠.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A대. 그래서 했고요.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속해 있는 거를 다 밑줄을 그으면서 할 거고, 아니, 나타난 걸 밑줄을 그으면서 할 거고요. 지금도 보면 나타난 것이 갑과 을이 작성한 것에서만 나타난 거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에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음. 그러면 교내 독서 해줘야지. 그렇지. 나올 때마다 써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총 동창회 주체로 나타난 거 써주고요. 어떤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준, 그러면 시민단체에 병이 있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치. 다음에, 을입니다. 을. 어떤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여름방학에 방송사가, 을도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네요. 그렇죠? 을도 시민단체에 있습니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 체험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서 취업 특강 참여가 어렵습니다.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송인 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 상담 센터에, 여기도 취업 상담 센터 나와 있네요. 건의하고 싶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입니다.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얘가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 대안학교. 그렇죠? 여기도 대안학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갑이 어떤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가자고 함,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봤고요. 뒤에 나온 것처럼 나타난 것도 그냥 갑과 을만 표시를 했어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갑의 작성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를 해볼게요. 하나, 그쵸? 공식 조직이죠. 교내, 이게 비공식 조직이죠.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갑의 작성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네 개가 되는 것이고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2차적 사회화 기간, 전문적인 거. 하나, 둘, 셋.

카스텟 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 카스텟이요. 그래서 4개, 4개로, 4개, 4개로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맞아요? 맞죠? 방송사 아니죠? 방송인 협회 자발적 결사체죠.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의리 속해 있는 자발적 개수, 결사체 개수 보겠습니다. 의리 속해 있는 거뭐 있어? 교내 독서,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잖아. 따라서 두 개씩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 그 다음에 두 개로 같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는, 이제 여기 볼까?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기관 어디죠? 저 A 대하고 대한 학교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야?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어딨죠? 둘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차 집단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 있어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병이네요, 병. 다시 하겠습니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두 개. 그 다음에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여러분, 이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시민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군요. 3번 했네요. 3번을 했고, 아유, 헷갈리네요. 함께 속해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한개 됩니다. 따라서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교내 독서 모임. 이게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9월에 출제가 됐었고, 이대로 여러분 어디? 그렇지. 수능에 출제가 됐단 말이야. 수능에 출제된 거 보면 역시나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똑같은 형식이 되고, 그리고 선지로 먼저 빨리 가서 봐야 되겠지. 선지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볼게요. 장면 1에 적혀 있는, 장면 2에 적혀 있는, 장면 3에 적혀 있는, 장면 4에 적혀 있는. 즉, 나타난 거, 적혀 있는 거 찾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을이 속해 있는, 병이 속해 있는, 네. 이 내용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속해 있는 거.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역할 갈등, 그치? 재사회와 예기사회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하남 연상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뭐 표시해야 돼? 그렇지. 적혀 있는 거, 장면 1부터. 기업에서 프로그램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러면 갑부터 이렇게 써볼게요. 갑을 병 써볼게요. 갑은 어떤 네모 기업에 다녀. 기업에 다녔고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이고요. 사람들이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공부를 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현재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바다나시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속해 있는 건 기업하고 낚시 동호회. 누구와 함께 을도 낚시 동호회. 9월에 봤던 것과 진짜 똑같죠? 다음 갑니다. 여행이 좋아서 세모은행 사내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적혀요. 세모은행 사내 여행 동아리라고 써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네. 그렇죠? 해외여행 관련 회사 창업을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과 그러면 총동창회. 그다음에 총동창회. 예. 병의 조언에 따라서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관광 관련 은행도 여기 나왔네요. 은행 나타난 거. 관광 경영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은행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의 경우는 그러면 방송국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까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성취지가 나타나 있고, 장면 3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면 3에 여러분 비공식 조직 나타나 있어? 그렇지. 어느 회사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 1에 성취지 있어요? 이번에는 연상남 연하녀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상남 연하녀가 지위가 아니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지위는 없어. 비공식 조직만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사회의 개수.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사회의 개수 찾아볼까요? 장면 2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이익사회죠. 그쵸?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쵸? 3개가 있고요. 장면 3에 적혀 있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장면 4, 다시 말씀해 볼게요. 장면 4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장면 4의 방송국 맞아요? 그렇죠? 은행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다시 말하면 학교 말고 즉 교육기관 말고 다른 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이익사회의 개수도 4개. 그다음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도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그다음에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서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안에서 역할 갈등 여부도 같이 물어봤어요. 갑 읽어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현재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에 있는데 대학교 때 경영학 공부했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야.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역할 갈등입니까? 그렇지, 이건 아니라고 진짜 많이 말했지. 역할 갈등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해야 돼. 따라서 갑의 경우는 역할 갈등을 겪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 해소돼서 뭐 지금 나온 대로 역할 갈등이 해소돼서 중과 집단과 소소 집단이 일치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역할 갈등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보겠습니다.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한번 찾아볼까요? 자발적 결사체에 을이 속해 있는 겁니다. 속해 있는 거. 이번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 자발적 결사체. 낚시동호회 총동창회 해서 몇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2차 집단이죠. 그렇죠. 1차 집단, 직접적인 접촉, 가족과 같은 거 말고 이런 건다 수단과 목적이 있어서 예, 수단적 만남을 한 거, 간접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발적 결사체는 몇 개고? 2개고. 2차 집단은 3개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병이 속한 2차 집단의 개수보다 적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본에는 갑이 재사회화가 여러분 갑의 경우에 지금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경영학과에 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뭐 그러나 지금 현재 직업 직장을 갖게 됐고 이 내용이 나와 있어. 이게 재사회화야? 아니지. 재사회화는 개인의 소속 집단의 변화, 지위 변화 또는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되어 있던 내용이 안 맞아. 그래서 다시 해야 돼. 그게 바로 재사회화거든? 갑의 경우에는 재사회화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맞죠? 그쵸? 그냥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프로그래머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지위 변화, 소속 집단의 변화, 급격한 환경의 변화, 이런 거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 병의 경우에, 한번 보자. 병의 경우에는, 나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데,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얘기사회합니까? 이것도 헷갈릴만 하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을 미리 하고 있는 거거든? 미래 집단에서 필요한 걸 미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방송국 프로듀서로서 영화 감독이 돼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지? 이렇게 구상하는 것을 얘기 사회화로 보기는 어렵죠. 그쵸? 미래 사회에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미래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앞에서 틀린 것으로 주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 문제를 보다시피 어떤
어떠냐면 사회

집단도 나왔지만 문제 보시면 역할 갈등도 물어봤어요. 성취주의도 물어봤어요. 제사회와 예기사회까지 다 물어봤어. 네, 이 문제 하나 더 있어요. 2025 수능에도 나왔는데요. 문제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살펴봤고요. 2단원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까지 봤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아, 이런 문제 유형이구나. 문제 유형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3단원의 고난도 문제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안성자 의사입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19세기에서 20세기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860년대부터 1910년대 즉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여러 사건들 또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60년대, 70년대 이것은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아시아권에서도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여러 문제들이 혼재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직전까지의 그런 여러 상황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일곱 번째 7강이고요. 제 강의 필기 노트로는 8강에 있는 8장, 8장에 있는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866년. 이것은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 우리가 흔히 독일 통일을 얘기하면요. 동서독의 통일을 얘기해요. 1990년에 있었던 동서독의 통일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일의 통일은 당시의 독일은 약 한 40여 개의 여러 연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독일을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철혈정책의 그 주인공 비스마르크가 되겠고요. 그 비스마르크가 철혈정책을 내세우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그 확장된 군비에다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일을 통일해 가게 되는데 그 먼저 싸웠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866년.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1866년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쟁해서 이겨요. 오스트리아를 이긴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베네치아를 이탈리아가 획득하게 됩니다. 예, 이탈리아가. 오히려 전쟁은 프로이센이 이겼는데 이탈리아가 베네치아 지역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70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군사력이 더 확장되었던 프로이센과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가 붙었던 것이죠.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깁니다. 이때 프랑스의 왕이 누구예요? 황제가? 나폴레옹 3세예요. 이것도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프로이센이 이기면서 역시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획득합니다. 당시에 교황력 일대의 영향력을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탈리아가 획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이센이 이기면 결과는 이탈리아가 더 가져가는 그러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1871년에 이 전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독일 제국 선포식이 1871년 프랑스의 상징 예, 바로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

특이했던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다. 뭐 독일 입장에선 본인들의 찬란했던 영광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수 있었겠죠.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통일을 완성했던 것도 역시 같은 해인 1871년입니다. 요 패턴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하나는 바로 요 사건입니다. 1869년. 1869년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 전 세계 물류 교통의 혁명의 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서의 이는 요 이랑은 다른 이에요. 요거는 이집트의 이입니다.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만 가능했던 동서양의 이러한 교류를 완전히 엄청나게 단축시켜 버리죠, 거리를.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 물류 교통의 혁명적. 이거 몇년 전에 수에즈 운하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뭐좀 멈췄었잖아요. 전 세계 물류가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럴 정도로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1869년도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개통이었다. 또 하나가 미국. 미국은 여러분이 이제 세계의 지리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미국은 사실은 여러 강들이 많아요. 뭐 미시시피 강도 있고 여러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물류를 이동시켰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상 교통이 완성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예요. 대륙횡단 철도 개통을 186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869년도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개통과 함께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개통이라는 전 세계 물류 교통의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같은 해에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마르크스란 사람이 자본론, 나스케피다를 1권을 67년도에 발행했는데, 이것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요 내용 정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특히 요 독일 통일과 관련돼서는 지도 문제로 2019년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독일은 여러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이센인데, 누가 전쟁을 했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했다. 이게 언제다? 1866년이다. 요 연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죠. 그러면서 북독일 연방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랑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또 누가 이깁니까?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이기죠. 이게 187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71년에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갑니까? 알자스와 로렌이라는, 예, 독일과 프랑스가 주고받았던 땅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알자스 로렌이거든요. 요건 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알자스 로렌. 요 알자스 로렌을 주고받았던 역사만 해도 이게 요 자체로도 선지로 많이 나오고요. 이게 전 세계 역사에서도 몇 가지 상징적인 연도가 있거든요. 한번 보자면 대략 한 10세기. 10세기 언저리 때 되면서 이것은 독일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은 또 엄밀히 얘기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제국의 땅이었죠. 그러다가 1648년, 요거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1648년 무슨 사건입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요 알자스 로렌이라는 땅이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랑스, 프랑스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불전쟁, 보불전쟁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결과로 1871년도에 요 땅이 다시 누구한테로 갑니까? 독일한테로 갑니다. 그쵸? 자, 그러한 와중에 이 독일이 갖고 있었던 알자스 로렌을 또 뺏기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뺏기게 되었던 사건이 1919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프랑스가 가져갑니다. 프랑스가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었던 1940년에 다시 이 지역을 독일이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이었었던 1945년 이후로는 프랑스가 이 땅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요 알자스 로렌의 역사만 하더라도 이 유럽 전체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좀볼수 있으니까 요것도 꼭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예, 요까지 한번 봐 주시고요.
자, 이탈리아 통해.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플롱 비에르 협정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였죠? 1858년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요 사르데냐 왕국이 있었습니다. 요 사르데냐 왕국이 통일운동을 벌일 때 이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가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자 이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라는 당시 재상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안을 냅니다. 그게 뭐냐? 이쪽에 있는 니스. 선생님, 그 프랑스 남부의 그 관광도시로 유명한 그 니스요? 맞아요. 그 니스.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사보이. 이 지역을, 뭐 적지 않은 땅이죠. 이것을 프랑스에 넘깁니다. 프랑스에 넘기고 이 대가로 프랑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아냅니다. 이걸 플롱 비에르 협정이라고 하고 그 플롱 비에르 협정으로 지원받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겨요. 그래서 중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완전히 또좀 다른 세계, 뭐 다른 세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좀 이질적인 정치 조직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리빌딩 시키는 인물, 바로 가리발디가 요 일대의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조건 없이 헌상합니다. 헌납해요. 네, 그래서 1861년도에 뭐가 완성되고요?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됐는데,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도에 수립됐다 하더라도 받지 못했던, 가져오지 못했던 땅이 이쪽에 있던 교황령과 이쪽에 있던 베네치아였습니다. 근데 베네치아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베네치아 획득했고요. 프로이센이 프랑스 이기면서 교황령을 획득하면서 역시 이들도 1871년도에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되었다. 요 1871년은 독일 제국 선포했던 같은 해이기도 하다라는 거꼭 같이 기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이 바로 또 독일의 통일 과정과 거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 더. 미국의 영토 확장. 여기에서 많은 연도들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연도는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겁니다. 1869년. 선생님, 미국 대륙횡단 철도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유니언 중앙 태평양 철도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흔히 미국 대륙횡단 철도라고 그래요. 예전에 평가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이오 네이밍으로 안 나오고 그냥 미국 대륙횡단 철도로 나왔어요. 그냥 요게 1869년이라는 거, 요거. 오마하에서 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었던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연도를 억지로 다 외우는 것까지는 제가 볼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요 정도? 하와이 병합? 하와이 병합이 1898년이죠. 1898, 하와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형식을 보여줬었고, 요 같은 해 있었던 1898년도에 미국과 누가 전쟁을 하죠? 에스파냐가 전쟁을 해요. 여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에스파냐 상대로 이기게 되면서 필리핀과 쿠바 등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까지 좀더 추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너무 중요하죠. 수에즈 운하 개통 언제라고요? 1869년.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1869년. 원래는 유럽과 아시아가 교역을 할때 이렇게 길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그 거리수를 수천 킬로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요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66년도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기면서 이탈리아가 베네치아 획득, 1870년에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면서 이탈리아가 교황령 획득, 그리고 71년도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완성했고 독일 제국 선포식이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 꼬민이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 물류교통의 혁명은 바로 1869년에 미국 대륙횡단 철도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개통했다라는 것까지 기억. 자, 그리고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은 영국의 선거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1차입니다. 부패 선거구를 없앴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1832년도 요걸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나마 이 중에서 다른 연도도 뭐 나름의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 다음 걸 찾아보라면 4차 정도일 거예요. 이러면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요 4차 선거 개정입니다.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삼국동맹.